0: 같은 뭐 숨은 그런 매력적인 곳 그런 뜻이 있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시는 방법은요. 샵 1045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EBS 반디 앱 깔아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는 EBS 공식 채널,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좀 볼게요. 은희청 님이요. 유튜브로 오 상하이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1: 니하오.
0: 니하오. 네, 반갑습니다. 엄렛22 님은요. 유튜브로 여기 40.2도 경주입니다. 진짜 정말 너무 더워요. 물에 들어가도 덥고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더운 곳에서 선풍기, 손 선풍기 이런 거 틀면은 더운 공기가 계속
1: Doesn't
0: 나와가지고,
1: help.
0: 그러니까요.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민수님, 횡성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횡성의 건진국수, 앞서 이거 추천해 주신 분 있었는데, 횡성의 건진국수가 언급돼서 반가운 마음에 글 써요. 횡성의 막국수도 별미입니다. 오늘은 횡성도 더울 듯 합니다. 하셨어요.
1: This is on the
0: 네.
1: top of my bucket list now. 건진국수. Next time I go to Gangwon-do, I'm going to try it. So I
0: 아까
1: learned.
0: 요거 추천 받자마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쉐인 선생님이 요거 찾아보셨어요. 너무 맛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저도 좀 먹고 싶어지네요. 아, 횡성 막국수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1: Of course.
0: 아, 너무 맛있겠어요. 자, 김지현님, 시원하게 아이와 삼계탕 좋죠 하셨습니다. 네. 삼계탕, 그렇죠. 그또 다른 의미의 시원함이 있죠. 뜨끈뜨끈하니. 실제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걸 먹으면 우리 몸이 이제 시원함, 뭐라 그럴까요? 열기를 식히는 그런 기능을 발동시킨다라고 해서 이열치열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이긴 해요. 그죠? 자, 하형근님. 저는 여름에도 산복더위에도 항상 뜨아합니다. 더울 때 먹어도 좋아요. So in the West, everyone traditionally only had hot coffee. It's only these days that they've started to have cold or iced coffee like Koreans.
1: So this is not 얼죽아. It's 타죽 따
0: 그러니까 타 죽어도 따뜻한
1: Yes.
0: 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실 커피 하면은 무조건 뜨겁게만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꽤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요즘에는 모든 게 이제 K 컬처, K 푸드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서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좀 아이스로 마시더라고요. 자, 백혜진님, 태백으로 휴가 왔는데요. 여기도 더워요. 아, 어제 여기 대표 음식인 물 닭갈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1: Ooh.
0: 와, 이건 또 뭐예요? 물
1: I
0: 닭갈비?
1: think it's a little more, it's saucier.
0: Is it?
1: Yeah. There's a little more
0: 오케이.
1: 국물 to it.
0: Okay. 아, got it. Sounds lovely. 자, 파리사오님. 휴가철이라서 주차장이 한산해요. 점심때 초계국수 먹으며 더위 이겨보려고요. 하셨습니다. I love 초계국수.
1: We talked about that.
0: Yeah, you
1: Yes.
0: make it at home as well,
1: I
0: right?
1: do. It's very
0: Yeah.
1: easy.
0: 김은숙님, 여름에는 열무김치죠. 열무국수, 열무냉면, 열무비빔밥, 열무메밀소바. 열무김치 하나면은 끝!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Yeah, you can use it for all sorts of dishes. 라보라님, 여름 별미 하면은 역시 묵밥이죠. One of my favorite Korean summer specialties is mukbab. It's the perfect meal to cool down on a hot day.
1: Yeah, the
0: Yep.
1: acorn jelly, right?
0: Yes. And your English is perfect too.
1: Very good.
0: Yes. Esther 1585님은 유튜브로 홍시를 미리 얼려놨다가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같이 잘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여름 별미죠. 좋습니다. 8785님, 저는 인절미 팥빙수를 좋아해요. 거기에 떡볶이와 같이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오, 팥빙수 and 떡볶이. That's an
1: The
0: interesting
1: tteokbokki first,
0: combination.
1: and then you
0: Okay.
1: have the papings, I
0: Ah,
1: imagine,
0: okay.
1: right?
0: Not together. Ah, got it. 김홍열님, 항상 팥빙수를 먹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요.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어요.
1: And you can
0: 하셨습니다.
1: have more when you make it
0: Yes,
1: yourself,
0: exactly.
1: too.
0: You can control the portion, but not control, but you know, have more, exactly. 명희 김 1032님이요, 유튜브로 저희 둘째는 매일 등교 준비하면서 모스를 틀어달라고 하는데요. 방학이라서 외가인 경남 창녕군에 와 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시골에 와도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렵네요. 여름마다 시골에 오면은 즐겨 먹는 음식은 오이냉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할머니가 오이냉국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맛있게
1: 와,
0: 먹었네요. 아쉽습니다. 아, 오이냉국도 참
1: All
0: 시원하고
1: these
0: 맛있죠.
1: cool sort of foods in Korea, right?
0: Yeah.
1: Another one I can add is mulhwae is another good one
0: I
1: too, right?
0: love
1: I love
0: mulhwae.
1: this about Korean food.
0: I
1: It's so
0: know.
1: diverse.
0: Yeah. And we have foods that, I guess you can't find these foods anywhere else in the world.
1: No.
0: It's kind of unimaginable, these
1: Yeah,
0: tastes.
1: especially
0: Yeah.
1: cold foods like these,
0: Yeah,
1: right?
0: exactly.
1: Savory, cold and savory.
0: 그러니까요. And I feel like the world has yet to be introduced to a lot of these cold, savory foods, so they'll be pleasantly surprised.
1: Yeah, there's more to Korean food than just bibimbap and, you know, tteokbokki.
0: Exactly. 그러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J-Wolf featuring Mr. Gabriel, Starlight.

That was Starlight by Jay Wolf featuring Mr. Gabriel.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0: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In Travel Hotspots, Gaykeepers Are Hiding Their Favorite Places.
0: 인기 여행지의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명소를 감추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 hotspot라고 하면은 인기 관광지라는 의미를 여기선 담고 있는데 그냥 어느 곳이나 인기가 있는 곳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왜 무선 인터넷 접속 가능 지역도 hotspot라고 하기도 하죠.
1: 핫한데.
0: 핫한 right. yes. 그래요. 자, 이번에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세계 각지의 관광 명소들마다 그곳의 현지인들이 자신들만 아는 명소를 점점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볼 거예요. 자, 이런 예시의 하나로 그 기사는 루스 시엘라라는 이름의 멕시코 여성의 경험담을 소개하는데 이 여성은 우선 이제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맛있는 타코와 생과일 주스를 파는 곳 그리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파는 중고 의류점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친구나 가족 또 친구의 친구까지도 놀러 오면은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멕시코 시티의 관광객들이 계속 늘면서 자신이 좋아하던 가게들에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가격도 오르고 심지어 그마저도 달러로 표기되는 걸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Soon, Celaya and her friends found a new paca. The tacos, juices, and prices, still in pesos, are better at this one, she said. But these days, she refuses to tell visitors where it is. This is something I want to gatekeep, because I've already experienced what can happen after you suggest these local places to someone who isn't from here, she said. Celaya is one of many residents in popular destinations who are pushing back against over-tourism in small ways. As millions of visitors flock to places like Mexico City, Milan, and Copenhagen, Denmark, residents are rethinking what they share and who they share it with.
0: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야와 친구들은 새로운 가게를 찾아냈고 이곳의 타코와 주스 그리고 옷 가격이 이제 여전히 멕시코 페소로 표시된 것이 마음에 들었고 또 가격도 더 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방문객들에게 이곳이 어딘지 알려주기를 꺼려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만큼은 제가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요. 이곳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현지 장소를 추천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이미 알거든요. 자, 셀라야는 인기 관광지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 중 한 명으로서 나름의 소소한 방식으로 오버투리즘에 맞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시티, 밀라노,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곳에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이런 곳의 주민들은 공유할 정보의 대상과 공유 상대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Okay, so in the title we saw the word hotspot.
1: Yeah.
0: And I guess when Celaya first moved to Mexico City, you know, she found all these areas that she liked and she introduced them to other people and they became hotspots.
1: Yes. So, yeah, that's a hotspot would become very popular, right? For example, these are restaurants or they could be, you know, entertainment places, markets, for instance, any vacation spot.
0: Exactly. Yeah. 활기가 넘치는, 인기가 많은 곳. But now she's decided to gatekeep.
1: Yes. So as a verb, imagine you are in front of a gate and you want to keep that gate or anything that's behind it. So you're controlling who has access to it or who can participate in it. And, you know, or you can just talk about it about information.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physical, right?
0: Right
1: so you
0: right.
1: can gatekeep a secret or knowledge about something.
0: Gatekeeper가요, 문지기예요. 그래서 문 앞을 탁 지키고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she decided to gatekeep라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 좋은 장소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좀 핵심 단어입니다. 기사에서 내내 이제 gatekeeping, gatekeeper, gatekeep 많이 나오고요. Then what about pushing back? Or,
1: yeah.
0: No, sorry, a pushback.
1: Yeah.

0: So to push back or a pushback,
1: Okay, yeah, both.
0: so basically with this over tourism, she is going against it. She's resisting it, right?
1: Yeah,
0: So
1: yeah.
0: normally when you think of pushback, you're thinking of authority, someone in power maybe making you do something, but if you push back, you don't listen to it.
1: A pushback, 그러니까 명사 형태고요. 동사 형태로는 to push back라고 하는데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ow Celia is pushing back against over tourism.
0: Yeah, she's doing something about it.
1: Yeah,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하는 over tourism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0: Those in the tourism industry say that gatekeeping is a response to travelers seeking the most authentic experiences that other tourists are not having. The best way to get these experiences is by asking residents, often through social media. For some gatekeepers, this is tourists' weak spot. In one TikTok video, a tourist planning a trip to Italy asked Italians where they go on vacation. I'm not talking Portofino, Amalfi Coast, or Capri, she wrote. I'm talking actual hidden gems, some places you can only reach by car, some places no one knows or talks about. The post received nearly 4,000 comments, with some tourism-weary Italians directing her to difficult-to-access, less-than-picturesque, or even unsafe parts of the country.
1: 자,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이트키핑 현상이 다른 관광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진짜 체험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일부 게이트키퍼들에게 이는 관광객들의 약점이 됩니다. 한 틱톡 영상에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서 관광객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 휴가 이탈리아로 가요. 현지에 계신 분들 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유명한 그 포토피노, 뭐 아말피 해변 이런 데 말고요.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 좀 추천해 주세요. 차로만 갈 수 있다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숨은 명소들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약 4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관광 인파에 지친 일부 이탈리아인들은 좀 익살스럽게 이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러 접근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0: How mean? Isn't that just mean?
1: 그리고
0: why is the internet so mean? Yes.
1: 네, 뭐 다음 단락에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좀 짓궂지만 재밌는 사례도 나올 건데 일단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0: Okay.
1: Okay, what's a weak spot?
0: Yeah, a weak spot is something that makes you very weak, right? A weak part in something. So, you might have this big muscular man, but he might have a weak spot for puppies, for example, right?
1: Okay.
0: Yeah.
1: 뭐 약점 같은 건데요. A weak spot for puppies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0: Yes.
1: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에 있어서는 좀 터프한 척을 하지만 강아지만 보면은 한없이 무너지는 oh, so cute. 이렇게 하면은 I have a weak spot for pupp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for some gatekeepers, this is tourists' weak spot. I'm talking about people asking on social media.
0: Right.
1: Right.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관광객들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0: Mm-hmm.
1: Now, they want to know where the hidden gems are.
0: Yes, so a hidden gem would be something that's very valuable or something that has high quality that's not really widely known or popular.
1: Gem, G-E-M이 보석이에요. Mm-hmm. 그래서 hidden gem 그러면은 숨은 명소,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0: yeah.
1: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것 좀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자, 한 사람의 굉장히 재미난 답변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0: For instance, Julia Liu, 24, who was born and raised in Milan, suggested that

0: the woman, check out Milan's central train station, which is known for pickpocketing and petty crime, particularly at night. In an interview, Liu said she was speaking in jest, but added that her comment and those like it reveal a growing tension between travelers' search for authenticity and residents' desire for peace and quiet. It's normal. It's good if the tourist places like the Duomo and Castello Sforzeso are crowded, but it gets overwhelming and uncomfortable when it's in our neighborhoods that tourists think are off the beaten path, she said.
1: 자, 밀라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의 줄리아 리우라는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밀라노 중앙역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소매치기도 자주 일어나고요. 경범죄도 빈번합니다. 아, 특히 밤에 더 위험하니까 밤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장을 썼어요. 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리우는 그게 농담 삼아 한 말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자신의 발언 및 이와 유사한 다른 의견들을 볼 때 여행객들의 소위 진정한 체험 추구와 주민들의 평화와 고요에 대한 열망 사이에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인데요. 두오모나 스포르체스코 성 같은 관광 명소가 붐비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관광객들이 덜 유명한 명소라면서 우리 동네까지 들이닥쳐서 붐비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불편해요. 너무나 이해가 되죠. 이 상황.
0: Yeah, 예. Which is, you know, I mean, there's a paradox here 그렇죠. because these economies depend on tourism.
1: Right, exactly. Yeah. What's pickpocketing? Because this person said, go to the station. Yeah. There's a lot of pickpocketing there.
0: Yeah, it's imagine if someone picks into your pocket. That means they're stealing from you like, on the street, like in your bag. It doesn't have to be your pocket.
1: Yeah.
0: It could be from your bag or anything else.
1: 네, 소매치기, pickpocketing. 그다음에 petty crime에서 petty는 경미하다, 작다라는 뜻이 있어서 경범죄를 말합니다. So she said this, she wrote this in jest.
0: Supposedly, right? Yeah. As a joke. Mm-hmm. So when you say something in jest, J-E-S-T, you're not being serious, you're being playful.
1: 농담으로라는 뜻으로 do something or say something in jest. This person just wants some peace and quiet.
0: Yeah, so this is just an expression. So just memorize this expression like this. Peace and quiet just means tranquility.
1: Yes.
0: You know, just anything away from stress or interruption.
1: Yeah, this is what I want more than anything sometimes.
0: Yeah.
1: with kids.
0: Anyway. Yeah, sure, of course. No, all parents. Think of a library. A library, you know, peace and quiet
1: yes.
0: for a lot of people.
1: 맞아요. Right.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를 peace and quie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we just want some peace and quiet
0: yep.
1: 이렇게 얘기를 했고
0: But tourists, they say they want something off the beaten path.
1: 예, 그래요. Yeah. What does that mean?
0: So if something's off the beaten path, so imagine a dirt path, and if it's beaten, that means a lot of people have stepped on it. Right, so it's all you know. You could see the path, but if it's off that, that means not many people have been there.
1: 여기서 beaten이라는 것은 발자국이 많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Off the beaten path는 발자국이 많은 도로가 아닌 도로. 발자국이 거의 없어요.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잘 모르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은 요즘에 점점 더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찾고 싶어 하는데. 현지인들은 제발 우리 그냥 사는 동네 이런 데는 좀 오지 마세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클래시가 되네요.
0: Mm-hmm.
1: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Okay.
1: 퀴즈 한 번 더 주시겠어요?
0: Okay. Listen carefully. Which of the following describes a place that is not widely known or popular? Number one, a hot spot. Number two, a hidden gem. Number three, a popular destination.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답 받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gatekeeper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있죠?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Feist with Gatekeeper.

0: Feist, Gatekeeper 들으셨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gatekeeping their neighborhoods where they live or where they shop and things like that. They're saying, we don't want tourists here. We just want to go to our own little place and enjoy it to ourselves.
1: Peace and quiet.
0: Peace and quiet.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들이 과잉 관광에 피해를 입게 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관광객들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요즘 추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는 유명한 랜드마크만 보는 것을 떠나서 현지인에 준하는 소위 진짜 체험, authentic한 이런 experience를 많이 원하는데요.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는 점 앞서 들어보셨고 이제 관광객들의 이런 태도를 경계하는 또 다른 로컬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들어볼게요.
2: It's not only restaurants and vintage stores that people want to keep secret. For Karishma Porwal, 28, a climate content creator, avid traveler, and hiker who lives in Toronto, gatekeeping is about protecting environmentally sensitive places that could be damaged by overtourism. I would never disclose the location of a fairly unpopular and hidden away salmon spawning creek or a sensitive ecology, she said. I don't think I would post about it on social media, or at least I wouldn't geotag it. So it doesn't get overrun by tourists.
0: 사람들이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곳은 식당이나 빈티지 상점뿐만이 아닙니다. 토론토에 살면서 기후 관련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열렬한 여행가이고 또 등산가로 활동하는 28살의 카리슈마 폴왈에게 게이트키핑이란 과잉 관광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외진 곳에 위치한 연어가 산란하러 오는 개울이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장소의 위치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소셜미디어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적어도 위치 정보는 달지 않을 겁니다. Okay, so this person's giving an example here, and they're saying, you know, I don't want these places to be overrun by tourists.
2: Right. So one word, if something is overrun by something, we usually say, that means there's a lot of something coming, and in a negative sense, and it fills up very, very quickly, right? Mm. So we're talking about tourists here, over tourism. So locations are overrun by tourists, but it also could be, for example, a town could be overrun by rats or rodents, right? Which happens in places like Australia these days, you know?
0: Yeah,
2: so,
0: an infestation.
2: An infestation. So it's in a negative sense it's usually used.
0: 그래요. 예, 급속히 무언가가 가득 찬다는 건데 보통은 원치 않는 것, 그런 것,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So people don't want their neighborhoods to be overrun by tourists.
2: No.
0: Page, to get overrun by tourists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죠? 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는 어느 주민의 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 In Copenhagen, one of Europe's fastest growing tourist destinations, residents are also protective. Paolo Savi, 43, a publicist

0: Who moved to Copenhagen from Helsingborg, Sweden, said that he and his friends don't mention their favorite beaches and parks on social media because posts about the city have a way of going viral. We try to have a balance between what we decide to tell people and what we keep to ourselves, Savi said. He said that his go-to beach was once grassy and quiet, with little development and few tourists. But now it is always busy.
1: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주민들은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코펜하겐으로 이사를 온 홍보 전문가 43살의 파울로 사비는 코펜하겐에 관한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친구들이 이제 즐겨 가는 해변 또 공원에 대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공개할 내용과 비밀로 간직할 내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자주 찾는 해변이 예전에는 잔디가 우거지고 조용했고 개발도 거의 되지 않아서 관광객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항상 붐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So, posts about Copenhagen have a way of going viral.
0: Yeah, so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have a way of doing something, that means there's a tendency. Or something has a distinctive behavior to do something commonly. So it could be a person or a thing.
1: 어떻게든 이렇게 돼요.
0: Yeah.
1: 이런 뜻으로 코펜하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어느 순간 이게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0: Yeah, right. Like your voice, Sue, has a way of calming me
1: oh,
0: and soothing me.
1: Yours too. Well, thank you. We should stop complimenting each other,
0: no?
1: though.
0: Okay.
1: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0: Yeah.
1: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코펜하겐에 대한 글을 올리면은 꼭 이게 바이럴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 친구들과 제가 코펜하겐의 멋있는 장소들에 대한 글을 이제 공개 글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 And then this person went on to say we try to keep these things to ourselves.
0: Yeah, to keep to oneself. Would be, if you're an introvert, you know this very well. You don't like to talk to people. You don't like to spend time with people. You like being private and quiet, right? And not share much about yourself.
1: Keep to ourselves. 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we try to have a balance between what we decide to tell people and what we decide to keep to ourselves.
0: And it's usually if you describe it to a person, it's someone you call it someone like a hermit,
1: oh, yeah.
0: someone who doesn't go out,
1: someone who keeps to themselves.
0: Yeah, you can say my neighbor likes to keep to himself.
1: 그러면은 그냥 혼자 지내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go to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통 뭐 기댈 수 있는 많이 찾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His go-to beach, this one person's go-to beach, was once very quiet, but now it's always crowded,
0: yeah.
1: always busy.
0: Right.
1: 그래요. 자, 늘 찾던 해변이 이젠 많이 붐빈다는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였고요.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First one is to gatekeep.
0: Yep, as a verb. Why are you gatekeeping this recipe? Just share it with everyone.
1: 그 요리 방법, 그 레시피를 왜 너만 알고 있는 거야? 그 좀 공유해라.
0: Yeah.
1: 자, 다음 표현, ingest.
0: Ingest. The politician claimed that the insensitive comment was made in jest.
1: 그 정치인은 자신이 했던 그 민감한 발언이 농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죠. Peace and quiet.
0: It's hard to get any peace and quiet with three young children in the house.
1: 집에 어린 자녀가 세 명이나 있으면은 평온함을 찾기는 참 힘들다. 자, 네 번째 표현은요. Have a way of doing something.
0: Yep. My boss has a way of turning every small problem into a major issue.
1: 우리 상사는 참 희한해.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Has a way of doing something.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Keep to oneself.
0: Yep. My sister generally keeps to herself, but becomes very talkative around close friends.
1: 내 여동생은 보통은 그냥 굉장히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가까운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아주 수다쟁이가 돼.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Keep to oneself. 자,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he article again, you can come to our website. It's all up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0: Yes.
1: 아까 이제 숨은 명소를 뜻하는 표현이 있었죠.
0: Mm-hmm. The answer was number two, a hidden gem.
1: 네, mm-hmm. gem이요. 그 딸기잼이 아니고요. 딸기잼은 J-A-M.
0: Yeah, different pronunciation.
1: 네, right? 보석은 G-E-M.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요? 두 개 다... 그 북미권에서는 비슷하죠, 아닌가요?
0: No, it's completely 네? different,
1: oh, okay,
0: right?
1: Okay, okay.
0: Because gem is a short vowel. Right?
1: 어, 보석.
0: So gem, gem. Mm-hmm.
1: 그다음에 But strawberry.
0: Jam.
1: 아.
0: It's longer. Jam.
1: 아하. 그래요. 영국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Mm-hmm. 어, 보석은 gem, 그리고 딸기잼 같은 거는 jam.
0: Yeah.
1: 완전히 달라요.
0: So the vowel 어. is much longer, yeah.
1: 그래요.
0: The jam.
1: 네. 그래서 북미권이든 영국식이든 이 우리가 발라먹는 요거는 jam or jam 이고요. 보석은 짧게 jam, G-E-M입니다.
0: Yeah.
1: 자,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게요. 한수안님 축하드립니다. 곡물 라떼 파우더는 남궁영미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래 들을게요. This is Barry White.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0: check
1: like
0: up
1: an
0: on them.
1: official guideline. Yeah, if you know anyone who lives by themselves or is elderly especially, give them a call. Check up on them. 네. 자, 1191님은요. 저희 아빠가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아, 이 더운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쯤 됐는데요.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0: Oh, no. Shingles, right?
1: Yeah, exactly. Yeah. So painful, and especially in this heat. Oh, my goodness.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0: 어서 Get well soon.
1: 네,
0: yeah.
1: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Get well soon. Christina Yun 3102님은요. 유튜브로 모국의 음식이 그립습니다. 저는 캐나다 알버타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해먹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김치도 직접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캐네디언 친구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앞으로 뭐 공부할지 정해놓고 요즘 모스 방송 맨날 듣고 있는데요. 너무 늦진 않았겠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0: Oh, it's never too late.
1: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nything. Never.
0: No, not at all. And look at you being a great ambassador of Korean,
1: I know.
0: Korean culture and food.
1: Yeah. You're doing your own kimjang over in Canada. Congratulations on having this goal. Although you didn't tell us what it is, that's fine. We're rooting for you. We're sure you'll do well. And there is never such a thing as a too late to try something.
0: Yeah, Christina, yeah. I'm curious where in Alberta you live. Is it Calgary or Edmonton? You know, keep communicating with us.
1: Yeah,
0: Let
1: exactly.
0: us know.
1: Yeah. yeah. 그러니까 뭐 셰인 선생님도 유년 시절 다 캐나다에서 보내셨고.
0: Not Alberta though.
1: Okay. Yeah. 그래도 캐나다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네. 그래요. 또 종종 사연 보내 주세요. 월요일 날은 또 이제 셰인 선생님과 캐나다 관련된 yeah. 얘기 주고받으면 참 좋겠네요.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hane,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Thank you, Sue. Stay cool, everyone. I'll see you next week.
1: 네, 지금까지 셰인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론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It's time for our final song of the day. This is Ben Folds, Songs of Love. We'll see you in 22 hours.

0: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AI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알파고는 인간 최정상의 기사를 압도하며 바둑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AI는 더욱 발전했고 알파고보다 더 강력한 AI 카타고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카타고를 상대로 인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2대1로 카타고를 이긴 건데요. 알파고 이후 바둑계는 AI를 연구 도구로서 활용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진서 9단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승리는 AI에게 배우고 AI의 사고방식을 연구하며 최적의 전략을 찾아낸 덕분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번 대국으로 AI는 단순히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줄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AI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나겠죠. AI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다음 10년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봅니다.

8월 3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존 루터의 서정 모음곡 중 제2곡 오스티나토, 제6곡 론도 카트린 핀체 하프, 존 루터가 지휘하는 심포니아 컴리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느꼈을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칫 그의 패배가 인류의 패배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으니 말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2점 젖바둑이라서 이겼다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둑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거둘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신진서 구단은 경기가 끝난 후 AI에 대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이다. 카타고는 가장 합리적인 수만 두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끝까지 최선의 수만 두지만 그에 반해 인간은 불리한 상황에서 기발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이죠. AI 시대에서도 인간의 창의성이나 적응력, 전략적 사고가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대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희정님, 덥지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청클클도 있고 소박한 행복을 느끼자고요. 보내줬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에어컨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아, 예전에 에어컨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박용래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서울이 덥다고 합니다. 정클클과 함께하면서 힘내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시죠. 이 곡의 첫머리에는 알라 마르시아, 즉 행진곡처럼이라는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힘찬 리듬은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나 이내 따뜻한 노래를 들려주고 다시 힘차게 전진한 뒤 조용한 속삭임으로 돌아오죠. 힘과 서정, 화려함과 절제가 모두 담긴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라마이노프의 프렐류드, 작품 23의 5번 G단조 알라 마르샤, 하워드 셸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라마이로프의 프렐류드 작품 23의 5번 G단조 알라마르샤 하워드 셀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737 쓰시는 분, 휴가철이라 텅 빈 도시지만 클래식을 듣는 애청자를 위해서 박스에 갇혀서 열일하시는 정경님께 감사해요. 더위에 맛있는 거 먹고 이겨내 쌤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박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저희 스튜디오 넓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최적의 환경에서 여러분께 클래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8737님 고맙고 감동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순간의 공포와 인간의 두려움을 압도적인 오케스트라 합창으로 그리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르디, 진노의 날, 2번 카라로로프, 까르미 나쁜 나라.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신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2부 첫 곡도 여러분의 신청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발레 호드카키 인형의 제1막 마지막에는 눈 내리는 숲을 배경으로 수많은 눈의 요정들이 춤추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합창이 어우러지면서 눈송이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한여름에 듣는 이 곡, 여러분의 더위를 좀 잊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드가게 인형 중 눈송이 왈츠, 사이먼 레터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리베라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드가게 인형 중 눈송이 왈츠, 사이먼 레터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리베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종건님, 거래처 사무실 문을 열자 정크리클이 들려옵니다. 정경쌤 목소리가 에어컨 바람처럼 들려왔답니다. 와, 너무 기분 좋은데요. 이 더운 날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에어컨 바람처럼 들려왔다. 아, 어디 가서 좀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김정건님, 반갑습니다. 자, 뮤지컬 A Little Light Music에서 엇갈린 사랑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담담히 돌아보며 부른 노래인데요.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애절한 넘버로 꼽힙니다. 뮤지컬을 넘어 팝과 재즈는 물론 클래식 성악가들까지 즐겨 부르는 곡이 되었죠. 선두 하임의 Sand in the Clouds,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바리톤 브린터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은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제 작은 요정 주윤아와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윤아가 엄마 곁에서 항상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몸 회복에 신경 쓰셔야 할 시기이고 시간입니다. 또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이실 텐데요. 그래도 예쁜 아기 요정 윤아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수고가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은초님, 윤아 어머님 얼른 몸 회복하시고요. 아기 윤아도 잘 먹고 잘 자면서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길 바랍니다. 조련에서도 태어나신 후에도 또 윤아와 함께 정클클 자주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랑랑과 진아 엘리스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싱싱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수족관, 랑랑과 신의 앨리스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용래님, 저도 정경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들린답니다. 너무 좋으네요. 저 주위에 홍보 엄청 합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배가 되거든요. 와, 박용래님, 감동입니다. 사계절 내내 정클크를 널리 알려주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래님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자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종교음악인 레퀴엠이지만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느낌이 강렬해서 세계 주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르디 진노의 날, 2번 카롤 오르프 까르미나 브라나.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프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영자님, 안녕하세요. 정영님, 남편 휴가라서 포항 가는 길입니다. EBS 주파수 겨우 찾아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디톡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었습니다. 네, 지역마다 EBS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죠. 와, 유영자님, 포항에서도 우리 EBS 주파수를 찾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반디로는 주파수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또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꿀팁 드릴게요. 이렇게 반디톡으로 안부를 전해주시는 유영자님 감사드리고요. 남편분과 휴가 잘 지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로시니 오페라 도둑같이에서 하녀 니네타는 귀중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반짝이는 걸 모으는 습성이 있는 까치였죠. 진실이 밝혀지면서 극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화려한 타악기, 힘찬 행진 리듬, 재치 있는 선율이 어우러진 오페라 서곡의 걸작으로 손꼽히는데요. 연주회에선 오페라 본편보다 더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로스니의 도둑과 치소곡, 카를로 마리아 졸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기상 안내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광주, 구례군, 무안군, 진도군, 인천, 옹진군,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양군, 경남 거창군, 강원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표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6526 쓰시는 분, 문자 처음이에요. 1번 베르디 진노의 날 보내주셨습니다. 이다형님, 1번 베르디, 쿵쿵. 팀파니 소리가 맞는 거죠? 팀파니 사운드가 웅장하면서도 압박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타악기 팀판입니다. 3989님, 베르디의 진노의 날, 일하다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때 들으면 왠지 긴장하게 되는 곡이에요. 여름이라 왠지 모르게 늘어지는데 오늘 청클클 퀴즈곡 들으니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박동우님, 1번 페르디 진노의 날입니다. 저도 일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페르디 진노의 날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겠습니다. 페르디의 겜 진노의 날, 테오도르 코렌치스가 지시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와 합창단 연주입니다.

페르드리킴 진노의 날, 테오드로 코렌치스가 지시하는 무지카 에르튼 에테르나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감동 있는 곡입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내년 5월 체코에서 열리는 프라하 봄 국제음악축제 개막 공연에 초청됐다고 합니다. 축제가 만들어진 이후 비유럽권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향이 개막 공연을 맡게 된 건데요. 그동안 이 음악제의 개막 공연은 체코 필하모닉을 비롯해서 베를린 필, 빈필 같은 세계 정상급 악단들이 장식해왔습니다. 한국 클래식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불멸의 음악가 8월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1부 끝곡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1번 D장조 거인중 2악장 힘차고 생기있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야판 치베드린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김경애님의 선곡으로 열어봤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도이치모노 911 중 보리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경애님, 오늘도 무척 더운 날입니다.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정경님도 애청자님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신청합니다. 박지영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의 보리수 좋은데요. 겨울이 기다려져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가장 한창 더울 때 겨울나그네를 들으니 뭔가 더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이색적입니다. 2099님 영월 사과숲 농원 열매 솎아내기 작업 중 청정 고랭지 사과숲에 울려 퍼지는 청크크레 뭔가 마음이 싱그럽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99님 그렇게 피땀으로 읽어내신 사과 정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을 겁니다. 박영중님 여기는 전라도 장흥 삭금 마을입니다. 농막에서 제초 작업 마치고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정클클 들으면서 휴가 보냅니다. 저녁 노을 사진이 멋있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오,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이 산을 넘어가면 강진 마량항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강진 마량항. 박영준님, 농막에서 제초 작업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네,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불멸의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 날이죠. 정클클에서 선정한 8월 불멸의 음악가 지금 확인하시죠.

이미지죠. 위대한 음악가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 누구도 쉽게 토를 탈 수 없을 것 같은 음악가. 이번 달 불멸의 음악가는 바로 루드빅 판 베토벤입니다. 어떤 작곡가도 베토벤이 남긴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서양 음악사는 베토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불멸의 음악가, 이번 달에는 엄격한 형식 위에 낭만주의의 열정을 더해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은 인물,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음악가 루드빅 판 베토벤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한 인간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전주의의 전통 속에서 자신의 언어를 익히고, 중기에는 운명과 싸우는 영웅이 되고, 후기에는 삶과 우주를 성찰하는 철학자가 되는데요. 이번 달엔 베토벤의 음악을 시기별로 나누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을 찾아가기 시작한 청년 베토벤의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빈에서 시작된 도전, 청년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독일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술에 빠져 살면서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신동으로 키우려는 욕심만 있었죠. 하지만 실패했고 큰 실망에 빠지죠. 아버지를 대신해 10대 때 이미 생활 전선에 뛰어든 베토벤은 궁정극장에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일하게 되었고, 선제 후의 성당에선 보조 오르간 연주자로 음악가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베토벤은 궁정 오르간 연주자부터 작곡도 배우게 되죠. 그러나 궁정음악가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베토벤은 1787년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합니다. 당시 빈은 음악가들에게 꿈의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베토벤이 피아노 즉흥 연주로 모차르트를 감탄시켰다는 일화도 전해지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베토벤은 불과 몇 주 만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로 돌아가야 했죠. 다시 그가 빈으로 돌아왔을 때 모차르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에게 배울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후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작곡을 배우기도 했지만 연주 여행으로 바쁜 하이든에게는 충분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요한 알브레이츠 베르거에게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알브레이츠 베르거는 베토벤의 작곡 기술과 음악 이론의 기초를 다져준 스승이었죠. 그렇게 베토벤은 빈에서 음악가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탄생한 작품인데요. 피아노 협주곡 1번, 시장조입니다. 제목은 1번이지만 실제로는 2번보다 늦게 출판된 작품인데요. 1795년 빈에서 베토벤 자신의 독주자로 나서 초연한 이 작품은 젊은 피아니스트 베토벤의 이름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시장조, 작품으로 15중 3악장 론도 할렉으로, 마르틴 헬르맨의 피아노, 앤드루 맨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시장조 작품으로 15중 3악장 론도 할레그로 마르틴 헬레멘의 피아노 앤드류 맨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8월의 주인공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음악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690님, 오, 베토벤의 곡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군요.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아이를 위해 크게 볼륨을 올렸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볼륨을 크게 올려주셔서 온 집에 베토벤의 음악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아영님, 사실 치유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요즘이지만 제게 베토벤은 신앙 그 자체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음악을 듣는 게 피서죠. 감사합니다. 8월 더위도 정클클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하아영님이 좋아하는 베토벤 8월 내내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베토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베토벤은 빈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음악가들은 대부분 한 궁정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왕실이나 귀족이 요청하는 음악을 만드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하지만 베토벤은 어떤 궁정에도 속하지 않고 작품을 발표하고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빈에서 생활했던 베토벤은 그리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빛나는 재능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베토벤 주위엔 언제나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부유한 귀족 친구나 후원자가 끊이질 않았고 작품 헌정과 그들의 후원 덕에 음악 활동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다고 후원자들에게 마냥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귀족들의 폐쇄된 살롱 안에만 머무는 걸 원치 않았던 베토벤은 연주할 공간을 스스로 물색하기도 하고 관객을 모으는 방법까지 고민했죠. 당시로선 아주 드물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을 알려나갔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 시기에 작곡된 곡입니다. 기존의 고전주의 틀을 넘어 새로운 음악 세계를 모색하고 있던 시기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훗날 베토벤만의 극적인 음악 세계를 예고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네, 바로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입니다. 초기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서도 가장 혁신적이고 극적인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비창, 파테티크의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지만 출판사와 상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창은 단순히 슬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과 비장함, 그리고 숭고함 느낌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후 이 곡은 팝송, 미드나잇 블루로도 편곡되었고 피아니스트들의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 브람스 등 많은 작곡가들이 중요한 모델로 삼은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시단조 작품으로 13 비창 중 1악장 로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8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빈에서 시작된 도전 청년 베토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30세 전후의 베토벤은 빈 사교계에서 제법 인기가 높았습니다. 귀족들의 살롱에 초청을 받아 연주하는 일이 흔했고 즉흥 연주의 천재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무렵 베토벤은 친구이자 의사였던 프란츠 게라르트 베겔러에게 편지를 보내 처음으로 자신의 청력 이상을 털어놓습니다. 지난 3년간 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편지에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새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빈 최고의 젊은 피아니스트이자 떠오르는 작곡가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죠. 청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베토벤은 그 불안을 음악으로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선율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폭풍전의 고요처럼 들린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바이올린 소나타 봄입니다. 봄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이 곡의 첫 악장을 듣고 있으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바이올린 소나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곡인데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으로 24 봄 중 1악장 알레그로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램버트 호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으로 24 봄중 희락장 알레그로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램버트 오케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당시 빈 궁전극장의 한무가였던 살바토레 비가노는 새로운 발레를 위해 베토벤에게 음악을 의뢰합니다. 비가노가 선택한 소재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음악과 춤, 시와 예술을 가르치며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데요.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던 베토벤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을 더 자유롭고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베토벤에게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한 신화 속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과 지혜를 선물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재해석했죠. 그렇게 이 작품에는 예술이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는 베토벤의 신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공연인데요. 말코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이승원이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케빈 첸,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과 함께 라벨의 작품으로 음악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정클클에서 선정한 8월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과 함께 했는데요.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월광입니다. 월광이라는 이름은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뒤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평론가인 루드비 르슈타프가 붙인 별명입니다. 그는 이 곡을 들으며 달빛이 비치는 호수 위에 작은 배가 조용히 떠가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표현했고, 그 이후 월광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 별명 덕분에 월광은 고요한 밤의 풍경을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 곡 들으며 베토벤과의 첫 번째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베토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으로 27의 2, 월광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필렐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비스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0: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영화 앞부분에서 한 인물이 도망칠 곳이 없어 라는 대사를 내뱉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인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상징적인 덫에 갇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망칠 곳이 없어 혹은 출구는 없어 라고 속삭였다. 마치 영화에 담긴 더 큰 의미를 강조하듯이 어쩌면 인생에 대한,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앤드루 포터의 책 상상 속의 삶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given. Life's for the living, so live it, or you're better off dead.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패신저의 Life's for the Living 들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실까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아, 부디 너무너무 덥고 뜨거운 그 환경에서 힘들게 지금 버티면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너무 뜨거운 그 와중에도 북카페를 듣고 계시다면 조금은 아, 시원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저는 북카페에 지금 막 뜨거운 기운을 뚫고 왔는데 오 정말 이 정수리가 양산을 썼는데도 타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뜨겁습니다. 폭염이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느낌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런데 북카페로 오는 마음이 뭔가 신났어요. 원래도 신나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로 또 신나기도 했습니다. 북카페에 또 우리 카페인 이승현님이 대구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북카페에 이제 서울 오시는 길에 이제 북카페 본점 있는 요 한류월드로 근처로 오시는 길에 또 굳이 걸음을 하신 거죠. 사실 오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뜨거운 여름날 걸음을 하셔서 북카페 간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딱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북카페로 오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 북카페에 새참 보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정겨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승현님 지금 사연도 주셨는데 듣고 계시겠죠? 오늘 비타민 PD님 직접 뵌 좋은 기회였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이렇게 만나셔서 또 이렇게 간식도 받아오시고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요. 승현님 이렇게 전해주신 에너지 잘 받고 우리 많은 전국의 또 전 세계의 카페인 분들께 이 에너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신저의 곡 띄워드렸는데 김지희님이

진짜 반가워하십니다. 오프닝 이 노래, 북카페 6주년 기념 엽서들 보낼 때 신청했던 곡중 하나, 들을 때마다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지희님 엽서가 기억나요? 정말 너무 정갈하고, 뭐랄까, 진짜 그 알록달록한 깨알 같은 예쁜 글씨로 촘촘히 이렇게 마치 그 엽서에 새긴 것처럼 하셔가지고 몇 장을 보내주셨죠. 거기에다가 그 신청곡도 많이 넣어서 보내주셨었는데 그중 한 곡이었습니다. 네,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32 있으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학교 방학 맞은 딸아이. 오늘은 학원도 방학이라서 쉬고 있는데, 언니는 특강 가버리니 혼자서 무료하게 있어요. 드디어 북카페 시작해서 같이 청취해요. 고은이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둘째 딸 재현아, 독서 매력에 푹 젖어들어 보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특강 들으러 갔고, 무료한데, 또 마침 북카페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잘 됐네요. 재현아, 북카페 2시까지 함께 하자. 네.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이라 반말로 이렇게 친하게 좀 친밀하게 인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세미님. 길지도 않은 연애였는데 끝내놓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연차를 급하게 쓰고 멍하니 누워 북카페를 듣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쵸. 아, 연애가 길었는가 짧았는가 상관없이 사실 연애가 끝나고 나면 그 찾아오는 밀려드는 그 공백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멍하니 누워서 북카페 듣는다고 하셨는데 북카페에서 오늘 나눌 얘기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세미님 지금 심정으로 파고들기에도 좋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의 일부를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거든요. 문장 카펫이 문학 동네에서 펴낸 앤드루 포터의 책입니다. 민은영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상상 속의 삶. 이 장편 소설의 일부를 깔아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서사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제 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적보다 조금 더, 뭐랄까, 다정함이 들어가 있는 감성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일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미님이 겪은 지금 마음의 상태에도, 거기에도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이제 그 공백이 생긴 다음에 돌아보면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줍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2부까지 이야기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엽서 지금 공모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쁜 엽서 공모전. 7주년 기념 엽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7주년은 8월 26일인데요. 예쁜 엽서 공모전은 8월 14일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규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카페 홈페이지 가도 안내 그 팝업 창이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오셔도 안내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는데 8월 14일 소인 유효가 아니고요. 8월 14일 도착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엽서가 그 엽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가끔 어떤 엽서들은 진짜 걸어서, 터덜터덜 이 폭염 속에 걸어서 오느라 약간 한참 늦게 도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하게 보내시라면 이번 주에는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4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서 우리 북카페 우수 엽서 심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착한 것도 저희 잘 받아서 북카페 여기 뒤에다가 전시하겠지만 우수 엽서 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빠르게 만드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우수 엽서 우리 뽑아서 많이 뽑을 거예요. 뽑아서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는데 아직 그 완성물이 나오지 않아서 얘기를 좀 천천히 할까 했는데 살짝 얘기할게요. 이번에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은 7주년 기념 굿즈인데요. 키링입니다. 키링. 요즘 좀 키링이 또 대세라고 하죠. 우리 북카페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아마 그 골룸 표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 그러니까 뒤늦게 골룸 표정 되지 마시고 빠르게

0: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미라의 꽃, 그리고 구하 숫자들의 유예 두 곡 띄워드릴게요.
1: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하승성님, 우리 북카페 외부 수뇌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북카페 정말 모든 것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승성님이신데 지금 잘못된 정보를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네, 14일 소인 유효가 아니고요. 우리 엽서 마감 14일 도착분까지입니다. 소인 유효로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도착분까지 그러니까 14일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엽서 공모전 그러니까 곧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8355 쓰시는 카페인님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보라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사진 제주에서 박태현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보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제주의 새벽 풍경입니다. 고우님 오늘 동틀역 새벽 5시경 너무 예쁜 하늘을 지나칠 수 없어 찍었네요. 자연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어려운 듯요.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예쁘죠? 이 하루가 시작될 때의 그 느낌, 그 하늘은 이 하루가 저물 때의 느낌과는 또 조금 다르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저 끝에 보면 야자수의 그 실루엣도 보이고 하는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카페인분의 사연을 다 읽어요. 다 읽는데 다 소개하지는 못해서 또 태연님 최근에 또 마음 아픈 또 그런 순간도 겪으신 것 같아요. 사연을 소개하진 못했지만 마음, 응원의 마음, 따스함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이렇게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싹님이세요. 이름 없는 새싹님. 북카페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톡을 보냅니다. 좋은 책 소개 너무 감사하고 특히 고은님 목소리는 정말 긍정적이고 힘이 나게 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전땀 흘리며 고은님 목소리 들으며 다림질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긍정적이고 힘이 난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북카페에서 얘기할 때 저의 목소리가 하루 중 갖고 있는 저의 모든 목소리, 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요. 뭐 저도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이런데 북카페 오면 마음이 다림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도 그런 마음 좀또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다림질 얼마나 하셔야 해요? 이 다림질 정말 많이 산더미처럼 있는 건 아닐까 싶지만 목소리 또 우리 방송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의 다림질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좋고요. 이성민님, 반가운 사연입니다.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유은이에요. 방학을 맞아 엄마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유은이가 누구냐면 우주를 뚫을 만큼 북카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이입니다. 우리 북카페 로고로 계속 흘러나가는 목소리죠. 유은이, 우리 북카페 그때 3주년 기념으로 청취자 모셔서 카페에 모셔서 여기서 로고 녹음할 때 그때 유은이를 만났거든요. 이 스튜디오에서 저이 자리에 있었고 유은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하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도 올리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얼마나 이제 한 4살이 더 흐른 거잖아요. 더먼 거잖아요. 4살을 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상상해요, 가끔. 나중에 막 중학생 된 유은이가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닐까? 우주를 뚫을 만큼 북카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 아닐까? 기다립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그리고 정경희님. 저는 인쇄를 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 오늘 마음씨 좋은 인쇄소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쇄소 사장님을 왜 만나셨을까? 했더니 이제 엽서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인쇄소에 의뢰를 하셔서요. 그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경희님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쁜 엽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휴식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스위치를 딱 끄는 그 용기, 정말 용감한 단절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은 쉴 새 없이 일상을 두드리고 쏟아지는 메일과 타인의 SNS 게시물들은 우리의 시선을 바쁘게 잡아 끌죠. 심지어 모처럼 휴가를 떠난 낯선 여행지에서조차 우리는 짐을 풀기도 전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찾으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기어코 쥐고 있으려 합니다. 내가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연락이 와있지는 않을까. 나만 세상의 맹렬한 흐름에서 덩그러니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닿을 수 있다는 감각은 때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동시에 단 1초의 여백도 없이 우리를 결박하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리는 시간을 휴식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쏟아지는 타인의 일상과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묵묵히 혹사당하고 있죠. 진정한 휴식이란 그저 몸을 누워 물리적인 피로를 푸는 방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밖으로만 날카롭게 향해 있던 안테나를 거두어들이고 과열된 일상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탁 꺼버리는 단절의 용기야말로 이 팍팍한 시대에 반드시 연마해야 할 휴식의 기술입니다. 세상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기어코 완벽한 오프라인의 세계로 숨어드는 일.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아주 단단하고 쾌적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잠시 전원을 끄고 알림음이 사라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과 뚝

여백이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완벽한 로그아웃이 진짜 나를 향한 안전한 로그인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의도적인 고립이 주는 그 안도감 속으로 기꺼이 침잠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위치를 끄는 그 찰나의 용기가 방전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줄 테니까요.

코린 베일리레이의 Put Your Echoes On 들려드렸습니다. 일간 카페인 통해서 세상과 잠시 단절하는 용기 좀 느껴보셨나요? 아,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시죠. 그런데 또 막상 삶에 들여놓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 잠깐 내려놓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싶으면서도 무료한 것도 아닌데 손에서 휴대폰을 못 놓는 순간들이 있죠. 아, 가장 흔한 게 이제 그길 걸을 때, 사실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럴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휴대폰, 손에 휴대폰 보고 계시지 않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시면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을 겁니다. 아, 이런 것들. 사실 다른 걸로 채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가능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0720 우리 하승성님 지금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그 오픈톡방, 북카페 오픈톡방이 있죠. 카페이님들이 모여 계신 그 오픈톡방도 방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승성님이 전에도 살짝 얘기 주셨는데 지금 또 사진 첨부해서 주셔서 이렇게 또이 소개를 합니다. 이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우리 카페인분들이 또 선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또 모아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드신 것을 살짝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필통을 120개 만들었고 또 북카페에 해당되는 그 문구가 각인된 연필이 6자로 들어있는 게 120세트가 있고요. 무슨 오늘 지금 약간 뭐 협찬 소개하는 기분도 좀 들고요. 그리고 수뇌부용 키링을 또 20개를 또 따로 준비했어요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받으면 바로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마음을 모아 주신 건데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드리는 선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엽서, 예쁜 엽서. 지금 이제 마감이 곧이에요. 8월 14일 멀것 같지만 엽서는 걸어서 오고 어떤 엽서는 오다가 잠깐 쉬었다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8월 14일 도착분까지이기 때문에 카페인분들 바로 팔 걷어붙이고 엽서 제작에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한장 예쁜 엽서 공모전 우수작품에 도전하세요. 우수작품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옥현님, 더위를 피해서 숲이 우거진 한라산 둘레길을 3일째 걷고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라 급할 것도 없는데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오늘은 정말 핸드폰을 멀리하고 오로지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에만 집중해보려 합니다. 어제 둘레길에서 노루가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노루와의 아이 컨택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행복한 기운을 잔뜩 받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북카페도 상상 속에서 듣겠습니다. 상상이란 건 더욱 설레게 하잖아요. 제 상상과 맞는지는 제 방으로 확인할게요. 카페인님들도 더위 잘 피해 다니세요. 아, 이런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정여울 작가님 에세이 소개했던 기억도 나네요. 거기도 보면 한라산 등반하다가 휴대폰을 아예 이제 보지 않고 있었을 때 노루와 마주한 그 경험을 그러나 사진으로 찍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경험이어서 더 귀했다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오프닝으로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오켜님도 지금 그런 순간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루와의 아이 컨택. 북카페 상상 속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재방송 다시 듣기 챙겨주시고요. 그 시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랄게요. 데이빗 최의 This and That is Life 그리고 에릭 잼사의 곡 워킹 젠틀리까지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0: 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동민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둘이 합니다. 염승숙 작가님 이 헤어스타일 바뀌자마자 네. 계속 둘이 하고 있어요. 좀 더 잘 볼 수 있는
2: 얘기하지 말라고요.
0: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앙 깨문 채로 얘기한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네. 아무튼
2: 아, 오늘 얘기 안 하실 줄 알았는데요.
0: 아, 제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2: 왜 먼저 하시는 거예요?
0: 깜빡했어요. 그것을 네.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깜빡해서 보이는 걸 어떡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게 아름답다니까요. 괜찮아요.
2: 알겠다고요.
0: 알겠습니다. 네.
2: 고맙습니다.
0: 뭔가 앙다문치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유,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너무너무 뜨거운 날 우리 또
2: 아, 네. 너무 덥습니다. 아, 정말.
0: 맞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책을 읽는 거 어때요? 나무 그늘이 되죠? 책이.
2: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너무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네. 책을 읽으면 무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고
0: 잊힌다 이런
2: 네,
0: 거
2: 잊힐 수 있고 아주 네.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된다.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책을 읽는다고 시원해지진 않고요. 그렇죠. 시원한 곳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0: 시원한 곳에서
2: 네, 시원한 곳에서
0: 맞습니다. 우리
2: 실제로 나무 그늘 밑에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네.
0: 맞아요. 그늘을 좀 찾아다니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해가 너무 뜨거워서요.
2: 네.
0: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우리 그 좀 용감한 단절 로그아웃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867 쓰신 카페인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2: 네. 다른 단절은 몰라도 북카페를 위한 제 라디오 스위치는 절대 못 내릴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과 물처럼 이젠 제 인생의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흐흐 하고 웃어주셨는데.
0: 근데 네. 이제 북카페 라디오 스위치는 안 내리셔도 필요에 따라서 내리셔도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2: 매일 어차피 먹는 밥과 물처럼.
0: 맞아요. 와, 맞아요.
2: 일상의 한 부분이네요. 네.
0: 그리고 라디오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게 활용하셔도
2: 귀를 열어두고
0: 맞아요.
2: 손은 움직이고
0: 맞아요.
2: 네, 몸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0: 그게 라디오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주말에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아요.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러다가 핀잔을 종종 들었어요. 톡에 바로 답이 없어 서운하다면서요.
2: 아.
0: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바로 확인하는 기능이 생긴 후로는 바로 확인받지 못하면 서운하기도 초조하기도 한 이런 압박감이 생겨난 듯해요. 마음의 속도와 여유의 결이 같은 사람들과 삶의 여유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의 한 켠이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 맞아요. 뭔가 이게 업데이트된 기능이잖아요.
0: 맞아요.
2: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의 편리를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인 것 같지만 그쵸. 때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2: 많으실 것 같아요.
0: 내가 바로 메시지 안 읽어서 혹시 상대방이 오해할까.
2: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0: 북카페 초대석. 네, 살짝 또 초대석 아, 네. 예고 지금 최수 작가님 지금 뭐지 싶으셨던
2: 아니요. 귀를 열어두고 있었던
0: 네.
2: 거예요.
0: 초대석에서 네. 우리 다룰 네. 책이 또 딱인 책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살짝 보니까 아 추석 들으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수요일입니다.
2: 네, 저도 듣겠습니다.
0: 아, 네,
2: 왜냐하면 저 가끔은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나가는 네. 와중에 제가 또 다른 할 일이 생기거나 전화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2: 그럴 때 잠깐 끊기면 굉장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뭐 걱정할까 봐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초조해지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거 이제 그 사람 캐릭터를 좀 안다 싶으면 사실은 아,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너무 우리가 많은 걸 공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2: 네.
0: 걱정들인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강태꽃님 도서관 피서를 추천합니다.
2: 네. 아우 너무 좋죠.
0: 좋죠. 온습도 쾌적하죠.
2: 그렇죠. 너무 쾌적하고
0: 맞아요.
2: 요즘에는 또 의자, 소파, 책상 너무 아름답게 또 배열돼 있어가지고
0: 진짜 도서관
2: 네, 좋더라고요.
0: 좋습니다. 도서관 네. 근데 도서관도 붐비더라고요.
2: 붐비죠.
0: 맞아요. 빨리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책도.

0: 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장 카펫으로도 깔아봤기 때문에 아마 살짝 느낌을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앤드루 포터의 소설이죠.
1: 네.
0: 상상 속의 삶.
1: 네, 장편
0: 문학동, 네,
1: 소설입니다. 네.
0: 문학동에서 나온 책이고요. 두툼합니다. 이책
1: 네.
0: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보통 북클럽에서 시간 내에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0: 네.
1: 단편 소설 위주로 소개해 드리는 편인데 가끔은 또 이런 휴가철에 두툼한 굵직한 서사에 좀
0: 맞아요.
1: 빠져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책이 참 예쁜데, 이게 승수작가님이
1: 예뻐요.
0: 좋아하는 색이죠, 또.
1: 하, 예쁩니다.
0: 네, 약간 민트색. 승수작가님 되게
1: 네,
0: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네.
0: 아무튼 이 책, 우리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1: 포터?
0: 포터? 좋습니다. 포터.
1: 네. 네.
0: 네, 작가 이름입니다. 앤드루 포터인데 포터로 하겠습니다. 포터로 하셔서 샵 1045로만 받을게요.
1: 네.
0: 주소를 포함하셔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이책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방학 특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장편 소설이니까요.
1: 그러네요.
0: 어떤 얘기일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지금 남성이고요.
0: 네.
1: 공부를 되게 오래 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예요. 정교수는 아니고
0: 네.
1: 객원 교수 아니면 전임 강사 정도이고
0: 네.
1: 이름은 스티븐입니다.
0: 스티븐.
1: 스티븐이라는 대학 강사가 결혼도 했어요.
0: 네.
1: 아름다운 아내 앨리슨과 그 사이에서 또 귀여운 아들 핀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또
0: 네.
1: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보통 요즘에 특히나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0: 네.
1: 모두가 또 약간의 모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약간 애착형 유형을 좀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겪어보니까 회피형이야. 저
0: 갈등이
1: 사람,
0: 왔을 때 회피한다.
1: 이게 뭐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어렸을 적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인간의 좀 정서적인 면,
0: 네.
1: 성격적인 면, 기질적인 유형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주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0: 네.
1: 회피형, 불안형 이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회피형은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좀 피한다거나
0: 네.
1: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든가.
0: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1: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별을 적극적으로 고하지 않고 잠수를 탄다거나
0: 그래요,
1: 하면
0: 잠수 이별,
1: 그럼
0: 이런
1: 우리가
0: 거.
1: 뭐아저 사람 진짜 지독한 회피형이야 이런 말 쓰기도 하고
0: 그쵸.
1: 뭐 반대로는 안정형 애착도 있겠지만 주로 논란이 되는 건 안정형은 아니잖아요.
0: 그쵸,
1: 이르, 네.
0: 안정형이길 바라겠죠?
1: 그렇죠.
0: 대부분은.
1: 뭐 불안형 애착은 또 너무너무 관계를 깊이 이어가기를 갈구하지만 또 불안함이 너무 심하니까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좀 아까처럼 메시지가 뜸하다거나 장시간 오지 않으면
0: 네.
1: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뭐
0: 오만
1: 이런
0: 생각을 다
1: 네.
0: 하는.
1: 그래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회피형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인간관계 여러 좀 고질적인 유형들이 있잖아요.
0: 이 회피형과
1: 네.
0: 불안형이 만나면 진짜 좀
1: 아,
0: 답이
1: 대단하다고
0: 없겠는데요?
1: 하던데요.
0: 아, 네. 그러네요.
1: 네.
0: 불안형은 계속
1: 네.
0: 붙잡고 싶어 할 테고,
1: 그렇죠. 그러면
0: 회피형은 그럼
1: 회피형은
0: 도망가고 싶을 듯.
1: 점점 부담스러워지니까 혼자 있고 싶어
0: 네.
1: 할 거고, 관계의 어떤 파국을 예감하는 요소들이
0: 파국까지.
1: 생겨나겠죠? 네. 그런 유형으로 보면,
0: 네.
1: 이 소설의 주인공 스티브는 약간 회피형이에요.
0: 약간 회피형.
1: 약간?
0: 약간인 것 같던데요? 그래도
1: 네.
0: 아주 많이 대놓고 회피형은 아닌 것 같았어요.
1: 그렇죠. 왜냐면, 지적인 인물이에요. 공부를 아주 오래 했고,
0: 맞아요.
1: 글쓰기를 가르쳐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0: 네.
1: 10여 년 이상 작문 교실을 맡았대요.
0: 네.
1: 그렇게 보면, 많이 읽고 쓰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약간의 어떤 조바심, 초조함, 예민함, 이런 기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좀 유년기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0: 네.
1: 내면의 불안이 가동되면서 관계가 조금 깊어진다라고 할 때, 스멀스멀 회피성 기질이 드러나는 그런 남성 인물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도 그

0: 쓰잖아요. 이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회피성을 감지할 때또 그걸
1: 오, 맞아요.
0: 얼마나 예민하게
1: 맞아요.
0: 느끼겠어요.
1: 그리고 소위 처자식이 있잖아요, 지금.
0: 네. 아,
1: 처자식이
0: 그렇죠.
1: 있단
0: 맞아요.
1: 말이죠. 네.
0: 맞아요.
1: 아내인 앨리스는 어떤 공공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0: 네.
1: 성격적으로 좀 호탕하고 또 기질적으로도 이타심이 강한, 봉사심이 강한
0: 네.
1: 인물이라서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크게 무리가 없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약간 좀 불안정한 애착이
0: 네.
1: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아내와 함께 동지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0: 네.
1: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 스티븐의 내부에서 이상한 이 불안감, 자꾸만 이 가정이 좀 파괴되면 어쩌지? 내가 이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0: 스멀스멀 지금 시작된
1: 네.
0: 상태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 소설 계속 살펴볼게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펼쳐보는 책은 앤드루 포터의 새 장편 소설입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낸 상상 속의 삶입니다. 오늘 말머리를 포터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6919 쓰시는 카페인님,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도 북카페 들으면 하루를 힘내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들으면 네. 너무 뿌듯하죠.
1: 네, 너무 좋아요. 저도 평소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고마워라고 할 때 있거든요. 사실 가족 간에는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꼬박꼬박 배운 대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답을 해줘요. 고맙다고 말해줘. 고마워. 뭐 이렇게. 그래서 북카페 카페인 분들께서 항상 네. 감사하다. 고맙다.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더 고마운 맞아요. 것 같아요. 네.
0: 유선경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터의 새 소설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0: 네, 상상 속의 삶. 그리고 1389 쓰신 카페인님은 맛깔나게 이야기 풀어주셔서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지난주 휴가 동안에 천명관 작가의 아코디언, 그리고 고래까지 읽었어요. 하드커버의 두툼한 소설이라 더 끌리네요. 이번 책도 이 상상 속의 삶.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기대해 주시죠.
1: 엄청난 휴가셨네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6634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민트색 좋아해요. 저 오늘 개 탔어요. 왜 개를 탔냐면 홀로 사무실을 독차지하고 블루투스 볼륨 빵빵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북카페를 들으니 행복해요. 밖은 덥지만 홀로 오후 만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1: 이런 출근은 행운이네요, 정말.
0: 그렇죠. 사무실에 나 혼자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볼륨 빵빵하게. 와. 북카페도 호사네요.
1: 그렇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축복이네요, 축복.
0: 맞습니다. 네. 1652 쓰시는 카페이님, 아들 둘 육아는 더워도 밖에 나가야 합니다. 지쳤어요. 시원한 곳에서 책 읽는 휴가 즐기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요?
0: 네. 정말 이 너무 뜨겁지만 또 이 또한 추억이 되리라.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1: 그렇죠. 아이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에 아마 더 덥겠지만 그래도 지나가겠죠? 여름이.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스티브는 이 책 속에 보니까 악순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 악순환, 스티브는 네. 지금 이 앨리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님과의 걸 다 연결시켜서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고 네. 있을까 봐 걱정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스티브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11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0: 네.
1: 헤어졌다라고 하는 맥락에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때 헤어짐은 어렸던 아이 스티븐이 네. 아버지를 원망할 정도의 헤어짐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삶에 몰두해서 나와 어머니를 버렸을까?

0: 라고 하는 원망과
1: 네.
0: 불만 섞인 좀 헤어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살에 헤어져서 18살 이후에 대학을 가고
1: 네.
0: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끝끝내 어머니가 외롭게 돌아가셨을 때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 어린 시절에 헤어졌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고, 아버지는 진정 어떤 인간이었나,
1: 네.
0: 사람이었나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헤어졌기 때문에
1: 그쵸.
0: 그 이후에 아버지가 부재했던 스티븐의 삶에서는 그냥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1: 네.
0: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제목 그대로 상상 속에 아버지의 삶을 유추하고 추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자란 거죠.
1: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티븐도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또 이게
0: 그렇죠.
1: 누군가의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교수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직업도 좀
0: 네.
1: 비슷하고 아버지랑
0: 네.
1: 닮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걸 계속 조금 원망 섞인 어조로 던질
0: 맞아요.
1: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0: 맞아요. 아버지는 아직 어린 시절에 스티븐이 어렸을
1: 네.
0: 때의 스티븐의 아버지는 아직은 종신 교수직을 받지 못한 개원 교수의
1: 네.
0: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대면해서 수업을 이어나갈 때는 또 너무나 열성적인 강사였고
1: 네.
0: 또 대학 내부에서도 너무 그 재능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곁에는 어린 시절에 스티븐이 기억하기에도 항상 동료들,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고 집에서는 항상 파티가 열리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1: 네.
0: 늘 학계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적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뭐 문학이라든지
1: 네.
0: 영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새벽까지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떠들어대던 활기찬 면면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1: 네.
0: 스티븐의 10살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은 대체로 그런 편이었대요. 언제나 뭐 강의 일정에 쫓기고 학생들 시험 문제 채점하고 과제 채점하고 이러느라 바쁠 때도 있었지만 논문을 쓰거나 강의 준비를 하지 않을 때면 아주 다정한 아버지이자 또 아내를 위해서 막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져가면서
1: 네.
0: 아내를 웃겨주는 그런 잔상으로 어린 스티븐에게 남아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펼치자마자 이 11살 때가 그 이전에 그 기억들이 막
0: 네,
1: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회상 형식으로
0: 네.
1: 현재랑 과거랑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수영장이 있고
0: 맞아요.
1: 거기서 막 와인잔을 들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오가는 대화가 너무 지적이고요. 막 음악과 영화와 또 책과 뭐
0: 네.
1: 논문과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0: 중산층의 삶?
1: 그런 걸로
0: 네.
1: 느껴지는데
0: 맞아요.
1: 그런데 알게 모르게 불안함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0: 맞아요.
1: 어머니가 등장할 때, 어머니가 그이 주인공 스티븐에게 하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더 긴장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아버지는 대학의 개원 교수였지만
1: 네.
0: 어머니도 전업주부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직장이 있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1: 네.
0: 병원에 출퇴근을 했거든요. 좀 생활 형편이 아주 초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그다지 부유한 것은
1: 네.
0: 아니었는데도 이두 부부는 마당을 가꾸고 수영장을 유지했어요.
1: 네.
0: 그 단독주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의 유지비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두 부모가 바빴기 때문에 어린 스티브는 좀 수영선수로 활약도 하고,
1: 네.
0: 공부에도 집중을 하긴 했지만, 외동이었기 때문에 늘 혼자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시리얼로 끼니를 때우고,
1: 네.
0: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퇴근해서, 왔냐고. 학교를 잘 다녀왔냐고 이마에 뺨을 맞.

0: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보살핌 속에서, 약간의 좀, 외로움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스티븐의 어린 시절은 항상 그런 어떤 지적인 아버지의 유희와 이 너그럽고 이해심 많고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의 그런 눈빛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11살 때 떠나버렸고 어머니와 이혼해서 한평생 자라났는데, 의도한 것은 아닌데 스티븐의 삶 자체도 공부하는 것을 즐겼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 자리 잡았고, 10여 년 이상 강의직을 유지해왔단 말이죠.
1: 그쵸.
0: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들 하나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버클리 대학 그 주변을 계속해서 자신이 맴돌아 왔다는 걸 뒤늦게 자각한 거예요. 그 뒤늦은 자각은 아내 앨리슨이 별거를 선언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스티븐은 깜짝 놀래요. 앨리슨이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티븐은 사실 굉장히 놀라거든요.
1: 네, 짐작도 못한 거죠. 그런 반응이 올
0: 그
1: 거라고?
0: 놀람은 반반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앨리슨이 갑작스럽게 별거를 선언하면서 우린 좀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당신은 나를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원하지 않잖아. 핀도 지금 너무나 학교 생활이 불안정한데 나는 두 사람 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 당신은 당신만의 뭔가를 찾아 나서야 할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스티브는 그제야 자신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앨리슨을 좀 앨리슨과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좀 미뤄왔던 것을 깨닫죠.
1: 해피형이니까,
0: 네,
1: 그쵸.
0: 해피형이었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무언가 앨리슨이 자기 자신을 무작정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이 앨리슨을 좀 밀어내고 있었고, 애초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던 때의 동력과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왔다라는 걸 자기 자신도 느끼는 거죠. 그 예로 10여 년 이상 지속해왔던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한 6개월 전에 그만두고 자꾸만 방황하고 있었어요.
1: 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0: 네.
1: 들으시면서 1504 쓰시는 카페이님이 상상 속의 삶이 제목을 듣고서 혹했고 호기심이 생겼고 책 표지에 은은한 민트 빛깔에 한번더 혹했고 지금 책 검색해보고 또 승숙 작가님 설명도 들으면서 아, 이 소설 한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갈증도 같이 해소되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0: 마음의 갈증. 네.
1: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있을 텐데
0: 네.
1: 아마 지금 이 스티븐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0: 네.
1: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
0: 그럼요.
1: 상태가.
0: 맞죠. 지난주부터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1: 맞아요.
0: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어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륜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풀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 부모와의 애착이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돼서 끝도 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애정으로만 뭉쳐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1: 그쵸.
0: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1: 맞아요.
0: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끝없이 헌신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감정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인간의 영혼에 아주 깊은 파열음을 줄수 있는 존재가 또 나의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1: 7667 쓰시는 카페님, 휴가로 같이 쉬고 있는 신랑이랑 아이랑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으면서 북카페를 듣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신랑이랑 독서 취향이 다른데 승숙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소설을 들으며 혼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소설은 잘 읽지 않는 신랑에게 상상 속의 삶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0: 독서 취향이 다르면 또 다른 대로 재밌고, 네,
1: 그럼요.
0: 같으면 또 같은 대로 신나고,
1: 너무 같아도 신기하고요. 너무 달라도 신기하죠.
0: 맞아요.
1: 근데 아무튼 지금 이두분다 책을 읽으시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서

0: 그래서 취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1: 그렇죠.
0: 대한민국 성인 1년에 몇권 읽는가 이런 통계 수치 보면 아
1: 아름답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아름다운 지금
1: 네.
0: 분위기입니다.
1: 네.
0: 아,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 제가 우현승수 작가님의 신청곡이 아니었죠?
1: 네?
0: 예. 피터 가브리엘의 곡 파더 선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염승숙 작가와 함께 펼쳐보는 책은 앤드루 포터의 장편 소설 상상 속의 삶입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성찰의 북카페인가요? 저 또한 회피형이었던 1인으로서 반성이 되네요. 일 때문에 소설을 읽을 시간이 통나질 않는 요즘인데, 북카페에 염승숙 작가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더위에 메말라가는 감성에 촉촉한 담비 같은 북카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회피형, 뭐 불안형, 우리가 뭐 안정형 뭐 이런 거 있지만 회피형이 무조건 나쁘다,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이 갈등에 임박했을 때,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진짜 우리 혈액형처럼 완벽히 구분되는 건 아닌 것
1: 그런 건
0: 같아요.
1: 아니에요.
0: 예, 회피형은 꼭 회피형이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1: 맞죠.
0: 다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1: 그렇죠.
0: 내 모습 혹은 나와 가까운 이들의 모습을 돌아올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어떤 대상의식이기도 하고,
0: 네.
1: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문제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실행력, 움직임,
0: 네.
1: 행동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나의 어떤 내면을 좀 투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니까, 이
0: 그렇죠.
1: 소설 안에서도 지금 스티븐이 아내에게 별거 통보를 받고, 아내 앨리스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꼼꼼히 짚어줘요. 지금, 얘기 좀 해, 스티븐이라고 스티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다. 나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몸도 마음도 딴 데가 있어라고 아주 단호하게 짚어주거든요.
0: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해주면 진짜 정말 정말 그런가? 내가 회피해 왔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회피할 구석이 없어지는
1: 그렇죠.
0: 느낌이잖아요.
1: 요즘에 왜 강의도 나가지도 않고 모든 직업적인 관련 일을 그만두면서 왜 이렇게까지 집 안에서 은둔했을까?
0: 네.
1: 왜 이렇게까지 앨리슨과 아들 핀을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방치에 가깝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까지 홀로 고뇌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을까?
0: 네.
1: 스티븐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앨리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자라고
0: 네.
1: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스티브는. 앨리슨 말이 다 맞으니까.
0: 그쵸.
1: 네.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스티븐 자신이 불안했는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티븐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0: 네.
1: 과거에 스티븐이 지녔던 모든 인간관계, 부모, 친구, 동료, 뭐 연애 상대,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경향. 갑자기 사이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상대에게 거리를 두고 사라져버리는 경향. 이런 태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가진 잠재적인 불안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스티븐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선 앨리슨한테 얘기를 하죠. 나 사실은 이 모든 나의 지금 정서적인 불안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모두가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0: 네.
1: 앨리슨은 이해를 해줘요. 왜냐면 연애 시기부터 스티브는 아버지에 관해서라면 종종 얘기를 해왔어요. 난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0: 그쵸.
1: 아버지는 11살 때 대학의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한 뒤로
0: 네.
1: 너무나 정신산만하게 굴다가 우리 나와 어머니의 인생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가 지녔던 전화번호
0: 네.
1: 다 없어졌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0: 거 있는지 주소도 알아낼 길이 없고, 어떤 차를 모는지 그것도 추적할 길이 없다. 아버지의 동생 삼촌 줄리언이 있지만 줄리언도 전혀 모른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스티븐도 스스로 아버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의 존재를 찾아 나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스티븐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자주 하는 질문이 맞닥뜨리는 질문이
0: 네.
1: 그거잖아요. 왜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하지 왜 이런
0: 맞아요.
1: 걸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이유를 스티븐이 거기 이제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거기에도
0: 맞아요.
1: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꽁꽁 숨은 걸 보면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두번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0: 맞죠.
1: 거잖아요.
0: 맞죠.
1: 그리고 한 혹시 내가 그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도 이제 또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
0: 그쵸. 한평생 아버지를 원망했고,
1: 네.
0: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까? 소설 안에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아버지가 원칙대로, 정석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을 때, 자신의 아내와 아이에게 줄수 있었던 아주 안온하고 평온한 삶을 그는 어째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1: 네.
0: 어린 스티븐에게, 그리고 다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 스티븐에게는 아주 정석적인 원망이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는 좀더 노력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책임감 있게 이끌지 못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었다고 스티븐이 회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앨리슨이 아버지가 문제라면 그
1: 네.
0: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서 좀 떠나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나와 핀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면 네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라고 지침처럼 내려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소설의 주요한 스토리적 전개는 이 성인이 된 스티븐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삼촌 줄리,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1: 네.
0: 줄리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계속해서 아버지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라고 캐묻는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다니는 거예요.
1: 그쵸. 흥미로운 구성이죠. 어떻게
0: 맞아요.
1: 보면 회피했던 과거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0: 맞아요.
1: 기꺼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한결같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해요.
1: 네.
0: 너무 지성적인 인간이었고, 학자로서 재능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 많은, 뭐 그런 일화도 있었대요. 어떤 학생이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1: 네.
0: 휴가철인데 본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그 시험지를 채점해서 돌려줄 때
1: 네.
0: 아버지가 그 학생한테 그 기차표를 끊어서 그 클립에 끼워서 시험지와 함께 돌려줬다는 거예요.
1: 다정합니다.
0: 그렇죠. 너무
1: 그쵸.
0: 다정하고, 사실은 선생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좀 따스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1: 사려 깊은
0: 네.
1: 배려를 해주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런 일화는 사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좋은 부자간이라고 할지라도
1: 네.
0: 모르는 면면일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화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고 정신산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새삼스럽게 알아가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어린 시절의 스티브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너무 평온하고 이제 유려한 내면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어느 때는 너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길 없어 보이는 그런 면면도 자주 보였었대요.
1: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0: 네.
1: 없는
0: 내
1: 분이셨던 거예요.
0: 감정적으로.
1: 맞아요.
0: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1: 네.
0: 사람이었고, 그 프루스트, 작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언제 읽어도 너무 좋고,
1: 네.
0: 여러 번 읽어도 너무 좋고, 언제나 살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역작이야, 명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1: 네.
0: 또 그리고 그 수영집 안에 마당 옆에 수영장이 있고, 옆에 카바나라고 작은 오두막.

0: 같아라는 식으로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좀 분리해 놓았던 그런 경험들,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늘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동료들의 증언 아닌 증언들이
1: 네.
0: 아버지가 어쩌면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기분 장애 같은 것을, 심리적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동료는,
1: 네.
0: 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매력적이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정말 괴팍하고 난폭한 싸움꾼이었어. 마치 쌈닭과 같이 늘,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의심했고, 누군가 어느 날에는 자신의 연구실 찾아 들어와서 누가 날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급격한 불안증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좋은 호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친밀해질 수 없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러 가지 면면을 이 스티븐이 알게 되어 가는 거죠.
1: 그 과정을 따라 읽는 시간. 아마 카페인 분들도 읽으시면서 여러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에는 회피형 고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0: 아마
1: 예.
0: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맞습니다. 지금 9339 쓰신 카페인님, 부모님과의 과거를 잊고 현재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부쩍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일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회피형입니다. 적당히 잘 포장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0: 너무 이해가
1: 같은
0: 돼요.
1: 마음이죠. 이 소설의
0: 맞아요.
1: 주인공과.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레이 라몬테인의 롱 웨이 홈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상상 속의 삶입니다. 앤드루 포터의 소설이고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아까 그 어머니가 등장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그 불안함이 어머니가 너무 자애롭고 그리고 센스 있게 나와 그 아버지로 이제 그 아버지를 필두로 한그 어른들의 세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어떤 회상 속에서는 투나잇쇼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투나잇쇼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웃음소리 뒤에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1: 맞아요. 스티븐이 듣죠.
0: 맞아요. 그래서 이좀 조숙한 거 아니에요? 이 스티븐도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엄마한테 가서 나 잠이 안 와, 뭐 무서운 꿈 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고듦으로써 엄마의 그 울음을 좀 멈춰 세우고 싶어 하는 아들이기도 했었고,
1: 맞아요.
0: 이런 장면들이 보이니까 독자로서도 도대체 뭐지?
1: 그쵸.
0: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이 소설에서 주요 캐릭터들의 면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스티븐의 어머니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서 마냥 스티븐 아버지의 애정만을 갈구했다기보다는, 시대상이 나오거든요. 함부로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시대의 상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여성에게 어떤 순종적인 면을 강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의 어머니는 직장 여성이었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제 돈을 벌었던, 그래서 이제 스티븐을 잘 길러내고자 노력했던 여성이면서, 이 스티븐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지녔던 이 정서적인 불안정함, 그리고 이 정신적인 혼란함 등을 아주 인내심 있게
0: 그쵸.
1: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시간을 주던, 그리고 끝끝내 그를 용서했던 인물이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여러 동료들의 입을 거치면서 중첩되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이, 좀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었겠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질병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스티븐이 알아가거든요. 그것을 어렸던 스티븐은 몰랐겠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어머니는 그, 정말 그 코미디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이 자신의 남편이 주는 이 혼란함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스티븐을 다독이려는 강인한 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하지, 좀 특별한 분이야. 아버지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막 너무나도 열렬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들을 막 흩뿌려놓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감지하는 이 불안감들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결정적으로 그좀 조울증이라고 하나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이 종신교수직 심사에서도 탈락해요. 왜냐면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0: 중요한 것은 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가졌어야 하는, 필히 가졌어야 하는
1: 네.
0: 저서였는데,
1: 책을 내야
0: 네,
1: 되는데.
0: 책을 내야 했는데, 책의 8챕터 정도는 아주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이미 실려서
1: 네.
0: 검증받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훌륭했는데, 그 8꼭지만 실었으면 한 권의 책이 아주 무난하게 완성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조증의 시기에 나머지 두 챕터를 써서 수록하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것이 너무나 인과적으로 말도 안 되고,
1: 네.
0: 학술적으로도 좀 사려깊지 못한 낙서에 가까운 글들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측에서도 나머지 두 챕터를 덜어내자라고 했지만
1: 네.
0: 조증 상태의 아버지는 그것을 덜어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그것을 수록하고자 했지만 결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고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조금 신사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종신교수직 심사에 탈락했어도 1년 정도 시간을 유예하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자격 요건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1: 네.
0: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강의에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했고, 그 모든 책이 잡혀서 다, 재심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교수직에 탈락한 것은 그 어떤 대학에서도 다시 자리 잡지 못할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스티븐으로서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끝, 종말,
1: 네.
0: 결말을 예감하면서도 무작정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 부분에서 이제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래도 뭐이 9장 10장 추가된 거 넣어도 난 포기 못 하겠는데 이거 넣어도 출간해 줄 곳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을
0: 맞아요.
1: 테고
0: 그리고 저서 한권 없이도 종신교수직의 심사에서 통과된 다른 교수들이 있잖아. 내가
1: 그쵸.
0: 무슨 문제야? 나는 그들보다 더 유능해라고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그 시대상에 걸맞지 않게
1: 네.
0: 아버지가 남성 연인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수자적 진실이 좀 추가가
1: 네.
0: 되거든요. 어린 스티븐의 눈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데릭 에번슨이라고 하는 동료 교수가 항상 집을 드나들고
1: 네.
0: 아버지와 함께 카바나에 아주 오랜 시간 밤낮으로 머물면서 함께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논문 작업을 하는 과정들이 연이어 있었는데, 그 둘이 이제 함께 있을 때마다 그
1: 네.
0: 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서글픈 눈빛,
1: 그쵸.
0: 혼란한 감정의 동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티븐이 예민하게 감지했던 그런 사춘기적인 설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평생 스티븐을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아버지의 그런 소수자적인 특질들도
1: 네.
0: 아버지를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었단 말이죠.
1: 참, 이 어머니는 이런 이렇게 어머니가 22살에 만난 남자
0: 네,
1: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이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몇 번을 옮겨가며 함께한 남자. 이게 이제
0: 맞아요.
1: 그 부모님의 관계인데
0: 맞아요.
1: 지금 스티븐이 다시 움직이면서 듣게 되는,
0: 네.
1: 찾게 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스티븐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0: 맞아요.
1: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0: 크죠.
1: 하는 거.
0: 맞아요.
1: 플리트우드 맥의 랜드슬라이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앤드루 포터의 장편 소설입니다. 상상 속의 삶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얘기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감흥하면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5086 쓰시는 카페인님, 저 역시 아버지랑 10대 때 헤어지고 20여 년을 못 만났는데요. 이젠 그저 건강히 지내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도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은 아버지도 안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심했을까요?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 이 가시나무 같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아버지를 불도저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런 스티븐이 그 아버지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지만 사실은 스티븐의 어린 시절의 각인처럼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일화들도 있어요. 단적으로 아버지가 11살 시절에 아주 영원히 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떠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정말 아까 불도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밀어붙이듯이 스티븐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막 국도를 지나서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 고전 영화, 이탈리아 영화를 보러 가요. 근데 이탈리아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당연히 어린 나이의 스티븐이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를 이해하진 못해요.
0: 그쵸.
1: 너무 자막도 막 빨리 지나가는
0: 그렇죠.
1: 외국어 영화였고,
0: 토이스토리 이런 거
1: 네,
0: 봐야죠.
1: 그쵸.
0: 네.
1: 근데 제목도 무슨 정사라고
0: 네,
1: 해가지고,
0: 아버지가 선택한 영화는?
1: 네, 너무 예술 영화였던 거예요.
0: 아,
1: 지극한 예술 영화.
0: 네.
1: 그런데 영화 앞부분에서 스티븐의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한 인물이 도망칠 곳이 없어라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내뱉는 인물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상징적인 덫에 갇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망칠 곳이 없어. 출구는 없어. 라고 계속해서 아들 스티븐에게 속삭였다는
0: 마치
1: 거예요.
0: 자신의 대사인
1: 네.
0: 것처럼.
1: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막 아무 말 없이 보기보다는 같이
0: 네.
1: 간 사람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 귀에 내뱉었던 도망칠 곳이 없어. 출구는 없어. 이런 말들이 단순히 이제와 생각하니까 예술 영화의 배우가 내뱉는 대사 한 줄이 아니라
0: 네.
1: 아버지가 그 당시에 느끼고 있었던 불안정함,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동요,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서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영화에 담긴 더큰 의미를 강조하듯이 아버지가
0: 네.
1: 뱉었던 그 말들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복기하는 거죠.
0: 저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1: 네,
0: 아팠는데, 여기
1: 슬프죠.
0: 보면 그 영화의 줄거리를 뭐 별개로 하더라도 이 주인공 스티븐은 그 순간을 영화 속 정지 화면처럼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속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아버지가 잠깐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나의 손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행동이 너무 친밀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장면들,
1: 맞아요.
0: 이런 것들 보면서
1: 네.
0: 아, 이게 어떤 충동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또 했을까?
1: 네.
0: 그리고 이게 책갈피처럼 그냥 박제돼가지고
1: 그쵸.
0: 한 사람의 삶에 계속
1: 그쵸.
0: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게
1: 그쵸.
0: 어떤 걸까 생각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1: 맞아요. 너무 애틋한
0: 네,
1: 장면이고,
0: 맞아요.
1: 사춘기 소년 스티븐이 아버지의 손길과 온기를 느꼈던 마지막 기회였기도 하고,
0: 네.
1: 아버지가 참으로 씁쓸히 은유적으로 도망칠 곳이 없다 하더라 라고 고백했던 내밀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항상 스티브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삶의 궤적을 스티븐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이 불안함 같은 것들이 지금 나의 회피형 기질로 남아서 나 또한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앨리슨과 핀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고립돼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나 또한 아버지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슬픔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별하고 나서 이 어린 스티븐이 아버지의 부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해줬던 말들, 그런
0: 네.
1: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잠시 들어왔다 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0: 너무
1: 어머니가
0: 슬퍼요.
1: 아주 침착하고
0: 네.
1: 처연한 낯빛으로 이 상실과 부재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복될 수 없었던 이 상실의 경험이 마지막 소설의 결말로 가면 아버지는 끝끝내 조울증을 넘어서
0: 네.
1: 조현병까지 발발해서 삼촌 줄리언에 의해서 요양시설에 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도 그 요양시설에 입원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0: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역시 알고자 하지 않았고요. 이제
0: 네.
1: 와서 어머니까지 잃은 뒤에야 이 아버지가 언제나 이기적이었던 인간으로만 기억되었던 상상 속의 삶에서 떨쳐나서 그 또한 불완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스티브는 다행스럽게도 앨리슨이 다시 자신의 어머니처럼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나와 핀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고 스티브는 돌아갑니다.
0: 자, 이렇게 지금 장편 소설 두툼한 소설 한 권을 그래도 우리 북카페에서 승숙 작가님, 예, 우리 전기수 따라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 진짜 마지막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셔서 뭉클해가지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이 이야기 꼭 책으로
1: 네.
0: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6277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755 쓰시는 카페이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민정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스티븐도 모두
1: 네,
0: 안쓰러워요.
1: 맞아요. 네, 이 모든 서사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0: 네.
1: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0: 다음 주엔 우리 어떤 책으로 얘기
1: 같아요. 네,
0: 나눌까요?
1: 다음 주에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고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0: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1: 네.
0: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1: 네.
0: 다음 주에 승숙 작가님 만날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스마트폰으로 쇼폼 동영상을 이 끝없이 넘겨보거나 계속해서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하십니까? 이게 바로 둠 스크롤링 중독이라는데요. 둠 스크롤링은 파멸에 이르는 운명을 뜻하는 단어 둠. 이 스마트폰 화면을 밀어올리며 정보를 연속으로 습득하는 행위를 뜻하는 스크롤. 이 둘을 조합해서 디지털 중독 증세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랍니다. 한편 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 영국에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이런 중독을 끊기 위한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오프라인 프로젝트, 오프라인 클럽, 러깅 오프 클럽, 스위치 오프 등등 저마다 이름은 다른데요. 방식은 비슷합니다. 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요. 함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이 그간 멀리했던 건강한 취미를 되살리는 거죠. 자발적 로그 오프 모드는 이 소규모 모임을 넘어서 자연 휴양 프로그램, 사우나 독서 모임, 창작 워크숍, 음식점 등등 도파민 자극에 익숙해진 인간의 뇌에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 오늘 첫 곡, 영국 가수 해리 스타일스의 최신 음반에서 Watermelon Sugar였습니다.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길을 걷다가 수박 주스 판다는 광고판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하나 사 먹었는데, 세상엔 중독이 참 많죠. 설탕 중독도 있는 거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근데 이제는 온라인 스크롤 중독. 어떡하죠? 영국에서 얼마나 사상 최고라고 할 정도로 사용시간이 어느 정도길래 24시간 기준으로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7시간 뭐 이랬을까요? 아무튼 록박스, 이 스마트폰을 넣고 잠궈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이런 모임에 가면 있답니다. 자발적으로 마치 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어디 들어갈 때 이렇게 잠시 맡겨놔야 되듯이, 이제는 이 모임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무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회 정의도 구현하고 뭐 그런 서사를 떠올려 보면 이게 무기이면서도, 예. 아무튼 스크린 프리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 영상 신호 이런 것들에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뇌에 그런 자극이 도달해서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 얘기는 꽤나 오래됐죠. 예. 초심자들 이런 모임에 가기는 갔으나 이거 내 손에서 떼도 되나 뭐 이러면서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뭐 중독을 끊으려면 처음에는 그런 금단 증세가 있는 뭐 당연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에는 디지털 디톡스 클럽이라는 데가 있다는데요. 현재 그 10개 나라, 14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 휴대전화 호텔이라고 불리는 보관함에 기기를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대신 독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열광했던 그런 훌륭한 취미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한다. 런던에 있는 한 술집 이런 입장할 때 그곳에는 방침으로 손님들에게 휴대폰 그 카메라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그런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지 마시고 이 오프라인의 실제를 그냥 눈으로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뭐 이런. 공연장이나 클럽을 가도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두막에 휴대전화 없이 머무는 그런 휴양 프로그램도 있고, 사우나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사우나 북클럽. 자, 예, 더 기발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는 없나요? 콩콩님께서 안 그래도 스마트폰 껐다가 새 음행 시간에 켰어요라고 써주셨네요.

5775님께서 자멸에 이르는 쇼폼, SNS 중독자 바로 접니다. 한국에서 제가 좀 시작해 볼까요? 엉엉 이렇게 쓰셨네요. 오수민님께서 종일 폰 들고 있는 아들한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사상 최고란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중독자들은 부정을 하죠. 유영주님께서 뇌에 유해한 둠스크롤링 멈추기 처방은 심신에 안정적일 듯하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생방송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 이어서 조바노티가 부르는 L'estate addosso, 여름이다. 두곡 듣고 오죠.

0: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서머 펑크 먼저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조바노티 역시 이탈리아 가수의 여름 노래 레스타테 아도소 여름이다 두 곡이었습니다. 오수미님께서 티셔츠 오리가 귀엽다 라고 하시면서 조크를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오리가 넘어지면 철퍼덕 이라네요 라고. 그렇군요. My name is Duck. 철퍼덕.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군요. 고라파덕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튼 8월 3일 월요일 순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 Vai arrivare.

칠레 아티스트 몽 라페르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11번째 앨범 Femme Fatale Volume 2는 그녀가 수십 년째 묵혀뒀던 미발표곡 50곡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다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선정 기준은 몽 라페르테답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노골적으로 솔직한 노래, 차마 입 밖에 꺼내기 불편할 정도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들에 제일 끌렸어요. 라고요. 가디언은 금기를 끌어안는 것은

라페르테에게서 볼 수 있는 펑크적인 성향이라고도 분석합니다. 2019년 그녀가 여성의 낙태권과 재생산의 자유를 상징하는 초록색 반다나를 두르고 맨 가슴에 엔 찔레 돌뚜란 비올란 이 마딴 칠레에서는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인다 이런 메시지를 적은 모습으로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 등장했을 때 위협적일 만큼 거침없이 보였습니다. 음악에서도 몽라페르테 그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상충적인 결을 드러내며 그녀를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교란합니다. 칠레 매체가 주로 공격할 셈으로 그녀에게 붙인 별명 팜파타를 타이틀로 내건 연작 앨범에서 몽라페르테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청취자를 은인인 동시에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시기죠. 마지막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일관성 따위를 요구하지 마. 성폭행의 기억을 마침내 가감 없이 고백하기 위해 즉흥 재즈의 형식을 취해 고삐를 풀어버립니다. TV 오디션 쇼가 좋아할 법한 라틴 팝 발라드 스타일을 내세웠던 데뷔 시절 목소리를 잃을 뻔한 투병 시기를 거치며 각성한 후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에 락, 블루스, 빅밴드, 신트팝, 레게, 프리 재즈, 아방가르드까지 금기 없는 음악 탐사를 거듭하면서 이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쉽게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 예술가라는 미학적 젠더를 정립한 몽라페르테 그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신은 팜파탈이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택한 비유는 듣는 사람을 새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슈퍼맨, 다른 하나는 클라크 켄트랍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현대 라틴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거부감없는 예술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칠레 출신의 싱송라 몽라펠테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인데요. 첫 곡은 기준점이 된, 뭐 되돌아보면 그렇다. 이 이후로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훨씬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그 음반, 그리고 그 싱글 Tu falta de querer, 부족한 너의 사랑 들어봤습니다. 2015년 몽라펠테 볼륨 1이라는 음반에서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23년 아홉 번째 정규 오토보이에티카라는 음반 수록곡 테크노트틸란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아즈텍 제국의 수도 이름이랍니다. 현재 멕시코 시티가 위치한 그 지하에 존재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제목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아티스트는 2003년에 본명의 일부를 걸고 음반을 첫 음반을 냈어요. 몽세랏 부스타만테라는 아티스트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그 이후로 한 8-9년의 공백이 있고 나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몽라펠테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으로부터 2.5년 내지 3년마다 정말 고밀도의 그런 정규 음반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림잡아서 지금 한 10장의 정규 음반이 발표가 됐고요. 뭐 라이브 음반도 있던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텐데요. 정말 다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반 개수뿐만 아니라 각 음반의 그 밀도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르 선택에 있어서도 뭐 정말 다채롭고요. 이런 거침없음이 마치 일 중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팬들에게는 정신없을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매 음반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스테리는 2003년 첫 음반과 11년 발표하는 그몽 라페르텔로서의 첫 음반 사이에 괴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 8,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큰 거는 자신의 나라인 칠레를 떠나서 멕시코 시티에 정착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주를 생각해 보면 정말 목숨 걸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라틴 대중음악 그런 팝이나 뭐 여러 장르의 그런 주요 도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주요 도시니까 멕시코 시티가 당연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람이 뭐 라틴 아메리카의 주된 뭐 볼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꿈비아, 손, 단손, 살사, 바차타 안 건드리는 영역이 없어요. 란체라, 마리아치, 반다, 꼬리도 등등.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장르. 여기 명시하기로는 트립합이라고 했는데 그런 질감과 레트로한 이 볼레로의 결합, 그런 충돌을 야기했다.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23년 음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충돌과 실험. 그러면서 레트로에 대해 충실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계기 같은 거는 아마 Tu Falta de Querer 오늘 첫 곡의 상업적인 성공도 무시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진 거니까요. 이 아티스트들 몽라펠테가 소환하는 그런 레트로 레퍼런스의 근원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네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그 멕시코 시티 중심으로 한창이었던 볼레로, 카바레, 어구스틴 라라의 곡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나라 칠레의 그 무시카 카베 세볼라, 무시카 세볼라. 세보야군요. 발음이 세보야 같은 이런 신파 발라드 그리고 엔카 여기가 독특하죠. 일본의 엔카를 얘기합니다. 근데 종종 몽라펠테 보컬 특히 그 카바레 스타일의 그런 곡들을 들으면 엔카를 느꼈거든요. 확실히 의도한 바가 있구나. 그리고 엔카 레퍼런스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도 청취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 몽라펠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프랑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롱페아트리스의 바캉스 먼저 듣고요. M83 이거 프랑스 제목으로 우리 누구죠? 이미윤 씨가 발음했었는데 까먹었네요. Atlantic Sud, 남대서양이라는 곡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보베르데의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마라수 파란바다입니다. 카보베르데의 역사와 함께한 망향과 서름의 노래인 모르나, 이 모르나의 여왕 세사리아 에보라의 1991년 발표곡입니다. 동명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앨범이죠. 억압과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후 타향사리의 슬픔과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카보베르데 특유의 정서인 소다지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 바다요. 널 처음 본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고향 땅을 적셔주는 널 보았는데, 나의 어머니를 지켜주는 널 보았는데, 아 바다여, 세월은 흐르고 해가 뜨고 달이 진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나 여전히 고향에서 먼 곳에 남아있구나. 아 바다여, 파란 바다여, 잔잔히 일렁여다오. 보름달로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다오. 작은 상비센치,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카보베르데의 아티스트 세자리아 에보라의 1991년 곡 마라수 파란바다 함께 감상했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월드컵으로 카보베르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7108님이 써주셨네요. 음악뿐 아니라 축구도 잘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저도 깜놀했죠. 자, 오늘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밀동 나시멘토의 자넬라 파라 우 몽두 세상을 향한 창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아일랜드의 켈틱 그룹 나이트 노이즈 그들의 1990년 앨범 The Parting Tide에서 블루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1061 문자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주말에 OTT로 심슨 가족 패러디 단편 심슬리를 봤는데요. 보니까 태양은 가득히로 유명한 리플리의 패러디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미나 가수 미나의 노래가 흘러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음행 아니면 알지도 못했겠죠. 그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패러디작이 있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1960년 이탈리아 가수 미나가 발표한 Il cielo e una stanza 방안의 하늘 신청곡 1061님과 함께 듣고요.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 씨, 더위에 안녕하시죠?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 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요즘 열대야고 그래서 밤에도 취침, 뭐 수면 시간이 줄어든 그런 사례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꼭 한 번씩 깨요.
0: 중간에. 땀에 젖어서.
1: 예, 한 번씩 이게 찜이 되다 못해 네. 이제 한 번씩 잠깐만 이러면 몸이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네. 거죠. 잠깐 일어나 봐. 그래서 땀 한 번만 닦고 자자 이렇게. 아,
0: 그 정말 기억에 남는 여름 중에 네. 95년도인가 정말 울면서 잠에서 깨가지고 냉수 마찰을 한 두세 번 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무더위에 열대야를 지났거든요.
1: 항상 네. 매년 여름마다 아 네. 올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여름이겠다 하는데 네. 뭐 계속 갱신되니까 이게
0: 작년 8월 그 온도를 좀 봤더니 네. 그땐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네. 요즘 같지가 않더라고요.
1: 아, 이 정도는 아니었네요. 네. 아, 훨씬 쾌적했군요.
0: 30대 그래도 초반에서 온도. 20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40도 얘기가 나와서
1: 아,
0: 그래서 걱정이 아닙니다. 됩니다.
1: 네, 맞아요.
0: 이번 달 중순에 전주에서 공연을 하십니다.
1: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야외 8월, 페스티벌.
1: 네, 8월 15일에 전주에서 이제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0: JUMF.
1: 네, 맞습니다. 점프라고 하더라고요.
0: 점프. 네. 올해 이 순서 행사에서
1: 맞습니다.
0: 15일 토요일 무대에서 쉽니다.
1: 네, 엄청 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야외 무대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하더라고요.
0: 축구장?
1: 네.
0: 그럼 그늘도 없겠네. 세상에나.
1: 그렇겠네요. 네. 보시는 분들이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0: 아니 뮤지션들도 상당히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네요. 뭐 이게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네. 에이, 전주도 가시고 이렇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멀리 가시는데 클럽 투어 해달라는 그런 요청 글을 좀 봐가지고.
1: 어허.
0: 네. 클럽은 요즘 좀 쉬고 계시나요? 뭐 잘 안 하는 편인가요?
1: 클럽. 에서 공연을 한지는 조금 아니 얼마 전에도 클럽에서 공연을 하긴 했는데 아,
0: 예.
1: 아 이제 뭐 클럽 투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0: 그러니까 뭐 부산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1: 그건 뭐, 예. 뭐
0: 광주도 가고
1: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예. 있고
0: 너무 덥죠.
1: 그런 거죠.
0: 예. 너무 덥죠.
1: 예. 예. 뭐
0: 뭐야
1: 머지 않은 시일 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항상 열려 있거나 예. 닫혀 있거나 네, 항상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는 예. 거. 네.
0: 팬분들이 더 열렬히.
1: 네.
0: 원해야 또 성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원해 주시고 항상 까치산한테 공연 네. 많이 해달라 이런 말들 네.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하지만 근자에 까치산을 볼 기회는 8월 15일 토요일 점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무대입니다.
1: 네, 굿바이 블루스카이님께서 햇빛 대책을 세우고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0: 햇빛 대책 뭐 양산을 요즘 또 많이들 쓰시던데.
1: 아 야외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관객분들이 그 이제 소위 이런 페스티벌 짬밥이 좀 있는 분들은 네. 그런 챙이 있는 네. 그 등산용 아니면 뭐 양봉업자처럼 아. 마치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네.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자들을
0: 얼음 조끼도 동원한다는데
1: 네, 막 있어요. 그 조끼인데 딱 조끼 안에 이게 쿨팩 같은 네. 거를 얼려가지고 탁 넣어놓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0: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호수로 물 뿌려주고 그러면
1: 네, 그래서 그러기도 한다고
0: 적신 하더라고요. 상태에서 좀좀 네. 좀 낫긴 하겠다.
1: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막 쿨토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오히려 맨 피부가 드러나면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온몸 얼굴이나 이런 요만큼만 내놓고. 얼굴에도 토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탁 이렇게 요만큼만 빵꾸 뚫려 있는 그런 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무대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같이 딱 끼면은 예. 얼굴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0: 완벽 차단.
1: 코랑 요 입 아래 요
0: 숨 쉴 수 있는 구멍만 확보한 채.
1: 맞아요, 맞아요. 막 선풍기 목걸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엄청 예. 그 더위 대책이 아 참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사실 그게 삶이 먼저예요.
0: 삶이
1: 네.
0: 먼저.
1: 뭐 패션 뭐 네. 멋있게 페스티벌 보러 가서 나 뭐 나의 멋있는 패션 나를 좀 봐. 어때 멋지지. 네.
2: 삶이 먼저예요.
0: 아, 그럼 뮤지션들도 삶이 먼저일 텐데 네. 혹시 그 패션 해볼 마음 없어요?
1: 근데 다행히도 뮤지션들은 길어야 한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아, 무대 위에서. 네.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나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줄 서고 땡볕에서부터 네. 막 계속해서 그 더위와 싸워야 하고 햇빛과 싸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관객분들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멋진 날씨에 탁 이렇게 다 팔 드러내고 선크림 바르고 뭐 이런 것도 네.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네. 네, 가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0: 얼음 좋기에 쿨토시에 네. 또 그 챙 달린 맞습니다. 양복 모자까지.
1: 네, 여러분 삶이 먼저고요. 네. 목숨이 먼저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덥습니다. 아, 조심하십시오 항상.
0: 자연적으로 또 비가 적당히 와주면 이게 좀 해결이 될 것 같긴데.
1: 아 그것도 뭐 네. 좋죠. 네, 네. 장단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대책을 좀 세우고 놀러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느 나라 차트 등반인가요?
1: 네,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요 미국 차트 그리고 이탈리아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미국과 왜, 이탈리아
1: 여기까지 왜 다 왔냐면 그 얼마 전에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또 다시 봤어요.
0: 아, 그 다시 보게 되는 영화 중에 하나.

0: 정말 제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였는데 예전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OTT나 이런 데또 있으니까 갑자기 또 닿은 거예요, 거기까지. 저의
1: 발레롱가
0: 알고리즘이.
1: 선생 나오는
0: 네, 발레롱가. 토니
1: 발레롱가.
0: 발레롱가.
1: 토니
0: 거기에
1: 발레롱가.
0: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와 어떤 미국인, 차별받는 미국인, 이제 피아니스트의 어떤, 거기도 이제 이민자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쨌든,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와 또 차별받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여정에 관한.
1: 실존 인물들에 관한
0: 맞아요.
1: 전기 영화니까 또.
0: 7화를 배경으로 하긴 했는데, 뭐, 각색이 많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닿았다. 저를 울렸다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영화이기 때문에 감동적이고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1: 네.
0: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탈리아 차트를 나도 모르게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1: 그러네. 이게 미국과 이탈리아의 어떤 결합이니까.
0: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트 그리고 이탈리아 차트에서 좋은 노래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은 한태인의 월드 차트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에서 일단 먼저 첫곡
0: 네,
1: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3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7월 31일, 진짜 3일 전에 발매된 굉장히 따끈한 정규
1: 네.
0: 앨범입니다. 피틀이라는 앨범이고요. 수록곡인 키스 미라는 곡을
1: 아,
0: 골라왔어요.
1: 네.
0: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싱글을 먼저 잘라서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 내자마자 1등이다. 역시 아리아나 그란데 짝짝짝 이거 했었는데 이제 곡에 이제 속해 있는 정규 앨범을 다 이제 발매를 한 거죠.
1: 혹시 그 싱글의 표지가 그 그네 타고 하늘에
0: 아,
1: 나른
0: 아니에요,
1: 그건
0: 아니에요.
1: 딴
0: 그거는
1: 아티스트인가?
0: 다른 아티스트고 그 아리아나 그란데는 다른 그 흑백의
1: 아, 좀
0: 얼굴이 이제 나와 있는 그 커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앨범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정규 앨범을 낸 건데
1: 네.
0: 요거 커버도 이제 아마 얼굴일 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묘한 찡그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1: 이 키스미라는 제목의 유명한 곡은 떠오르네요. 그 식스펜스 넌더 리처의 키스미 아닌가?
0: 키스 미.
1: 예. 그래서 설마.
0: 아,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요거는 훨씬 어둡습니다.
1: 어두운
0: 굉장히
1: 내용이요?
0: 이게 첫 곡인가 그럴 거예요. 앨범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틀자마자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요 트랙이 확 와닿았어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글리치 신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의도적으로 짜깁기도 많이 하고 좀 박살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소스들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오묘하고 어둡고 막 오류나 잡음 같은 느낌을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인트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뻔한 느낌이긴 해요. 뭔가 요새 유행하는 그런 하이퍼팝이라든지 그런 장르들 있잖아요. 그런 장르들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쓸만한 것들을 인트로 소스 정도의 바이브로 탁 보여주면서 그 저변에 다 깔아놓고 본인이 잘하는 장기인 어떤 이런 모던한 이제 R&B의 이런 작법을 섞어가지고 노래를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할 법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뭐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아는 맛에 이런 좀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유행하는 이런 소스나 작법들을 살짝 발라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뻔한 시도도 좋아하고
1: 너무 과하게 하지
0: 에
1: 않고
0: 맞아요. 뭔가 내가 여기까지 막 팝스타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 하면은 사실 세계에서 뭐 앞다투어 막 손가락 세개 안에 들 만한큼
1: 그러니까
0: 그런 팝스타인데 그런 팝스타들이 너무 하던 것만 하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하던 것만 해도 사람들은 아 뭐야 또 똑같은 거네 지겨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새로운 거라면 뭐야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내가 알던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싫어하고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딱요 정도로 절충한이라고 생각될 만한 요런 정도의 시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제일주의자라 그런 것 같아요. 음악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약간 그 믹스할 때도 그냥 볼륨 페이더를 10에서 올려서 깎는 사람들의 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0: 맞아요.
1: 그뭐 5에서부터 올릴 거면 5.1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해가는 그런 게좀더 프로적인 접근이라고 실제 엔지니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쿠사리 준 거였거든요.
0: 아, 선배님이 10부터 내린다고 말씀하셨나요?
1: 10부터 좀 해보자. 이런 방식이 나는 좀 깎아내면서 찾는 그런 균형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 뭐, 같은
1: 뭐,
0: 결이죠.

0: 네,
1: 그래도.
0: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는 그런 게좀더 안전제일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더 맞는 그림인가? 갑자기
1: 근데
0: 또.
1: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여기도 뭔가 5에서부터 올렸을 것 같은 느낌은
0: 아,
1: 맞는 것
0: 그래요?
1: 같아요. 네,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디스토피아적 사운드랄까요? 약간 그런 것들까지도 느껴지는 이런 글래치진 사운드라든지 이런 작법들을 통해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첫 트랙에서부터 이 앨범의 분위기를 잡아가고자 하는 걸 느껴보시면 재미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0: 오늘도 그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놀라운 연결선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1: 뭐죠?
0: 이몽 라페르테 칠레 출신의 또이 아티스트의 최근작 중에 하나도 볼레로의 레트로성과 트립팝이라는 장르 이런 걸또 결합시킨 이 곡을 오늘 또 듣고 일부에서 또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또,
1: 트리팝 왜 이렇게 좋아하는
0: 예,
1: 거야?
0: 그리고 이 글리치 얘기하니까 이런 평범치 않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시도를 했을 경우 앨범 표지에다가 의도된 실험입니다. 반품, 이게 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기해야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 우와.
0: 예, 이런 어떤 곡을 도입부를 그렇게 처리한다.
1: 뭐
0: 이게,
1: 빠지지지지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0: 이게 의도된 소리지 이게 뭐 하자가 아닙니다라고
1: 판이 튀었어요. 인쇄 잘못됐어요. 이럴 수
0: 그런
1: 있으니까.
0: 시절도 있었는데.
1: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찍어내는 방식이라든지 음원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0: 그러니까.
1: 시절이니까 그런 걸 적어놨어야 됐겠네요.
0: 자, 오늘 첫 곡으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미국 차트 3위 곡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새로운 싱글 키스 미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 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리아나 그란데의 Kiss Me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미국 차트 3위에 올라 있는 곡이고요. 신곡이었습니다.
2: 되게 좋죠. 그냥 깔려있는 음악이나 이런 게 그래도 아리아나 그란데 음악에서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신선함도 느껴지고요. 근데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리아나 그란데 R&B 팝 하면은 흔히 기대하거나 느껴왔던 그런 아는 맛으로 같이 잘 발라놓은, 그러니까 5에서부터 0.1씩 올린 듯한, 네, 실험도가 있다면,
0: 실험도가
2: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오프닝 트랙이었습니다.
0: 저기 까치산의 프로덕션은 어때요? 그 10부터 올려가지고 이렇게
2: 저는 10부터
0: 깎아내려.
2: 내립니다.
0: 저도 약간 10부터 20이 있으면 20부터 깎아내리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2: 터지는 음에서부터 터질 때부터 이제 빨간색 피크 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내려요.
0: 뭐 소금을 이렇게 뭐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2: 그렇죠.
0: 그런 것보다는
2: 네. 맞아요. 아, 일단 짜게 해. 네. 그다음에 물 타.
0: 포대 가져와.
2: 아마추어리즘 예.
0: 아리아나 그란데의 키스 미였고요. 뭐 어마무시한 보컬 역량을 뭐 한 3% 정도 쓰면서 노래하는 그런
2: 진짜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창을 뭔가 수치화를 해서 100이라고 친다면 한 10 썼나 싶을
0: 10 정도.
2: 예. 진짜 그냥 앉아서 한 200번 불러도 목이 안 쉴 수 있는 그런 트랙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뭔가 보컬적인 막 그 옛날에 그 막 그 돌고래 소리 내면서 그런 걸로 뭔가 막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이랬었다면 요새는 이제 음악적인 면모나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걸 잘 믹스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앨범의 작품으로서의 어떤 결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또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0: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한태인의 월드 차트 이제 역시 미국에서 한 곡도 골라오셨는데요.
2: 네.
0: 소개해 주시죠.
2: 네, 미국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47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밴드입니다. Dexter and the Moon Rocks라는 밴드고요. 2026년 3월 11일에 발매된 싱글입니다. Freaking Out라는 곡이에요. 이제 텍사스 출신이다.
0: 네.
2: 밴드다.
0: 네.
2: 여기서부터 이미 딱 저는 편견 덩어리이기 때문에
0: 그쵸.
2: 장르적 편견이 이미 딱 생깁니다.
0: 아, 그러니까 뭐 해시태그나 뭐 이런 키워드를 요즘은 뭐 SNS에 뭐 다 소비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2: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루트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네.
0: 그러니까
2: 이게 좀 듣는 분들로 하여금 듣는 청자로 하여금 어쨌든 우리가 무슨 장르의 음악을 하는 팀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많이 고지를 하는 팀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어쨌든 웨스트 텍사스 뭐 컨트리 레드저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루트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시작을 한 그런 팀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90년대 얼터네티브라든지 그런지라든지 이런 질감들을 섞어가지고 본인들의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밴드 명에서부터 그 구수함 딱 느껴지잖아요. Dexter and the Moon Rocks 이런 거 하면은
0: 그러네.
2: 네.
0: 한국도 이렇게 지면은 약간
2: 그렇죠.
0: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네.
2: 함중화와 양키스 그렇잖아요.
0: 뭐 누구누구와 혼수상태
2: 누구와,
0: 뭐 이런
2: 누구와
0: 거.
2: 뭐 위대한 탄생 뭐 위대한 탄생 뭐 그런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런 것부터 본인들의 어떤 루트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덱스터가 당연히 멤버 이름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리더라든지 보컬이라든지 뭐 기타리스트라든지 아니에요. 덱스터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은 거야.
0: 오,
2: 이게
0: 그렇구나.
2: 재밌죠.
0: 야,
2: 뭐 제임스 막 이래요. 이름은 이제 멤버 이름은 뭐 리더 이름은 제임스 막 이러는데
0: 덱스터가 누굽니까? 하고 뭐 인터뷰에서라도 질문 나오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2: 그래서 이게 덱스터 그런 인터뷰를 이거는 질문하라고 밴드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
2: 그래서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덱스터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덱스터 앤 더 문 록스입니까? 이러면 이제 아 덱스터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이제 덱스터의 실험실이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카툰.
0: 아, 또 역사가 있네요.
2: 그래서 그 카툰을 보고 제임스면은 예를 들어 제임스 앤 더 문 록스는 멋이 없더라.

0: 이렇게 고지를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처음부터 써서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다.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네. 이게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웨스턴 스페이스 그런지 얼터네티브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o Dexter and the Moonrocks의 Freaking Out 듣고 오겠습니다.

0: 미국 텍사스 출신의 밴드 Dexter and the Moon Rocks의 Freaking Out. 현재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차트 47위에 올라 있고요. 오늘 한 해 내 월드 차트 두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1: 네.
0: 이런 뭐 이모나 팝펑크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강력한 기타 사운드와 함께 떠올려지는 목소리 그 소위 말하는 그
1: 그쵸.
0: 약간 꺽꺽 소리
1: 네.
0: 그런 거와 좀 다른 느낌의 보컬이라서 그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아요. 이게 어쨌든 그 남부의 영향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보컬의 뉘앙스라든지 창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고요. 어쨌든 이 90년대 특유의 90, 9000 특유의 얼터네티브 그런지 이 기타 사운드를 애초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0: 해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나가는 게이 팀도 아마 10에서 깎았을 겁니다. 네.
1: 아,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아, 집에서 깎는 거 뭐 감질나게 이렇게 조금씩
0: 예,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게 잘 들었습니다.
1: 네, NV님께서 듣기 좋네요. 히히 플리어에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덱스터 앤 더 문락스의 Freaking Out 두 번째 곡으로 잘 들어봤고요. 이제 이탈리아로 자리를 옮겨서 이탈리아 스포티파이 데일리에서 고르신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좋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58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 아티스트고요. 엘리가 부에라는 아티스트예요. 95년 발매 앨범이고요. Buon compleanno Elvis라는 생일 축하해요 엘비스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예. 이제 치아르테 노티라고 해서 Some Nights라는 곡인데 이제 뭐 직역하고 의역을 대충 하면은 그런 밤들이 있어요. 아. 뭐 그런 날이 있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어떤 싱어송라이터 이제 뭐랄까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이걸 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1: 그
0: 전설
1: 그냥.
0: 전설이다.
1: 아, 전설.
0: 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네, 네, 네. 루치아노 리가부에가 성만 사용해서 하는 활동명이에요. 솔로 활동명이고 요 이제 엘비스라는 앨범 제목이 들어가 있는 엘비스는 진짜 엘비스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뭔가 로큰롤이라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큰롤이라는 문화 자체에 대한 샤라웃인 거예요. 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엘리가 부에라는 아티스트도 정체성은 두 가지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싱어송라이터죠, 깐타우토레죠 이런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제 록스타의 정체성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1: 아 록스타.
0: 네.
1: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0: 본인이 되게 이제 록스타로서의 자아와 어떤 그냥 송라이터로서의 어떤 이런 자아들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직선적인 느낌 플러스 오히려 그 송라이터적 섬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록스타라는 말을 어찌나 쓰기 싫던지 이거
1: 왜
0: 너무 상투적이어서 다른 거 있나 돌돌돌돌 찾아본 거예요
1: 그
0: 지금 머리 안에서.
1: 록스타가 개체 수가 네. 요즘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록스타 하면 그러니까 자기 파괴가 일단 수반돼야 되고
0: 그렇죠.
1: 네. 요즘은 록스타라기보다 약간 뭐 모르겠어요 좀. 예.
0: 저한테는 네. 록스타의 네. 이미지는. 네. 아, 엘비스의 이미지가 록스타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1: 와, 네. 최초의 약간
0: 비틀즈라든지
1: 프로토 네. 록스타 초기에
0: 맞아요. 네. 뭔가 막 그 주름 같은 막 인파를 몰고 다니는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록스타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에요.
1: 그런 편견도 사실 있긴 한데 네. 록스타는 음악을 잘하는 것보다 애티튜드나 삶의 방식에서 일단은 8알이 결정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씁쓸하게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음악력이랑 그리고 록스타력이랑은 약간 별개.
1: 음악을 너무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록스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0: 아 맞아요. 네. 아 그렇네. 약간
1: 예전 맞아요. 모델은 그렇다는.
0: 네, 롤링스톤즈 록스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섹스피스톨즈 록스타였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엘비스는 음악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음악이 좋았죠.
1: 네. 네. 비틀즈는 록스타가 아니네요.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록스타 이미지긴 한데 아,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 그래서 쓰기 싫어했구나.
0: 네, 함부로 이게... 록스타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록스타. 어려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록스타와 이제 싱어송라이터죠.
1: 우주 대스타.
0: 네, 뭐. 네, 그런 정체성이 합쳐진 본인의 이야기를 해내는 아티스트고요. 고향과 탈출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반복적으로 노래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1: 아, 그런 커리어 내내?
0: 네, 맞아요. 이 곡에서도 그래요.
1: 아, 이 곡에서도?
0: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로드무비처럼 막 그걸 구현하기도 하고요. 노래 내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네요. 들어보시면서 록스타와 싱어송라이터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네. 이 리가부의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1: 리가보에의 첸테 노티 어떤 밤들 그런 밤들 듣고 오겠습니다.

0: 리가보에, 이탈리아의 락 뮤지션, 일명 국민 록스타, 루치아노 리가보에의 1990년도 락 사운드였습니다.
1: 네.
0: 어떤 밤들이라는 제목의 Certe Notti 듣고 왔습니다.
1: 맞아요. 아, 트렌드 록의 어떤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루츠 록이라든지 이런 걸쭉한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고르면서도 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0: 월요일에 만나는 한테인 월드 차트, 이제 네 번째 아티스트와 곡 만나보죠.
1: 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89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입니다. 막스 페짜리의 2013년 5월 10일 발매 싱글입니다. 루니베르소 트란네노이라고 해서 우리를 제외한 우주라고

0: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883이라는 밴드의 공동 창립자였던 이제 막스 베짜리라는 사람이
1: 네네네.
0: 이제 혼자서
1: 네.
0: 솔로 이제 핵심 보컬, 송라이터로서 활동을 하는 이제 솔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기본적으로는 피아노 중심의 팝 발라드고 원래 밴드 사운드에 좀더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다면 이 솔로 프로젝트에서는 뭐그다 그런 건 아닌데 피아노 중심의 어떤 팝 발라드스러운 곡들을 다수 작곡을 하면서 보다 좀더 송라이터적인 면모들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막막 쿵짝쿵짝 춤곡 막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곡은 이런 스타일의 곡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지요.
1: 알겠습니다. 맥스 베탈리의 L'universo tra noi, 우릴 제외한 우주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밴드가치산의 한태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안내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은 이탈리아의 뭐 883이란 밴드 출신이고 또 대표적인 인기 싱어송라이터인 맥스 베살리의 L'universo tranne noi, 우리를 제외한
1: 네,
0: 우주라는
1: 굉장히
0: 곡이었습니다.
1: 전통적이죠.
0: 네.
1: 그냥 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이탈리아식의 어떤 이런 성인, 컨템포러리 그런 느낌으로 그냥 쭉 유려하게 피아노로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해서 점점점점점점 편곡이 커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맛, 너무 맛있는 맛 그런 음악인 거죠.
0: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1: 아,
0: 있었는데
1: 그쵸. 노래 나가는
0: 네,
1: 동안.
0: 영향력
1: 예.
0: 면에서는 이 샹송을 이기지 못한다. 네,
1: 맞아요.
0: 뭐,
1: 유럽 전체에서 어쨌든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이런 국가가 어디였을까를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프랑스였던 걸로 결론은 났는데 아무튼 재밌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이번이 이제 오늘 골라오신 마지막 곡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소개해 주시죠.
1: 벌써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지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96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입니다. 체사레 크레모니니의 17년 11월 24일 발매된 앨범이에요. Possibili Scenari라는 이제 앨범이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
0: 아,
1: 네라는
0: 그런
1: 이제
0: 얘기구나.
1: 앨범이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Poetica라는 시하 라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볼로냐 출신의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자 뭐 피아니스트, 작곡가, 아티스트, 뮤지션인데요. 어쨌든 여기도 밴드 출신이에요. 루나뽀프라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아티스트의 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밴드 출신이었다가 나와서 솔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좀 소개를
0: 그러네요.
1: 하게 됐는데
0: 예, 페찰리도
1: 네,
0: 그렇고
1: 여기도
0: 리가부에도 밴드 활동을
1: 그렇죠.
0: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1: 했었어요.
0: 했었구나.
1: 했었고 이제 솔로 프로젝트로 하고
0: 솔로로
1: 있는데 다
0: 하는.
1: 그렇네.
0: 그러네.
1: 예. 아무튼 저도 모르는 통일성 이제 마지막에 와서야 찾았네요.
0: 예,
1: 예,
0: 좋습니다.
1: 그래서 아무튼 이 체사레 크레모니니라는 아티스트도 앞에 들려드렸던 이제 베살리라는 아티스트랑 마찬가지로 피아노 중심의 작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당연히 유려하고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팝 발라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편곡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의 음악들을 아주 유려하게 잘 들려줍니다. 피아니스트로도 실제로 활동을 했기
0: 아,
1: 때문에
0: 그래요.
1: 네, 굉장한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듣기 편안한 음악을 만들어주는 네, 오늘의 마지막 곡 체사레 크레모니니의 포에티카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역시 뭐 매주 그렇지만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이탈리아 아티스트 체사레 크레모니니의 포에티카 시적인 것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마카야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하게 K-PO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캠든 특파원 연결됐나요?
3: 네, 저는 지금 피철인 기획사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2: 왜? 아, 캠든 특파원, 댄스 학원 열심히 다니더니 드디어 기획사에 캐스팅된 건가요? 아, 데뷔는 언제예요?
3: 아, 진정하세요, 마카야 앵커. 그게 아니고요. 세븐틴 디노 씨의 부캐릭터인 피철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흥이 많은 기획사 대표님 설정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네, 세븐틴 디노가 부캐릭터인 피처린의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모습과는 다른 매력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했다는 소식입니다.
2: 이야, 부캐릭터로 앨범까지 내는 건 아이돌 최초 같은데요. 아, 캠니 씨, 또 다른 아이돌의 컴백 소식도 있다면서요?
3: 네, 오는 8월 7일 글로벌 케이팝의 강자인 스트레이키즈가 미니 앨범으로 힘찬 컴백을 알렸는데요. 멤버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새로운 음악으로 또 한 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 야, 스트레이키즈가 들려주는 음악 정말 기대되네요. 아, 근데 캡틴 특파원,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 건가요?
3: 영감이 마구마구 떠올라서요. 제가 만든 자작곡을 마카 앵커에게 선물할게요.
2: 아, 진짜 감동. 아, 저 노래 선물 처음 받아봐요. 혹시 노래 제목은 뭔가요? 멋진 마카 앵커의 일상? 나의 롤모델 마카 앵커?
3: 노래 제목은 바로 마카야 앵커의 흑역사입니다. 실수담이 너무 많아서 노래 가사로 써보려고 합니다.
2: 캡틴 특파원, 오늘 퇴근은 꿈도 꾸지 마시죠.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0: DJ 마카야입니다.
1: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피처린의 미쳐 미쳐였습니다.
0: 미쳐 미쳐 미쳤나봐 너에게 미쳤나봐 캠디.
1: 네. 자, 우리 한국인들의 메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레디.
1: 자, 우리 치의 0330님께서 오늘 진짜 너무 덥다. 캠디 막디도 수분 보충 잘하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해요.
0: 지금 수분 보충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하겠습니다.
0: ASMR. 네, 수분 보충 잘했고 더위는 안 먹을게요. 네. 그리고 Abigail Taylor 06님께서 Knock knock. Who's there?

0: 우리 DJ들이요. 오늘도 우리 DJ들 라디오 찢자. 화이팅! 오늘도 같이 재밌게 놀아요. 하트라고 하셨는데, 아, 이모티콘을, 파이어 이모티콘도 주셨어요. 아, thank you for the emojis.
1: 예.
0: Yes.
1: 그리고 또 아기두부69님께서 8월의 첫 월요일도 캠디막디와 함께라 행복해요. 이번 달도 잘 부탁해요.
0: 아, 8월.
1: 오, 8월.
0: 한번 첫 잘, 월요일이죠.
1: 그렇죠. 8월 한번 잘 지내봅시다.
0: 네. 그리고 매디 유니님께서 캠디막디. 오늘은 월요일이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물도 꼭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셨는데 물 지금 바로 마시겠습니다. 네.
1: 네, 오늘 K-pop 뉴스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했죠, 마카시?
0: So, we reported that Seventeen's Dino has released an album to his alter ego, Pichol In. And also that Stray Kids will make a comeback with self-produced music.
1: 네, 세븐틴 디노 씨가 부캐릭터 피처린으로 데뷔했고요. 바로 오늘 3일 놀아보세라는 신곡이 공개됐는데요. 부캐릭터로 앨범을 발매한 건 K-POP 아이돌 최초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마카이 씨는 K-POP 아이돌 최초의 타이틀을 얻고 싶은 분야 있으십니까?
0: 아, 이게 최초의 타이틀이란 사실 뭐 얻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이게 최초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저는 underwater concert를 하겠습니다. 네, 물 안에서 콘서트인데요. 콘서트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그냥 숨 참을 수 있는 만큼. 네, 부탁드리고, 뭐, 산소 호흡기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뭐, 네, 바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죠, 뭐. 네.
1: 몇 명까지?
0: 아, 뭐, 바다는 넓으니까 뭐,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도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와도 돼.
1: 거기에서 무대를 따로 설치하실 거예요?
0: 당연하죠. 뭐 무대, 뭐 라이트, 조명, 뭐 스페셜 이펙트 뭐 이런 거.
1: 누가 그걸 설치하는 거야?
0: 그거는 또 이게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죠. 캔디는요?
1: 저요? 저는요. 약간 사복으로 콘서트 해보기.
0: 오.
1: 매번 다른 약간.
0: 가능합니까? 캔디 네. 가능한 거.
1: 곡마다 다 다른 거예요.
0: 에? 그러면 콘서트면 한 20곡 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20개의 아웃핏을.
1: 근데 이제 옷 갈아입는 것도 이제 콘서트 포함인 거죠.
0: 오.
1: 네, 되게 재밌게 약간.
0: 자 여러분 다음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1: 네. 짜라란. 이게 이제 VR로 나오는 거. 아 VCR.
0: VCR. 아, 영상으로 VCR. 영상으로 네, 나오는구나. 네네네. 뭐 최초일 것 같긴 하네요.
1: 네 그렇죠.
0: 네, 또 이 자체 프로듀싱 그룹으로 유명한 스트레이 키즈의 컴백 소식도 정말 반가운데요. 아 이게 사실 자체 프로듀싱 아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0: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넨 씨, 직접 만드는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1: 아무래도 자기가 만들 거고 제일 잘 알 테고
0: 네.
1: 이 곡을 만든 이유가 자기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perform 할 때 아니면 부를 때 좀 잘 몰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0: 확실히 우리가 만든 거니까 더 잘하고 더 자신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만약 내 인생을 노래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의 곡일까요, 캠든 씨?
1: 저는 자유로운 팝 느낌으로 만들고 싶네요.
0: 팝팝팝
1: 약간 노. 아쿠스틱 팝.
0: 오, 아쿠스틱.
1: 예.
0: 어떻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1: 맞아요.
0: 저는 좀 붐뱁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랩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Yes sir.
1: 좋습니다. 또 피처리는 2021년 세븐틴 팬미팅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정 많고 흥 많은 50대 감성의 기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0: 와우.
1: 20대인데도 50대 아저씨를 실감나게 연기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마카 씨, 디노 씨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부 캐릭터가 있을까요?
0: 아, 저 있죠. 제가 또 한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뭐, 이게 좀 숨기고 있긴 하지만, 제가 또, 내가 잘 돌아가요, 머리가. 그래서 좀 똑똑한데, 부 캐릭터로 약간, 나 하고 있구나. 교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수님 부캐릭터가 있네. 나는, 그러게요. 제가 또 마교수님이라는 부캐릭터가 있는데, 저희 뭐 컨텐츠나 뭐 촬영 같은 거 할 때 쓰는 캐릭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네. 전 약간 네. 그러면 그거랑 조금 다르게, 좀 천재. 약간 천재고, 약간 모든 걸 알고 있고, 살짝 자만하는 그런 캐릭터.

0: 약간 아니 그건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날수 있는 캐릭터죠. 네, 그런 게좀 재밌을 것 같아요. 캠디는요?
1: 저는 되게 멋진 운동선수 아니면 히어로 해보고 싶긴 해요. 예.
0: 어떤 운동선수? 축구?
1: 수영 선수.
0: 역시.
1: 예, 아니면 뭐 번개맨.
0: 샤라 하는 거예요,
1: 예,
0: 지금?
1: 번개맨.
0: 지금 약간 러브콜 해달라는 거예요?
1: 번개맨
0: 지금
1: 멋있죠.
0: 미래의 기회를 지금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캔디 씨?
1: 맞아요.
0: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샤라 번개맨입니다. 네. 야!
1: 좋아요. 그러면 또 어릴 때 친구가 만들어준 별명이나 캐릭터 따로 있으신가요?
0: 아, 저는 뭐 빅맥 아니면 뭐
1: 맥앤치즈?
0: 맥앤치즈, 마카파카 그리고 동생들이 만들어주는 마카롱 발레도 있었어요.
1: 발레요?
0: 제가 사실 그
1: 빨래.
0: 유치원 때 발레를 했어요.
1: 아하.
0: 그래서 그거를 동생들이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엄마가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제 원래 닉네임이 마카롱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동생들이 그걸 합쳐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게 마카롱 하면 한 명이 그걸 부르면 나머지 두 명이 약간 애드립으로 부르고요. 그러니까 마카롱 마카롱
1: 아.
0: 발레 발레 같이 하면 마카롱 발레 이렇게 저를 놀렸어요. 동생들이.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때 아, 나 발레 안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좀 약간 사춘기 때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추억이죠.
1: 울었다고도
0: 아,
1: 들었어요.
0: 우는 건뭐 맨날 울었죠. 우리
1: 저도
0: 캔디 별명
1: 전요 두부.
0: 두부.
1: 예, 제가 또 한국 이름이 나두빈이잖아요. 예,
0: 네루빈.
1: 그래서 두부라는 말 많이 듣고 두부
0: 저도
1: 뭐
0: 제가 케미케미 해주잖아요, 제가.
1: 예, 케미케미도
0: 케미케미.
1: 그리고 가끔 비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0: 어, 비니.
1: 예, 비니.
0: 비니, 비니, 두비니.
1: 네. 그리고 또제 middle name 윈스턴이라고 애들이 놀리겠어. 근데 그 윈스턴이라고 볼때 학교 애들이 되게 약간 재밌게 놀리고 싶어하는
0: 에,
1: 느낌이었어요.
0: 윈스턴이라 부를
1: 예,
0: 때,
1: 그래서 좀 짜증났어요.
0: 내가, Hey,
1: 헤이
0: 윈스턴.
1: 윈스턴? 되게 약간 새로운 나를 새로운 사람을 약간 취급하는 것처럼 뭔지 알죠? 약간
0: 아,
1: What's up, 윈스턴? 말하면서
0: 그러면 거기서 Don't talk to me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셧다운 해버리세요.
1: 그쵸.
0: 캠든 형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막 놀림 당하고 돌아오지 마요.
1: 그랬어. 내가 그럴 때마다 전화할게.
0: 놀림 당하면 그냥 돌아오지 마요.
1: 아, 돌아오지 말라고. 예,
0: 네, 놀림 받고 돌아오지 말라고요.
1: 그냥 거기서 놀림 계속 받고
0: 그냥
1: 있으라고.
0: 거기 있으면 될것
1: 아, 그래.
0: 같아요. 장난 이거 제가 달려가서 구해주죠.
1: 어떻게 구해주죠?
0: 그냥 Hey, Winston is my best friend. Don't talk to him like that. 이렇게 어때요? 좀 자신감 생겨?
1: 좋네요.
0: 아,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0: 자, 여기 또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1: 있어요.
0: 네.
1: 평소에 흥이 좀 많으세요? 아니면 흥이 없는 편이세요?
0: 아, 저는 흥이 완전 있는 편이죠, 저는. 얼씨구?
1: 그쵸. 사실 마크 아저씨한테 이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0: 너무 당연한 건가요?
1: 뻔하다.
0: 제가 또 피곤하면 또 흥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1: 그쵸.
0: 가끔 이게 제가 하루 종일 달리다가 이제 오후가 됐어요.
1: 네.
0: 근데 또 흥이 나오는 노래가 나와. 그러면 그냥 저는 그 노이즈 캔슬링을 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흥이 많아요. 네.
1: 저도 흥이 좀 많아요.
0: 어, 진짜요?
1: 흥은 많죠.
0: 흥이 많아요?
1: 예. 네.
0: 흥! 와,
1: 오.
0: 역시 이게 우리가 좀잘 맞네. 좋아요.
1: 흥. 예, 네,
0: 네.
1: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입니다.
0: 제주도에서 한달 살이 해보기,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보기, 마라톤에 참가해보기 등등 내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마음껏 소개해주세요.
1: 한국인들, please tell us about something new you like to try, such as living in Jeju Island for a month or trying paragliding, and share with us something you like to challenge yourself with.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인들의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Card, Back to Life, 그리고 후이, Bingo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Bingo!

0: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0: On July 27th, Young K, a member of Day 6, beloved for his emotional vocals, made his return to fans with a new solo album. Known for his sincere lyrics and delicate expression, Young K is now revealing a richer and more mature musical side through his release.
1: 이번 정규 2집의 타이틀곡인 Shut the Door는 Young K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솔직한 가사와 매력적인 보컬이 돋보이는데요. 밴드 활동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솔로 아티스트 Young K만의 섬세한 감성이 더해져 올 여름 K-pop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0: Day 6 Young K의 솔로 컴백을 축하합니다!
1: 네, 정규 1집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왔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1인 3닭을 한다는 대식가 면모를 이야. 보여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0: 아, 전 이게 진짜 엄청난 성과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좀 지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0: 뭔가요?
1: 막디는 네. 대식가예요, 소식가예요?
0: 아, 저는 그래도 소식가죠. 아. 네. 저는 많이 먹는 편이 아니죠.
1: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0: 아, 캠디는 대식가예요, 소식가예요?
1: 소식가죠. 그걸 질문이라고. 그
0: 저희 둘 다 소식가가 네, 맞는 것 같아요.
1: 그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라고 하고 싶지만 전 대식가입니다. 캠디는 소식가요?
1: 소식가예요.
0: 아, 아직도 소식가요? 아, 저는 전 이젠 대식가요.
1: 저도 사실 대식가에 포함된 것 같아요. 밥. 저 밥 좋아하죠.
0: 아유, 나 너무 좋아하죠. 밥도, 쌀밥이요?
1: 쌀.
0: 네. 아, 쌀이란 참 엄청난 것 아닙니까? 네.
1: 혹시 그러면 나는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다. 한번 자랑해 보시죠, 대식가로서.
0: 아, 저는 쌀밥만 한 두세 공기 먹을 수 있어요. 물만 있으면.
1: 물밥.
0: 네.
1: 물밥. 나 물밥 진짜 좋아해. 난
0: 진정한 대식가는 반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그냥 쌀밥만으로. 물이랑 밥만 먹을 수 있어요?
0: 저는 물만 있으면 세 공기 먹을 수 있습니다.
1: 이즈. 매일을?
0: 거기까지 간다고요? 매일
1: 며칠 가능합니까?
0: 며칠이요? 네. 아, 하루만 하죠. 왜 이게 그 몸에 그 영양분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네. 네. 아, 어쩔 수 없죠.
1: 저도 한번 잠시만요. 제가 대식가로서 저는요, 피자, 네 조각.
0: 장난해요? 지금 장난하세요? 피자 네 조각?
1: 네.
0: 지금 뭐
1: 놀러 왔어요?
0: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식가라면서요. 이름 대식가가 아니에요.
1: 피자 몇 조각?
0: 전 조각이라서 전 판으로 가지고.
1: 아, 몇 판? 피자 몇 판?
0: 아, 이게
1: 아, 그럼 피자 몇 판?
0: 아니, 저는 뭐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한 세네 판 정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 지금은 그만큼 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좀 키가 클 때인가 봐요, 그때가. 그때 좀
1: 와,
0: 많이 먹었어요.
1: 판.
0: 네.
1: 아, 그거 있어요, 저. 팟타이 아시죠?
0: 아, 알죠, 알죠.
1: 팟타이 먹고 제가 거기다가 밥을 또 섞어서 먹습니다.
0: 아, 후리아케 밥.
1: 네.
0: 후리카게.
1: 네, 네.
0: 맞아, 맞아.
1: 후리아케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는데.
0: 딱 알죠, 제가. 캔디 알죠.
1: 팟타이는 이 쌀밥이랑 먹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되게 많이 먹는
0: 추천하는 조합이요?
1: 네, 네, 맞아요.
0: 오케이.
1: 팟타이랑 밥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0: 그럼 캔디는 1인 몇 닭 할 수 있어요?
1: 아, 근데 1인은 솔직히 1닭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치킨이 금방 물려하는 스타일이라서.
0: 1닭 할 수 있어요?
1: Almost?
0: Almost? 거의?
1: Yeah.
0: 아니, 저는 그 2닭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1: 네.
0: 나는 1인 3닭이라는 게 이 정도면 먹방 유튜버를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아니, 근데 3닭인데 어떤 치킨 기준일까요? 그냥 후라이드 치킨 기준인가?
0: 삼계탕인가? 삼계탕을 3개 드셨나? 궁금해. 이거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네, 2인 3닭.
1: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 아, 이거 또 이게 데이 6 영케이님이 혼자서 3개를 드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거 컨텐츠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먹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1: 아, 그렇죠.
0: 일상생활에 그냥 내가 1인 3닭을 한다? 그건 진짜 리스펙. 진짜 대식가. 엄청난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아, 신기합니다. 네, 우리 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데이식스의 영케이는 어떤 가수일지 궁금합니다.
0: Yes, we're curious how you, our 한국인들, would describe Day 6 Young K.

0: K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1: 그럼 한국인들이 메시지 보내주신 동안 저희는 Young K-D6 Shut the Door 가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날 못 잡아먹어서.
0: Here we go again. You can't stop yourself from picking on me.
1: 아주 안 달나 있어. 대체 왜? 왜?
0: I'm so frustrated and impatient. Why on earth? Why?
1: 믿었던 친구들은 또 내 뒷담이나 하고.
0: The friends I trusted are gossiping about me behind my back again.
1: 진심은 통한다는데 대체 왜?
0: They
1: 왜?
0: say, oh sorry. They say sincerity gets through. So why isn't it working? Why?
1: 아, 왜 자꾸 제 말 잘라요?
0: 아, 미안해요.
1: 자, 우리 또 여기서 또 시작이야? 라는 가사가 보이는데요.
0: 네.
1: 되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1: 아, 또 시작이네. 네,
0: 뭐 약간
1: 네.
0: 긍정적이게 들리진 않는 네. 느낌이죠.
1: 또 시작이야.
0: 또 시작이야.
1: 그럼 이 또 시작이야를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0: 아, 저는 보통 뭐 댄스 레슨 시작할 때 야, 또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죠. 네. 아, 물론 댄스 레슨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또 시작이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면 이게 또 댄스 레슨이란 게 참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끝나면 힘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뭔지
1: 네.
0: 알죠?
1: 네.
0: 끝나면 그냥 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루를 다 쓰는 느낌이랄까?
1: 하, 뭔지 잘 알죠.
0: 뭔지 알죠. 그래서 아, 또 시작이야. 오늘은 댄스로 또 끝나겠구만.
1: 저는요 가끔 매미들이 안 울다가 갑자기 매미들이 울면 아 또 시작이네.
0: 근데 이건 특히, 진짜로 말해.
1: 특히 어?
0: 진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1: 그쵸?
0: 실제로 저 들었어요.
1: 아, 제가 맞아.
0: 네.
1: 아니 왜냐면 가끔 저희가 또 퇴근을 되게 늦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아침에 퇴근할 때도 있고.
0: 그쵸.
1: 그럴 때마다 이제 뭐지 매미가 잠깐 잠자다가 이제 좀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눕자마자 삐삐 이렇게 매미 소리가 나면. 또 시작이네.
0: 그러니까요.
1: 좀 이런 느낌.
0: 요즘 해가 좀 일찍 뜨잖아요.
1: 네, 그래서 매미들도 한
0: 일찍 일어나요.
1: 한 4, 5시 때부터는 벌써 울기 시작한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가끔 저희가 늦게 끝나고 이제 씻고 딱 누우면 매미들이 딱 시작하죠. 오늘의 시끄럽기 스케줄을 시작하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
0: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들려요. 저는 그 정도로 귀가 예민하지 않아서 안
1: 맞아요.
0: 들리는데.
1: 맞아요. 저는 다 들려요.
0: 캔디는 다 듣고 있더라고요.
1: 코부터 입부터 다 그냥
0: 구멍은 다 듣네요. 되게 신기하게. 역시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
1: 또 인생은 또 다른 시작이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연기 내서 다시 시작했던 일.
0: 아, 제가 또 진짜 포기하지 않는 아이콘 아닙니까?
1: 그런가요?
0: 뭐 그렇다고 하죠. 자, 제가 최근에 또 그 게임기. 네, 제가 그 게임기가 있는데요. 옛날 그 3D 게임기가 있는데 그 게임기에서 보스를 네, 한번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1: 네.
0: 그래서 다시 가서 싸웠는데 또 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진짜 포기할까? 하자, 포기할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애들 다 다시 살리고 아이템 구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용기 내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스를 깨고 이제 자유롭게 이 그 세상을 누비고 있답니다. 네. 우리 캠디도 있나요?
1: 저는 채소 먹기.
0: 오!
1: 뭐 사실 포기는 안 하고 있고요.
0: 네.
1: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0: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군요.
1: 네, 용기를 내고 있는 중이죠.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0: 아, 그럼 근데 오늘 저녁으로 오이 3개, 토마토 4개.
1: 네.
0: 어떠신가요?
1: 마크 한 씨 많이 드세요.
0: 근데 전 진짜 먹을 좋아해요.
1: 아, 오이랑 토마토.
0: 네, 너무 좋아요.
1: 근데 저는 예전에 버섯을 안 먹었어요.
0: 저는 아직도 안 먹습니다.
1: 그래요? 저 버섯 먹는 거 조금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0: 저는 only 팽이.
1: 아, 팽이 맛있죠.
0: 팽이만 먹어요.
1: 그리고 그때 제가 먹는 야채가 또 생겼는데 브로콜리.
0: 아, 브로콜리 좋지.
1: 원래는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0: 네.
1: 용기 내고 있습니다.
0: 브로콜리도 그 잘만 소스 뿌리면 진짜 맛있어요.
1: 그 그쵸.
0: 식감이 좋아. 그 머리가.
1: 그쵸. 근데 저는 그 큰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완전 큰 거요?
1: 네.
0: 아,
1: 되게 조그마한 것들 있죠.
0: 그래서 좀 더 용기를 옆에, 한번 내볼까요?
1: 스테이크 옆에 가겠습니다.
0: 용기를 좀 더 내서.
1: 용기 좀 더 내서 큰 애들을 한번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 가사에 진심은 통한다는데 라는 가사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 가사처럼 진심을 진심이 통하려면 표현

0: 많이 안 하긴 하죠. 글로 표현은.
1: 그쵸. 글로는 뭐 하면 뭐 문자겠죠?
0: 그러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손편지였거든요. 근데 손편지로 하면 좀 감동인 것 같긴 해요.
1: 그쵸.
0: 손편지가 그래도 시간을 엄청 투자하고 생각을 했다는 게 느껴지니까 제 생각에 진짜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가 좀 임팩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0K Day6 Shut the Door 가사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0: Let's get
1: 다가온다, 외로움이.
0: Loneliness dooms on me.
1: 지친다, 사람들이.
0: I'm so tired of people.
1: 터덜터덜 고개 떨고.
0: Heavy steps, I hand my head.
1: 힘없이 진문을 열어.
0: Wearily, I open the door to my house.
1: 그래서 난 문을 닫아.
0: So I shut the door.
1: 뛰어들어 내 침대 속으로.
0: I jump into my bed.
1: 눈물로 젖어가는 내 베개.
0: Tears wet my pillow.
1: 빨리 날 꿈속에 들어가줘.
0: Hurry, take me to my dreams.
1: 그래, 그래서 난 문을 닫아.
0: Yeah, so I shut the door.
1: 눈과 귀 모두 닫아버리고.
0: I close my eyes and close my ears.
1: 내 안에 음악을 더 크게 키워.
0: The music inside me, I turn it up.
1: 그리고 내게 말해.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0: And tell myself, I'm alright. I'm gonna be alright.
1: It's alright.
0: It's okay. Yummy. Beanie. 네, 여기에 또 I shut the door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또 제목 아닙니까? 네, 노래 제목이 또 shut the door인데, 여기 so I shut the door라는 가사가 보여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면 진짜 문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1: 약간 내 마음을 닫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오, 마음을 닫았다요.
1: 네,
0: 마음의
1: 그런
0: 문을 닫았구나.
1: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냉장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0: 그렇죠.
1: 할 수가 있고요.
0: 아니면 뭐 화장실 문을 닫았다.
1: 네, 그렇죠.
0: 네.
1: 사실 어느 도어이든 다 말이 돼요.
0: 다
1: 말이
0: 다른
1: 돼요.
0: 느낌이죠, 또.
1: 네.
0: 뭐 예를 들면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제 차 문을 닫았다.
1: 그쵸, 뭐 그런
0: 네.
1: 것도 되고, 뭐 이제 그 문, 그 달이 될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달을 닫았다.
0: 근데 이게 도어라고 적혀져 있는데
1: 아, 뭐,
0: 한글로 가시는군요.
1: 아,
0: 네.
1: 문이가
0: door. 아니 이게
1: door.
0: door가 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door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아니면 그 차돌박이의 그 돌일 수도
0: 오,
1: 있고.
0: 차돌박이 너무 좋죠. 근데 그래도 마음의 문일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문을 닫았다.
1: 그런 뜻이죠.
0: 너를 약간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뛰어들어 내 침대 속으로라는 이제 되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사거든요.
0: 진짜요?
1: 왜 놀라시죠?
0: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되게 좋은 거네요.
1: 그쵸.
0: 네.
1: 오늘 알았구나. 아무튼 이 침대는 또 편안함, 휴식, 안식처를 상징하잖아요.
0: 그렇죠. 내 침대 너무 좋아할 거야. 침대야,
1: 침대는
0: 고마워.
1: 그래서 침대는 나에게 잠만 자는 공간인지 아니면 영화 보고 밥도 먹고 생각도 하는 공간인지.
0: 최근에는 잠을 자는 공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한테.
1: 사실 그런 존재고, 사실 저는 침대에서 밥을 먹는 게 이해가 정말 안 가는 편이긴 해요.
0: 근데 저도 이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전또 2층이라 가지고
1: 아,
0: 2층에서
1: 그걸 갖고
0: 먹으려면 또
1: 가려면.
0: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는 도중에 약간 쏟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침대에서 밥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엄청 혼났고요.
1: 저도 근데 진짜 그건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0: 그래도 뭐 침대에서 먹으면 정리를 잘하면 되겠죠, 뭐.
1: 근데 여기서 또 생각도 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하죠, 침대에서.
0: 맞아요. 특히 잠이 안올 때.
1: 맞아요. 잠이 안올때 저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잠이 안올 때?
0: 아니, 내 생각해요?
1: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이제?
0: 아, 말해요.
1: 슈퍼마리오 아시죠? 예전에 그 슈퍼마리오 어드벤처 아세요?
0: 네네네.
1: 띠용 띠용.
0: 아, 점프하는 거. 네.
1: 그거를 생각을 해요. 아, 슈퍼마리오 안 됩니다. 아, 안 되고. 아, 또 얘기했네요.
0: 자, 오늘 밤에 캔디가 누워서 생각할 거는 방금 오늘 얘기한 거인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대는 휴식 공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맞아요.
0: 그거를 좀 메인으로 하는 게 좋다.
1: 맞아요.
0: 네.
1: 또 침대처럼 나에게 있어 최고의 휴식 공간 또 따로 있으신가요? 침대 말고도?
0: 저는 진짜 저희 차가 또이 크잖아요. 그래서 말할 뻔했네 나도. 저희가 차가 큰데 뒤에 짐을 안 실으면 제일 뒷자리가 의자를 완전 뒤로 눕힐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제가 또 원래 제 가족 차랑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자리에 가는 걸 되게

0: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멤버들이랑 탈때 가능하면 뒤에 앉는 편입니다.
1: 맞아요.
0: 뒤에 앉아서 의자를 이렇게 눕히고 눈을 감는 게 저만의 좀
1: 공간?
0: 휴식 공간이 된것 같아요, 이제. 네. 왜냐면 바쁘면 스케줄 사이사이라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1: 쉬어야죠.
0: 네.
1: 네. 저희 휴식 공간. 전 그건 진짜 제 침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0: 아, 침대 안에.
1: 네.
0: 다른 것. 너무 재미없어. 뭐,
1: 저
0: 아니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좀 쉴래요?
1: 차라리 다른 곳에서 쉴게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시죠.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0K Basic Shut the Door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Shut the Door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입니다.
0: 제주도에서 한 달살이 해보기,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보기, 마라톤에 참가해보기 등등 내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마음껏 소개해주세요.
1: 한국인들, please tell us about something new you'd like to try, such as living in Jeju Island for a month or trying paragliding, and share with us something you'd like to challenge yourself with.
0: 네, 그럼 이 노래 들어야겠죠. 0K Day 6, Shut the Door 듣고 올게요.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린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1: 글로벌 항공이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2: Yeah.
0: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Young K Day 6 Shut the Door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다가온다, 외로움이.
1: The Korean word 다가오다 has two meanings. To come closer toward a certain object or place, and for a certain time to come. It i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to approach or to get closer.
0: 네, 오늘의 한국어 다가오다 배워봤습니다. 예시 문장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1: Yes.
0: 학교에서 옆자리 친구가 먼저 다가와줘서 고마웠어.
1: I was glad that

0: My classmate sitting next to me approached me first at school.
1: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컴백 날짜가 다가와서 기뻐.
0: I'm happy because the comeback date of my favorite idol is getting closer.
1: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갔어.
0: I gathered my courage and approached a friend I wanted to get closer to.
2: 다가오라. 좋아요. 그럼 다가오다 토크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우리 캠디는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편이에요? 이것도 사실 뭐
3: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 질문.
2: 오 캠디 네.
3: 맞죠? 제가 네. 아이돌 한국 애청자라고요.
2: 아 진짜요?
3: 네. 이거 분명히 했었어.
2: 그때 뭐라 했어요?
3: 그때 기다리려고 제가 했어요. 그때.
2: 아 네. 지금은 또 달라진 거 있나요?
3: 기다립니다 영원히.
2: 아 또 기다리고 네, 있군요.
3: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영원. 저는 그래도 다가간다. 전 똑같습니다 저도. 저도 그때도 다가간다라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다가가고요. 캠디도 근데 가끔 용기 내서 다가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3: 그쵸.
2: 혹시 뭐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나요?
3: 사건이요.
2: 네.
3: 사건. 그 뭐지? 저희가 항상 하는 패밀리 콘서트 있잖아요.
2: 네.
3: 킹덤. 저희 이제 패밀리 콘서트 다 같이 이제 저희 회사
2: 알죠.
3: 선배님들한테 조금 다가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
2: 아. 네.
3: 원래는 맡았으면 근데 이제 약간 그게 룰이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배
2: 아, 인사드리고
3: 네, 인사드리러 가서 이제 약간 조금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원래는 저 그런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쨌든
2: 그쵸.
3: 선배님이시잖아요.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한 세 번째였죠 이번 콘서트가.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선배님들이랑 더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그럴 때마다 좀 더 제가 다가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2: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낯선 곳에서 나한테 먼저 다가와줬던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3: 나카야 씨요.
2: 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3: 낯선 곳에서요. 근데 진짜로 저희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방송도 그렇고 이제 진짜 막 아이돌 분들이 되게 많으신 뭐 체육 대회도 있고 막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럴 때마다 그 멤버들이 저한테 이렇게 평소처럼 그냥 다가와주면 뭔가 그냥 더 힘이 돼요. 되게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 그렇죠.
3: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어쨌든 우린 거의 맨날 보는 사이잖아요.
2: 네.
3: 근데 그렇게 잘 아는 얼굴이
2: 오, bless you. 오, bless you. 괜찮아요, 괜찮아요.
3: 네, 네. 아, 무조건 먼저 다가가야죠.
2: 오, 네. 이럴 때 다가가네.
3: 네. 아니, 일단 종교가 날 롤모델이잖아요.
2: 그쵸.
3: 아니, 너무 큰 거죠, 저한테는.
2: 그러면, 지금 해요? 저한테 네? 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3: 그냥 멀리서 볼게요, 이제. 앞으로.
2: 아, 네. 아 그냥. 제가 롤모델 아니에요?
3: 아닌데.
2: 아, 아니에요?
3: 네.
2: 넘어갈게요.
3: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한국어 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2: 네, 그럼 영케이의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안아줄게.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에게 북캐릭터 만들어주고 싶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한국인들 and talk about them.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new you like to try.
0: 네, 메시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자, 163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두빈이의 향수 컬렉션을 모으는 건데요. 캠디가 안 알려줘요. 유유, 흥칫뿡.
0: 와우.
1: 아... 이거는
0: 저희 집에 제가, 몰래 네. 들어와서 확인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1: 저는 아 초반에는 사실 제가 공개를 좀 몇 번 했거든요. 우리 네. 우리 엔디어들이랑 같이 했는데 뭔가 저만의 이 스페셜한 게 좀 있고 싶어가지고 공유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0: 스페셜 네. 에디션.
1: 왜냐면 이 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만의 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저는. 근데 저는 그게 저만이었으면 좋겠지. 뭔가 이게 많아지면 뭔가
0: 약간 그 스페셜함이
1: 네,
0: 없어져요.
1: 네, 스페셜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 네. 딱 나만 쓰고 싶어. 그럼 제가 향을 섞었어요.
0: 오.
1: 네, 향을 섞었어 가지고 무조건 나만의 향을 좀 추구한단 말이죠.
0: 그러면 약간 냄새 맡으면 오 캠든이다 이렇게 되게.
1: 예, 예, 예 맞아요.
0: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나면 오 캠든이 같은데.
1: 이거 캠든 향? 오 약간 이런
0: 그런
1: 거,
0: 느낌.
1: 이런 걸 좀
0: 그런 거 좀 멋있긴 하네 근데.
1: 네 맞아요.
0: 왜 그런 거 좀 멋있긴 하나.
1: 캠든 향 좀 아세요?
0: 저요?
1: 네.
0: 저 뭐 잘 모르긴 해요 그런 거. 전 그냥 보통
1: 저한테도 무슨 향 나요?
0: 바닐라 계류 네. 계 향이 나면 네. 좀 달달한 게 나면 형이라 생각해요 저는.
1: 아 그래요? 어때요? 좋아요?
0: 아 전 좋죠.
1: 그렇죠.
0: 네.
1: 엄청 나중에, 좋아하더라고.
0: 제가 나중에 집 가서 네. 캠디의 향수 컬렉션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1: 진짜.
0: 네 그리고 536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마술을 배우고 싶어요. 마술로 친구들을 웃게 해주고 싶어요. 히히라고 하는데 아 저도 마술 배우고 싶어요.
1: 마술.
0: 저 심플한 건 조금 알지만
1: 네.
0: 뭐, 가끔 네. 좀 어려운 걸 배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1: 아, 전 최근에 영상이 떴는데 마술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마에 딱 댔더니 이렇게 갑자기
0: 아, 최면?
1: 최면. 아, 최면술이죠, 그게.
0: 아.
1: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 영하 20도입니다. 하면 막 갑자기 다들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고 막.
0: 와우.
1: 말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너무
0: 아, 그 누구지 알 것 같아. 그 단체로 하는
1: 아, 네,
0: 그
1: 맞아요.
0: 관객 올라오라고 하시고.
1: 네, 맞아요.
0: 아, 그 본 적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나도 내가 안 하면 못 믿을 것 같아. 너무 너무 신기해요.
1: 맞아요.
0: 마술 꼭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오니까 연습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또 7924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0: 스쿠버
1: 수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바닷속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강에서 스노클링만 해도 물속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깊은 바다는 좀 무섭긴 하지만

0: 언젠가 프리다이빙까지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1: 맞아.
0: 스쿠버 다이빙?
1: 물 안에가 진짜 예뻐요.
0: 참 무서운데?
1: 저도 바다는 못 가고, 바다.
0: 저는 그 저희 동네 체육관에 수영장에서 스쿠버 다이빙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 스쿠버. 저는 계곡 같은 거는 좋아요. 계곡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약간,
0: 뭐 강?
1: 강? 강도 좀
0: 강은 아니죠.
1: 무서운데?
0: 강도 좀
1: 강이 더
0: 무섭죠.
1: 무서운데?
0: 참.
1: 너
0: 근데
1: 잠깐만.
0: 계곡에선 다이빙을 할 수가 없는데?
1: 계곡이 좀 깊은 계곡이 있나? 좀 어느 정도 깊은 계곡이
0: 어느
1: 있으면
0: 뭐 있을 거예요.
1: 그러면 전 거기서 다이빙 하고
0: 저
1: 싶네요.
0: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폭포. 폭포 밑에가 난 너무 무서워.
1: 저 예전에 우와 나 갑자기 폭포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다. 예전에 호주에서 산속으로 간 적이 있어요. 호주였나 아니면 약간 캄보디아였나 그런 그둘 중에 하나였는데 폭포를 가려면 산속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되게 근육도 많이 없고 그랬는데 막 완전 어리지 한 열몇 살? 아 이거 약간 캄보디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폭포 속으로 어른들 형아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했는데 폭포
0: 사라졌어요?
1: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물이 그냥 푹 이렇게 오니까
0: 엄청 세요.
1: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엄청 막고 있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겼어요. 근데 어디로 끌어당겼냐면 폭포 안으로 끌어당긴 거야 나를. 폭포 뒤쪽에는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약간 벽에.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내가 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그니까 난 그게 너무 무서워.
1: 진짜 그때 와나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아, 거기 어디였지?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0: 다시
1: 네,
0: 한번 폭포로 갈수 있나요, 그러면?
1: 갑시다.
0: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 아, 가야죠. 이제는 컸으니까.
0: 무섭. 뭐야?
1: 가야죠.
0: 오케이.
1: 네, 그리고
0: 네.
1: 마리 더 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I also wanna try swimming with sharks one day.
0: Wow, you're
1: 잠깐만,
0: so
1: 보스가
0: brave.
1: 나타났다.
0: You're
1: 상어와
0: really
1: 같이
0: brave.
1: 수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0: That's crazy.
1: 근데 사과도 생각보다 되게 온순한 동물이에요. 되게 It's a very
0: 모릅니다.
1: chill mammal
0: 상어가
1: apparently.
0: 그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 맞아.
0: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1: 어렸을 때 항상 배우는 거 있죠. 상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코를 때려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왜냐면
0: 그쵸.
1: 상어는 코가 진짜 예민해요. 캠디도 코가 예민하잖아요.
0: 그쵸.
1: 상어는 더 예민해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수영을 하다가 상어가 오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호신술로 상어의 코를 이렇게 가격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1: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벌써 끝날 시간이 왔네요.
0: 네.
1: 네. 마지막 곡은 앰퍼센드원의 너의 웃음 속에 눈물이 보여를 준비했는데요.
0: 좋습니다. 제가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한번 듣고. 잠깐,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0: 안녕!
1: 자, 다 같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거 예전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날씨가 됐습니다. 이 무조건 시원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런데 지구도 생각해야 하고 전기요금도 신경 쓰이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되려나 싶죠. 이 에어컨을 틀 땐 27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돌려보세요. 이 실내 기온이 약 4도 더 낮게 느껴지고요. 냉방비도 최대 70%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바깥 기온이 40도를 넘을 땐 선풍기만 켜는 건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요, 오히려 체온을 올려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선풍기가 아니라 열풍기가 되는 거죠. 이 더위 지혜롭게 버티면 좋겠습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asman Archer, Sleeping Satellite.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3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더위가 장난이 아니죠. 예, 다들 무사하시죠? 저 사실 그 자동차 AC에 기름 너무 먹을까봐 아무리 많이 올려도 뭐 한 세 칸 정도 이렇게 AC를 이제 올리는데요. 와, 이번 주는 농담 아니라 풀 블라스트로 끝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와, 이게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생 때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자동차에 이제 AC가 없었는데, 와,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한 분 모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왠지, 캘리포니아 살다 오셨으니 더위에 강하겠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꽃무늬 냉장고 바지 없이는 집 앞 슈퍼마켓도 안 나가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왠지 더위 은근히 못 견디실 것 같아요.
1: You know what it is? It is true. LA gets very hot.
0: Right.
1: It is a desert. However, we have no humidity.
0: Yes, it never gets humid, right?
1: Makes all the difference.
0: 맞아요. 진짜 이게 습한지 아닌지가 너무 차이가 나고 저도 샌디에고 있을 때는 덥긴 분명히 더운데
1: right.
0: 그늘 가면 바로 시원해져요.
1: That's right.
0: Right. 그 차이군요. Yeah. 어쩐지 상상이 가요. 왠지 꽃무늬이실 것 같아요. 그 냉장고 바지도요.
1: I've heard of that. And I think I know what it is. But I'm not quite... Don't like the 아줌마's or the halmonies.
0: Hey, no.
1: No?
0: 그거는 오해예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꽃무늬가 있고 이렇게 몸에 여기까지 올려입고 막 이러신 분들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무늬가 사라지고 약간 트렌디하게 바뀌었습니다.
1: Really?
0: 그럼요. 저도 집에 한 10벌 있어요.
1: You do?
0: 그럼요.
1: I want one.
0: 시원해요. 하나 드릴게요.
1: Okay.
0: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님이요. 더워서 수업 시간 까먹을 뻔하셨다고. 절대 안 됩니다. 알람 하셔야 돼요. 자, 다림님이요. I didn't choose evening.

0: special. Evening special chose me. I really enjoy the Skux article last Friday. 하셨습니다. 그때
1: wow.
0: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Mm-hmm. 여러분 복숭아 많이 사드세요. 요즘 진짜 눈 감고 골라도 다 맛있어요. 칼륨도 풍부해서 폭염에도 좋고요. 좋은 팁입니다.
1: I had one today. 하나 먹었어요.
0: 제 거는요?
1: 갖고 올게요.
0: 알겠습니다.
1: I will bring it tomorrow.
0: okay.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2: A single rumor floating on social media has triggered a massive migrant surge into Ceuta, a Spanish territory in North Africa. As Spain moves to build a 500-meter floating barrier, this isn't just about border control anymore. It's turning into a full-blown diplomatic tug-of-war across Europe.
0: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소문 한 줄이 아프리카 내 스페인 영토 세우타의 대규모 이주민 난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이 결국 500m 길이의 해상 방벽 설치에 나선 가운데 사태는 단순 이민 문제를 넘어 유럽 국가 간의 외교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On the heels of Yeongnam's unprecedented heat, which saw temperatures hit an all-time high in 122 years, the mercury went into overdrive toda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estern provinces. This extreme heat is expected to stick around for at least another week.
0: 122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영남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번 극한 폭염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So-called helicopter parenting has extended to adult children's careers, taking a toll on the U.S. labor market. From submitting job applications to pushing back on firings, parents are stepping in, leaving companies to bear the brunt.
0: 성인이 된 자녀의 직장 생활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지원서 제출은 물론 해고 통보에 항의하는 일까지 이어지면서 기업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2: A library book presumed to have been checked out 150 years ago has finally made its way back to a public library in Australia. Though inflation pushed the overdue penalty to 28 million won, librarians let it slide and put the book on display instead.
0: 호주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150년 전에 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 한 권이 최근 반납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연체료만 2,800만 원에 달하지만 도서관 측은 이를 면제하고 지역 역사 자료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 A single rumor floating on social media has triggered a massive migrant surge into Ceuta, a Spanish territory in North Africa. As Spain moves to build a 500-meter floating barrier, this isn't just about border control anymore. It's turning into a full-blown diplomatic tug-of-war across Europe.
0: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소문 한 줄이 아프리카 내 스페인 영토 세우타의 대규모 이주민 난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이 결국 500m 길이의 해상 방벽 설치에 나선 가운데 사태는 단순 이민 문제를 넘어 유럽 국가 간의 외교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스페인 세우타의 이민자 난입 사태, 이 유럽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직접적인 불씨가 온라인에서 퍼진 소문이었다고 하네요.
1: Okay, 네. so... Yeah, this was really big all mm-hmm. weekend. Yes. I saw many videos of this, and it was like, what is going on? Mm-hmm. So, first of all, geographically,
0: right.
1: where is Ceuta? But mm-hmm. in Spain Spanish, it's Ceuta. Mm-hmm. So the S is like a the.
3: Ceuta.
1: Ceuta.
3: Okay.
1: Yes, that's right. It is on the North African coast, mm-hmm. right? Like at the kind of, it's like an enclave. It's okay. like an independent mm-hmm. colony, like right. Spanish colony. Mm-hmm. And in Morocco. So basically there was some sort of social media rumor mm-hmm. that like, oh, Spain has opened the borders.
3: Okay.
1: All you have to do is cross the sea.
3: 그냥 지나가면
1: yeah, just
3: 된다.
1: Cross the sea, swim into and get there and they'll let you in.
3: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소문이 소셜 미디어에서 번지면서 스페인이 yeah. 문을 열었대. 그냥 가면 된대라고 소문이 났군요.
1: And right. apparently mm-hmm. the Moroccan officials were also like, oh, "Yeah, all you have to do go this way."
3: 이게 원래 점점 소문이라고 하는 게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막 있던 게 없어지고 없었던 게 뭐 이렇게 막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Mm-hmm. 그래서 장벽을 넘는 게 아니면 이게 넘어오면 일단 바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1: yes.
3: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그냥 열려버렸다.
1: Yeah.
3: 이런 식으로
1: right.
3: 소문이 right. 나버린 거죠.
1: So anyway, it was about 50,000 to 60,000 Moroccan mm-hmm. migrants all at once.
3: Okay.
1: So you can imagine these people, it was quite a scene.
3: 와,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스페인에서 500m 길이 부유식 해상 방벽 설치 착수했고요.
1: Yep.
3: 그래, 그렇게 해야 이제 물리적 장벽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1: Yep.
3: 그래서 너 장벽 넘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1: Yeah,
3: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수가
1: that's
3: 있으니까.
1: Right, right.
3: 와, 이게 루머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번져서 완전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국경 문제라는 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뉴스인 것 같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 single rumor floating on social media has triggered a massive migrant surge into Ceuta, a Spanish territory in North Africa.
0: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진 소문 한 줄이 아프리카 내 스페인 영토 세우타의 대규모 이주민 난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루머가 하나 소셜 미디어에서 진짜 말 그대로 floating on social media, right?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뭔가로 크게 빵 하고 터진 것 같은데요. Right? Has triggered a massive migrant surge.
1: Yeah.
0: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That's right. So migrant here meaning there, when we talked about migration,
3: yes.
1: migrants lik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mov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ut the way this happened unfolded was that it was a surge. It was this massive number of people, like a rising wave that just like all came on there.
3: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1: yes.
3: surge라고 하는 게 이제 급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나 난민이 확 늘어버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 migrant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immigrant랑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igrant라고 해서 무슨 정식으로 이 뭐 수속을 밟고선 뭐 합법적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1: Well, sometimes yes. Sometimes yes, legally they go
3: right.
1: through the legal process, get a working visa.
3: Okay.
1: Immigration feels more like you're going there to live.
3: Okay.
1: Migrants feel like oftentimes the word migrant is used with workers.
3: Okay.
1: Migrant workers.
3: So it could be either
1: it's a temporary stay so that their main objective is to work.
3: 그리고 legal일 수도 있고 illegal일 수도 있는
1: it
3: 거죠.
1: Can be both.
3: 모두.
1: It can be both.
3: Okay. So 그런 식으로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단순하게 single rumor가 막 떠다녔는데 floating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migrant surge 한마디로 이주민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연결해 볼게요.
2: As Spain moves to build a 500-meter floating barrier, this isn't just about border control anymore. It's turning into a full-blown diplomatic tug-of-war across Europe.
0: 스페인이 결국 500m 길이의 해상 방벽 설치에 나선 가운데 사태는 단순 이민 문제를 넘어 유럽 국가 간의 외교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막 지금 엄청나게 긴 right? Floating 뜨는 barrier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거 방벽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 사람 들어오는 거 막아 안 돼. 이 분위기를 넘어선 분위기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번지고
1: yeah.
0: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1: Okay, so first of all, the border control is
3: right.
1: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live in California or Texas, this is a big this is a word that everybody knows.
3: Right.
1: Because we share the border with Mexico. In Korea, it's a peninsula.
3: Yes.
1: We share the border with
3: North Korea.
1: So and there's not much going back and forth, right? But oftentimes, though, in border control, you can pass the border with a passport, identification, if you have a visa.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Maybe Korean people might not fully grasp this idea.
3: 그러니까 우리가 border 있으면 그걸 어떻게 넘어요? 이럴 수 있지만 yes. 사실은 진짜 멕시코가 딱 좋은 예인 것 같아요. Mexican border, 거기 딱 보면 샌디에고랑 연결이 되는 부분에 만약에 뭐 서류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여권만 제대로 돼 있다면 왔다 갔다가 가능은 하다. 그렇죠?
1: Did you ever go to Mexico?
3: No. 왜냐면
1: You were in San Diego. You never went to Mexico.
3: I was really worried that I might not be able to come back. You know what I mean?
1: Oh, I understand.
3: 한번 가면 못 돌아올까 봐. 왜냐면 그런 또 소문이 있으니까요.
1: That is true.
3: 그런데,
1: I understand.
3: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는 있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거를 뭐 막거나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것 자체는 border control, 국경 통제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선 사건이 돼 버렸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Okay. So here basically the right wing politically The right wingers have kind of taken more power and influence in Europe because of this immigration problem. One big agenda is the immigration, this migration of refugees. And there's so many coming in. And so here Spain was like leaning towards the left and they're saying, oh, you know, they kind of loosened the immigration policy. And so there's a lot of kind of You know, you see,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loosen the borders.
3: A lot of tension.
1: A lot of tension from the with the right and the left.
3: Okay. So 이게 단순하게 들어오게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한 외교적인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거로 뭐 번지거나 그거에 관한 거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1: Right.
3: So diplomatic tug of war. 실제로 a tug of war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당기는 줄다리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Right. Yes, that's right. That's right. So, and diplomatic meaning different, you know, relating to countries.
3: Right. So 외교적인 줄다리 바로 diplomatic tug of war. 참고로 그것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Full blown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완전히 이미 한참 진행된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 single rumor floating on social media has triggered a massive migrant surge into Ceuta, a Spanish territory in North Africa. This, as Spain moves to build a 500-meter floating barrier, this isn't just about border control anymore. It's turning into a full-blown diplomatic tug-of-war across Europe.
3: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Let's listen to Nelly featuring Kelly Rowland with Dilemma.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하이 베베 도기님이요. 노래 추억 돋네요. 너무 좋아요. 오후에 힐링 타임 하셨습니다. 저도
1: Me too.
0: 뭐 90년대 말이나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1: Love that song. Oh, yeah. It took me back. Mm-hmm.
0: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On the heels of Yeongnam's unprecedented heat, which saw temperatures hit an all-time high in 122 years, the mercury went into overdrive toda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estern provinces. This extreme heat is expected to stick around for at least another week.
0: 122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영남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번 극한 폭염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동남아보다 더운 한국이에요. 진짜 영남 지방의 폭염이 절정에 진짜 달했고요. 그리고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까지 올랐다라는 충격적인 이거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실제로?
1: Oh, well, I mean, we can feel it here to some degree.
0: Yes.
1: But Yangsa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reached 42.5 degrees Celsius. This is the highest temperature on record since, you know, they began observing weather observations in 1904.
0: 아니, 어머니가 뭐 양산에 뭐 온도가 뭐 40 몇 도 이렇게 올랐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 yeah.
0: 그래서 mm-hmm.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가짜 뉴스 이런 걸 들으셨나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았고요. 정말 1904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요. 122년 만에 국내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42.5도가 어제 얘기고요. 지금 양산이 닷새 연속으로 45도를 웃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이요. 서울 구로구가 39도, 강남구가 38.7도까지 찍혔고요. 경남 밀양이 41도, 의령 40.8도, 대구 40.9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1: Yeah, I'm really, you know, because I lived in the

0: countryside. I
1: Uh-huh.
0: lived in Hadong.
1: Uh-huh.
0: So when I hear about these things, I often think about our elderly,
1: Uh-huh.
0: 할아버지s and 할머니s,
1: 아이,
0: in this heat. I really
1: 너무
0: do think about
1: 걱정이에요.
0: them. I do.
1: 진짜 누군가 진짜 실제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것
0: Yeah,
1: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0: absolutely.
1: 아까 전에 45도라고 잘못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5일 연속 40도를 얘기를 한 것. 아,
0: 45도.
1: 45도면 아,
0: Oh,
1: 제가
0: no.
1: 말로 더 덥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람 방향이요 동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태백 산맥을 넘은 열기가 좀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전남, 충청 등 서쪽 지역이 이제 폭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0: On the heels of Yeongnam's unprecedented heat, which saw temperatures hit an all-time high in 122 years, the mercury went into overdrive toda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estern provinces.
1: 122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한 영남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났어요. 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관측 이래로 처음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뭔가 first 같은 게 나와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0: Oh,
1: 다른 게 있네요.
0: it's too weak.
1: Right.
0: First is too weak. 너무 약해요.
1: 너무 약해요.
0: We need words like unprecedented.
1: Ooh,
0: Oof.
1: unprecedented. Ooh.
0: And this means that it's never happened before. It's like it's either so high or so big. It describes things that you've never seen or heard or felt before. It's unprecedented.
1: 전에 뭔가 진행이 된 적이 없었던 거군요.
0: That's right. And the accent is on unprecedented. Precedented. Yeah.
1: Precedented.
0: And you really do need to stress that because what you're about to say is going to be, oh my gosh, I can't believe that.
1: Right. 전에 그런 적이 또 없다는 걸 강조를 해줘야
0: You
1: 되니까
0: have
1: 뭔가
0: to.
1: Pre 이런 식으로 unprecedented heat.
0: Yeah.
1: 이러면 전례 없는 폭염. 한마디로 never seen before, never felt before.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0: Yeah,
1: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참고로 precede 한다는 거가 앞서다란 뜻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2년 만에 최고를 찍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너무너무 더웠다라고 하면 it was really, really hot today. 근데 제 생각에 쌤이 이것도 weak
0: It's too weak.
1: 하실 것 같아요.
0: No, evening special, we don't do that.
1: 좀뭐 다른 거
0: No.
1: 없나요?
0: Okay. So the mercury went into overdrive today. This is
1: 오케이.
0: a very interesting way,
1: 아니,
0: fun way, dramatic way.
1: mercury는 수온을 얘기를
0: Yeah, the
1: 하잖아요.
0: thermostat.
1: Right.
0: Yeah, inside the thermostat is the mercury. So it went into overdrive. When I saw this, I thought of you because you're the car master.
1: Yes.
0: Yeah, if you go into overdrive, that means what? It means that you're going really fast.
1: 그렇죠. 엔진이 굉장히 이제 뭔가 풀 가동에 들어가면서 속도가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오버드라이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순이 오버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에는 엄청 더워졌단 얘기네요.
0: That's right. So basically, the mercury, as the temperature goes up, the mercury goes up, right?
1: Yes.
0: If it goes into overdrive, it means it's like,
1: Phew!
0: yeah.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순, 바로 mercury가 되겠죠. 근데 그게 overdrive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overdrive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활발해진다.
0: Yes.
1: 흔히 풀 가동에
0: Yeah.
1: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이 표현 자체, go into overdrive가 재밌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표현을 많이 쓰나요?
0: Oh, yeah, sure. I mean, we can, say that like, our whole team is going into overdrive because the deadline is this Friday.
1: 아, 그러니까 정말 풀 가동을 해서 다 나와서 일을 한다. 우리
0: Everyone,
1: 팀이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Very nice. 자, 연결해 볼게요.
0: This extreme heat is expected to stick around for at least another week.
1: 이번 극한 폭염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부분이 나왔어요. 네. 이 더위가 그냥 오늘 있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it's expected to stick around.
0: Stick around.
1: Yes. 이거 우리 1부 끝날 때 제가 하는
0: Stick around.
1: 멘트잖아요.
0: Stay tuned.
1: Right.
0: Yeah.
1: 자, stick around 한다는 게 붙어 있는다는 뜻 아닐까요?
0: Yeah. It's like
1: Right?
0: it's not leaving. Maybe it should leave, but
1: Okay.
0: it's not leaving.
1: Stick around. It's not going anywhere.
0: That's right.
1: So,
0: And sometimes you can tell someone, hey, don't go, don't go. Stick around. We're
1: Okay.
0: going to have cake later.
1: 하지 마.
0: Cake.
1: 그대로 붙어
0: Cake
1: 있어.
0: 먹어야지.
1: 우리 케이크 먹어야 돼. 좋은 예문입니다.
0: Yeah, that's
1: 네.
0: right.
1: Right. So, stick around 한다는 것은 계속 머물다, 떠나지 않다이기 때문에 이 더위가 계속 오래 될 것이다.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On the heels of Yongnam's unprecedented

0: This extreme heat is expected to stick around for at least another week.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So-called helicopter parenting has extended to adult children's careers, taking a toll on the U.S. labor market. From submitting job applications to pushing back on firings, parents are stepping in, leaving companies to bear the brunt.
1: 성인이 된 자녀의 직장 생활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지원서 제출은 물론 해고 통보에 항의하는 일까지 이어지면서 기업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박서연 님이요. 아, 3번 뉴스 우리나라인 줄 아셨습니다.
0: I know.
1: 저도 사실 right. 그런 줄 알았는데 mm-hmm. 이 얘기가 실제로 미국 얘기입니다.
0: Oh, yeah.
1: 헬리콥터 부모, 뭐 자녀 곁을 헬리콥터처럼 이제 맴돌면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모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의 직장 생활까지 챙기는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일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런다라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0: So this is describing me. Mm-hmm. I'm not a helicopter parent,
1: right.
0: but I am a mother to a Gen Z child.
1: Right.
0: So my son was born in 2006.
1: Mm-hmm.
0: Gen Z children starts from mid-1990s
1: right.
0: to early 2010s.
1: Mm-hmm.
0: So they're old enough now,
1: mm-hmm.
0: and they're getting jobs. And these parents are getting involved. They're helping their children look for a job.
1: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0: Yeah, like if their children get sick,
1: mm-hmm.
0: they call the company and say, "I'm sorry."
1: Oh my goodness.
0: He will be in the hospital, uh-huh. you know, for a couple of days.
1: I need someone else to do this for me. Mom, 이러면서.
0: That's right. And they're coaching their children during video interviews.
1: Wow.
0: Off camera.
1: Can you actually do this? I mean, are you allowed to do that?
0: Well, you know, they have those like sort of Zoom job interviews.
1: Right.
0: So the mom's next to them going.
1: It's like you can see mom's shoulder
0: yeah.
1: here.
0: Yeah. Yeah. Right.
1: 와, 그러니까
0: so, yeah.
1: 엄청나네요. 지금 입사 지원 진행 상황을 채용 담당자한테 직접 문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그리고 화상 면접에서 화면 밖에 앉아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는
0: yeah.
1: 부모도 있다고요.
0: Do you know that also they also attended the job interview with a parent?
1: Are you serious?
0: Serious.
1: 와.
0: It's really bad.
1: 면접을 같이 보러 갔다고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연피님이요. 말은 다른데 전 세계 나라가 다 똑같은 게 정말 신기합니다.
0: We are all humans. I tell
1: 신기합니다.
0: you, it's a generational. It's not a cultural thing. I think it's a generational.
1: 그러니까요.
0: thing.
1: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뭔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저는 권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0: yeah.
1: 거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0: mm-hmm.
1: 그런 느낌이어서
0: mm-hmm.
1: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자, 한 문장씩 펴보겠습니다.
0: So-called helicopter parenting has extended to adult children's careers, taking a toll on the U.S. labor market.
1: 성인이 된 자녀의 직장 생활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called helicopter parenting has extended to adult children's careers 라고 했는데요.
0: Mm-hmm.
1: 여기서 왠지 so-called 할 때 굉장히 비꼬았을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0: yeah.
1: so-called.
0: So-called,
1: yeah. right?
0: Mm-hmm.
1: 이런 것이 지금 그렇죠. 성인 아이의 careers로까지 이제 막 번지게 된 겁니다. 근데
0: mm-hmm.
1: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labor market이 굉장히 아, 좋아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No.
1: 아, 약간 짜증낼 것 같거든요.
0: Yes,
1: right.
0: and that's why they use the expression take a toll.
1: Mm-hmm.
0: So from the mother's or dad's perspective, they're
1: right.
0: trying to help their children.
1: Mm-hmm.
0: But from the company, the business perspective, they're like, stay out of this. You know, why are you here? So if something is taking a toll on B, it means it's causing harm.
1: Mm-hmm.
0: It's causing some sort of damage. Emotionally,
1: right.
0: maybe it's making them more stressful.
1: Okay.
0: That sort of situation.
1: 아, 그러면 여기서 tol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자동차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톨비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0: Mm-hmm.
1: 통행료를 낸다고
0: mm-hmm.
1: 하는데 그 통행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0: Yeah.
1: Right?
0: Yeah.
1: 왜냐면 그들이 우리의 통행료를 받으면 나한테는 적어도 이제 손해인 것처럼 take a toll on something 한다는 거가 어디에다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 피해를 준다는 뜻이군요.
0: That's right. And the idea is that over time, it's not like suddenly this happened, but it keeps happening.
1: Mm.

0: So it is really a stressful thing for the companies.
1: 굉장히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That's 될 수가 right. 있겠네요. Alright, so taking a toll on the U.S. labor market 이라고 돼 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From submitting job applications to pushing back on firings, parents are stepping in, leaving companies to bear the brunt.
1: 지원서 제출은 물론 해고 통보에 항의하는 일까지 이어지면서 기업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job applications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지원서 같은 거 이거 내가 제출해 줄게. 막 이렇게까지 한다든가. 그리고 pushback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에도 한번 배운 적은 있는데요.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내 아이가 해고가 됐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 내 아이를 말이야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mm-hmm. 한마디로 mm-hmm. So 그런 것까지 parents are stepping in 하고 얘기를 했네요
0: Now originally to step in mm-hmm. is like you're a third party you're the third party
1: yes.
0: and there's a problem mm-hmm. and you are stepping into that problem so you can help solve the problem.
1: Yes.
0: That's originally how it's used.
1: 원래는 step in 한다는 거는 intervene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좋게 만들거나
0: yeah.
1: 도움이 되려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흐름이 그런 게 아니네요.
0: That's right.
1: right.
0: And so that's the whole point that in this case they're stepping in for the wrong reasons.
1: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출빈한다 이게 아닐까요?
0: Yeah,
1: 그래서
0: maybe.
1: 와 그래서 step in 하고 있다, right? In leaving companies to bear the brunt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bear는 뭔가 견디다라는 뜻으로 썼을까요?
0: Yes, that's right. right. That's okay. right. To bear something means to endure something. Mm-hmm. Brunt, B-R-U-N-T. This is basically literally means the worst or the sharpest part of a blow.
1: Okay.
0: Like if something hits, mm-hmm. it's like the sharpest and the worst.
1: Okay.
0: okay. So bear the brunt means that you are carrying the worst part of something.
1: Mm-hmm.
0: Yeah. So they're the ones getting the damage and right. no one else.
1: 아, brunt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펀치를 하면 펀치를 한 것 중에 가장 아픈 그런 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Yeah, and you're the one. Like, not everybody gets it.
1: Right.
0: You're the one. Uh-huh. So companies are the ones that are suffering from this.
1: Okay.
0: And no one else.
1: All right. So the brunt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강한 뭐 펀치든 피해를 주는 거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bear한다는 게 그거를 견뎌야 되고 그걸 입는다, 피해를 입는다.
0: Yeah. So, What can they do?
1: Right.
0: Yeah.
1: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을 bear the brunt 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0: That's
1: 진짜
0: right.
1: 그거네요. What can they do?
0: What can they do?
1: Right. 와서 옆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뭐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 자체가요.
0: Mm-hmm.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So-called helicopter parenting has extended to adult children's careers, taking a toll on the U.S. labor market. From submitting job applications to pushing back on firings, parents are stepping in. Leaving companies to bear the brunt.
1: 네. 방양숙 님이요. 군대에도 전화하는 부모님 있대요.
0: I heard about that. Yeah.
1: Wow. Mm-hmm. 자, 그리고요.
0: For the 지구님. Uh-huh. 그들은 일단은 성인으로서는 실패.
1: 아, 이게 굉장히 왜냐면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길러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박서현 님이요. 초임교사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교감 선생님께 전화한 적도 있어요. Oh my.
0: Oh, this is very common.
1: 와, 이거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군요.
0: Yeah, 그러니까 yeah.
1: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네요.
0: No.
1: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0: Yes. And I would imagine other countries too. Yeah.
1: No.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부터 영어로 드립니다.
0: What is the term for parents who closely monitor and hover over every aspect of their children's lives?
1: 자, 1번 보기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helicopter parents, 2번은 drone parents, 3번 stealth parents. 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What is a term for parents who closely monitor and hover over every aspect of their children's lives?
1: 1번 helicopter parents, 2번 drone parents, 3번 stealth parents.
0: Wow.
1: 아, 이거 뭔가
0: 괜찮은데요. Yeah, they could all work.
1: All right. 자, 퀴즈 정답 보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Okay. Could the song be a song that we're all familiar with? It's The Platters. Could it b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퀴즈가 뭐였죠?
2: What is the term for parents who closely monitor and hover over every aspect of their children's lives?
1: 자녀 곁을 맴돌며 하나하나 챙기는 부모를 의미하는 표현은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요?
2: Oh, we just talked about it. It's number one, helicopter parents.
1: 네, 이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drone도 나쁘지 않잖아요.
2: Well, you know, I think the future, the next set of parents are going to be drone parents, but the scariest one is stealth parents.
1: Oh, yes.
2: Like the stealth bombers. They're quiet.
1: 조용히.
2: Undetected.
1: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깁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211님,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하아영님께 보내드릴게요. 보기가 너무 강력하네요. 스테아웃 하셨습니다. 타이거 맘이라는 말은 요즘도 사용하나요? 라고
2: sure.
1: 질문하셨는데요.
2: Sure. This is a very popular term in America.
1: Right.
2: The Asian parents. Asian parents the Asian yes. mom who's like, you know, controlling.
1: 또 공부했어?
2: A, this is not an A. It's a B plus. That's not enough.
1: 여전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All 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library book presumed to have been checked out 150 years ago has finally made its way back to a public library in Australia. Though inflation pushed the overdue penalty to 28 million won, librarians let it slide and put the book on display instead.
1: 호주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150년 전에 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 한 권이 최근 반납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연체료만 2,800만 원에 달하지만 도서관 측은 이를 면제하고 지역 역사 자료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0: 50년 전에 대출을 했으면 그 거의 고조 할아버지가 빌려간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Yes.
0: 네, 어떤 사연이에요?
1: Yes, he believes the person who found this, who's 77 years old, believes this was checked out by his great grandfather.
0: 아, 진짜로네요.
1: Yeah, from a public library in Kiama, New South Wales. And so he found this in a tea box hidden in the fireplace.
0: Right.
1: And he's like, what's this? And then he realized, oh my goodness, this is a very old book.
0: 근데 도장이 찍혀 있던 거예요. 그렇죠? Yeah. Kiama Public Library. 어, 이거 누군가 대출한 것 같은데? 어,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이제 2,800만 원 정도의 연체료에 해당하는 그런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무슨 화재 후에 돌아온 책 얘기도 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네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library book presumed to have been checked out 150 years ago has finally made its way back to a public library in Australia.
0: 호주의 한 공공 도서관에서 150년 전에 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 한 권이 최근 반납됐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checked out 했다는 거가 여러분들 빌린 것을 도서관에서는 checkou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Right. 그래서 150년 전에 checked out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책이 has finally made its way back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0: 뭔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쌤이 예전에
1: yeah.
0: make my way to 어디 yeah. 뭐 이런 식으로
1: make one's way,
0: way
1: somewhere
0: to, right?
1: Uh-huh. That's right. It kind of feels like it's a journey, right?
0: Yes.
1: And here it's back. It's together. So made its way back. Mm-hmm. So it's a very soft way of saying return.
0: 아, 돌아갔다.
1: A bit poetic.
0: 아하.
1: Yeah.
0: 단순하게 누군가 someone returned the book. 이런 너무 dry해요.
1: Oh, it's too boring.
0: Yes.
1: Yeah.
0: 그래서 make one's way 원래는 make one's way to 어디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론가 나아가다 어디로가 간다 가다인데 여기에 그냥 back만 넣어준 거죠, 그렇죠?
1: Yeah. So it's that kind of idea you see in a movie, like you know, you make your way back to your hometown when you're older, or you make your way back to your childhood sweetheart.
0: 와, 뭔가 돌아가다인데 시적이에요.
1: Yes.
0: 돌아가다지만 시적이고 그래서 way back into
1: to love. Yeah.
0: 가사에도 쓰이는 이유가 That's 있군요. Right. 알겠습니다. So make its way back 하면 마침내 진짜 뭔가 journey를 가듯이 돌아오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ough inflation pushed the overdue penalty to 28 million won, librarians let it slide and put the book on display instead.
0: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연체료만 2,800만 원에 달하지만 도서관 측은 이를 면제하고 지역 역사 자료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서 뭔가 연체금 나오니까 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페널티가 아니라 overdue penalty 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that's right. So usually it's due by a certain date.
0: Yes.
1: If it goes past that date, it is considered overdue.
0: 아.
1: And usually there's a penalty.
0: Right.
1: Even with credit cards.
0: 그쵸.
1: Sometimes.
0: 무조건 늦게 내면은 뭔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요.
1: Yeah.
0: So, 뭐 기본적인 표현은 A is due on 언제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due가 그냥 due도 아니라 overdue.
1: Yeah.
0: 이다 보니까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overdue penalty는 연체 벌금, 연체료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librarians들이 잠깐, okay. Pay us the money. Okay, pay. 그
1: no.
0: 돈을 payback 해라. 이게 아니에요.
1: No.
0: 느낌이.
1: No.
0: 그걸 그냥 slide하게 뒀다고 하거든요.
1: Yeah. They let it slide. Very similar to let it go.
0: Let it go.
1: Let it go. Yeah.
0: Let it go.
1: So if you let someone slide, if you let it slide, it means that they've done something wrong. Okay? You need to punish them. But you decide, okay, I'll give you a chance. I'll look the other way.
0: Okay.
1: I'll let it slide.
0: 그냥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미끄러져 가는 거잖아요.
1: Uh-huh.
0: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그냥 미끄러지게 내가 둔다 더
1: yeah.
0: 한마디로 눈을 감아주는
1: yes.
0: 거네요. 한번 봐주는 거네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Right? If you're speeding and then you got pulled over
1: oh, yeah.
0: and the cop says, hey, 뭐 you were speeding and I'm going to give you a ticket, you know, whatever. It'd be like,
1: you know what happened to me?
0: What?
1: My son, he was like crying. He was like a year old.
0: Right. Okay.
1: And I think I did something. There's a police.

0: And I roll down the window. Hello, officer. And he's like, and my son was crying. I'm sorry, officer. My son was like, and he was like, all right, I'll let it slide, but be careful next time.
1: Right. Yeah. 도왔네요.
0: Yeah, my son helped me.
1: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경찰한테 잡힌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우리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Yeah. 그런 거 할 때. Can you please look at me?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얼굴을 봐달라는 거고 그게 yeah. 아니라 Could you please let it slide this time? Yeah. Just once. Yeah. 이것도 원래는 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1: 원래는 right. 안 되는데 right.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So let okay. something slide는 뭔가를 그냥 눈 감아주다, 봐주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library book presumed to have been checked out 150 years ago has finally made its way back to a public library in Australia. Though inflation pushed the overdue penalty to 28 million won, librarians let it slide and put the book on display instead.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ck around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거의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계속 머물다, 붙어 있다죠.
0: Stick around after dinner.
1: 저녁 먹고 좀 더 있다가 그러면 stick around 안 할 수가 없죠. 네, diplomatic tug of war이라고 하는 건 외교적 줄다리기, 신경전이었죠.
0: They're in a diplomatic tug of war.
1: 네,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방금 나왔지만 let it slide, 뭔가를 눈 감아주다, 그냥 넘어가다.
0: I'll let it slide this time.
1: 너무 듣기 좋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게가 되겠고요. 자, step in 한다는 것은 개입하다, 나서다가 되겠습니다.
0: My manager stepped in. And solved the problem.
1: 우리 팀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가 되겠고요. 자, make its way back. 다시 돌아오다.
0: The old trend made its way back.
1: 네, 예전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Okay, Glenn Frey is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his song, The One You Love.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Deep Dive Daily. 뉴욕타임스 기사로 한 시간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보통 뭐 하고 지내시나요? 그 맛집이나 휴양도 좋지만 그 지역의 축제를 즐겨보는 것도 정말 색다르죠.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나 이탈리아의 베로나 오페라 축제처럼 세계적인 공연 축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매년 여름 도시 전체가 연극 무대로 변하는 프랑스 아비뇽 축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아비뇽을 뜨겁게 달군 우리 문학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릴게요.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 미션입니다.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2: It's a welcome B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1: 해석하면 아비뇽 페스티벌이 한국 연극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다시요.
2: It's a welcome B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1: 아비뇽 페스티벌이 한국 연극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완성됩니다. 자, 그럼 B에 들어가는 것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요. 그 힌트를 좀 드리면 이제 뭔가 결실, 성과 뭐 이런 것이기도 한데 철자가 How many letters are there?
2: Oh, it's only three.
1: Only three.
2: It's really short.
1: 더 이상 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2: No, no more.
1: 네,
2: no
1: 끝까지
2: more.
1: 우리 이브닝 스페셜 들어 주시면은 충분히 답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0: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2: Isabel Huppert speaking across a language divide.
0: 이자벨 위페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벨 위페르라는 배우는요, 강렬한 연기 그리고 폭넓은 작품 세계로 찬사를 받아온 프랑스 대표 배우라고 하죠. 매년 7월 프랑스 남부의 옛 교황청 마당은 거대한 연극 무대로 변신합니다. 바로 1947년 연출가 장 빌라르가 특권층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연극을 선언하며 시작한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비뇽과 한국 연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1998년 산울림 극단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이자람 소리꾼의 판소리 공연이 세계적인 박수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동안 언어의 벽 때문에 서구 중심의 무대라는 한계가 늘 아쉬움으로 남았었는데요. 올해 축제는 바로 이 언어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특별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2: In 2023, English was represented by only a handful of productions. And last summer, the majority of Arabic-related offerings were dance shows, rendering the question of language somewhat moot. But the focus on Korean at this year's festival, which runs through July 25th, has opened an inviting window onto a language that is rarely heard on Western stages.
0: 2023년엔 영어 작품이 손에 꼽혔고 작년엔 대부분 무용이라 언어라는 취지가 좀 무색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한국어에 집중하면서 서구 무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던 우리 언어의 매력을 넓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와, 이거는 일단은 저는요.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K-POP을 넘어서 K-LANGUAGE 아닙니까?
2: 오.
0: 그죠?
2: Yeah. Yeah. That's right. K-LANGUAGE. Good one. Yeah.
0: 이제는 한국어라고 하는 거가 낯선 언어라기보다는 뭔가 알아가고 싶은 그런 언어로다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해볼게요.
2: In 2023, English was represented by only a handful of productions. And last summer, the majority of Arabic-related offerings were dance shows, rendering the question of language somewhat moot.
0: 2023년에는 영어로 된 작품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작년 여름엔 아랍어 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무용 공연이라 언어를 조명한다는 취지 자체가 좀 무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어랑 관련 있는 작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2: Yeah.
0: 그리고 뭔가 언어로 된 거라고 해도 무용이 위주였다. Mm-hmm. 그러면 이제 언어에 대한 거는 굉장히 허무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Mm. 그럼 언어랑 관련 없는 그런 작품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English was represented by only a handful of productions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handful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단 얘기일까요?
2: Well, yeah. I mean, it's because whatever the amount should fit in your hand. I've got a
0: 한 줌이네요.
2: That's right. 네. That's right. So the idea of a handful is a small number.
0: Is it always small number?
2: Yeah.
0: 예를 들어서 a handful of salt를 내가 숲에 넣었어요. 그럼 그건 좀 많죠.
2: Oh, that is not good.
0: Okay.
2: Now, so I guess depending on what the item is, right? Okay.
0: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a handful of salt를 넣었다. 정말 짜겠죠?
2: 네. Yeah, okay. that's a good example.
0: 근데 대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 Yes,
0: 대부분의 일반적인 컨텍스트에서는 별로 없는 거고 그런데 방금처럼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는 진짜 한 줌을 뭔가를 넣는다가 많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2: It depends. Okay. Yeah. In your case, yes.
0: Okay. So a handful of라고 얘기를 하면 몇 안 되는 소수의가 되겠고요. 별로 안 되는 productions에 의해서 English가 represented 이렇게 뭔가 표현이 됐다. 대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0: 대부분의 경우에도 뭐 언어 얘기가 나와도 아랍어 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무용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냥 댄스를 보여주게 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런 랭귀지에 관한 것들을 좀 허무하게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잖아요.
1: Exactly.
0: 그것을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으로 여기 설명이 들어가네요.
1: Okay, so rendering the question of language somewhat moot. Okay, so render the question of language kind of right. goes together.
0: Okay.
1: Basically, to render something is to cause.
0: Cause.
1: Or to make something.
0: Or to make something, mm-hmm. okay.
1: So basically, it's saying the question of language, it's not so much like a question and mm-hmm. answer. Means the subject of language. Mm. Mm? The idea of language.
0: Right. Mm. 그러니까 the question of language라고 하면 얼핏 보면 뭐 물어보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1: no.
0: 결국에는 어떤 논의거리,
1: yeah.
0: 무슨 뭐 말할 거리. 라는 거가 되겠네요.
1: Yeah, that's right. right. That's right. So then after that, somewhat moot.
0: Mm.
1: So this word our listeners probably may have never heard.
0: Right.
1: M-O-O-T.
0: Moot.
1: It is not a word that we use very often.
0: Mm-hmm.
1: Usually it's used in the court.
0: All right.
1: When something is no longer a matter anymore,
0: okay.
1: no longer a case anymore. Because of new information mm-hmm. or new evidence, mm-hmm. it becomes like, okay, we got to throw out that.
0: 아, okay. 어떤 topic이나 어떤 정보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valuable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뭐 논할 가치가 없는,
1: yeah,
0: 뭐 다룰 가치가
1: anymore.
0: 없는이라는
1: mm-hmm.
0: 희한한 단어네요.
1: 그렇죠? Yeah,
0: 그래서, 와, 이 언어에 대해서 할 말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말할 가치가 별로 없게끔 어느 정도는 만들어 버렸다. 왜냐면 전에도 무용만 있었고.
1: Yeah, 그쵸? we don't need. Yeah, we don't need just English.
0: Right.
1: Well, we only had a handful of English productions, right? So language is like really not that important.
0: Right. There's nothing much to talk
1: yeah,
0: about.
1: That's right.
0: 뭐 이런 느낌.
1: Uh-huh.
0: Okay. So render the question of something. 꼭 the question이 안 들어가도요. Render 한다는 게 어떤 상태로 만들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슨 다소 의미가 좀 없는 논할 가치가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But the focus on Korean at this year's festival, which runs through July 25th, has opened an inviting window onto a language that is rarely heard on Western stages.
0: 하지만 7월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 한국어에 주목한 건 서구 무대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언어를 향해 매력적인 창문을 크게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7월 25일까지 운영이 된다,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ru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행되다, 운영되다가 되겠고요. through.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날짜가 끝날 때까지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강조를 해주죠.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In 2023, English was represented by only a handful of productions. And last summer, the majority of Arabic-related offerings were dance shows, rendering the question of language somewhat moot. But the focus on Korean at this year's festival, which runs through July 25th, has opened an inviting window onto a stage onto a language that is rarely heard on Western stage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 is Baltimora with Tarzan Bo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sabel Huppert speaking across a language divide. 이자벨 위페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말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자 이자람 같은 연출가들이 이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아비뇽 데뷔전을 치렀고요.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명예의 손님으로 프랑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낭독극 마지막 순서의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축제에서 단연 큰 화제를 모은 것도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각색한 낭독극 새 Bird였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제주로 향한 주인공 경아가 4.3 사건의 비극과 가문의 아픔을 마주하는 묵직한 서사의 작품이죠. 이 깊은 울림을 전하기 위해 웅장한 교황청 뜰 무대 위로 프랑스의 거장 이자벨 위페르 그리고 한국의 대배우 이혜영 씨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현장의 모습 들어가 볼게요.
1: For the occasion, the cavernous stage was empty, save for two lecterns. Huppert and Lee, armed with their printed text, each played one of the central characters, speaking in their native languages. Huppert, in French, was 경아. Lee took over in Korean whenever Insun spoke.
0: 이 특별한 무대 위엔 단 두 개의 낭독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위페르와 이혜영 배우는 각자의 대본을 들고 자국어로 연기를 펼쳤는데요. 위페르가 프랑스어로 경아 역을 맡았고 이혜영 배우가 한국어로 인선의 대사를 받으며 무대를 채워나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1: I would love to see this.
0: 한 사람은 프렌치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크리엔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화하듯이 이게 낭독이 오간 거잖아요. 그렇죠?
1: Right.
0: 막힘없이.
1: How incredible.
0: I know, right? It's almost like us. Me speaking in Korean and then you know.
1: Well, that is true. That is true. You speaking in Korean and I speaking. Yeah, it's the same. It's like, that's right.
0: Right.
1: The people... Like maybe some people don't understand everything I say, but it's just
0: they feel
1: listening
0: it.
1: and feeling. Yeah, right? that's right.
0: 뭔가 이 예술의 영역에서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는 거. 오, 진짜 멋진
1: that's
0: 것 같아요.
1: Fantastic.
0: 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or the occasion, the cavernous stage was empty, save for two lecterns.
0: 이 특별한 무대를 위해 그 거대한 공간에는 단 두 개의 대본 낭독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 지금 막 상상이 갑니다. 스테이지가 딱 있는데 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둘이 탁 서서 이제 뭔가를 대화를 이렇게 나눠가는 거 그런 느낌이 됐는데요. 자, 뭔가 좀 넓고 하지만 조용한 뭔가 무대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empty stage라는 말을 쓰지 않네요. Right?
1: No, it says cavernous stage.
0: Cavernous stage.
1: Cavernous stage. So in this word, you see the word cave.
0: Mm-hmm.
1: So cavernous means it's like a cave. It's very big. Mm-hmm. It's hollow. It echoes.
0: Okay.
1: So there's a lot of 분위기.
0: 이 단어에 yeah. cavernous yeah. 자체에 많은 분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1: Yeah.
0: Okay.
1: Well, no. The setting has a lot of 분위기.
0: 아, 분위기 자체가.
1: Yeah.
0: Right?
1: Yeah.
0: 아, 그러니까 굉장히 널찍하고 cave라고 하는 게 동굴을 의미하니까.
1: Mm-hmm. Mm-hmm.
0: So 그거의 형용사 cavernous라는 걸 쓰게 되면 뭔가 동굴 같고 에코도 좀 있을 것 같고 넓고
1: yeah.
0: 뭔가 아무도 없고 많은 게 들어갔네요.
1: And it's kind of and so you speak Korean and yeah. and then like I like
0: okay.
1: and then you do like you know in Korean. I mean that's so cool.
0: 엄청 쿨해요.
1: It's so cool.
0: 각자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1: So cool.
0: So it was empty, right? Cavernous stage was empty. 비어 있었고요. Save for two lecterns라고 했는데요. lecterns라고 하면 lectern 자체가 연단, 독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save for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거의 except for 같은 mm-hmm. 느낌을 주죠. 그래서 두 개 딱 연단 빼고는 쫙 비어 있는 거 상상이 갑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Huppert and Lee, armed with their printed text, each played one of the central characters, speaking in their native languages. Huppert, in French, was 경하. Lee took over in Korean whenever Insun spoke.
0: 인쇄된 대본을 든 위페르와 이혜영 배우는 자국어로 핵심 인물들을 연기했는데요. 위페르가 프랑스어로 경화 역을 맡았고 이혜영 배우가 한국어로 인선의 대사를 받으며 무대를 채워나갔습니다. 와,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를 대본을 보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y were armed with their printed text라고 얘기를 했어요. Printed text가 이제 대본, 인쇄된 대본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로 armed 있다는 건 뭔가 무장하고 무기에나 쓰는 거 아닐까요?
1: That's right. That is originally the thing. Arms are weapons. But this is kind of a literary way of saying that they were well equipped. They had that the text was like their arms. It was like their weapon.
0: 아니, news article까지 이렇게 artistic 할 수 있습니까?
1: It's the New York Times.
0: Okay. So 뭔가 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근데 마치 무기를 가지고 있듯이 이게 나의 weapon이야. 이 대본이 나의 무기라고 이런 것처럼
1: right.
0: 그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So armed with something 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무기 등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춘, 잘 갖춘이 되겠네요.
1: Well, because, you know, this is like a famous author.
0: Right.
1: It's a famous book. So it's got power.
0: 힘이 있죠. 유명하니까. 자, 그리고요. 각자 진짜 매력적인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뭐 공통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게 English라기보다는 their native languages로 막 스피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ative language라고 얘기를 하면 자국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That is right.
0: Is it the same as the mother tongue?
1: Mother tongue, absolutely.
0: Okay.
1: So, you know, I was born in Korea. So my native language is actually Korean. 근데 한국말 잘 못해요.
0: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정말.
1: 그때
0: 동네 아시는 분이 그냥 얘기하신
1: 거. But you know, because I went to the States at a very young age, it kind of I feel like Korean has become my second language.
0: Yes.
1: But actually, it's my native.
0: It is my native language.
1: That's right.
0: right.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자국어, 모국어, 결국 native language or the mother tongue 이라고
1: right.
0: 할 수가 있겠네요.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1: For the occasion, the cavernous stage was empty, save for two lecterns. Hubert and Lee, armed with their printed text, each played one of the central characters, speaking in their native languages. Hubert, in French, was Kyungha. Lee took over in Korean whenever Inseon spoke.
0: 네, 조혜승 님이요. 한강 작가님 작품이 등장하는군요. 여러 언어로 낭독. 멋집니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1: So,
0: 네. 김자애 님이요. 와우, 이혜영 배우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멋지심. 이렇게 하셨네요.
1: So proud.
0: Right?
1: 아, 정은숙 님, 감동의 무대. 가슴 뭉클해지네요.
0: 아, 진짜
1: so
0: 가슴을 울립니다.
1: Yes.
0: Right. 자,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 미션인데요.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1: It's a welcome B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0: Avignon Festival이 한국 영

0: 중국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철자 세 개의 아주 짧은 한 단어입니다. 뭔가 이긴다라는 느낌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1: Here's Lana Del Rey singing Summertime Sadness.

0: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하는 경화와 한국어로 응답하는 인선, 두 배우가 보여준 팽팽한 에너지의 대비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깔끔한 흰색 슈트 차림의 이자벨 위페르가 차분하고 절제된 연기로 경화를 그려냈다면 그 반대편에 선 이혜영 배우는 또 다른 독보적인 아우라를 풍겼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쌓아온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과 당당한 에너지로 제주 4.3 사건의 참혹한 트라우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선의 생명력을 전했다고 하네요. 같은 흰색 옷을 입고도 완전히 다른 매력을 선보인 두 사람, 기사로 들어볼게요.
1: Lee, a well-known actress in South Korea since the 1980s, brought a more assertive energy to her role. While she and Hubert were both dressed in white, they still managed to look completely different, with Hubert in tailored straight pants, while Lee's were cut up and slouchy. There was a directness to Lee as she performed in Korean that brought out In-sun's quiet persistence in confronting the trauma her family suffered during the Jeju massacres.
0: 1980년대부터 대배우였던 이혜영 씨는 한층 당당한 에너지를 선보였습니다. 딱 떨어지는 바지를 입은 위페르와 달리 밑단이 잘린 편안한 흰 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는데요. 한국어로 펼쳐낸 그녀의 거침없는 연기는 제주 4.3 사건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선의 끈질긴 생명력을 온전히 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90분 동안 위페르와 이혜영이 소설 첫 파트를 함께 읽었고요. 이어서 한강 작가가 무대에 등장해서 몇 페이지를 더 읽었다고 합니다.
1: Wow, that's special.
0: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Lee, a well-known actress in South Korea since the 1980s, brought a more assertive energy to her role.
0: 1980년대부터 한국의 유명 배우로 활동해온 이혜영 씨는 맡은 역할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Well known 했다는 거 보면 정말 유명한, 잘 알려진 여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녀가 그녀의 role에다가 역할에다가 assertive energy를 더했다라는 얘기, 더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energy일까요? assertive 한다는 거. 뭔가 assert 하는 게 막 굉장히 주장을 하고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1: Okay. This is very important word.
0: Right.
1: Because a lot of people get assertive and aggressive a little bit confused. The word assertive actually has a kind of positive connotation. And it means that you are direct, you are calm, you are confident, and yet you are strong.
0: Okay.
1: Okay. Aggressive is too much.
0: Right.
1: Right? It's too strong. It's sometimes a little bit, how shall I say, overpowering, right? So there is that difference. You want to make that difference.
0: Okay, so 지금 assertive 그리고 aggressive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assertive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와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right? 그리고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멋진 느낌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aggressive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 자신감이 없 으니까 공격적으로 더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1: So it's sometimes very important. So her assertive energy is like a strong energy. A good strong stable energy.
0: Okay.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 하지만 동시에 이제 또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So assertive energy, 당당하고 주도적인 에너지를 지닌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역할에다 그것을 더 넣은 거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While she and Hubert were both dressed in white, they still managed to look completely different, with Hubert in tailored straight pants while Lee's were cut up and slouchy.
0: 네. 위페르와 이혜영 배우 둘 다 흰색 의상을 입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위페르는 딱 떨어지는 직선 라인의 바지를 입은 반면 이혜영 배우는 밑단이 잘리고 넉넉한 핏의 바지를 입었죠. 라고 돼 있습니다. So they were both dressed in white. 뭔가 쿨해요. 둘 다 흰색으로 옷을 입게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럼 흰색이면 분위기가 너무 똑같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hey still managed to look completely different, right?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managed to 했다는 것은 쉽게 했다라는 느낌보다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잘

0: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When you slouch, it's kind of like this. Like. Yeah.
0: 아 이거 this 보셔야 like...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구부정한 거잖아요. 이거.
1: It's like slouching. All right. Yeah. So it is that very kind of casual, mm-hmm. a little bit of lazy.
0: Right.
1: So, but now we're talking. This word is used in the fashion sense. Mm-hmm. So in this context, it means it's very unstructured, mm-hmm. very loose, not so fitted.
0: 아 그러면 자세 자체가 slouchy한 것은 굉장히 구부정하고 mm-hmm. 이런 느낌인데 yeah. mm-hmm. 그런데 이게 스타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바지 자체가 딱 고든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살짝 루스하고 yeah. 좀 자유롭고
1: right.
0: 이런 느낌으로
1: uh-huh.
0: 약간 yeah. 아 여러분들 이 몸을 보셔야 됩니다. 약간 이 스타일 자체가 헐렁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결해 볼까요?
1: There was a directness to Lee as she performed in Korean that brought out In-sun's quiet persistence in confronting the trauma her family suffered during the Jeju massacres.
0: 특히 한국어로 펼쳐낸 이혜영 씨의 거침없는 연기는 제주 4.3 사건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선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명확하게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ing out 했다는 것이 진짜 뭔가를 끌어내는 것, 어떤 성질이나 분위기 자체를 끌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The Jeju Massacres라고 되어 있는데요. Massacre 자체가 대량 학살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제주 4.3 사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Lee, a well-known actress in South Korea since the 1980s, brought a more assertive energy to her role. While she and Ube were both dressed in white, they still managed to look completely different, with Hubert in tailored straight pants, while Lee's were cut up and slouchy. There was a directness to Lee as she performed in Korean that brought out In-sun's quiet persistence in confronting the trauma her family suffered during the Jeju massacre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Rayma with Calm Down.

0: 활용해 4.3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한 이탈리아 팀의 연극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통증인가도 무대에 올려졌다고 합니다. 비록 야외 무대 근처에서 들려오던 월드컵 축구 응원 소리나 다소 정적인 연출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남겼지만 한강 작가 특유의 묵직하고 우아한 문체는 두 무대 모두에서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비뇽 축제의 새로운 시도와 그 성과를 정리하는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By comparison, What a Terrible Pain Love Is lacked a sense of energy and momentum. Yet between this show and Bird, the melancholy elegance of Hans Prose came through fully. It's a welcome win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0: 연극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통증인가는 에너지와 추진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새와 함께 한강 문학 특유의 쓸쓸하고 우아한 감성만큼은 온전히 전해졌죠. 아비뇽 페스티벌이 한국 연극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y comparison, What a terrible pain love is lacked a sense of energy and momentum.
0: 그에 비하면 연극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통증인가는 에너지와 추진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비교를 하면서 그죠? By comparis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What a terrible pain love is라고 하는 이 연극은 뭔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yeah. 되네요. 에너지와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Yeah, we know what energy is. Momentum mm-hmm. is the idea of when things start going,
0: right.
1: you keep that pace, mm-hmm. right? That kind of energetic pace.
0: Right. 계속 한번 밀면 가는 그런 추진력이라든가 탄력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 right.
0: uh-huh. 그게 좀 부족했다. 뭔가 너무 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Right? 연결해 볼게요.
1: Yet between this show and Bird, the melancholy elegance of Hans Prose came through fully. It's a welcome win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0: 하지만 이 작품과 낭독극 새 사이에서 한강 문학 특유의 쓸쓸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은 온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한국 연극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쇼와 Bird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The melancholy elegance of Hans Prose came through fully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prose라고 하는 것은 산문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와는 대비되게 일반적인 글이나 뭐 소설, 에세이 같은 거에서 특별하게 좀 쓰이는 그런 문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이 일단은 fully came through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Mm-hmm. Right. Okay. So first of all, melancholy elegance are two words that Korean people know.
0: Right.
1: Melancholy and then elegance.
0: Elegance. 맞네요. 멜랑콜리하고 뭔가 elegance하고.
1: Oh.
0: Cool.
1: Yeah.
0: Yes.
1: Yeah, it's true. Korea, everybody, our listeners know these yes. words. So we know. But now when you put that together in English, mm-hmm. they're trying to highlight that there is a kind of elegance. Mm-hmm. There is a kind of sophistication, right. gracefulness uh-huh. to this sort of sad, you know, kind of nostalgic, thoughtful right. prose.
0: 와, 이거는 oh.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나름일 것 같아요. 두 개를 보면 이게 두 개가 관련이 있나 싶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Right.
0: 뭔가 melancholy 하다는 것은 굉장히 쓸쓸하고 뭔가 우울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슬프고 이런 느낌이고 elegance는 우아함인데 그래서 합치면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쓸쓸하면서도 우아함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한강 그 작가의 문학 속에 특별한 점인 거죠.
1: That's right. And it right. came through. And uh-huh. this is a great expression.
0: Came through.
1: Came through fully means that that intention mm-hmm. fully was felt by the audience. Uh-huh. That it came out into the audience
0: right.
1: and everybody felt it.
0: 아, okay. Yeah. So 한강 작가가 원래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우아함, right? So 그런 것을 특별하게 삼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간에 뭔가 lost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m-hmm. 이 표현 자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예술적인 느낌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1: Oh yeah, absolutely. I mean, the whole event is very much that, right?
0: 아, 저 안 되겠어요. 앞으로 좀 예술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리고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보고요.
1: Let's start with movies. Right? We have to go see The Odyssey together.
0: Right. Yeah. 꼭 가서 봐야겠습니다. 정은숙 님이요. 아비뇽 교황청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극 새 공연. 국내에서도 10월 공연 예정이네요. 꼭 봐야겠어요. 오! 안 되겠네요.
1: Oh, we're going to have to go.
0: 초이스가 없습니다.
1: We should go to this. I really would like to go to this.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m,
1: thank you so much.
0: All right.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By comparison, what a terrible pain love is lacked a sense of energy and momentum. Yet between this show and Bird, the melancholy elegance of Hans prose came through fully. It's a welcome win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 미션이었는데요. 방금 소개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한국 연극에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1: It's a welcome win for the Avignon Festival's focus on Korean theater. So we were looking for the word win.
0: 네, win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를 이기는 게 될 수도 있지만은 결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답들도 주셨어요. Fruit, 뭐 boost, result, success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 Yes, right? understood.
0: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 가운데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송여진님, 그리고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7520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Wow, great job, guys.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and congratulations.
0: All right.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he Police with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Deep Dive Daily. 오늘 함께하고 있는 기사 제목은 Isabelle Huppert Speaking Across a Language Divide입니다. 자, 이번 축제에서는 낭독극 새 외에도 소설 속 검게 탄 나무 구루터기 오브제를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이웨이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같은 연극에서 두 배우가 프랑스어랑 한국어로 동시에 연기했다는 거 들었어?
0: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이 관객들이 두 언어 모두에 공감했대.
1: 와, 감정이라는... 이라는 건 언어를 초월하는 건가 보네.
0: 잘 됐구만.
1: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네.
0: 아니, 잘 됐구만. 내일 영어 면접 그냥 한국어로 봐야겠다.
1: 그래. 그렇게 해라.
0: 그냥 해.
1: 떨어져.
0: 떨어져? 오케이. 굉장히 살벌하시네요. 그냥 떨어지라고요?
1: 왜 이렇게 한국말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울지.
0: 아니요.
1: You know, I actually speak decent Korean, but when I read Korean, it is so hard.
0: 이 좀 그 평소 대화랑 다른 게 있죠.
1: 맞아요. 너 정말
0: 잘하셨어. 잘하셨어. 하지만 떨어지라고 그냥 말씀하셨던 그 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입니다. 마유 대사였죠. 어떻게인지는 모르겠는데 관객들이 두 언어에 모두 공감했대. 이건데요. 자, 뭔가 공감하고 뭔가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1: Okay, so what you would say is somehow the audience connected with both. Somehow the audience connected with both.
0: Okay.
1: So key here, somehow and connected.
0: 두 가지나 있네요. 자, 일단 somehow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정도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가능할 건데요. 진짜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she somehow passed the te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yeah, she never studies.
0: 공부 절대 안 하는데
1: yeah.
0: 어떤 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패스를 했다네.
1: I really don't like those people. 얄미워요.
0: 뭔지 알아요?
1: 얄미워.
0: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했는데 나보다 점수 더 잘 받았어요.
1: Yeah,
0: somehow she passed it. Right?
1: Okay. So here's the thing. The gate was locked, or the door was locked.
0: All right.
1: How did he get in there?
0: Somehow
1: he got in there.
0: He got in there.
1: Yeah.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생각 정말 안 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how가 어떻게 보면 방식,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how로 하든 저런 how로 하든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1: And it's interesting when you're traveling.
0: Right.
1: You don't speak the language. They don't speak English.
0: Right.
1: But it's like this and you do it, and somehow you understand each other.
0: Exactly.
1: It's the strangest thing.
0: 이게 서로의 언어를 잘 몰라도 분위기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요.
1: And the eyes.
0: Right.
1: Yeah.
0: So somehow you guys understand each other.
1: We do.
0: Okay, 그래서 그런 somehow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the audience 관객들이 connected with both 두 언어 다에 커넥트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1: Yeah.
0: 아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꼽아서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1: Well, you know, I tell you this word connect is a really is a very popular expression that we use to talk about how there is a kind of like how we have a chemistry, right? Korean people know chemi, right? So connection is another expression.
0: Right.
1: Like we have a really strong connection or we really connect.
0: Okay.
1: Means that we're kind of on the same wavelength. That our minds are getting along.
0: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케이블이 연결되는 것처럼 뭔가 서로 머리에서 연결이 되듯이 서로 탁 클릭하고 뭔가 케미스트리가 통하고 교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1: It's so true. Sam, I have not known you for a long time,
0: right.
1: to be honest. It's been only a few years. We never worked together. But that brief time that we worked together, we really connected.
0: With each other.
1: We did.
0: 눈물이 쏙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케이블로 꼽는 거는 connect to를 더 많이 쓰죠. 근데 뭔가 with가 들어가니까 서로 함께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Mm-hmm.
0: Okay, 그래서 connect with 뭐 예를 들어 each other를 쓰든 누구를 쓰든 누군가와 교감하거나 공감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두 언어에 모두 다

0: 공감을 하는 분위기더라고.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한 표현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at the same time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라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hear they performed the same play in French and Korean at the same time?
2: Yeah, somehow the audience connected with both.
1: Wow, I guess feelings really are universal.
2: Sweet. I'll just do my English interview in Korean tomorrow.
1: Yeah, you just do that and don't get the job, okay?
2: Okay. Mm-hmm.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알라이트,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Sam,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our show with our final song by Alice Cooper. It's You and Me, Sam. You and Me.
0: Connected. With each other. Okay.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stay cool, everyone,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잡거나 약속을 만난 후에 뭐 다음 약속을 잡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어요. Mm-hmm. 주로 이제 뭐 8월 달이 이제 됐으니까 물론 무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휴가철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또 방학이고 이러니까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잭쌤도 친구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1: Not super often.
0: 아무래도
1: now that I'm a dad,
0: 그쵸.
1: But still every several times a month.
0: 한 달에 한 뭐 두세 번 정도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1: 네,
0: 밥도 먹고 그러시는군요. 저는 거의 만나질 않습니다. 저는 거의 그냥 집 일 강아지들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아 저도 이제 8월 달이 됐으니까 친구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함께 배워볼까요?
1: Well, our sentence is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맞아요. 우리 보통 주말에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긴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free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요 질문 알면 딱 좋겠네요. 그럼 이 질문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였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한테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번 주말에가 우리말에 먼저 나온다고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영어에서는 이번 주말처럼 이렇게 시간 표현은 보통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시간 있어요? 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요것 중에서도 당신은 시간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평서문을 의문문을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you are 뭐뭐라고 하면 당신은 시간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re you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대방에게 시간이 되는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럴 땐 그냥 Are you?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you are를 are you 바꾸는 거 요거 기억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냥 are you가 튀어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시간이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 are you? Are you? 이게 나오는 거. 요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시간이 있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자유의 몸인지 아닌지, 그쵸?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free, 너 시간이 자유로워 라는 의미로 are you fre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 자체가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Are you free? Are you free? 그래서 이미 어떤 시간 자체를 얘기를 했다. 뭐 지난 다음 주 금요일이다. 뭐 오늘 밤이다. 이런 시간을 이미 거론됐으면 Are you free?까지만 얘기해도 시간 돼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 오면 되겠네요. 이번 주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일단 주말은 weekend이고 이번 주말은 this weekend라고 하면 되죠. 자, this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라는 뜻이지만 시간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번이라는 의미로 이번 주말, this weekend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번 주는 this week 이렇게 씁니다. Are you free this weekend? 라고 물어보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Good job!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연습해 볼게요.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we're going to take our sentence, Are you free this weekend?
0: Mm-hmm.
1: And we're going to change this weekend to a different time. So, are you free 언제?
0: 아, 그래서 시간 네. 표현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특정 시간에 나를 만나줄 수 있니? 그때 시간이 비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Are you free? 다음에 이제 시간 오는 거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1: So you might say, Are you free tonight?
0: Tonight. 오늘 밤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1: Mm-hmm.
0: Are you free tonight? 한 단어죠. Tonight.
1: Right.
0: 네.
1: Are you free all day?
0: All day. 자,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금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금요일에 만날까? 그럼 금요일 하루 종일 시간이 돼요? Are you free all day?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 Oh, you're not free all day? Then are you free after work?
0: 아, 하루 종일 안 된다 그러면 퇴근 후에 시간이 돼요? Are you free after work? 자, 그래서 after 다음에 어떤 일이 오면 그 일 후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after work가 되겠지만 학생 같은 경우는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보통 우리가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대학생들도 after school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Usually not. Because
0: 그쵸?
1: it's not a shared schedule.
0: 맞아요. After school 같은 경우는 보통 모두 다 같은 수업을 들을 때이고요. 보통 대학생들은 각기 다른 수업들을 듣잖아요. 보통은 그때는 after class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1: yeah,
0: 해요.
1: And also in English you have, you know,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but 대학교는 University,
0: 맞아요.
1: school 안 나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college, university 이런 표현을 네. 더 많이 쓰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학교라는 뜻의 school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0: 없는 거죠. 그래서 after school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하의
1: Yeah.
0: 기관에만
1: In university,
0: 해당이
1: you would
0: 됩니다.
1: say, are you free after class?
0: After class,
1: 네.
0: 수업 후에라는 뜻이죠. Are you free after clas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ey, Zach. 우리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I want to catch up with you. 오랜만에 봤으면 하는데.
1: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0: 아하, 오랜만에 봤으면 해. I want to catch up with you 라고 했죠. 자, catch up with 누구누구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때까지 못한 얘기들을 서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쫙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인데 catch up with가 또 다른 의미로는 뭐 이 사람이 많이 나갔던 진도를 내가 따라잡고 싶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상황의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생활을 따라잡든 뭐 진도를 따라잡든 있었던 일들을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따라잡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catch up with 누구누구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You might say, are you free next week?
0: Next week. 우리가 this week, this weekend는 배웠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next week, next weekend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 You just have to say on. Are you free on Saturday?
0: 토요일에 이렇게 요일을 말할 때는 on을 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Are you free on Saturday를 말하면 되겠죠.
1: And that you're asking about this Saturday only. But
0: 맞아요.
1: You might also ask, are you free on Saturdays?
0: 아, 그거 조금 이제 tricky하네요.
1: 네.
0: On Saturday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막 돌아오는 토요일의 시간이니 이지만 Saturday에 S를 붙이면 모든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시간이 되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free on Saturdays? S까지 붙인다는 거 모든 요일에 적용할 수 있겠죠.
1: Yeah. What is the earliest time that you could use with this sentence? Can you use 2 weeks ago?
0: 2 weeks ago?
1: Yes.
0: 안 되죠.
1: Can you use yesterday?
0: 안 되죠.
1: Can you use 1 hour ago?
0: 안 되죠. 과거는
1: no,
0: 안 돼요.
1: 과거 안 돼요. But you could ask, are you free now?
0: 그렇죠. 가장 이른 시간은 지금이죠. Are you free now? 지금 시간 되나요? 네, 지금보다 이른 시간은, 전의 시간은 이 문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free now? 까지 우리가 연습했는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 Are you free tonight?
0: Are you free tonight?
1: Are you free all day?
0: Are you free all day?
1: Are you free after work?
0: Are you free after work?
1: Are you free after school?
0: Are you free after school?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next week?
0: Are you free next week?
1: Are you free on Saturday?
0: Are you free on Saturday?
1: Are you free on Saturdays?
0: Are you free on Saturdays?
1: Are you free now?
0: Are you free now? 네, 여러분, you are free now. 지금 시간 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영어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3: 응, 아무 계획 없어.
2: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3: 좋아,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0: 뭐가 있을까요? 뭐 재밌는 거? 있겠죠? 자, 일단 처음에 친구가 약속을 잡기 위해서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1: 아하.
0: 자,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많이 연습했어요. 응, 아무 계획 없어? 라고 대답할 때는 계획이 없다. 자, 계획이 없다.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뭐 계획은 plan이니까 그거를 응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0: 자,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let's를 사용하면 되죠. 뭔가 재미있는 거를 하다라는 표현을 그 뒤에 넣으면 될것 같고요. 좋아. 뭐 생각해 둔거 있어? 라고 질문을 또 했습니다. 자,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great, 이런 표현도 좋지만,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생각해 둔거 있어? 라고 할 때는, think라는 표현 말고 또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have 뭐뭐 in mind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1: Are you free this weekend?
2: Yes, I have no plans.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2: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아,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
1: Are you free this weekend?
3: Are you free this weekend?
0: 네,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시겠죠?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 라고 했더니, 응, 아무 계획 없어.
2: Yes, I have no plans.
3: Yes, I have no plans.
0: 응, 뭐 이거는 뭐 yes 간단하게 대답했고요. 아무 계획 없어.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3: I have no plans.
0: I have no plans.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Have no plans. 자, 일단 have a plan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have no plans s까지 붙이면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have no plans. 계획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말이겠죠. 잘 됐다. 뭔가 재미있는 거 하자.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0: 잘 됐다.
3: Great.
0: 뭔가 재밌는 거 하자.
3: Let's do something fun.
0: 네, let's do something fun. Let's 다음에 이제 하자라는 말이니까 동사 원형이 와서 do something fun이라는 표현이 온 거죠. 좋아. 뭐 생각해 둔거 있어?
2: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3: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자, 좋아라는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뭐라고
3: 네,
0: 했죠?
3: I'm in.
0: 나는 들어간다?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3: That means you're in the group. You're in the plan.
0: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 나는 그거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나는 할 거다라고 할때 I'm in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3: Someone might ask you, are you in or out?
0: 맞아요. 너할
3: 네.
0: 거야, 안할 거야? Are you in or out? 이렇게 물어보죠.
3: I'm out.
0: I'm out. 안 한다? I'm in, 나는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고요. 뭐 생각해 둔거 있어?
3: What did you have in mind?
0: What did you have in mind?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What did you have in mind?라고 하면 뭐 생각해 둔거 있어?라는 표현인데 have 뭐뭐 in mind가 뭐뭐를 생각해 두다, 뭐 뭐뭐를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지금은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Are you free this weekend?
2: Yes, I have no plans.
1: Great. Let's do something fun.
2: I'm in. What did you have in m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3: Are you free this weekend?
0: 네, 여기는 그렇게 연음이 되는 부분은 뭐 딱히 없어요. 근데 free의 fr 발음 되는 거, re 요게 이제 강하게 나고 앞에 f 발음 살짝 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weekend 물론 k 발음 나면 좋겠지만 조금 힘들면 쌍기역 발음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0: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this weekend?
0: Are you free this weekend?
1: Are you free this weekend? 잘하셨어요. 자,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 따오시면 됩니다.
0: Super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1: Yes, it's a brand new week.
0: 네, 자 이번 주에는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 표현들을 모았습니다.
1: Boy Sam, are you a good driver?
0: I used to be.
1: Used to
0: I
1: be.
0: I think I still am, but I just don't drive.
1: Yeah, me neither. I don't drive that much.
0: Oh, okay.
1: I like public transportation.
0: Oh, I love
1: you too, right?
0: Public transportation.
1: That's right.
0: 네.
1: But it's good to know how to drive.
0: That's right.
1: But if something wrong happens, like you, let's say your car breaks down, you need to fix something in your car, what do you do?
0: Right. Have it fixed by someone else.
1: But sometimes you get stuck on the road, your tire blows out. Do you know how to change the tires?
0: Do you think I know that?
1: No, it's good to know. If possible.
0: 아, 그러니까. 네. 항상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거리에서 이제 그 자동차 펑크가 나서 바퀴가 이제 flat tire.
1: Got a flat tire.
0: I got a flat tire. 자, 그런 바람에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지나가던 분이 고쳐주고 왔어요.
1: A good Samaritan.
0: Oh, good Samaritan. 진짜 참 착한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1: That's 네. good. But when you're 있었어요. in a rush, yeah, it's good to fix your own tires. But if you're not in a rush, just call the service.
0: Exactly.
1: Call your insurance.
0: 그러니까.
1: Right.
0: 네, 그러려고 했더니. 자 오늘은요 그 이제 주유소를 이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근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self-serve하고 self-service를 가지고 이제 한창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1: Okay.
0: 그래서는 self-service는 들어봐도 self-serve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때만 해도 얘기를 했던 right.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elf-serve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던데요.
1: Self-serve. We generally say self-serve. Serve yourself.
0: Right.
1: That's the shortened form. But self-service, you might not see it so much in the States.
0: 그래도 yeah. 물은 셀프입니다. Yeah. Water is self.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식당에서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하죠.
1: 한국에서는 먹히죠. 셀프. 네.
0: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물은 스스로 가져다 마셔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1: yeah, water is self-serve.
0: Water is self-serve.
1: Yes.
0: 아, 그렇군요. Water yeah. is self-serve.
1: Yes.
0: 그러니까 self-serve라는 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그 주유소에서도 self-serve라고 쓰여진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1: 자주 볼 수 있죠.
0: 그렇죠. 네. 그 차주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펌프를 하라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1: That's right. 네.
0: 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0: 사실 많이들 자, 꽉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좀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자,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self serve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1: Yes.
0: 어떤 말이 오갈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아, 저 실례합니다. 이 주유기 이거 작동하는 건가요?
1: 네, 그런데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해요.
0: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안 해서요.
1: 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시면
0: 아,
1: 됩니다.
0: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1: 아주 무뚝뚝한 우리 직원분들. 예,
0: 뭐
1: 그래도
0: 무뚝뚝해? 이게 되게 상냥한데?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런 것 같은데?
1: 제 연기가 좀 부족했나 봐요,
0: 아니요,
1: 그러면.
0: 선생님. 아주 상냥하게 잘 들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 제가 이 동네에서 운전을 잘안 한다는 둥, 조금 헷갈렸다는 둥, 이런 말안 해도 그만이에요,
1: But
0: 사실.
1: this is your story, sounds like.
0: 그렇죠. 아, 물론 그런데, 실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1: mm,
0: 이런
1: that's right.
0: 상황에서 많이 합니다.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영어권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 문화에 비해서 훨씬 그 표현이 많다는 얘기들을
1: Yes.
0: 해요.
1: Very expressive.
0: Very expressive.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저런 말까지 굳이 하나? 라고 할것 같은 말도 다 하더라는 거죠.
1: 이런 문화 차이가 솔직히 생각보다 많아요.
0: 네.
1: 굳이 그런 소리를 해야 될까, 표현을 해야 될까. 영어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we open up easily to strangers.
0: 아, 진짜.
1: That's a cultural difference. One of the big differences.
0: 그렇군요. 네, open up easily 한답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은 뭐 이런 말은 안할것 같은데 싶지만 실제 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 그래서 표현을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거고요.
1: Right.
0: 자, 주유기가 작동하는지를 묻고, 근데 이제 직원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카드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1: Right.
0: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보죠. 저 실례합니다. 이 주유기가 작동하는 건가요?
1: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0: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이 펌프가 워크를 하는 중입니까? Is this pump working? 한 거군요.
1: 예전에는 그냥 주유를 다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페이를 하던가 신용카드로 이렇게 넣어서 하던가 했는데 지금 반대거든요. Now you pay first
0: 그렇죠.
1: and then the pump works. She didn't know.
0: 그렇죠. 그걸 몰랐네.
1: So this is her first time in the area. I think she's kind of a beginner, a novice driver.
0: Could be.
1: So she's asking,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What's wrong? Something is wrong.
0: 아, 그렇지.
1: Pump is not working. 그래서,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0: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주유기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 맞나요? 이게 왜안 되지? 해서 이 펌프가, 근데 주유기 자체를 펌프라고 했네요.
1: Yes, pump.
0: 펌프.
1: It pumps gas into your car.
0: 아, 근데 아니, 펌프다.
1: 펌프.
0: 뭐 이렇게 썼는데.
1: 펌프죠, 펌프.
0: 네. 그래서 그 펌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월기를 하는 겁니까? Is this pump working? 자, 했더니, 네, 그럼요. 근데요, 사실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돼요.
1: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0: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아,
1: Right.
0: 그러니까 you need to 뭐뭐뭐 first 이 말이 되겠네요. 우선 제일 먼저 first 먼저 당신은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first you need to 이렇게 말해도 될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Firs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0: 네,
1: credit card
0: 그렇죠.
1: first.
0: 네, so firs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해도 되고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해도 되는데 자,
1: Right.
0: 중요한 것또 하나는 카드 같은 것을 이 구멍에 끼워 넣는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1: Insert.
0: insert.
1: Insert.
0: 네. 우리가 방송할 적에도 뭐 인서트를 넣어요
1: That's
0: 말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1: right.
0: 그러니까
1: Right,
0: 중간에 끼워 넣는 어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인서트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1: Anything you put inside something, something inside something, we say insert.
0: insert.
1: Insert your card here.
0: 그렇죠.
1: Right.
0: insert your card here. 당신의 카드를 여기에 집어넣으세요. insert로 쓰게 되고요. 동전 같은 거 투입구에 넣으세요. 할 적에도 insert

0: coin into the slot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그러니까 그 작은 틈, 얇은 그런 틈을 가리켜서 그걸
1: Yeah.
0: slot라고 할수 있는
1: The
0: 거군요.
1: slot.
0: slot.
1: The place where you put something is a slot. Insert your card into the slot.
0: into the slot.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일단 우선 카드부터 먼저 넣으셔야 돼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is this pump working? 이라는 부분과 you need to 뭐뭐뭐 first. 이때 insert를 쓴다는 거. 자,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3: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0: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네요. You need to insert
1: 그렇죠.
0: your card first. 네.
1: 이제 영어에도 이게 박자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And intonation.
0: 네네.
1: So if you listen carefully, the natural going up and down,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0: 그렇죠.
1: So really listen to that rhythm. That rhythm is important.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토네이션이 그러면 언제 올리고 언제 이렇게 내려서 말하는 건지를 이제 일일이 그때그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게 이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올려줄 때 올려주고 또 떨어뜨려줄 때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와 함께 이제 익혀가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라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안 해서 몰라요. 라는 뜻으로.
1: Oh, I see. I understand.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0: 네.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제가 이 지역에서는 대개는 제가 운전을 잘안 해요.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그렇군요.
1: 다른 에리아에서는 인서트를 먼저 안 하나 봐요.
0: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잘안 그러니까.
1: I think different areas, different regions have a different system
0: Could be, yes.
1: of payment, right?
0: 네, 그렇죠.
1: So she didn't know. That's why, oh, how come the pump is not working? Oh,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0: Right. 그러니까 that I didn't know. 나 그거
1: 이건
0: 몰랐다.
1: 몰랐네.
0: 네, 이런 말로써 사실 나는 몰랐다. Oh, I didn't know. 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분은 아, 제가 사실은 보통 운전을 이 동네에서 잘안 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 don't usually 라는 그 표현을 좀 알려드리고자 일부러 이런 말을 넣은 건데요. 나는 평소에 원래 뭐뭐를 잘안 해요. 라고 할때 이렇게 I don't usually 그다음에 동사를 이어붙여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대개 뭐뭐를 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I don't usuall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sually가 없이 I don't drive in this area.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차를 이미 가지고 온
1: 가져온
0: 상황인데.
1: 상황인데, 그쵸?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 지역에선 운전을 안 해요. 이런 말이 돼버려요. I don't drive 이러면. 근데 I don't usually drive라고 하게 되면 대개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라는 말이 되거든요.
1: 가끔씩 이쪽 지역으로 온다는 얘기죠.
0: Mm-hmm.
1: Once in a while.
0: 네, 맞아요. Once in a while. 맞습니다. 자,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안 해요.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였습니다. 들어보세요.
2: Oh, I see.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0: 네, 이런 경우도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할때 in this 부분은 아주 낮게 또 짧게 약하게 발음하죠. In this area 이렇게 갔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뭐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0: 네, no problem. 아유 운전 뭐 그렇게 안할 수도 있죠 뭐. No problem. 그런 다음
1: It's okay.
0: It's okay. Just select, 그냥 고르세요.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자, 그런 다음에 이 일반 무연 휘발유라고 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 Right.
0: 네.
1: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gas out there. The most popular, most common is called unleaded gas.
0: Unleaded.
1: There's also premium unleaded, more expensive. And then there's diesel, 경유죠, 그렇죠?
0: 네네.
1: So, but usually when you ask for gas, they look at the car, oh, it's unleaded gas.
0: Unleaded
1: Oh,
0: gas.
1: it's diesel. You have to be careful.
0: 그렇죠.
1: Don't put the wrong gas
0: You
1: in
0: don't
1: your
0: want to get
1: car.
0: confused there.
1: That's right.
0: 그럴 적에 unleaded gas라고 했지만 사실 그냥 unleaded 이렇게만도 많이
1: That's right.
0: 말하죠.
1: 맞아요.
0: 네.
1: Oh, what do you need? Oh, it's unleaded.
0: Unleaded.
1: 누가 이제 채워준다면, 그렇죠? Yeah, so you say unleaded or diesel.
0: 그렇습니다.

0: 맞는 상황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라는 말인데, I get confused 하면은 안 그랬다가 점점점 혼동스러워지다 란 말이 되는데,
1: Right.
0: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많이도 아니고 약간만 좀 혼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1: Right.
0: 마침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1: You were just starting to get confused.
0: Oh, yes.
1: So in that situation,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right now.
0: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3: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네, 자, 여기까지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2: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3: Oh, I see.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2: No problem.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3: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보통 어머 내 전화기가 뭐 고장났나 봐 왜 이렇게 안 되니? 라고 할 때도 My phone isn't working 이렇게
1: right.
0: 말한다든지 뭐 Is this Wi-Fi working? 하면은 여기
1: right.
0: Wi-Fi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든지
1: Is your laptop working?
0: 그렇죠, Is your laptop working? 그 노트북 컴퓨터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근데
1: right.
0: working을 오늘은 또 주유소에서 썼네요
1: Because the pump, you're not sure if the pump is working or not Is this pump working?
0: Is this pump working? 그러니까
1: right.
0: 자기가 이제 약간 카드를 먼저 넣지 않은, 그러니까 insert the card first 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고
1: right.
0: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because she doesn't drive in that area very
1: right.
0: much.
1: So generally in most places, you need to pay first and then pump. Pay and then pump.
0: Pay and then pump.
1: That's right.
0: 푸푸푸인데 pay 먼저, pump 나중에.
1: <That's>
0: 알겠습니다.
1: <right.
0: 웃음> 혹시 운전하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1: Excellent.
0: 오케이.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 볼까요?
1: Let's go.
0: 실례합니다. 이 주유기 작동하는 거 맞아요?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1: Excuse me, is this pump working?
0: 오, 네. 저 그런데요. 먼저 카드부터 넣으셔야 합니다.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1: Yeah, but you need to insert your card first.
0: 아, 그렇군요. Oh, I see.
1: Oh, I see.
0: 제가 이 동네에서는 운전을 잘 안 해서요.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1: I don't usually drive in this area.
0: 아유,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No problem.
1: Oh, no problem.
0: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일반 무연 휘발유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1: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after that.
0: 아우,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좀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1: Oh, thanks. I was getting a little confused.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0: 아, 정말 잘하셨어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해 보시는 것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시겠어요.
1: That's
0: 같이
1: right.
0: 남들 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자, 이 그 고르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뭐 눌러야 되는 버튼이 있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걸 골라라라고 할 때 select를 하면 되겠군요.
1: Choose도 있지만
0: 네.
1: selec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Select.
1: Select A, B, or C.
0: 네,
1: right?
0: 그렇죠. 이 중에 꼭 이걸 골라서 눌러라. Select. S-E-L-E-C-T. 이 단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Just select regular unleaded gas.
0: 그렇죠. 그냥 이걸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Just
1: yes.
0: select. Just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1: Mm-hmm.
0: 자, 오늘 함께하신 내용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1: Righ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완성했습니다.
1: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ensation, 뜻은 화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pet goat in the U.S. state of Colorado has become an online sensation after safely guiding firefighters through treacherous, steep paths at a wildfire site.
2: 여기서 sensation이라는 표현은 큰 주목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1: The video became an overnight sensation.
2: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global sensation, online sensat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큰 화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ensatio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영화 앞부분에서 한 인물이 도망칠 곳이 없어 라는 대사를 내뱉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인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상징적인 덫에 갇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망칠 곳이 없어 혹은 출구는 없어 라고 속삭였다. 마치 영화에 담긴 더 큰 의미를 강조하듯이 어쩌면 인생에 대한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앤드루 포터의 책 상상 속의 삶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given. Life's for the living, so live it, or you're better off dead.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패신저의 Life's for the Living 들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실까?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부디 너무너무 덥고 뜨거운 그 환경에서 힘들게 지금 버티면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너무 뜨거운 그 와중에도 북카페를 듣고 계시다면 조금은 시원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저는 북카페에 지금 막 뜨거운 기운을 뚫고 왔는데 오 정말 이 정수리가 양산을 썼는데도 타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뜨겁습니다. 폭염이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느낌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런데 북카페로 오는 마음이 뭔가 신났어요. 원래도 신나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로 또 신나기도 했습니다. 북카페에 또 우리 카페인 이승현님이 대구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북카페에 이제 서울 오시는 길에 이제 북카페 본점 있는 요 한류월드로 근처로 오시는 길에 또 굳이 걸음을 하신 거죠. 사실 오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뜨거운 여름날 걸음을 하셔서 북카페 간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딱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북카페로 오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운 날 북카페에 새참 보내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정겨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승현님 지금 사연도 주셨는데 듣고 계시겠죠? 오늘 비타민 PD님 직접 뵌 좋은 기회였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이렇게 만나셔서 또 이렇게 간식도 받아오시고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요. 승현님 이렇게 전해주신 에너지 잘 받고 우리 많은 전국에 또 전

0: 세계 카페인 분들께 이 에너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신저의 곡 띄워드렸는데 김지희님이 진짜 반가워하십니다. 오프닝 이 노래 북카페 6주년 기념 엽서들 보낼 때 신청했던 곡중 하나. 들을 때마다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지희님 엽서가 기억나요. 정말 너무 정갈하고 뭐랄까 진짜 그 알록달록한 깨알 같은 예쁜 글씨로 촘촘히 이렇게 마치 그 엽서에 새긴 것처럼 하셔가지고 몇 장을 보내주셨죠. 거기에다가 그 신청곡도 많이 넣어서 보내주셨었는데 그중 한 곡이었습니다. 네,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32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학교 방학 맞은 딸아이. 오늘은 학원도 방학이라서 쉬고 있는데, 언니는 특강 가버리니 혼자서 무료하게 있어요. 드디어 북카페 시작해서 같이 청취해요. 고은님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둘째 딸 재현아, 독서 매력에 푹 젖어들어 보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특강 들으러 갔고, 무료한데, 또 마침 북카페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잘 됐네요. 재현아, 북카페 2시까지 함께 하자. 네.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이라 반말로 이렇게 친하게 좀 친밀하게 인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세미님. 길지도 않은 연애였는데 끝내놓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연차를 급하게 쓰고 멍하니 누워 북카페를 듣습니다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쵸? 아, 길지도 연애가 길었는가 짧았는가 상관없이 사실 연애가 끝나고 나면 그 찾아오는 밀려드는 그 공백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멍하니 누워서 북카페 듣는다고 하셨는데 북카페에서 오늘 나눌 얘기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세미님 지금 심정으로 파고들기에도 좋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의 일부를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거든요. 문장 카펫이 문학 동네에서 펴낸 앤드루 포터의 책입니다. 민은영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상상 속의 삶. 이 장편 소설의 일부를 깔아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서사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제 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적보다 조금 더, 뭐랄까, 다정함이 들어가 있는 감성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일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미님이 겪은 지금 마음의 상태에도, 거기에도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이제 그 공백이 생긴 다음에 돌아보면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줍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2부까지 이야기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엽서 지금 공모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쁜 엽서 공모전. 7주년 기념 엽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7주년은 8월 26일인데요. 예쁜 엽서 공모전은 8월 14일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규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카페 홈페이지 가도 안내 그 팝업 창이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오셔도 안내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는데 8월 14일 소인 유효가 아니고요. 8월 14일 도착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엽서가 그 엽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우편 시스템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가끔 어떤 엽서들은 진짜 걸어서, 터덜터덜 이 폭염 속에 걸어서 오느라 약간 한참 늦게 도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하게 보내시라면 이번 주에는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4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서 우리 북카페 우수 엽서 심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착한 것도 저희 잘 받아서 북카페 여기 뒤에다가 전시하겠지만 우수 엽서 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빠르게 만드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우수 엽서 우리 뽑아서 많이 뽑을 거예요. 뽑아서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는데 아직 그 완성물이 나오지 않아서 얘기를 좀 천천히 할까 했는데 살짝 얘기할게요. 이번에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은 7주년 기념 굿즈인데요. 키링입니다. 키링. 요즘 좀 키링이 또 대세라고 하죠. 우리 북카페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아마 그 골룸 표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 그러니까 뒤늦게 골룸 표정 되지 마시고 빠르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미라의 꽃 그리고 구화 숫자들의 유예 두곡 띄워드릴게요.
1: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하승성님, 우리 북카페 외부 수뇌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북카페 정말 모든 것을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승성님이신데 지금 잘못된 정보를 살짝 올려주셨습니다. 네, 14일 소인 유효가 아니고요. 우리 엽서 마감 14일 도착분까지입니다. 소인 유효로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도착분까지, 그러니까 14일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엽서 공모전, 그러니까 곧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8355 쓰시는 카페인님,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보라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 사진 제주에서 박태현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보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제주의 새벽 풍경입니다. 고우님, 오늘 동틀역 새벽 5시경 너무 예쁜 하늘을 지나칠 수 없어 찍었네요. 자연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어려운 듯요.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예쁘죠? 이 하루가 시작될 때의 그 느낌, 그 하늘은 이 하루가 저물 때의 느낌과는 또 조금 다르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저 끝에 보면 야자수의 그 실루엣도 보이고 하는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카페인 분의 사연을 다 읽어요. 다 읽는데 다 소개하지는 못해서 또 태연님 최근에 또 마음 아픈 또 그런 순간도 겪으신 것 같아서 사연을 소개하지 못했지만 마음, 응원의 마음, 따스함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이렇게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싹님이세요. 이름 없는 새싹님. 북카페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톡을 보냅니다. 좋은 책 소개 너무 감사하고 특히 고은님 목소리는 정말 긍정적이고 힘이 나게 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전땀 흘리며 고은님 목소리 들으며 다림질

중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긍정적이고 힘이 난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북카페에서 얘기할 때 저의 목소리가 하루 중 갖고 있는 저의 모든 목소리, 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요. 저도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이런데, 북카페 오면 마음이 다림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도 그런 마음 좀또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다림질 얼마나 하셔야 해요? 이 다림질 정말 많이 산더미처럼 있는 건 아닐까 싶지만, 목소리, 또 우리 방송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의 다림질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것 같아서 좋고요. 이성민님, 반가운 사연입니다.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유은이에요. 방학을 맞아 엄마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유은이가 누구냐면 우주를 뚫을 만큼 북카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이입니다. 우리 북카페 로고로 계속 흘러나가는 목소리죠. 유은이, 우리 북카페 그때 3주년 기념으로 청취자 모셔서, 카페인 모셔서 여기서 로고 녹음할 때 그때 유은이를 만났거든요. 이 스튜디오에서 저이 자리에 있었고, 유은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하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도 올리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얼마나 이제 한 4살이 더 흐른 거잖아. 더 먼 거잖아요. 4살을 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상상해요, 가끔. 나중에 막 중학생 된 유은이가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닐까? 우주를 뚫을 만큼 북한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 아닐까? 기다립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그리고 정경희님, 저는 인쇄를 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 오늘 마음씨 좋은 인쇄소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쇄소 사장님을 왜 만나셨을까? 했더니 이제 엽서 때문에 그것도 다른 인쇄소에 의뢰를 하셔서요. 그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경희님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쁜 엽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휴식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스위치를 딱 끄는 그 용기, 정말 용감한 단절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은 쉴 새 없이 일상을 두드리고 쏟아지는 메일과 타인의 SNS 게시물들은 우리의 시선을 바쁘게 잡아 끌죠. 심지어 모처럼 휴가를 떠난 낯선 여행지에서조차 우리는 짐을 풀기도 전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찾으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기어코 쥐고 있으려 합니다. 내가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연락이 와있지는 않을까. 나만 세상의 맹렬한 흐름에서 덩그러니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닿을 수 있다는 감각은 때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동시에 단 1초의 여백도 없이 우리를 결박하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리는 시간을 휴식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쏟아지는 타인의 일상과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묵묵히 혹사당하고 있죠. 진정한 휴식이란 그저 몸을 누워 물리적인 피로를 푸는 방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밖으로만 날카롭게 향해 있던 안테나를 거두어들이고 과열된 일상의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탁 꺼버리는 단절의 용기야말로 이 팍팍한 시대에 반드시 연마해야 할 휴식의 기술입니다. 세상이 나를 찾을 수 없도록 기어코 완벽한 오프라인의 세계로 숨어드는 일.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아주 단단하고 쾌적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잠시 전원을 끄고

알림음이 사라진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과 뚝 떨어져 나온 듯한 고립감이 몹시 낯설고 초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적막한 단절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바깥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내 안의 깊고 투명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너그러운 여백이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완벽한 로그아웃이 진짜 나를 향한 안전한 로그인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의도적인 고립이 주는 그 안도감 속으로 기꺼이 침잠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위치를 끄는 그 찰나의 용기가 방전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줄 테니까요.

질문 던지시면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을 겁니다. 아, 이런 것들. 사실 다른 걸로 채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0720 우리 하승성님 지금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그 오픈톡방, 북카페 오픈톡방이 있죠. 카페이님들이 모여 계신 그 오픈톡방도 방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승성님이 전에도 살짝 얘기 주셨는데 지금 또 사진 첨부해서 주셔서 이렇게 또이 소개를 합니다. 이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우리 카페인분들이 또 선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또 모아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드신 것을 살짝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필통을 120개 만들었고 또 북카페에 해당되는 그 문구가 각인된 연필이 6자로 들어있는 게 120세트가 있고요. 무슨 오늘 지금 약간 뭐 협찬 소개하는 기분도 좀 들고요. 그리고 수뇌부용 키링을 또 20개를 또 따로 준비했어요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받으면 바로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마음을 모아 주신 건데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드리는 선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엽서, 예쁜 엽서. 지금 이제 마감이 곧이에요. 8월 14일 멀것 같지만 엽서는 걸어서 오고 어떤 엽서는 오다가 잠깐 쉬었다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8월 14일 도착분까지이기 때문에 카페인분들 바로 팔 걷어붙이고 엽서 제작에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한장 예쁜 엽서 공모전 우수작품에 도전하세요. 우수작품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옥현님, 더위를 피해서 숲이 우거진 한라산 둘레길을 3일째 걷고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라 급할 것도 없는데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오늘은 정말 핸드폰을 멀리하고 오로지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에만 집중해 보려 합니다. 어제 둘레길에서 노루가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노루와의 아이 컨택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행복한 기운을 잔뜩 받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북카페도 상상 속에서 듣겠습니다. 상상이란 건 더욱 설레게 하잖아요. 제 상상과 맞는지는 제 방으로 확인할게요. 카페인님들도 더위 잘 피해 다니세요. 아, 이런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정여울 작가님 에세이 소개했던 기억도 나네요. 거기도 보면 한라산 등반하다가 휴대폰을 아예 이제 보지 않고 있었을 때 노루와 마주한 그 경험을 그러나 사진으로 찍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경험에서 더 귀했다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오프닝으로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옥현님도 지금 그런 순간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루와의 아이 컨택. 북카페 상상 속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재방송 다시 듣기 챙겨주시고요. 그 시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랄게요. 데이빗 최의 This and That is Life 그리고 에릭 잼사의 곡 워킹 젠틀리까지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동민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둘이 합니다. 염승숙 작가님 이 헤어스타일 바뀌자마자 네? 계속 둘이 하고 있어요. 좀 더 잘 볼 수 있는
2: 얘기하지 말라고요.
0: 알겠어요.
2: 진짜.
0: 뭔가 이렇게 앙 깨문채로 얘기한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네. 아무튼
2: 오늘 얘기 안 하실 줄 알았는데요.
0: 아,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2: 왜 그, 먼저 하시는 거예요?
0: 깜빡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깜빡해서 보이는 걸 어떡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 아름답다니까요. 괜찮아요.
2: 알겠다고요.
0: 알겠습니다. 네.
2: 고맙습니다.
0: 뭔가 앙다문치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유,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너무너무 뜨거운 날 우리 또
2: 아, 네. 너무 덥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책을 읽는 거 어때요? 나무 그늘이 되죠? 책이.
2: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너무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네. 책을 읽으면 무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고
0: 잊힌다 이런
2: 네,
0: 거
2: 잊힐 수 있고 아주 네.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된다.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책을 읽는다고 시원해지진 않고요. 그렇죠. 시원한 곳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0: 시원한 곳에서
2: 네, 시원한 곳에서
0: 맞습니다. 우리
2: 실제로 나무 그늘 밑에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0: 네. 맞아요. 그늘을 좀 찾아다니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가 네. 너무 뜨거워서요.
2: 네.
0: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우리 그 좀 용감한 단절 로그아웃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867 쓰신 카페이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2: 네. 다른 단절은 몰라도 북카페를 위한 제 라디오 스위치는 절대 못 내릴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과 물처럼 이젠 제 인생의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흐흐 하고 웃어주셨는데
0: 근데 네. 이제 북카페 라디오 스위치는 안 내리셔도 필요에 따라서 내리셔도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2: 매일 어차피 먹는 밥과 물처럼.
0: 맞아요. 와, 맞아요.
2: 일상의 한 부분이네요. 네.
0: 그리고 라디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게 활용하셔도.
2: 귀를 열어두고
0: 맞아요.
2: 손은 움직이고
0: 맞아요.
2: 네, 몸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0: 그게 라디오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주말에는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아요.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러다가 핀잔을 종종 들었어요. 톡에 바로 답이 없어 서운하다면서요.
2: 아.
0: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바로 확인하는 기능이 생긴 후로는 바로 확인받지 못하면 서운하기도 초조하기도 한 이런 압박감이 생겨난 듯해요. 마음의 속도와 여유의 결이 같은 사람들과 삶의 여유를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의 한 켠이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 맞아요. 뭔가 이게 업데이트된 기능이잖아요.
0: 맞아요.
2: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의 편리를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인 것 같지만
0: 그쵸.
2: 때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 많으실 것 같아요.
0: 내가 바로 메시지 안 읽어서 혹시 상대방이 오해할까.
2: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0: 북카페 초대석. 네, 살짝 또 초대석 아, 네. 예고 지금
2: 아, 네.
0: 최수 작가님 지금 뭐지 싶어서
2: 아니요. 귀를 열어두고 있었던
0: 네,
2: 거예요.
0: 초대석에서 네. 우리 다룰 네. 책이 또 거의 딱인 책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0: 살짝 보니까 아 초대석 들으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수요일입니다.
2: 네, 네. 저도 듣겠습니다.
0: 아, 네.
2: 왜냐하면 저 가끔은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나가는 네. 와중에 제가 또 다른 할 일이 생기거나 전화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2: 그럴 때 잠깐 끊기면 굉장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뭐 걱정할까 봐 무슨 일이지? 왜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초조해지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거 이제 그 사람 캐릭터를 좀 안다 싶으면 사실은 아,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너무 우리가 많은 걸 공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2: 네.
0: 걱정들인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강태꾼님, 도서관 피서를 추천합니다.
2: 아우, 네. 너무 좋죠.
0: 좋죠. 온습도 쾌적하죠.
2: 그렇죠. 너무 쾌적하고,
0: 맞아요.
2: 요즘에는 또 의자, 소파, 책상, 너무 아름답게 또 배열돼 있어가지고.
0: 진짜 도서관.
2: 네, 좋더라고요.
0: 좋습니다. 도서관, 네. 근데 도서관도 붐비더라고요.
2: 붐비죠.
0: 맞아요. 빨리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책.

0: 음식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장 카펫으로도 깔아봤기 때문에 아마 살짝 느낌을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앤드루 포터의 소설이죠.
1: 네.
0: 상상 속의 삶.
1: 네, 장편
0: 문학동, 네,
1: 소설입니다. 네.
0: 문학동에서 나온 책이고요. 두툼합니다. 이책
1: 네.
0: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보통 북클럽에서 시간 내에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0: 네.
1: 단편 소설 위주로 소개해 드리는 편인데, 가끔은 또 이런 휴가철에 두툼한 굵직한 서사에 좀
0: 맞아요.
1: 빠져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책이 참 예쁜데, 이게 승수 작가님이
1: 예뻐요.
0: 좋아하는 색이죠, 또.
1: 하, 예쁩니다.
0: 약간 민트색. 승수 작가님 되게
1: 네,
0: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네.
0: 아무튼 이 책, 우리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상,
1: 포터?
0: 포터? 좋습니다. 포터.
1: 네.
0: 네. 작가 이름입니다. 앤드루 포터인데, 포터로 하겠습니다. 포터로 하셔서, 샵 1045로만 받을게요.
1: 네.
0: 주소를 포함하셔서 지금 신청해주시면 추첨해서 이책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방학 특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장편 소설이니까요.
1: 그러네요.
0: 어떤 얘기일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지금 남성이고요.
0: 네.
1: 공부를 되게 오래 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예요. 정교수는 아니고
0: 네.
1: 객원 교수 아니면 전임 강사 정도이고
0: 네.
1: 이름은 스티븐입니다.
0: 스티븐.
1: 스티븐이라는 대학 강사가 결혼도 했어요.
0: 네.
1: 아름다운 아내 앨리슨과 그 사이에서 또 귀여운 아들 핀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또
0: 네.
1: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보통 요즘에 특히나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0: 네.
1: 모두가 또 약간의 모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약간 애착형 유형을 좀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겪어보니까 회피형이야. 저
0: 갈등이
1: 사람,
0: 왔을 때 회피한다.
1: 이게 뭐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어렸을 적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인간의 좀 정서적인 면,
0: 네.
1: 성격적인 면, 기질적인 유형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주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0: 네.
1: 회피형, 불안형 이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회피형은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좀 피한다거나
0: 네.
1: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든가.
0: 근데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래서 뭐 이별을 적극적으로 고하지 않고 잠수를 탄다거나
0: 그래요,
1: 하면
0: 잠수 이별
1: 그럼
0: 이런
1: 우리가
0: 거.
1: 뭐아저 사람 진짜 지독한 회피형이야 이런 말 쓰기도 하고
0: 그쵸.
1: 뭐 반대로는 안정형 애착도 있겠지만 주로 논란이 되는 건 안정형은 아니잖아요.
0: 그쵸,
1: 이런 네.
0: 안정형이길 바라겠죠?
1: 그렇죠.
0: 대부분은.
1: 뭐 불안형 애착은 또 너무너무 관계를 깊이 이어가기를 갈구하지만 또 불안함이 너무 심하니까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좀 아까처럼 메시지가 뜸하다거나 장시간 오지 않으면
0: 네.
1: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뭐
0: 오만
1: 이런
0: 생각을 다
1: 네.
0: 하는.
1: 그래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회피형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인간관계 여러 좀 고질적인 유형들이 있잖아요.
0: 이 회피형과
1: 네.
0: 불안형이 만나면 진짜 좀
1: 아,
0: 답이
1: 대단하다고
0: 없겠는데요?
1: 하던데요.
0: 그러네요.
1: 네.
0: 불안형은 계속
1: 네.
0: 붙잡고 싶어 할 테고,
1: 그렇죠. 그러면
0: 회피형은 그럼
1: 회피형은
0: 도망가고 싶을 테고.
1: 점점 부담스러워지니까 혼자 있고 싶어
0: 네.
1: 할 거고, 관계의 어떤 파국을 예감하는 요소 요소들이
0: 파국까지.
1: 생겨나겠죠? 네. 그런 유형으로 보면,
0: 네.
1: 이 소설의 주인공 스티브는 약간 회피형이에요.
0: 약간 회피형.
1: 약간,
0: 약간인 것 같던데요? 그래도
1: 네.
0: 아주 많이 대놓고 회피형은 아닌 것 같았어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지적인 인물이에요. 공부를 아주 오래 했고
0: 맞아요.
1: 글쓰기를 가르쳐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0: 네.
1: 10여 년 이상 작문 교실을 맡았대요.
0: 네.
1: 그렇게 보면 많이 읽고 쓰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약간의 어떤 조바심, 초조함, 예민함 이런 기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좀 유년기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0: 네.
1: 내면의 불안이 가동되면서 관계가 조금 깊어진다라고 할때 스멀스멀 회피성 기질이 드러나는 그런 남성 인물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도 글을 쓰잖아요. 이
1: 네네네.
0: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회피성을 감지할 때또 그걸
1: 오, 맞아요.
0: 얼마나 예민하게
1: 맞아요.
0: 느끼겠어요.
1: 그리고 소위 처자식이 있잖아요,
0: 아,
1: 지금.
0: 네. 아,
1: 처자식이
0: 그렇죠.
1: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아내인 앨리스는 어떤 공공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좀 호탕하고 또 기질적으로도 이타심이 강한, 봉사심이 강한 인물이라서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크게 무리가 없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약간 좀 불안정한 애착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아내와 함께 동지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 스티븐의 내부에서 이상한 이 불안감, 자꾸만 이 가정이 좀 파괴되면 어쩌지? 내가 이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0: 스멀스멀 이제 시작된
1: 네.
0: 상태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 소설 계속 살펴볼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펼쳐보는 책은 앤드루 포터의 새 장편 소설입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낸 상상 속의 삶입니다. 오늘 말머리를 포터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6919 쓰시는 카페인님,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도 북카페 들으면 하루를 힘내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들으면 네. 너무 뿌듯하죠.
1: 네, 너무 좋아요. 저도 평소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이가 고마워라고 할 때 있거든요. 사실 가족 간에는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꼬박꼬박 배운 대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답을 해줘요. 고맙다고 말해줘. 고마워. 뭐 이렇게. 그래서 북카페 카페인 분들께서 항상 네. 감사하다. 고맙다.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더 고마운 맞아요. 것 같아요. 네.
0: 유선경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터의 새 소설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0: 네, 상상 속의 삶. 그리고 1389 쓰시는 카페인님은 맛깔나게 이야기 풀어주셔서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지난주 휴가 동안에 천명관 작가의 아코디언, 그리고 고래까지 읽었어요. 하드커버의 두툼한 소설이라 더 끌리네요. 이번 책도 이 상상 속의 삶.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 기대해 주시죠.
1: 엄청난 휴가셨네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6634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민트색 좋아해요. 저 오늘 개 탔어요. 왜 개를 탔냐면 홀로 사무실을 독차지하고 블루투스 볼륨 빵빵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북카페를 들으니 행복해요. 밖은 덥지만 홀로 오후 만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1: 이런 출근은 행운이네요, 정말.
0: 그렇죠. 사무실에 나 혼자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볼륨 빵빵하게. 와. 북카페도 호사네요.
1: 그렇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축복이네요, 축복.
0: 맞습니다. 네. 1652 쓰시는 카페이님. 아들 둘 육아는 더워도 밖에 나가야 합니다. 지쳤어요. 시원한 곳에서 책 읽는 휴가 즐기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얼마나 힘드실까요?
0: 네. 정말 이 너무 뜨겁지만 또 이 또한 추억이 되리라 그쵸. 생각하시면서.
1: 그렇죠. 아이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에 아마 더 덥겠지만 그래도 지나가겠죠? 여름이?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스티브는 이 책 속에 보니까 악순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 악순환, 스티브는 네. 지금 이 앨리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님과의 걸 다 연결시켜서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고 네. 있을까 봐 걱정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스티브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11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0: 네.
1: 헤어졌다라고 하는 맥락에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때 헤어짐은 어렸던 아이 스티븐이 네. 아버지를 원망할 정도의 헤어짐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삶에 몰두해서 나와 어머니를 버렸을까라고 하는 원망과 불만 네. 섞인 좀 헤어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살에 헤어져서 18살 이후에 대학을 가고 네.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끝끝내 어머니가 외롭게 돌아가셨을 때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 어린 시절에 그렇죠. 헤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고 아버지는 진정 어떤 인간이었나 네. 사람이었나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헤어졌기 때문에
0: 그쵸.
1: 그 이후에 아버지가 부재했던 스티븐의 삶에서는 그냥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0: 네.
1: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제목 그대로 상상 속에 아버지의 삶을 유추하고 추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자란 거죠.
0: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티븐도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그렇죠. 또 이게 누군가의 아버지로 네. 또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교수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직업도 좀 비슷하고 아버지랑 닮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걸 계속 조금 원망 섞인 어조로 던질
1: 맞아요.
0: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1: 맞아요. 아버지는 아직 어린 시절에 스티븐이 어렸을 때의 스티븐의 아버지는 아직은 종신 교수직을 받지 못한 객원 교수의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대면해서 수업을 이어나갈 때는 또 너무나 열성적인 강사였고, 또 대학 내부에서도 너무 그 재능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곁에는 어린 시절에 스티븐이 기억하기에도 항상 동료들,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고, 집에서는 항상 파티가 열리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늘 학계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적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뭐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새벽까지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떠들어대던 활기찬 면면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스티븐의 10살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은 대체로 그런 편이었대요. 언제나 뭐 강의 일정에 쫓기고 학생들의 시험 문제 채점하고 과제 채점하고 이러느라 바쁠 때도 있었지만, 논문을 쓰거나 강의 준비를 하지 않을 때면 아주 다정한 아버지이자 또 아내를 위해서 막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져가면서 아내를 웃겨주는 그런 잔상으로 어린 스티븐에게 남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펼치자마자 이 11살 때가 그 이전에 그 기억들이 막
1: 네,
0: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회상 형식으로 현재랑 과거랑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수영장이 있고
1: 맞아요.
0: 거기서 막 와인잔을 들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오가는 대화가 너무 지적이고요. 막 음악과 영화와 또 책과 뭐 논문과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아주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1: 중산층의 삶?
0: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 알게 모르게 불안함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1: 맞아요.
0: 어머니가 등장할 때 어머니가 그이 주인공 스티븐에게 하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더 긴장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아버지는 대학의 객원 교수였지만 어머니도 전업주부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직장이 있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 출퇴근을 했거든요. 좀 생활 형편이 아주 초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그다지 부유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이두 부부는 마당을 가꾸고 수영장을 유지했어요. 그 단독주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의 유지비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두 부모가 바빴기 때문에 어린 스티브는 좀 수영선수로 활약도 하고, 공부에도 집중을 하긴 했지만 외동이었기 때문에 늘 혼자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시리얼로 끼니를 때우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퇴근해서 왔냐고 학교를 잘 다녀왔냐고

0: 이마에 뺨을 맞춰주기도 하고, 뭐 그런 보살핌 속에서, 약간의 좀, 외로움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돌아보면 스티븐의 어린 시절은 항상 그런 어떤 지적인 아버지의 유희와 이 너그럽고 이해심 많고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의 그런 눈빛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11살 때 떠나버렸고, 어머니와 이혼해서 한평생 자라났는데,
1: 네.
0: 의도한 것은 아닌데, 스티븐의 삶 자체도, 공부하는 것을 즐겼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 자리 잡았고, 10여 년 이상 강의직을 유지해왔단 말이죠.
1: 그쵸.
0: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들 하나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1: 네.
0: 버클리 대학 그 주변을 계속해서 자신이 맴돌아 왔다는 걸 뒤늦게 자각한 거예요. 그 뒤늦은 자각은 아내 앨리슨이 별거를 선언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1: 네.
0: 스티븐은 깜짝 놀래요. 앨리슨이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티븐은 사실 굉장히 놀라거든요.
1: 네, 짐작도 못한 거죠. 그런 반응이 올
0: 그
1: 거라고?
0: 놀람은 반반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앨리슨이 갑작스럽게 별거를 선언하면서 우린 좀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1: 네.
0: 같아.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당신은 나를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원하지 않잖아.
1: 네.
0: 핀도 지금 너무나 그 학교 생활이 불안정한데 나는 두 사람 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 당신은 당신만의 뭔가를 찾아 나서야 할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스티브는 그제야 자신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앨리슨을 좀 앨리슨과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좀 미뤄왔던 것을 깨닫죠.
1: 해피형이니까,
0: 네,
1: 그쵸.
0: 해피형이었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무언가 앨리슨이 자기 자신을 무작정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이 앨리슨을 좀 밀어내고 있었고,
1: 네.
0: 애초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던 때의 동력과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왔다라는 걸 자기 자신도 느끼는 거죠. 그 예로 10여 년 이상 지속해왔던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을 한 6개월 전에 그만두고
1: 네.
0: 자꾸만 방황하고 있었어요.
1: 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0: 네.
1: 들으시면서, 1504 쓰시는 카페이님이 상상 속의 삶이 제목을 듣고서 혹했고, 호기심이 생겼고, 책 표지에 은은한 민트 빛깔에 한번더 혹했고, 지금 책 검색해보고, 또 승숙 작가님 설명도 들으면서, 아, 이 소설 한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마음의 갈증도 같이 해소되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0: 마음의 갈증. 네.
1: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있을 텐데
0: 네.
1: 아마 지금 이 스티븐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0: 네.
1: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
0: 그럼요.
1: 상태가. 네.
0: 맞죠. 지난주부터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1: 맞아요.
0: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어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륜이라고 우리가 부를
1: 네.
0: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풀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 부모와의 애착이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돼서 끝도 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애정으로만 뭉쳐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1: 그쵸.
0: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1: 맞아요.
0: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끝없이 헌신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감정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인간의 영혼에 아주 깊은 파열음을 줄수 있는 존재가 또 나의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1: 7667 쓰시는 카페님, 휴가로 같이 쉬고 있는 신랑이랑 아이랑 점심으로 김밥 싸서 먹으면서 북카페를 듣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신랑이랑 독서 취향이 다른데 승숙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소설을 들으며 혼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소설은 잘 읽지 않는 신랑에게 상상 속의 삶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0: 독서 취향이 다르면 또 다른 대로 재밌고, 네,
1: 그럼요.
0: 같으면 또 같은 대로 신나고,
1: 너무 같아도 신기하고요. 너무 달라도 신기하죠.
0: 맞아요.
1: 근데 아무튼 지금 이두분다 책을 읽으시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가서 독서 취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1: 그렇죠.
0: 대한민국 성인 1년에 몇권 읽는가 이런 통계 수치 보면 아
1: 아름답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아름다운 지금
1: 네.
0: 분위기입니다.
1: 네.
0: 아,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터 가브리엘의 곡 파더 선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염승숙 작가와 함께 펼쳐보는 책은 앤드루 포터의 장편 소설 상상 속의 삶입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성찰의 북카페인가요? 저 또한 회피형이었던 1인으로서 반성이 되네요. 일 때문에 소설을 읽을 시간이 통 나질 않는 요즘인데, 북카페에 염승숙 작가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더위에 메말라가는 감성에 촉촉한 담비 같은 북카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회피형, 뭐 불안형, 우리가 뭐 안정형 뭐 이런 거 있지만 회피형이 무조건 나쁘다,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이 갈등에 임박했을 때,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좀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진짜 우리 혈액형처럼 완벽히 구분되는 건 아닌 것
1: 그런 건
0: 같아요.
1: 아니에요.
0: 예, 회피형은 꼭 회피형이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1: 맞죠.
0: 다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1: 그렇죠.
0: 내 모습 혹은 나와 가까운 이들의 모습을 돌아올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어떤 대상의식이기도 하고,
0: 네.
1: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문제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실행력, 움직임,
0: 네.
1: 행동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나의 어떤 내면을 좀 투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니까, 이
0: 그렇죠.
1: 소설 안에서도 지금 스티븐이 아내에게 별거 통보를 받고, 아내 앨리스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꼼꼼히 짚어줘요. 지금, 얘기 좀 해, 스티븐이라고 스티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다. 나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0: 네.
1: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몸도 마음도 딴 데가 있어라고 아주 단호하게 짚어주거든요.
0: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해주면 진짜 정말 정말 그런가? 내가 회피해 왔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회피할 구석이 없어지는
1: 그렇죠.
0: 느낌이잖아요.
1: 요즘에 왜 강의도 나가지도 않고 모든 직업적인 관련 일을 그만두면서 왜 이렇게까지 집 안에서 은둔했을까?
0: 네.
1: 왜 이렇게까지 앨리슨과 아들 핀을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방치에 가깝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까지 홀로 고뇌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을까?
0: 네.
1: 스티븐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앨리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자라고
0: 네.
1: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스티브는. 앨리슨 말이 다 맞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스티븐 자신이 불안했는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티븐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0: 네.
1: 과거에 스티븐이 지녔던 모든 인간관계, 부모, 친구, 동료, 뭐 연애 상대,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경향. 갑자기 사이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상대에게 거리를 두고 사라져버리는 경향. 이런 태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가진 잠재적인 불안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스티븐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선 앨리슨한테 얘기를 하죠. 나 사실은 이 모든 나의 지금 정서적인 불안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모두가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0: 네.
1: 앨리슨은 이해를 해줘요. 왜냐면 연애 시기부터 스티브는 아버지에 관해서라면 종종 얘기를 해왔어요. 난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0: 그쵸.
1: 아버지는 11살 때 대학의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한 뒤로
0: 네.
1: 너무나 정신산만하게 굴다가 우리 나와 어머니의 인생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가 지녔던 전화번호
0: 네.
1: 다 없어졌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아낼 길이 없고 어떤 차를 모는지.

0: 아무것도 추적할 길이 없다. 아버지의 동생 삼촌 줄리언이 있지만 줄리언도 전혀 모른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스티븐도 스스로 아버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의 존재를 찾아 나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스티븐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자주 하는 질문이 맞닥뜨리는 질문이
0: 네.
1: 그거잖아요. 왜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하지 왜 이런
0: 맞아요.
1: 걸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이유를 스티븐이 거기 이제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이제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거기도
0: 맞아요.
1: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꽁꽁 숨은 걸 보면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두번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0: 맞죠,
1: 거잖아요.
0: 맞죠.
1: 그리고 한 혹시 내가 그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도 이제 또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
0: 그쵸. 한평생 아버지를 원망했고,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까? 소설 안에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아버지가 원칙대로, 정석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을 때, 자신의 아내와 아이에게 줄수 있었던 아주 안온하고 평온한 삶을 그는 어째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어린 스티븐에게, 그리고 다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 스티븐에게는 아주 정석적인 원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좀더 노력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책임감 있게 이끌지 못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었다고 스티븐이 회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앨리슨이 아버지가 문제라면 그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서 좀 떠나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나와 핀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면 네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라고 지침처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요한 스토리적 전개는 이 성인이 된 스티븐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삼촌 줄리,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줄리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계속해서 아버지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라고 캐묻는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다니는 거예요.
1: 그쵸. 흥미로운 구성이죠.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회피했던 과거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0: 맞아요.
1: 기꺼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한결같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해요. 너무 지성적인 인간이었고, 학자로서 재능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 많은, 뭐 그런 일화도 있었대요. 어떤 학생이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휴가철인데 본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그 시험지를 채점해서 돌려줄 때 아버지가 그 학생한테 그 기차표를 끊어서 그 클립에 끼워서 시험지와 함께 돌려줬다는 거예요.
1: 다정합니다.
0: 그렇죠. 너무
1: 그쵸?
0: 다정하고 사실은 선생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좀 따스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1: 사려 깊은
0: 네.
1: 배려를 해주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런 일화는 사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좋은 부자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면면일 수 있는데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화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고 정신산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새삼스럽게 알아가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스티브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너무 평온하고 이제 유려한 내면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어느 때는 너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길 없어 보이는 그런 면면도 자주 보였었대요.
1: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0: 네.
1: 없는
0: 네,
1: 분이셨던 거예요.
0: 감정적으로.
1: 맞아요.
0: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프루스트 작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언제 읽어도 너무 좋고 여러 번 읽어도 너무 좋고 언제나 살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역작이야, 명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수영집 안에 마당 옆에 수영장이 있고 옆에 카바나라고 작은 오두막처럼 집한 채를 지어서 그흰 벽면에 영사기를 쏘고

0: 오래된 흑백 고전 영화를 틀어서
1: 네.
0: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보기도 하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에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프루스트가 말이야라고 하면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말들을 막 쏟아낸다든가,
1: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휘말린
0: 네,
1: 사람처럼.
0: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서 어머니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또 그러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잠깐만 좀 기다려보자. 오늘은 우리 먼저 자야 할것 같아. 아버지는
1: 네.
0: 카바나에서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아라는 식으로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좀 분리해 놓았던 그런 경험들,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늘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동료들의 증언 아닌 증언들이,
1: 네.
0: 아버지가 어쩌면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기분 장애 같은 것을, 심리적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동료는,
1: 네.
0: 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 매력적이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정말 괴팍하고 난폭한 싸움꾼이었어. 마치 쌈닭과 같이 늘,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의심했고, 누군가 어느 날에는 자신의 연구실을 찾아 들어와서 누가 날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급격한 불안증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는 너무나 좋은 호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친밀해질 수 없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러 가지 면면을 이 스티븐이 알게 되어 가는 거죠.
1: 그 과정을 따라 읽는 시간. 아마 카페인 분들도 읽으시면서 여러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에는 회피형 고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0: 아마
1: 네.
0: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맞습니다. 지금 9339 쓰신 카페인님, 부모님과의 과거를 잊고 현재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불쑥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일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회피형입니다. 적당히 잘 포장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0: 너무 이해가
1: 같은
0: 돼요.
1: 마음이죠. 이 소설의
0: 맞아요.
1: 주인공과.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레이 라몬테인의 롱 웨이 홈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상상 속의 삶입니다. 앤드루 포터의 소설이고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아까 그 어머니가 등장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그 불안함이 어머니가 너무 자애롭고 그리고 센스 있게 나와 그 아버지로 이제 그 아버지를 필두로 한그 어른들의 세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어떤 회상 속에서는 투나잇 쇼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투나잇 쇼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웃음소리 뒤에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이
1: 맞아요. 스티븐이 듣죠.
0: 맞아요. 그래서 이좀 조숙한 거 아니에요. 이 스티븐도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은 이제 엄마한테 가서 나 잠이 안 와, 뭐 무서운 꿈 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고듦으로써 엄마의 그 울음을 좀 멈춰 세우고 싶어 하는 아들이기도 했었고
1: 맞아요.
0: 이런 장면들이 보이니까 독자로서도 도대체 뭐지?
1: 그쵸.
0: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이 소설에서 주요 캐릭터들의 면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스티븐의 어머니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서 마냥 스티븐 아버지의 애정만을 갈구했다기보다는, 시대상이 나오거든요. 함부로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시대의 상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여성에게 어떤 순종적인 면을 강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의 어머니는 직장 여성이었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제 돈을 벌었던, 그래서 이제 스티븐을 잘 길러내고자 노력했던 여성이면서, 이 스티븐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지녔던 이 정서적인 불안정함, 그리고 이 정신적인 혼란함 등을 아주 인내심 있게
0: 그쵸.
1: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시간을 주던, 그리고 끝끝내 그를 용서했던 인물이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여러 동료들의 입을 거치면서 중첩되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이, 좀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었겠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질병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스티븐이 알아가거든요. 그것을 어렸던 스티븐은 몰랐겠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어머니는 정말 그 코미디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이 자신의 남편이 주는 이 혼란함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스티븐을 다독이려는 강인한 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하지, 좀 특별한 분이야. 아버지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막 너무나도 열렬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들을 막 흩뿌려놓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감지하는 이 불안감들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결정적으로 그좀 조울증이라고 하나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이 종신교수직 심사에서도 탈락해요. 왜냐하면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스티븐의 아버지가 가졌어야 하는, 필히 가졌어야 하는 저서였거든요.

0: 했는데,
1: 책을 내야
0: 네,
1: 되는데.
0: 책을 내야 했는데, 책의 8챕터 정도는 아주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이미 실려 서
1: 네.
0: 검증받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훌륭했는데 그 여덟 꼭지만 실었으면 한 권의 책이 아주 무난하게 완성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조증의 시기에 나머지 두 챕터를 써서 수록하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것이 너무나 인과적으로 말도 안 되고
1: 네.
0: 학술적으로도 좀 사려깊지 못한 낙서에 가까운 글들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측에서도 나머지 두 챕터를 덜어내자라고 했지만
1: 네.
0: 조증 상태의 아버지는 그것을 덜어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그것을 수록하고자 했지만 결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고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종신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조금 신사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종신교수직 심사에 탈락했어도 1년 정도 시간을 유예하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자격 요건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1: 네.
0: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강의에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했고, 그 모든 책이 잡혀서 다, 재심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교수직에 탈락한 것은 그 어떤 대학에서도 다시 자리 잡지 못할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스티븐으로서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끝, 종말,
1: 네.
0: 결말을 예감하면서도 무작정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래도 뭐이 9장 10장 추가된 거 넣어도 난 포기 못 하겠는데 이거 넣어도 출간해 줄 곳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을 테고
0: 맞아요. 그리고 저서 한권 없이도 종신교수직의 심사에서 통과된 다른 교수들이 있잖아. 내가
1: 그쵸.
0: 무슨 문제야? 나는 그들보다 더 유능해. 라고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그 시대상에 걸맞지 않게
1: 네.
0: 아버지가, 남성 연인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수자적 진실이 좀 추가가
1: 네.
0: 되거든요. 어린 스티븐의 눈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데릭 에번슨이라고 하는 동료 교수가 항상 집을 드나들고
1: 네.
0: 아버지와 함께 카바나에 아주 오랜 시간 밤낮으로 머물면서 함께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논문 작업을 하는 과정들이 연이어 있었는데 그 둘이 이제 함께 있을 때마다 그
1: 네.
0: 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서글픈 눈빛,
1: 그쵸.
0: 혼란한 감정의 동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티븐이 예민하게 감지했던 그런 사춘기적인 설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평생 스티븐을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아버지의 그런 소수자적인 특질들도
1: 네.
0: 아버지를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었단 말이죠.
1: 참. 이 어머니는 이런, 이렇게 어머니가 22살에 만난 남자,
0: 네,
1: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이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몇 번을 옮겨가며 함께한 남자. 이게 이제 그
0: 맞아요.
1: 부모님의 관계인데,
0: 맞아요.
1: 지금 스티븐이 다시 움직이면서 듣게 되는,
0: 네.
1: 찾게 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스티븐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0: 맞아요.
1: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0: 그죠.
1: 하는 거.
0: 맞아요.
1: 플리트우드 맥의 랜드슬라이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앤드루 포터의 장편 소설입니다. 상상 속의 삶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얘기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감흥하면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5086 쓰시는 카페인님, 저 역시 아버지랑 10대 때 헤어지고 20여 년을 못 만났는데요. 이젠 그저 건강히 지내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도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정님은 아버지도 안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심했을까요?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 이 가시나무 같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아버지를 불도저로 만들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이런 스티븐이 그 아버지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지만
0: 네.
1: 사실은 스티븐의 어린 시절의 각인처럼 남아 있는 아버지와의 일화들도 있어요. 단적으로 아버지가 11살 시절에 아주 영원히 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떠나기 전에
0: 네.
1: 갑작스럽게 정말 아까 불도저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밀어붙이듯이 스티븐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차를 몰고 막 국도를 지나서
0: 네.
1: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 고전 영화 이탈리아 영화를 보러 가요. 근데 이탈리아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당연히 어린 나이에 스티븐이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를 이해하진 못해요.
0: 그쵸.
1: 너무 자막도 막 빨리 지나가는
0: 그렇죠.
1: 외국어 영화였고
0: 토이스토리 이런 거
1: 네.
0: 봐야죠.
1: 그쵸.
0: 네.
1: 근데 제목도 무슨 정사라고
0: 네,
1: 해가지고,
0: 아버지가 선택한 영화는?
1: 너무 예술 영화였던 거예요.
0: 아,
1: 지극한 예술 영화.
0: 네.
1: 그런데, 영화 앞부분에서 스티븐의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한 인물이 도망칠 곳이 없어. 라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내뱉는 인물이 나왔대요.
0: 네.
1: 그러면서 아버지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상징적인 덫에 갇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망칠 곳이 없어. 출구는 없어. 라고 계속해서 아들 스티븐에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0: 마치

0: 자신의 대사인
1: 네,
0: 것처럼.
1: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막 아무 말 없이 보기보다는 같이
0: 네.
1: 간 사람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 귀에 내뱉었던 도망칠 곳이 없어, 출구는 없어 이런 말들이 단순히 이제와 생각하니까 예술 영화의 배우가 내뱉는 대사 한 줄이 아니라
0: 네.
1: 아버지가 그 당시에 느끼고 있었던 불안정함,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동요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서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영화에 담긴 더큰 의미를 강조하듯이 아버지가
0: 네.
1: 뱉었던 그 말들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복기하는 거죠. 네.
0: 저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1: 네,
0: 여기
1: 그렇죠.
0: 보면 그 영화의 줄거리를 뭐 별개로 하더라도
1: 네.
0: 이 주인공 스티브는 그 순간을 영화 속 정지 화면처럼 오랫동안 기억하고
1: 맞아요.
0: 계속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아버지가 잠깐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나의 손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행동이 너무 친밀하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장면들,
1: 맞아요.
0: 이런 것들 보면서
1: 네.
0: 아, 이게 어떤 충동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또 했을까?
1: 네.
0: 그리고 이게 책갈피처럼 그냥 박제돼가지고
1: 그쵸.
0: 한 사람의 삶에 계속
1: 그쵸.
0: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게
1: 그쵸.
0: 어떤 걸까 생각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1: 맞아요. 너무 애틋한
0: 네,
1: 장면이고,
0: 맞아요.
1: 사춘기 소년 스티븐이 아버지의 손길과 온기를 느꼈던 마지막 기회였기도 하고,
0: 네.
1: 아버지가 참으로 씁쓸히 은유적으로 도망칠 곳이 없다 하더라 라고 고백했던 내밀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항상 스티븐은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삶의 궤적을
0: 네.
1: 스티븐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이 불안함 같은 것들이 지금 나의 회피형 기질로 남아서 나 또한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앨리슨과 핀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고립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나 또한 아버지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0: 네.
1: 그런 슬픔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별하고 나서 이 어린 스티븐이 아버지의 부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해줬던 말들, 그런
0: 네.
1: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잖아,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잠시 들어왔다 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0: 너무
1: 어머니가
0: 슬퍼요.
1: 아주 침착하고
0: 네.
1: 처연한 낯빛으로 이 상실과 부재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복될 수 없었던 이 상실의 경험이 마지막 소설의 결말로 가면 아버지는 끝끝내 조울증을 넘어서
0: 네.
1: 조현병까지 발발해서 삼촌 줄리언에 의해서 요양시설에 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도 그 요양시설에 입원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0: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역시 알고자 하지 않았고요. 이제
0: 네.
1: 와서 어머니까지 잃은 뒤에야 이 아버지가 언제나 이기적이었던 인간으로만 기억되었던 상상 속의 삶에서 떨쳐나서 그 또한 불완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스티브는 다행스럽게도 앨리슨이 다시 자신의 어머니처럼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나와 핀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고 스티브는 돌아갑니다. 네.
0: 이렇게 지금 장편 소설 두툼한 소설 한 권을 그래도 우리 북카페에서 승숙 작가님 우리 전기수 따라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 진짜 마지막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니 뭉클해가지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이 이야기 꼭 책으로
1: 네.
0: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6277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755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민정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스티븐도 모두
1: 네,
0: 안쓰러워요.
1: 맞아요. 네, 이 모든 서사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0: 네.
1: 꼭 읽어보셔도 좋을 것
0: 다음 주엔 우리 어떤 책으로 얘기
1: 같아요. 네,
0: 나눌까요?
1: 다음 주에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고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0: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0: 다음 주에 승숙 작가님 만날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예전에 어느 화장실 거울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대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미의 기준에 의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게요. 내 얼굴도 그냥 보면 괜찮은데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꾸 부족한 점부터 찾게 되잖아요. 앞으로 거울을 볼 때 그런 기준은 내려놓으시고요. 단점 대신 내 매력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거울 속 나를 있는 그대로 예뻐해주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밤첫 곡으로 백예린이 피처링한 적재 노래였죠. 빛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청에서는요, 어느 화장실 거울에 붙어 있었다는 이 문구로 시작해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미의 기준에 의해서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누가 만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미의 기준.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지고요.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남들이 만들어진 그 외모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춰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사람의 매력은 세상이 만든 미의 기준으로 다 설명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참 웃을 때 표정이 너무 멋지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말할 때 몸짓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말투가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쵸? 찡긋하는 그 코위에 주름이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그 기준에는 담지 않는 그런 매력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그게 거울 속에 직접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이 만든 기준도 정답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시대가 변하면 또 바뀔 테니까요. 앞으로 거울 보면서 나만의 매력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준수님, 맞아요. 항상 저도 저를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랜만에 왔는데 생선님 뒤에 보이는 화면이 밤하늘의 별 같네요. 예전에는 흰색 바탕이었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와서 배경을 좀 까맣게 했는데, 아, 그래도 여전히 까마네요. 윤연우님. 오늘은 가족들이랑 강원도 정선 놀러 와서 호텔에서 듣고 있다. 와우, 럭셔리하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2761님, 생선님,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재밌겠다. 응? 맞아요. 요즘 지하철 가끔 한 번씩 타보면 사람들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휴대전화 하느라고. 그쵸?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직접 이렇게 휴대전화 다 아래 쳐다보고 있던데. 하이자 고사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 고2인데 승재쌤, 50일 지금 수학해도, 50일 수학 지금 해도 늦지 않겠죠? 아니요? 늦어요. 늦는데 지금 시작하면 악에 받쳐서 공부하면 1등급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늦어요. 남들 공부 활동 안 했잖아. 당연히 늦었지. 그런데 남들보다 3배, 4배 더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거를 주위에서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열심히 했으니까 기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기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혹시 외모에 자신이 없는 바다님들 계시면 오늘 나오시는 이분, 애티튜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배울 만합니다. 적당한 외모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월요일의 코너지기 땡깡님과 함께합니다.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경청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반디 또는 유튜브로 들어와서 유튜브에서는 검색하시면 돼요. 정승재 경청 이렇게. 반디는 반디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디 톡으로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10년 가까이 작동하고 있는 냉장고.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일까요? 아니래요. 실제로 지금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랍니다. 1930년대에 만든 제품인데 어디서요? 스웨덴 가전업체에서. 그 냉장고가 영국에 사는 80대 부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에 이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격이 49파운드. 그때쯤이면 우리 6.25도 나기 전이잖아요. 그쵸? 와, 그러면 거의 뭐... 그쵸? 와, 진짜 옛날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63만원 정도래요. 되게 비싸죠, 그쵸? 크기는 요즘 냉장고보다 훨씬 작답니다. 폭이 6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와, 1m도 안 돼요. 그리고 높이도 한 1m 조금 안 되는 90cm 정도. 그러니까 콜라병 두 개를 위아래로 쌓기도 어려운 정말 자그마한 냉장고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직 멀쩡하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냉기는 조금 약해졌는데 그래도 차갑게 음식을 보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 냉장고는 큰 냉장고잖아요. 이 부분은 보조 냉장고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와, 그리고도요, 앞으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생각이 있으시대요. 그렇게 되면 냉장고 한 대가 한 가족의 역사를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곡 함께 들었습니다. 와, 그때 우리나라는 항아리로, 맞아요. 구빠님이 그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했었던 이야기, 영국 노부부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는 9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냉장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소형 냉장고, 저희 집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저 스튜디오에서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작은 냉장고네요, 정말. 이 냉장고가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냐? 가전업체 직원이 노부부가 쓰던 이 냉장고 말고 다른 새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수리하러. 그거 고치려고 그 집에 방문했다가 오래된 냉장고가 있어서, 와, 이거 진짜 오래됐네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러니까, 저희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진 덕분에, 지금까지 고장도 한번 없이 잘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이 냉장고를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처럼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될 때, 아니면 여름에 사과를 보관할 때잘 쓴다고 하네요. 90년이 넘은 냉장고인데도 필요할 때마다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쵸? 잘 만들고 또 아껴 쓰면 이렇게 오래 우리 곁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희정 바다님이, 생선님 오늘 배우 느낌, 배우 느낌 난다고요? 어디 배우지? 미모가 깊다, 깊어요? 어떤 느낌일까?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향,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든 다음에 다시 한번 떠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남겨주세요. 4564님. 오늘 사랑하는 막내 아들 김도현 12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54번째 생일을 막내 아들 도현이의 생일과 같은 날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여름에 태어난 아름다운 도현이와 도현이 부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짱구님, 오늘은 저희 집 에어컨 고장으로 더워서 못잘것 같다고 어떡해요?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상상만 해도, 와, 진짜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에어컨 없었던 시절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샤워를 해요. 찬물로. 그런 다음에 나와서 문을 열어놔야 돼. 더운 바람 나와도 상관없어. 문 열어놓고, 모기장 돼 있을까? 어떻게 돼 있을까? 모르겠네. 문 열어놓고 문 바로 옆에서 가만히,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저는 그때 라디오 듣고 잤거든요. 지금 이 라디오 나오니까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눈 감아보세요. 그러면 잠올수 있어요. 저는 문 활짝 열고 잤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부디 빨리 에어컨 고쳐져서 내일은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꺼내 먹어요 듣고요. 장르불문 생선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다님들의 소중한 사연에 선물로 보답해드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시간입니다. 앞에서 90년 넘게 작동하고 있는 냉장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집에서도 그런 골동품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난히 오래된 물건들. 그래서 오늘 정해본 생선물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물건. 어릴 때부터 베고 자던 곰돌이 베개.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식탁. 전화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또 우리 가족이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인지 가족까지 범위를 확장해 드릴게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물건에 얽힌 추억은 무엇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인 오늘의 선정 주제는 감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찡한 사연 보내주시는 바다님들께 저 DJ 생선님이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랑 함께하시는 분은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한로로가 부릅니다. 영영.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한로로의 영영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이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뭔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본가라 그래야 되나요? 부모님 이사하는 집에서 저희 부모님 청첩장을 발견했어요. 1971년 12월 11일인가? 청첩장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때는 청첩장에 한명한 명씩 인쇄된 글씨로 누구에게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첩장을 받을 사람,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그랬었나 봐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발견했었던 거는, 와, 고3 때 쓰던 삐삐. 호출기라 그러죠. 그거를 배터리를 넣어보니까 지금도 작동을 해요. No pages. 이렇게 딱돼 있더라고요. 이온게 없다. 이렇게, 어? 도착한 알람이 없다. 그리고 탁! 써 있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3679님은 15년 된 곰돌이 인형. 어릴 때부터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엄마 없이 혼자 있을 때마다 저랑 같이 있어줬다고. 아유. 그거 평생 간직하세요, 정말. 그거 전 옛날 물건이 하나도 없어. 지금 찾아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3679님에게 뭐 드릴까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님, 요강이요. 우리 엄마 시집 올때 외할머니가 주셨던 요강이 44년 됐어요. 와. 와, 이건 좀 짠하다, 그쵸? 요강이 뭔지 모르는 바다님도 많으실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강, 너무 좋다. 응? 너무 좋진 않죠? 요강이 왜또 너무 좋아? 박준수님, 저는 신생아 때 할머니께서 사주신 신생아 이불,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저 포대기라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했었던데, 그거 없어, 지금은. 박준수님께 뭐 보내드릴까요?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드리세요. 김보영님.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때부터 항상 가족 사진을 찍어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 카메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 팔잖아요. 카메라 기기 변경할 때저 하나도 안 팔고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황유민님, 제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 20년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장롱 한 켠에 남아 있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햄버거 드릴까요? 햄버거 드세요. 김세경님은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아오신 28년 된 망원경. 와, 이것도 진짜 오래됐네요. 아직도 있으시다고. 엄여진바다님은 제가 가진 가장 오래된 물건은 한살때 누워서 가지고 놀았었던 음악 나오는 집 모양 장난감이래요. 띵띵띵 뭐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건가 보다. 어렸을 때 항상 그거 틀어놓으면 울지도 않고 음악 들으면서 잘 놀았다고 했대요. 그랬던 제가 커서는 폰으로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네요. 어머, 느낌 참 좋다. 엄여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양념으로 시켜 드세요. 이렇게 네분 선정해 드렸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게시판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 주셔야지 저희가 집으로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0: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듣고 와서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들,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 바랍니다. 프로 미스 나인의 노래 듣고 시작하죠. 비타민 미.
1: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E.

0: 수다는 떨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전화를 하자니 혹시 잘까봐 망설여질 때
1: 그럴 땐 저희랑 수다 떨어요. 우리 바다님들의 친구 땡깡이랑 센서님이 있잖아요.
0: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편하게 나눠보는 시간 일단 들어봅시다. 저는 항상 이분을 기다립니다. 왜? 경청에서 월요일마다 이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과한 자신감의 주인공, 경청의 에너지, 비타민 땡깡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경청의 비타민 땡깡, 땡깡입니다.
0: 비타민 땡깡 땡깡입니다. 이건 뭐예요?
1: 아 비타민 방금 전에 노래가 비타민 미였잖아요.
0: 예.
1: 그래서 비타민 땡깡.
0: 아 네. 비타민
1: 땡깡. 비타민 C가 아니라 비타민 땡깡이.
0: 그랬구나. 그럼 땡깡이면 T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겠다.
1: 아 T가 아니라 전 D예요. 댄스 강이라서.
0: 아 그러네.
1: 비타민 D.
0: 비비

0: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캘린더에 제가 저장했거든요. 벌칙은 다음 주에 꼭 수행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럼 진절미랑 같이
0: 아, 그러네.
1: 보시겠네요.
0: 절민이 올때 제가
1: 아싸,
0: 예, 분홍색 옷 반드시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안보나님이 안녕하세요, 땡깡님. 핑크 핑크 하시네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또
1: 와,
0: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요즘 절미님이
1: 네.
0: 우리 땡깡님을
1: 네.
0: 연애 프로그램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출연시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 아, 이제, 모태솔로 분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인데요.
0: 예.
1: 이제 제가 한 모태솔로잖아요.
0: 저도 모태솔로고.
1: 아, 자꾸 아니신 것 같은데.
0: 아우, 모태솔로예요.
1: 저랑 같은 동급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아니시잖아요.
0: 모태솔로가 최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1: 네.
0: 아,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달코 다른 사람?
1: 달코 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는 갔다.
0: 스크래치 있는 저와 그다음에 모태솔로인 땡깡님. 아니, 그런데 진짜 출연할 생각은 있으세요?
1: 네. 저
0: 어?
1: 출연 시켜주시면은 해보고 싶긴 합니다.
0: 그러면 출연 가능할걸요, 아마? 연락 안 왔어요, 피디님들한테?
1: 연락은 안
0: 모태솔로라는
1: 오더라고요.
0: 걸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1: 그런가 봐요. 지금 선포해야 되나?
0: 땡깡님 모태솔로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1: 맞습니다!
0: 몇번 사귀어봤어요?
1: 0번이요.
0: 모태솔로 진짜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맞구나.
1: 네.
0: 야, 그러면 진짜 여기에 출연을 하면 참 좋겠네. 시즌2가 끝났대요.
1: 맞아요.
0: 이제
1: 그래서.
0: 시즌3 시작하는데, 연락 오면 곧바로.
1: 네, 저도 넷 땡땡에 진출하는 거죠.
0: 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런 마음이구나. 돈 벌려는 마음이에요?
1: 네.
0: 아, 그러면 안
1: 아,
0: 돼.
1: 그래요?
0: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출연자들이 연애에 되게 서툴대요.
1: 맞아요.
0: 땡깡님 안 서툴 것 같은데, 그런데?
1: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0: 자, 전화 왔어요. 뜨르릉.
1: 네, 여보세요?
0: 오빠. 나 여기 너무 지금 팬티질해서, 진짜, 머리 아파서 문을 딱 열어놨는데, 문을 여니까, 매연이 계속 들어오고, 문을 닫으려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러면 일단 자리를 피해야 될것 같아. 그
0: 어디로 가지?
1: 화장실 있어, 거기?
0: 화장실도 지금 다 매연, 페인트 냄새 때문에 큰일
1: 그래? 그럼
0: 났는데.
1: 일단 밖에 나가자. 밖에
0: 밖에
1: 나가면
0: 지금 매연이 너무
1: 아,
0: 심한데.
1: 매연이 심하다고?
0: 오빠, 실망이다.
1: 왜?
0: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
1: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0: 이럴 때 정승재 같은 사람은
1: 네.
0: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뭐죠?
0: 해봐요.
1: 아, 지금 매연이랑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오빠.
0: 우리 땡깡이 괜찮아? 오빠가 지금 갈까? 이거지!
1: 왜 가야 돼요? 제가 가서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너무 멘트 아니에요?
0: 옆에 있어줘야지. 힘들대잖아,
1: 아.
0: 여자친구가. 안 되겠네, 진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
1: 네.
0: 거기 출연자분들이 이렇게 혼내요. 그 프로그램에. 강한나 패널,
1: 아, 맞아요.
0: 서인국님, 이은지님, 카더가든님.
1: 엄청 혼날 것 같아요, 저.
0: 그러니까 엄청 혼나겠는데? 네
1: 아.
0: 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혼낼 것 같아요?
1: 네분 중에 카더가드님이 진짜 저를 혼내실 것 같아요. 그
0: 카더가든.
1: 카더가드님이
0: 예.
1: 캐릭터 티셔츠 입는 남자를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캐릭터 티셔츠 엄청 좋아하잖아요.
0: 네.
1: 캐릭터 가방도 메고, 이렇게 진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리고 소개팅 나갈 거예요?
1: 아, 소개팅 나갈 땐 참아야죠, 그래도.
0: 소개팅 나가서 음료 뭐 시킬 거예요?
1: 음료는, 원래는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이제
0: 핫초코?
1: 아이스 초코 먹고
0: 안
1: 싶은데,
0: 돼, 안 돼.
1: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0: 그래,
1: 참겠습니다.
0: 그걸로 가야 돼.
1: 네네네.
0: 무난한 걸로 가야
1: 무난한
0: 돼.
1: 걸로
0: 처음에는
1: 가겠습니다.
0: 무난한 거
1: 네.
0: 가야 돼. 배고프대요. 어디 갈 거예요? 첫 식사 어디서 할 거예요?
1: 첫 식사는, 초밥집 어떨까요?
0: 초밥? 초밥? 나쁘지 않을 것
1: 분위기 좀
0: 같은데.
1: 있을 것
0: 분위기
1: 같아서,
0: 있으면.
1: 네. 사실은 속마음은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0: 돈가스는 조금 그렇지.
1: 그래도 일식 돈가스
0: 아, 일식
1: 요즘에
0: 돈가스
1: 잘하는 데
0: 괜찮아요.
1: 많잖아요. 네.
0: 맞아요. 그런,
1: 규카츠 이런 것도 있고.
0: 저기, 생선이 아니고 저거 뭐라 그러죠? 그거?
1: 돈가스요?
0: 치즈카츠.
1: 치즈카츠.
0: 그것도 맛있고.
1: 아, 맛있겠다.
0: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1: 어떨까요? 저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0: 땡깡님이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땡깡님만의 그 순수한 귀여움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걸로 좀 여성분들의 그 뭐라 그러지? 모성애? 이런 걸 살짝
1: 자극할까요?
0: 자극하면 너무 그냥 성공하실 수 있지
1: 어,
0: 않을까.
1: 조언 감사합니다.
0: 우리 일단 들어봅시다는 뭐 하는 코너죠?
1: 네, 저희

0: 코너는요,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그리고 가족, 친구의 매력까지 경청해 소문내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튜브와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8001 바다님이 보내준 사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 저에겐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평소에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어서 깨톡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친구랑 놀고 있으면 동생한테 꼭 연락이 와요.
1: 누나, 집에 언제 와?
2: 8시 전에는 갈것 같은데? 왜?
1: 그러면 오는 길에 닭강정집 거기 있잖아. 거기서 닭강정 한 상자만 좀 사오면 안 돼?
2: 귀찮아. 그냥 배달시켜.
1: 아, 근데 배달 최소 주문 맞추려면 많이 시켜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용돈 얼마 안 남아서 그래.
2: 돈은 네가 낼 거야?
1: 내가 지금 톡으로 보낼 수 있어.
2: 오케이, 콜. 그런데 잠시 뒤에 톡이 또 와요.
1: 누나, 큰 사이즈로 사야 돼, 알았지?
2: 그리고 5분 뒤에 또 옵니다.
1: 저기 매운맛 사지 말고 달콤한 맛으로.
2: 그리고 5분 뒤.
1: 사장님한테 거기 떡좀 많이 넣어달라 그래.
2: 그리고 또 5분
1: 아,
2: 뒤.
1: 올때 콜라도 좀 사와줘.
2: 그래서 동생이랑 깨톡창을 보면요. 남매 대화창이 아니라 음식 주문창을 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요. 동생한테 연락이 왔길래 또 먹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했죠.
1: 누나, 집에 언제 와?
2: 왜? 또? 너뭐 먹고 싶어서 그러지?
1: 아니, 오늘 피자 방문 포장하면 50% 할인해준대. 오는 길에 사오면 좋겠다.
2: 알겠어. 먹고 싶은 거 메뉴 그거 정해서 보내놔.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집에 돌아갈 때쯤에 동생이랑 대화창을 확인했더니 이런 톡들이 와 있더라고요.
1: 거기 하프앤하프로 한쪽은 페퍼로니 한쪽은 포테이토 피자로 하고 도우는 오리지널 도우로 레귤러로 사오면 될것 같아. 그리고 끝에 치즈 크러스트로 바꿔주고 갈릭 디핑 소스 그거 하나만 받아오면 안 돼. 적어도 세개 필요하니까 추가 주문해주고 콜라도 꼭 사왔으면 좋겠어.
2: 이 정도면 동생 휴대전화에 내 이름이 배달의 누나 로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동생 주문을 무시해도 되겠지만 제가 꼬박꼬박 사가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사가면 동생이 저도 꼭 같이 먹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으면 저도 은근히 휴대전화를 보게 돼요. 오늘은 동생이 뭐 사오라고 안 하나 하고요. 동생아, 네 주문이 누나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네가 돈을 내고 나도 같이 먹게 해준다면 앞으로도 사다 줄 의향이 있단다. 그러니 누나를 너만의 배달기사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주문해주렴.
1: 사연 주신 8001 바다님. 동생이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는데 꼭 먹을 거 사오라고 이렇게 톡을 보낸대요.
2: 귀엽다.
1: 귀찮긴 해도 또 동생이 사달랄라 그러고, 그리고 또 먹을 기회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부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절미님이랑은 어떻게 돼요? 누가 심부름을 시키고 누가 심부름을 하는 편이에요?
0: 저번에 그 진절미 같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1: 예.
0: 진절미가 막, 케이크
1: 시키죠.
0: 먹고 싶다 이렇게
1: 맞아.
0: 말하면
1: 그러면
0: 제가
1: 사오면
0: 사러
1: 되네.
0: 갑니다.
1: 왜 그렇게, 그거는 진짜 땡깡님은 아까
0: 네.
1: 이 누나는 사연 속의 누나는 집에 오는 길에 사다 주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0: 네.
1: 땡깡님은 집에 있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0: 네.
1: 왜 그래요? 진절미님이 이렇게 위에요, 진짜?
0: 저도 근데 이 누나분과 똑같은 게
1: 네.
0: 카드도 주고 같이 먹게 해주니까 능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
1: 아,
0: 같아요.
1: 먹게 해주니까 그렇게
0: 네.
1: 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또 심부름 뭐 하셨어요?
0: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0: 밖에 사러 갔던 것 같아요.
1: 좀 요거트 아이스크림?
0: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1: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놀랄
0: 아니
1: 일이에요?
0: 요거트 아이스크림 많고 많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1: 네, 자몽 추가해서
0: 자몽 추가는 안 했어요.
1: 벌집?
0: 벌집 추가했죠.
1: 벌집
0: 네.
1: 추가했고 그다음에 또뭐 추가했어요?
0: 그다음에 초코
1: 그 과자 그링 초코링
0: 초코링 아니고
1: 초코링
0: 초코
1: 말고
0: 쉘이라고
1: 초코 쉘은 뭐, 아,
0: 초코 껍데기
1: 그 이렇게 생긴 거.
0: 네, 소스 얼린 거.
1: 그치 그치. 아,
0: 네네네.
1: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0: 그거랑
1: 먹었어요?
0: 네, 먹었습니다.
1: 그래서 그거를 두개 사온 다음에 하나씩 먹었어요. 하나 사온 걸 옆에서 뺏어 먹었어요.
0: 하나가 2인 세트니까
1: 아, 2인
0: 그거,
1: 세트
0: 네, 같이
1: 해가지고
0: 먹었습니다.
1: 같이 먹었어요?
0: 네.
1: 같이 이렇게 숟가락 들고 동시에 먹어야

0: 절미님이 먹고 나면 하이에나처럼 나중에 이러면서
1: 그래도 저도 인간인데 같이 겸상을 하죠.
0: 먹어요. 겸상 그래요? 와,
1: 네.
0: 그래도 절미님 되게 착하네요.
1: 네.
0: 66바다님이 크크크크 동생 귀여운데 저도 남매인데 남동생이 사오라 그러면
1: 오,
0: 사온다고. 와, 착한 누나들 요즘
1: 좋은 누나시다.
0: 많네. 누나들이 많이 착해졌네 요즘 시대. 저희 때는 누나들이 이렇게 남동생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1: 뭐 사오라고 해보신 적 없으세요,
0: 저는
1: 누나한테?
0: 한 번도
1: 아,
0: 없어요.
1: 진짜요?
0: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단
1: 헐.
0: 한 번도 누나한테 뭐 시킨 적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1: 착한
0: 없어.
1: 동생이네요.
0: 누나는 집이 5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1: 네.
0: 그러면 이제 누나가 항상 그 전화를 하죠. 우리 집으로.
1: 어떤.
0: 야, 내려와. 무거워. 되게
1: 아.
0: 짧아. 내려와. 무거워. 그럼 내가 내려가서 짐 들고 막
1: 뭘
0: 올라가고.
1: 들고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0: 뭐 수박이나 아니면 되게 옷 되게 무거운 거.
1: 아.
0: 그럼 내가 딱
1: 약간
0: 들고
1: 권력
0: 오고.
1: 있는 누나분이셨구나.
0: 예.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동생을 엄청 귀여워하네. GOD817님. 나였으면 동생이 먹을 거 사오라 그러면 무시하거나 심한 말할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많이 그렇죠, 뭐. 동생이 그러면 뭐. 형 동생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1: 형동생.
0: 막내 누구예요? 참빈님?
1: 네, 참빈이.
0: 참빈 씨가 땡깡한테 뭐 시킨 적은 없죠?
1: 시킨 적 없고, 제가 시키죠,
0: 남동생이 형, 그치.
1: 남동생한테는.
0: 남동생이 형그 관계는 엄청난
1: 네,
0: 권력 관계잖아.
1: 제가
0: 말도 안
1: 시켜요.
0: 되지. 가우디 가우스님은 저희 오빠 언니는 막내인 절 그렇게 시켰었다고. 맞아요.
1: 막내는 좀 시킴을 당해야 합니다.
0: 맞아요. 어? 그래야 된다고?
1: 네, 막내는 그런
0: 뭐를
1: 존재.
0: 해줬어요? 막내를 위해서.
1: 저요?
0: 예.
1: 용돈 가끔
0: 아,
1: 주죠.
0: 줘요?
1: 네.
0: 아, 그러면 해도 되지.
1: 네.
0: 아이,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주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 끝이죠, 뭐.
1: 그럼요.
0: 우리 바다님들도 심부름 부탁한 적 있는지 아니면 심부름을 해준 적이 있는지 형제, 자매와 관련된 심부름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죠. 얼마 전에도 출연해주신 최유정님의 노래입니다. 비장의 무기.

0: 중독성 강한 노래
1: 타랑
0: 탕탕타랑
1: 탕탕
0: 탕탕타랑
1: 타랑
0: 최유정님의 비장의 무기 퍼펙트 타겟 듣고 왔습니다. 정짱구님이 저도 남

0: 동생 많이 사다 줬던 기억이 나네. 와, 좋은 누나
1: 오.
0: 진짜 많네. 근데 남동생도 저 많이 사준대요.
1: 아.
0: 좋다.
1: 부맛이 아는 사이.
0: 그러니까. 라라라333님은, 오, 땡깡님, 절미님 부탁에 바로 사오신다니, 좋은 오빠셔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사랑받으시겠다. 결혼보다는 일단 첫 번째 여자친구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프로그램에
1: 도와주세요.
0: 예, 출연할 수 있도록 우리 PD님 연락 바랍니다. 저는 형부가 출장 다녀올 때 선물 사다 주거나 맛집 가면 포장해서 갖다 주고 그렇다고. 형부도 참, 진짜 처제 사랑은 형부인 것 같아요. 그쵸?
1: 형부가 어떤 관계죠? 그 언니의 부
0: 언니의
1: 남편,
0: 남편. 그치.
1: 그쵸?
0: 형부지.
1: 아, 좋으시겠다.
0: 왜요? 형부 갖고 싶어요?
1: 저는 여자니까 형부를 못 가지지 않나요? 아,
0: 여자라고요?
1: 남자니까.
0: 진짜,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실수 안 하잖아요? 어? 아니, 이런 거 실수 안 해, 보통.
1: 아니,
0: 아니,
1: 저 여자가
0: 잠깐만.
1: 아니니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왜요?
0: 조금 이상한데? 좋아요. 노래 듣기 전에 우리 8001 파다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0: 동생이 평소시에는 연락도 안 하는데 꼭 먹을 때만 이거 사와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연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동생들이랑 먹을 거 심부름 말고 톡하세요, 우리 땡깡님은?
1: 아, 요즘에 좀 재밌는 영상들 있잖아요.
0: 아, 그런 거
1: 그런 거
0: 이렇게 링크.
1: 공유로, 네, 공유하는 것 같아요, 서로.
0: 그러면 서로 세 명의 단톡방도 있어요?
1: 세 명의 단톡방은 없습니다.
0: 아, 없고. 그건 왜
1: 네.
0: 없어요?
1: 그왜 없죠?
0: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1: 네.
0: 안 만들었으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요.
0: 지금 만들면 됩니다.
1: 아, 근데 그렇게 셋이서 막할 얘기는 따로 없어서.
0: 셋이서?
1: 네.
0: 만약에 엄마 아빠가 살짝 다투셨다 그러면 엄마 아빠 싸웠음 이런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1: 그런 거는 이제
0: 공개사항이든.
1: 개인톡으로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거랑
1: 네, 개인톡으로. 야, 지금 이상하다, 분위기. 이렇게 둘다 한테.
0: 지금 현재 엄마 아빠는 괜찮으시죠?
1: 지금 괜찮으십니다,
0: 아, 지금
1: 요즘
0: 괜찮으시고.
1: 여행도 자주 가시고.
0: 자주 가시고. 되게 좋으시네요, 두 분.
1: 네.
0: 이제 아들, 딸다 키워놔서 얼마나
1: 그니까요.
0: 행복하세요.
1: 그래서 살맛 나신 것 같아요.
0: 친구분들한테 땡깡도 자랑하고, 진절미도 자랑하고, 찬민 씨도 자랑하죠. 엄마, 아빠.
1: 자랑하는데,
0: 예.
1: 요즘에 제가 살이 너무 쪄서 자랑하시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0: 창피하시는구나.
1: 네,
0: 그럴 수 있어요.
1: 창피하세요.
0: 부모님도 항상 자식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1: 그니까요.
0: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 그런가 봐요.
0: 이해하시죠?
1: 이해 안 돼요.
0: 뭘또 이해
1: 이해
0: 안
1: 안
0: 돼요?
1: 되고요. 자식
0: 왜요?
1: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니죠. 그럴 의무는 없죠.
1: 왜요?
0: 지금 20살까지 키워, 지금 20살 한참 지났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맘대로라기보다 알아서 살아야지.
1: 아.
0: 부모님은 절대로
1: 네.
0: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1: 네. 저도
0: 생각합니다.
1: 압니다.
0: 순둥순둥 귀여워 보이지만 이래봬도 삼남의 장남인 우리
1: 장남입니다.
0: 땡깡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단
1: 들어봅시다.
0: 들어봅시다입니다. 1부는 서서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2부에서 그리고 또 추천곡 대결 오늘 있잖아요. 오늘의 벌칙은 무엇이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사연들 언제든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반디 앱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부 끝곡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남매팀,
1: 우와,
0: 땡절스의 노래, 하이파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은 누구시죠?
1: 저는 바이라민 땡깡입니다.
0: 땡깡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경청에 공유해 주신 얘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와,
1: 와.
0: 청소년 소통 방송인데 40대 아줌니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1: 오.
0: 월요일 기다렸죠용. 황미경 바다님.
1: 오.
0: 40대 아줌니라니요. 한창이시죠, 뭐.
1: 한창이시죠.
0: 학 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시고요. 학 조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시는 경청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최혜정님은 저 소문낼 거 있어요. 며칠 전에 수학쌤이 저희 반 남자애한테 대신 나와서 수업하라 그래서 걔가 나왔는데요. 그때 걔가 승재쌤 성대모사를 했는데
1: 오.
0: 진짜 똑같았어요. 미미미누 수준급으로 똑같았다고.
1: 허!
0: 와,
1: 보고 싶다.
0: 저는 모르겠어. 미미미누님이
1: 네.
0: 성대모사하는 게난 1도 안 똑같거든. 막 이상하게 그랬구요 막 이래. 나안 그러거든. 이상하게.
1: 그러시는데요?
0: 그런데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1: 강의할 때 특히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0: 안 그러거든.
1: 텐션 더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0: 텐션이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답답해하는
1: 아.
0: 마음.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게 뻔하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1: 아.
0: 안 되거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는 거지. 성대모사 할줄 아는 거 있으세요?
1: 저는요, 그 장범준님 아세요?
0: 어? 할줄
1: 버스커
0: 알아요?
1: 버스커? 네.
0: 해봐요.
1: 처음엔 사랑이란 게. 아,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울었는지 웃었는지 난 모르지.
0: 그거는
1: 어떠세요?
0: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시냇가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소리였어. 아,
1: 아니에요.
0: 그거지
1: 진짜
0: 지금. 한번더 해봐요.
1: 웃었는지 울었는지 넌 모르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비슷한데?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똑같다 그랬어요. 바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0: 웃었는지 울었는지 이게 뭐예요?
1: 이렇게 부르세요, 정말.
0: 누가 그렇게
1: 그 음원
0: 부르냐고?
1: 들으시면 진짜 비슷하다고
0: 아,
1: 생각하실 거예요.
0: 알았어요. 우리 바다님들이 또 어떤 얘기를 보내주셨는지 정창군님도 웃잖아요. 7514님의 사연 지금 듣겠습니다.
1: 저희 아빠는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으시는데, 유독 내비게이션 말은 안 믿으세요. 얼마 전에도 아빠 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출발하자마자 내비랑 신경전을 벌이시더라고요.
2: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0: 아이고, 내비 선생님,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 길은 직진으로 가야지, 빨라. 아유, 정말.
1: 앞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내비 말대로 가보자.
0: 아유, 기계는 사람한테 안 되는 거요. 내가 지금 이 길을 몇 번을 갔어? 어?
2: 딴딴, 딴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이 20분 늘어났습니다.
1: 에?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저기 앞에서 공사하네. 아, 그래서 내비가 아까 우회전하라고 했나 봐. 아빠, 내비 말좀 듣자니까. 이렇게 아빠는 내비가 알려준 길에서 늘 자신 있게 벗어나시거든요.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잠시 후 서울 양양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입하세요.
0: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유 강릉 가려면 영동 타야지 무슨 서울 양양 그거 막히긴 하고 아유
1: 아,
0: 정말.
1: 영동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다른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닐까?
2: 잠시 후 영동 고속도로 말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입하세요.
1: 아빠, 얘가 저기로 가래잖아. 이번엔 내비 말 듣자.
0: 아니 내비가 참 4가지가 없네. 아유 영동 고속도로 말고 딴 데를 진입하라고? 이거 참 내비. 나는 이 내비가 태어나기 전에 20년을 이 길을 다녔어. 강릉을 내가 몇 번을 갔는데 내가 내비만을 내가 듣겠어? 아유 정말.
2: 딴딴 딴딴 딴딴. 경로를 또또 이탈하였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이 60분 늘어났습니다.
1: 아빠, 차가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 이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나 봐.
0: 아유, 그래? 참. 근데 모르는 거야. 내비가 알려준 그 길도 아마 막혔을 거야. 더 막혔을 거다.
1: 이렇게 결국 내비가 맞았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저희 아빠는 청개구리처럼

0: 내비 말을 안 들으시는 걸까요?
1: 지오디817님이 땡깡님 장범준님보다 내비게이션 성대모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장범준님 진짜 너무 미안한데 너무 하나도 안 똑같았어요. 진짜
2: 처음엔 사랑이란 게.
1: 아일리님은 강릉 주민입니다. 양양으로 와야 빠르다고. 맞아, 양양 타면 훨씬 빨라요. 1시간 한 50분 정도 되면 속초인가 그쪽에 갈걸요. 속초 아닌가? 처음에 양양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강릉이고 위로 올라가면
2: 속초.
1: 속초인가? 어, 맞아.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쪽 간지 진짜 오래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강원도 가본 지. 왜
2: 그게 강원도 뭐, 너무 좋은데.
1: 뭐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2: 아, 운이랑 그런 거. 아, 성게알 비빔밥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1: 아, 그거, 아, 10년은 안 됐겠다. 그래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다. 5, 6.
2: 그게 그거죠.
1: 5년은 지난 것 같고. 그거를 당일치기로 많이 갔었어요. 아, 예전에. 강원도.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한 2시간이면 가니까.
2: 누구랑 가신 거죠?
1: 어, 여기 EBS PD님이랑. EBS 진짜요? PD님이랑 EBS PD님, 가족분이랑. 어... 저는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맞아요. 우울하네요.
2: 감동적이네요. 네.
1: 땡깡님 아버님은 어떠세요?
2: 저희 아버지는 또 예. 자기만의 길, 자기가 아시는 길을 그쵸. 꾸준히 밀고 나가십니다.
1: 땡깡님은 어떤 편?
2: 저는요.
1: 무조건 믿는 편이죠.
2: 좀 믿는 편이에요.
1: 내비 없으면 못 가죠.
2: 몇 개 없으면 잘 못 가요.
1: 집 못 가요? 진짜로? 내비가 없어 지금.
2: 갈 수는 있는데.
1: 갈 수 있어요?
2: 있는데요. 예. 속도가 예. 불안해요. 그 속도 위반.
1: 아니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마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달린다는 게 아니라. 그아 빨리 달리기는 하지만 그 어느 지점에서 속도 카메라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빨리 달리지만 않으면
2: 아,
1: 그거
2: 아 그러네.
1: 어, 규정 속도 준수하면 되지.
2: 네네 규정 속도 위반하면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위반 안 하면 내가 왜 이래 아까부터 위반 안 하면은 위반 안 해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집엔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2: 네 찾아갈 수 있습니다.
1: 집에서 EBS도 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2: 그건 안 돼요. 가는 건 잘하는데 왜 오는 건 안 되지?
1: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그렇게 그 하지 마요.
2: 그렇게
1: 절미님은요? 절미님은 잘하 누가 아, 더 잘해요?
2: 그 근데? 친구는 진짜 방향지예요.
1: 아, 아예 못하는
2: 길치에다가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무조건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봐도 딴 길로 갑니다.
1: 그러면 방향은 잘 방향 감각은 괜찮아요?
2: 저는 더듬이가 달려 있어요.
1: 아 진짜? 진짜요? 알아요? 지금 북쪽인지 서쪽인지 동쪽인지 알아요? 가는 길이?
2: 가는 길을 알죠.
1: 알아요?
2: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겠죠, 저는.
1: 아, 모르네, 그러면.
2: 네.
1: 지금 집이 어느 쪽인지 알아요? 서남쪽인지.
2: 집이 그냥 남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동남쪽이에요. 아, 모르는구나. 아, 네. 지도 안 좋아하네요, 그러면.
2: 지도는 잘 안 좋아합니다.
1: 아, 지도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지도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지도 위에서 차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운전해요.
2: 와, 쌤 그러세요?
1: 제가 그래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내비를 거의 안 봐요.
2: 오!
1: 그리고 내비를 보더라도 길을 외워요. 다음부터 내비 우와. 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하는 거를 알면 되게 쾌감을 느끼는
2: 그런, 아,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1: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운전도 좋아하고 그러는 이유가 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아빠도 내비가 알려준 길을 믿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좋고 아는 길로 갔다가 저 더 늦어졌어요? 이런 것도 좋고
2: 네.
1: 또 내비 말 들었다가 더 늦어진 경우 저 꽤 많거든요.
2: 저도요.
1: 그러니까 그런 사연도 재미난 에피소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은 샵1045와 무료인 유튜브 댓글 그리고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우와.
1: 저와 땡깡님의 추천곡 대결 시간. 이번 주 대결 주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바로 It's me, 땡깡입니다.
1: 맞습니다. 땡깡님이 떠오르는 곡을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땡깡 그 자체다. 땡깡이 생각나는 그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일까? 저번 주의 벌칙은 핑크색 옷을 제가 지면 핑크색 옷을 입는 거고
2: 네?
1: 땡깡님이 지면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였는데 네. 제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정말 저는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0: 사드리겠습니다.
1: 꼭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 처벌 주제는, 처벌 그러니까 좀 무섭다.
0: 그러니까요,
1: 벌칙은요.
0: 벌칙.
1: 다음과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 사진 찍잖아요. 끝난 다음에.
0: 네.
1: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어부바 해주는 거. 업고 사진 찍기.
0: 허리 괜찮으세요?
1: 저 허리요?
0: 네.
1: 완벽합니다.
0: 그러면 가능하시겠다. 오늘 제가 이길 거니까요. 네.
1: 몇 킬로 나가세요?
0: 저 84kg 나갑니다.
1: 83까지 가능합니다.
0: 생선님 몇 킬로세요?
1: 저요?
0: 네.
1: 저도 한 83, 84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0: 아,
1: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가져온 추천곡을 지금부터 발표하는
0: 네.
1: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먼저 땡깡님부터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0: 땡깡 하면 프리티. 프리티 하면 땡깡이잖아요. 그래서 땡깡 is 예쁘다. 그래서 에스파 분들의 예삐예삐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잖아요.
0: 네.
1: 제가 성향 파악을 좀 해봤는데,
0: 네.
1: 제작진분들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로 투표를 해주시는 분이 있고,
0: 네.
1: 진짜 주제만 보고, 주제에 맞는다, 안 맞는다만 보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0: 네.
1: 주제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한테는 졌네요. 우리
0: 아니죠.
1: 땡깡님이.
0: 찰떡이죠, 완전.
1: 예삐예삐가.
0: 네. 너무 예쁘고 자신감 넘치니까.
1: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마이 선입니다.
0: 아들이요?
1: 내 아들. 내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0: 오.
1: 아들이 아빠와 엄마한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땡깡님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0: 와,
1: 딱입니다. 마이 선.
0: 좀 슬
1: 김건모의 노래.
0: 슬픈 노래예요?
1: 빠른 노래입니다.
0: 아, 다행이다.
1: 그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땡깡님의 추천곡, 예삐예삐가 적당하다 싶으시면 1위라고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0: 네?
1: 생선님의 추천곡, 마이선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면 2위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1: 준비되셨습니까?
0: 네, 오늘도 라이브로
1: 라이브
0: 저희
1: 하신다고요?
0: 네. 안 하시나요?
1: 라이브 점수가 따로 있나요? 심사위원마다 라이브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0: 네.
1: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에스파의 노래 예삐예삐 김건모의 마이 선 들어갑니다.
0: 네, 땡깡 하면 예삐. 예삐 하면 땡깡. 파워 자신감 넘치는 땡깡이 부릅니다. 에스파의 예삐예삐.

0: 야, 대박. 너무 신나는데요? 자, 땡깡의 추천곡 에스파의 예삐예삐, 생선님의 추천곡 김건모의 My Son 라이브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안보다님이 땡깡님 라이브 잘하시네요. 엄청 연습하셨나봐요. 저 오면서 한 시간 동안
1: 아 진짜로
0: 연습했거든요, 차에서.
1: 어, 되게 잘했어요, 진짜. 그쵸, 그쵸. 딱 듣는데,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것만 어색하고 나머진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 좋아요. 뭐, 감사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뭐 알아서.
0: 네, 판단하셨겠죠.
1: 잘 판단하셨겠죠, 네. 뭐. 이 정도 라이브라면 땡깡님에게 한 표 10112님이 감사합니다. My Son 중간에 공부 좀 해라 가사 들으시고, 엄여진님이

0: 2학기 개강하면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흠뻑 빠지셨단 얘기죠.
1: 그쵸.
0: 로론의 0710님은 생선님 라이브 맛깔난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의 추천곡 대결은 누가 이길지 왜요? 땡깡님 왜요?
1: 아, 한마디 하고 싶은
0: 예,
1: 게,
0: 한마디 하십시오.
1: 김건모 선배님이랑
0: 예.
1: 목소리가 굉장히 흡사하세요.
0: 얇습니다.
1: 누가요?
0: 제 체형이요.
1: 아, 목소리 말고요?
0: 아니요. 아니, 제가 김건모님을 워낙 좋아하니까.
1: 근데 진짜 조금 닮았어요.
0: 맨날 노래, 맨날 모든 전곡을 노래방에서 맨날 불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1: 모창
0: 뭐.
1: 잘하시네요.
0: 모창을 한
1: 성대모사.
0: 건 아닙니다.
1: 아, 네, 그러세요?
0: 모창을 한건 아니고, 장범준님보다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1: 그니까요. 오, 그래서 굉장히 닮으셔서
0: 좋습니다.
1: 놀랐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오늘의 벌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 네.
0: 이긴 사람이 진 사람
1: 어부바 해주기.
0: 어부바 아니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
1: 아,
0: 어부바
1: 어부바
0: 해서
1: 해주기.
0: 어화둥둥 어부바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1: 어두둥둥.
0: 찍는 겁니다.
1: 좋습니다.
0: 준비되셨습니까?
1: 준비됐다.
0: 지금 현재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집계를 해주시고 있는데
1: 나 떨려.
0: 막상 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갈등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오,
0: 다시
1: 그러세요?
0: 한번 재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땡깡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 가나요? 오늘 심사 결과는 4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내 표를 받았을까요? 땡깡이가 마이선이라는 생선님이냐? 본인이 예삐예삐하다는 땡깡이냐? 과연 오늘의 승자는 생선님 내 표, 땡깡이 한 표, 4대 1로 생선님 승!
0: 아, 오랜만에 이겼네요, 제가.
1: 그러게요.
0: 4대 1, 이런 거를 압도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연습 많이 하셨는데.
1: 그러게요.
0: 그게 저기에서 깎였을 거예요. 예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핸섬, 핸섬, 이런 거였으면 1등 하지.
1: 제가 근데
0: 예쁜 거보다는 잘생겼잖아.
1: 그쵸.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제가.
0: 그렇지, 그렇지. 예삐는 아니지.
1: 인정해야겠다.
0: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오늘의 벌칙하고 저는 저번 주의 벌칙을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이렇게
1: 근데 1 누구예요?
0: 하겠습니다.
1: 1 손들어 주시겠어요? 역시
0: 어머!
1: 피디님.
0: 피디님의
1: 피디님 너무
0: 사랑을.
1: 예쁘세요. 피디님 예삐예삐야 진짜. 아시죠? 피디님 예삐예삐.
0: 좋습니다. 우리 땡깡님과 벌써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어 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일찍이다.
1: 좀 남았는데요?
0: 예, 시간 좀 남아서.
1: 이럴 수가?
0: 그러니까 우리 두분다 너무 잘하셔서 고르기 어려웠다고 김소연님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도 남았다. 다른 성대모사 할줄 아는 거 있으세요?
1: 다른 성대모사요? 저
0: 예.
1: 폴킴 가능합니다.
0: 아, 폴킴 들어갑니다.
1: 잠시만요.
0: 폴킴.
1: 아, 노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조금만 시간 주세요.
0: 폴킴 MR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안 되죠. MR은 안될 거야. 그거 한번 틀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1: 뭘 틀어요?
0: 그거
1: 제가 틀까요?
0: 휴대폰으로.
1: 아, 네, 알겠습니다.
0: MR 있어요? MR?
1: 폴킴님의 초록비 혹시 가능할까요?
0: MR 돼요?
1: MR 하지 말고요.
0: 예. 안 돼.
1: 아,
0: MR이
1: 그럴까요? MR로
0: 있어요.
1: 주세요. 네.
0: 그래.
1: 노래방이라도.
0: 예. MR로 가서 MR은 없나
1: MR은
0: 보다.
1: 없대요.
0: MR 인스트루먼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없나?
1: 초록빛 폴킴. 그냥 불러볼까요?
0: 한번 불러보세요.
1: 나온다.
0: 나온다. 분위기 좋다.
1: 1절 다 불러보고 싶어요.
0: 그래요. 시간 많아요.
1: 네.

0: 듣다 못한 PD님이 음악을 내리셨습니다.
1: 그냥 땡깡님이 네. 아프네요.
0: 제가요?
1: 응. 그러니까 아픈 버전의 땡깡님 목소리지 폴킴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0: 근데 약간 평화롭구나 이럴 땐 좀 비슷하지 않나요? 더 그런가 해.
1: 그만하세요.
0: 아 그만할까요?
1: 네.
0: 몰려오시나요 팬분들이? 그만하겠습니다.
1: 우리 코너 마무리하면서 장범준의 손 닿으면 들으려고 하는데
0: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1: 그 아까 네. 우리 땡깡님이 했던 노래 그거예요?
0: 맞습니다.
1: 오.
0: 웃었는지 울었는지 난 모르지. 진짜 이렇게
1: 우리의 부르세요. 소리를 찾아서.
0: 아니라고요.
1: 한 번만 더 해봐요.
0: 웃었는지 울었는지 난 모르지. 진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첫 소절이에요.
1: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혼자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0: 네.
1: 누구랑 나오세요?
0: 제 여동생 진절미와 함께해서 저희는 네. 땡절스로 뭉쳐보겠습니다.
1: 땡절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노래 하나 하시죠.
0: 다음 주 우리 노래 그거잖아요.
1: 뭐요?
0: 그 립싱크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로
1: 아 하기로 했어요?
0: 립싱크 대회 열기로 했잖아요.
1: 아 다음 주에? 네네. 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네요.
0: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죠.
1: 그러면 다음 주는 땡깡님과 진절미님의 대결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립싱크 누가 더 잘하나? 아 맞다 기억난다. 그쵸,
0: 그쵸. 가창을 보여줄
1: 그
0: 수 있는
1: 블루 허리케인 블루처럼 하기로 했었어요.
0: 네네네 그쵸? 맞아요. 허리케인 블루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분이랑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그 손 닿으면
0: 아, 웃었는지 울었는지 넌 모르지.
1: 지금 곧바로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장범준의 손 닿으며, 화사의 소 큐트, 지코의 만화 영화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7551님 원래 자동 로그인으로 들어가던 이메일 계정에 직접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번이 뭔지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몇 개 쳐봤는데 다 아니래서 결국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비밀번호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누구나 하는 고민하네요. 그쵸? 사이트별로 요구하는 조건도 다 다르잖아요. 글자 수도 다르고 대문자 포함해야 되는 데 있고 특수문자 포함해 숫자까지 넣어야 되는 데 있고 정말 다 달라서 통일시키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걸 다 적어놓는다 그래도 그거 한번 뚫리면 보안에 엄청 큰 그치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어떡해요. 또 잊어버리면 또 만들면 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8614님 떡볶이 배달시키려는데 배달 최소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요 어쩔 수 없이 치즈볼 하나를 추가했는데 너무 공감 가네요. 어머 이 집 떡볶이보다 치즈볼이 더 맛있는데요. 뜻밖의 치즈볼 맛집 발견. 원래 맛집에는요 주력 메뉴가 아니어도 좀 사이드 메뉴가 의외로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거 발견하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어?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은 것처럼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김희정님, 더운 여름 선물해주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요 보내드렸던 커피 드시고 좀 시원해지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적재적소라고 하죠. 필요한 상품들 잘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경청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반디 앱과 경청 홈페이지에서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이하이의 노래 온리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8월도

0: 벌써 세 번째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정승재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네요. 앞에 1부 장르 불문 생선물 기억하세요? 우리 바다님들 집에 오래된 물건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재미난 사연들이 참 많았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경청 마무리하기 전에 몇개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이 그장님이 저희 가족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모님이 청년 때 가지고 있던 LP들 그리고 악기들이 많다고. 야, 이거 참 그거를 저도 LP 몇 개를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걸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럼 분위기도 참 좋고 너무 좋습니다. 집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걸어놨구나. 구우빠님. 저희 엄마가요, 옷 꿰맬 때 쓰시던 반지꼬리랑 실바늘 파란색 사탕통에 넣어서 본가에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생각할 때, 엄마 냄새 생각할 때 보면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이렇게 딱 베고 누워서 바느질하는 거 옆에서 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봤었던 그 바느질하는 통 보면 짠하죠 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 저희 집에는 1977년에 생산된 일본산 헤어드라이기가 아직도 있다고. 2925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70년대 해외로 물건을 수송하는 배를 타시는 선원이셨는데 그 당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귀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를 일본에서 어머니를 위해 사다 주셨는데 110볼트라서 변압기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드라이기를 최근까지 사용하셨다고. 어머, 그치. 바꾸기가 싫으셨나 보다. 우리나라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는 110이었어요. 그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일자 이렇게 쭉 돼지코는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거두개쫙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전국에서 그 승합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220볼트로 바꿨는데, 변압기 사용하면서도, 그거를 최근까지 사용하셨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두 분이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런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렇게 또, 2925님이, 부모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경청 초대석 있는 날. 와, 이분은 국악 소녀를 넘어서요.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신 분이죠. 송소희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들으면서 오늘 작별 인사 나누죠. 월요일부터 고생 참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1: For the times that you ain't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스마트폰으로 쇼폼 동영상을 이 끝없이 넘겨보거나 계속해서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하십니까? 이게 바로 둠 스크롤링 중독이라는데요.

둠 스크롤링은 파멸에 이르는 운명을 뜻하는 단어 둠. 이 스마트폰 화면을 밀어올리며 정보를 연속으로 습득하는 행위를 뜻하는 스크롤. 이 둘을 조합해서 디지털 중독 증세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랍니다. 한편 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 영국에서는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중독을 끊기 위한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오프라인 프로젝트, 오프라인 클럽, 러깅 오프 클럽, 스위치 오프 등등 저마다 이름은 다른데요. 방식은 비슷합니다. 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요. 함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이 그간 멀리했던 건강한 취미를 되살리는 거죠. 자발적 로그 오프 모드는 이 소규모 모임을 넘어서 자연 휴양 프로그램, 사우나 독서 모임, 창작 워크숍, 음식점 등등 도파민 자극에 익숙해진 인간의 뇌에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바깅. 오늘 첫 곡, 영국 가수 해리 스타일스의 최신 음반에서 워터멜론 슈가였습니다.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길을 걷다가 수박 주스 판다는 광고판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하나 사 먹었는데, 세상엔 중독이 참 많죠.

설탕 중독도 있는 거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근데 이제는 온라인 스크롤 중독. 어떡하죠? 영국에서 얼마나 사상 최고라고 할 정도로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길래 24시간 기준으로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7시간 뭐 이랬을까요? 아무튼 록박스 이 스마트폰을 넣고 잠궈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이런 모임에 가면 있답니다. 자발적으로 마치 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어디 들어갈 때 이렇게 잠시 맡겨놔야 되듯이 이제는 이 모임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무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회 정의도 구현하고 뭐 그런 서사를 떠올려 보면 이게 무기이면서도 아무튼 스크린 프리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 영상 신호 이런 것들에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뇌에 그런 자극이 도달해서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 얘기는 꽤나 오래됐죠. 예. 초심자들 이런 모임에 가기는 갔으나 이거 내 손에서 떼도 되나 뭐 이러면서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뭐 중독을 끊으려면 처음에는 그런 금단 증세가 있는 뭐 당연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에는 디지털 디톡스 클럽이라는 데가 있다는데요. 현재 그 10개 나라 14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 휴대전화 호텔이라고 불리는 보관함에 기기를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대신 독서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열광했던 그런 훌륭한 취미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한다. 런던에 있는 한 술집 이런 입장할 때 그곳에는 방침으로 손님들에게 휴대폰 그 카메라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그런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지 마시고 이 오프라인의 실제를 그냥 눈으로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뭐 이런 공연장이나 클럽을 가도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오두막에 휴대전화 없이 머무는 그런 휴양 프로그램도 있고 사우나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사우나 북클럽. 자, 예, 더 기발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는 없나요? 콩콩님께서 안 그래도 스마트폰 껐다가 새 음행 시간에 켰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5775님께서 자멸에 이르는 쇼폼 SNS 중독자 바로 접니다. 한국에서 제가 좀 시작해볼까요? 엉엉 이렇게 쓰셨네요. 오수미님께서 종일 폰 들고 있는 아들한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사상 최고란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중독자들은 부정을 하죠. 유영주님께서 뇌에 유해한 둠스크롤링 멈추기 처방은 심신에 안정적일 듯하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생방송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 이어서 조바노티가 부르는 L'estate adosso 여름이다 두 곡 듣고 오죠.

0: 이탈리아 가수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서머 펑크 먼저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조바노티 역시 이탈리아 가수의 여름 노래 레스타테 아도소 여름이다 두 곡이었습니다. 오수미님께서 티셔츠 오리가 귀엽다 라고 하시면서 조크를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오리가 넘어지면 철퍼덕 이라네요 라고. 그렇군요. My name is Duck. 철퍼덕.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군요. 고라파덕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튼 8월 3일 월요일 순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 Vado arriva.

칠레 아티스트 몽라페르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11번째 앨범 팜파탈 볼륨 2는 그녀가 수십 년째 묵혀뒀던 미발표곡 50곡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다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선정 기준은 몽라페르테답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노골적으로 솔직한 노래, 차마 입 밖에 꺼내기 불편할 정도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들에 제일 끌렸어요. 라고요. 가디언은 금기를 끌어안는 것은 라페르테에게서 볼 수 있는 펑크적인 성향이라고도 분석합니다. 2019년 그녀가 여성의 낙태권과 재생산의 자유를 상징하는 초록색 반다나를 두르고 맨 가슴에 엔 칠레 돌뚜란 비올란 이 마딴 칠레에서는 고문하고 강간하고 죽인다 이런 메시지를 적은 모습으로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 등장했을 때 위협 적일 만큼 거침없이 보였습니다. 음악에서도 몽라페르테 그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상충적인 결을 드러내며 그녀를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교란합니다. 칠레 매체가 주로 공격할 셈으로 그녀에게 붙인 별명 팜파타를 타이틀로 내건 연작 앨범에서 몽라페르테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청취자를 은인인 동시에 싸워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인정하는 시기죠. 마지막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일관성 따위를 요구하지 마. 성폭행의 기억을 마침내 가감없이 고백하기 위해 즉흥 재즈의 형식을 취해 고삐를 풀어버립니다. TV 오디션 쇼가 좋아할 법한 라틴 팝 발라드 스타일을 내세웠던 데뷔 시절 목소리를 잃을 뻔한 투병 시기를 거치며 각성한 후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에 락, 블루스, 빅밴드, 신트팝, 레게, 프리 재즈, 아방가르드까지 금기 없는 음악 탐사를 거듭하면서 이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쉽게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 예술가라는 미학적 젠더를 정립한 몽라페르테 그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신은 팜파탈이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택한 비유는 듣는 사람을 새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슈퍼맨, 다른 하나는 클라크 켄트랍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현대 라틴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거부감없는 예술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칠레 출신의 싱송라 몽라펠테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두 곡인데요. 첫 곡은 기준점이 된, 뭐 되돌아보면 그렇다. 이 이후로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훨씬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그 음반, 그리고 그 싱글 Tu falta de querer, 부족한 너의 사랑 들어봤습니다. 2015년 몽라펠테 볼륨 1이라는 음반에서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23년 아홉 번째 정규 오토보이에티카라는 음반 수록곡 테크노트틸란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아즈텍 제국의 수도 이름이랍니다. 현재 멕시코 시티가 위치한 그 지하에 존재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제목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아티스트는 2003년에 본명의 일부를 걸고 첫 음반을 냈어요. 몽세랏 부스타만테라는 아티스트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그 이후로 한 8-9년의 공백이 있고 나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몽라펠테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준으로부터 2.5년 내지 3년마다 정말 고밀도의 그런 정규 음반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림잡아서 지금 한 10장의 정규 음반이 발표가 됐고요. 뭐 라이브 음반도 있던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텐데요. 정말 다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반 개수뿐만 아니라 각 음반의 그 밀도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르 선택에 있어서도 뭐 정말 다채롭고요. 이런 거침없음이 마치 일 중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팬들에게는 정신없을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매 음반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스테리는 2003년 첫 음반과 11년 발표하는 그 몽라펠테로서의 첫 음반 사이에 괴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 8-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가장 큰 거는 자신의 나라인 칠레를 떠나서 멕시코 시티에 정착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주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치, 만다, 꼬리도 등등.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장르, 여기 명시하기로는 트립합이라고 했는데 그런 질감과 레트로한 이 볼레로의 결합, 그런 충돌을 야기했다.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23년 음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충돌과 실험. 그러면서 레트로에 충실한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계기 같은 거는 아마 두 플라타 데 케레르 오늘 첫 곡의 상업적인 성공도 무시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 자신이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진 거니까요. 이 아티스트 몽라펠타가 소환하는 그런 레트로 레퍼런스의 근원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네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그 멕시코 시티 중심으로 한창이었던 볼레로, 카바레, 어구스틴 라라의 곡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나라 칠레의 그 무시카 카베 세볼라, 무시카 세볼라, 세보야군요. 발음이 세보야 같은 이런 심파 발라드 그리고 엔카. 여기가 독특하죠. 일본의 엔카를 얘기합니다. 근데 종종 몽라펠테의 보컬, 특히 그 카바레 스타일의 그런 곡들을 들으면 엔카를 느꼈거든요. 확실히 의도한 바가 있구나. 그리고 엔카 레퍼런스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도 청취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 몽라펠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프랑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롱페아트리스의 바캉스. 바캉스 먼저 듣고요. M83. 이거 프랑스 제목으로 우리 누구죠? 이미윤 씨가 발음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틀란틱 수드, 남대서양. 이라는 곡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보베르데이의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마라수, 파란바다입니다. 카보베르데이의 역사와 함께한 망향과 서름의 노래인 모르나, 이 모르나의 여왕 세사리아 에보라의 1991년 발표곡입니다. 동명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앨범이죠. 억압과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후 타향사리의 슬픔과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카보베르데 특유의 정서인 소다지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 바다여, 널 처음 본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고향 땅을 적셔주는 널 보았는데, 나의 어머니를 지켜주는 널 보았는데, 아 바다여, 세월은 흐르고 해가 뜨고 달이 진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나 여전히 고향에서 먼 곳에 남아있구나. 아 바다여, 파란 바다여, 잔잔히 일렁여다오. 보름달로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다오. 작은 상비센치,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카보베르데의 아티스트 세자리아 에보라의 1991년 곡 마라수 파란바다 함께 감상했습니다. 노래 말고 함께 월드컵으로 카보베르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라고 7108님이 써주셨네요. 음악뿐 아니라 축구도 잘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저도 깜놀했죠. 자, 오늘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 한테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민동 나시멘토의 자넬라 파라 우 몽두 세상을 향한 창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2부 첫 곡은요. 아일랜드의 켈틱 그룹 나이트 노이즈 그들의 1990년 앨범 The Parting Tide에서 블루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1061 문자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주말에 OTT로 심슨 가족 패러디 단편 심슬리를 봤는데요. 보니까 태양은 가득히로 유명한 리플리의 패러디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미나 가수 미나의 노래가 흘러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음행 아니면 알지도 못했겠죠. 그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패러디작이 있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1960년 이탈리아 가수 미나가 발표한 Il cielo e una stanza 방안의 하늘 신청곡 106 하나님과 함께 듣고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 씨, 더위에 안녕하시죠?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 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요즘 열대야고 그래서 밤에도 취침, 뭐 수면 시간이 줄어든 그런 사례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꼭 한 번씩 깨요.
0: 중간에. 땀에 젖어서.
1: 예, 한 번씩 이게 찜이 되다 못해 네. 이제 한 번씩 잠깐만 이러면 몸이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네. 거죠. 잠깐 일어나 봐. 그래서 땀 한 번만 닦고 자자. 이렇게.
0: 그 정말 기억에 남는 여름 중에 네. 95년도인가 정말 울면서 잠에서 깨 가지고 냉수 마찰을 한 두세 번 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무더위에 열대야를 지났거든요.
1: 항상 네. 매년 여름마다 아, 네. 올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여름이겠다 하는데 네. 뭐 계속 갱신되니까 이게 뭐.
0: 작년 8월 그 온도를 좀 봤더니 네. 그땐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네. 요즘 같지가 않더라고요.
1: 아, 이 정도는 아니었나요? 네. 아, 훨씬 쾌적했군요.
0: 30대 그래도 초반에서 온도. 20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40도 얘기가 나와서
1: 아,
0: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1: 네, 맞아요.
0: 이번 달 중순에 전주에서 공연을 하십니다.
1: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야외 8월, 페스티벌.
1: 네, 8월 15일에 전주에서 이제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0: JUMF.
1: 네, 맞습니다. 점프라고 하더라고요.
0: 점프. 네. 올해 이 순서 행사에서
1: 맞습니다.
0: 15일 토요일 무대에 서십니다.
1: 네, 엄청 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야외 무대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하더라고요.
0: 축구장.
1: 네.
0: 그럼 그늘도 없겠네. 세상에나.
1: 그렇겠네요. 네. 보시는 분들이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0: 아니 뮤지션들도 상당히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네요. 이게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네. 네. 전주도 가시고 이렇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멀리 가시고.

0: 했는데 클럽 투어 해달라는 그런 요청 글을 좀 봐가지고 예 클럽은 요즘 좀 쉬고 계시나요? 뭐잘안 하는 편인가요?
1: 클럽에서 공연을 한지는 조금 아니 얼마 전에도 클럽에서 공연을 하긴 했는데
0: 아, 예.
1: 아 이제 뭐 클럽 투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0: 그러니까 뭐
1: 계시는군요.
0: 부산도 가고 뭐 울산도 가고
1: 그건 뭐, 예, 뭐,
0: 광주도
1: 할 수도
0: 가고
1: 있고 안할 수도
0: 예.
1: 있고
0: 너무
1: 그런
0: 덥죠?
1: 거죠.
0: 너무 덥죠?
1: 예.
0: 뭐야? 아,
1: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항상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네, 항상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는 거.
0: 팬분들이 더 열렬히
1: 네.
0: 원해야 또 성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해 주시고 항상 까치산한테 공연 많이 해 달라. 이런 말들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하지만 근자의 까치산을 볼 기회는 8월 15일 토요일 점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무대입니다.
1: 네, 굿바이 블루스카이님께서 햇빛 대책을 세우고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0: 햇빛 대책 뭐 양산을 요즘 또 많이들 쓰시던데.
1: 야외 공연이나 이런 거할때 보면은 관객분들이 그 이제 소위 이런 페스티벌 짬밥이 좀 있는 분들은 그런 챙이 있는 그 등산용 아니면 뭐 양봉업자처럼 마치 이렇게 탁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자들을 이렇게
0: 얼음
1: 쓰시더라고요.
0: 조끼도
1: 예,
0: 동원한다는데?
1: 막 있어요, 있어요. 그 조끼인데 딱 조끼 안에 이게 쿨팩 같은 거를 얼려가지고 탁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0: 거기서 이렇게 막 호수로 물 뿌려주고 그러면
1: 예, 그래서 그러기도 한다고
0: 적신
1: 하더라고요.
0: 상태에서
1: 예.
0: 좀 낫긴
1: 아,
0: 하겠다.
1: 그렇죠. 그래서 막 쿨토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맨 피부가 드러나면은 더
0: 더우니까.
1: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온몸, 얼굴이나 이런 요만큼만 내놓고 얼굴에도 토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탁 요만큼만 빵꾸 뚫려 있는 그런 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무대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같이 딱 끼면은 얼굴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0: 완벽 차단.
1: 코랑 요입 아래
0: 숨쉴
1: 요까지밖에
0: 수
1: 안 보여요.
0: 있는 구멍만 확보한 채.
1: 맞아요, 맞아요. 아, 선풍기 목걸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엄청 그 더위 대책이 아, 참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삶이 먼저예요.
0: 삶이
1: 예.
0: 먼저.
1: 뭐 패션 뭐 멋있게 페스티벌 보러 가서 나뭐 어? 나의 멋있는 패션 나를 좀 봐. 어때 멋지지? 삶이 먼저예요.
0: 그럼 뮤지션들도 삶이 먼저일 텐데, 혹시
1: 예.
0: 그 패션 해볼 마음 없어요?
1: 근데 다행히도 뮤지션들은 길어야 한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무대 위에서. 근데 이제 관객분들이나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줄 서고
0: 맞네요.
1: 땡볕에서부터 막 계속해서 그 더위와 싸워야 하고 햇빛과 싸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관객분들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멋진 날씨에 탁 이렇게 팔 드러내고 선크림 바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예, 가리시는 게 좋을 것
0: 얼음
1: 같다는
0: 조끼에 쿨토시에
1: 네.
0: 또그챙 달린 양복
1: 맞습니다. 예,
0: 모자까지.
1: 여러분 삶이 먼저고요. 예, 목숨이 먼저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덥습니다.
0: 아, 이게
1: 조심하십시오, 항상.
0: 자연적으로 또 비가 적당히 와주면 이게 좀 해결이 될것 같긴데.
1: 아, 그것도 뭐 좋죠. 예, 장단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대책을 좀 세우고 놀러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느 나라 차트
1: 네,
0: 등반인가요?
1: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미국 차트, 그리고 이탈리아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0: 미국과 이탈리아.
1: 여기까지 왜다 왔냐면, 얼마 전에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또 다시 봤어요.
0: 아, 그 다시 보게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1: 정말 제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였는데, 예전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OTT나 이런 데또 있으니까, 갑자기 또 닿은 거예요, 거기까지. 저의
0: 발레룽가
1: 알고리즘이.
0: 선생 나오는
1: 네, 발레롱가. 토니
0: 발레룽가,
1: 발레룽가.
0: 토니
1: 거기에
0: 발레룽가.
1: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와 어떤 미국인, 차별받는 미국인, 이제 피아니스트의 어떤, 거기도 이제 이민자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쨌든,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와 또 차별받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여정에 관한.
0: 실존 인물들에 관한 전기
1: 맞아요.
0: 영화니까 또.
1: 실화를 배경으로 하긴 했는데, 뭐, 각색이 많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닿았다. 저를 울렸다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영화이기 때문에 감동적이고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탈리아 차트를 나도 모르게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0: 그러네. 이게 미국과 이탈리아의 어떤 결합이니까.
1: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트 그리고 이탈리아 차트에서 좋은 노래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은 한태인의 월드 차트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0: 해서 일단 먼저 첫 곡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3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7월 31일 진짜 3일 전에 발매된 굉장히 따끈한 정규 네. 앨범입니다. Piddle이라는 앨범이고요. 수록곡인 Kiss Me라는 곡을 골라왔어요. 네.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싱글을 먼저 잘라서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 내자마자 1등이다 역시 아리아나 그란데 짝짝짝이고 했었는데 네. 이제 곡에 이제 속해 네. 있는 정규 앨범을 네. 다 이제 발매를 한 거죠.
0: 혹시 그 싱글의 표지가 그 그네 타고 하늘에 나른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다른 네. 아티스트고 네. 그 아리아나 그란데는 다른 그 흑백의 얼굴이 이제 나와 있는 그 커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앨범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정규 앨범을 낸 건데 요거 네. 커버도 이제 아마 얼굴일 거예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묘한 찡그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0: 이 키스미라는 제목의 유명한 곡은 떠오르네요. 그 식스펜스 넌더 리처의 키스미 아닌가?
1: 키스미
0: 예. 그래서 설마 예.
1: 아,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예. 요거는 훨씬 어둡습니다.
0: 어두운
1: 굉장히 이걸 예. 이게 첫 곡인가 그럴 거예요. 앨범을 예. 나왔다 그래가지고 틀자마자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예. 요 트랙이 확 와닿았어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글리치 신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뭔가 좀 의도적으로 짜깁기도 많이 하고 좀 박살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소스들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오묘하고 어둡고 막 오류나 잡음 같은 느낌을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인트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뻔한 느낌이긴 해요. 뭔가 요새 유행하는 그런 하이퍼팝이라든지 그런 장르들 있잖아요. 그런 장르들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쓸만한 것들을 인트로 소스 정도의 바이브로 딱 보여주면서 네. 그 저변에 다 깔아놓고 본인이 잘하는 장기인 어떤 이런 모던한 이제 R&B의 이런 작법을 섞어가지고 노래를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할 법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뭐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아는 맛에 이런 좀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유행하는 이런 소스나 작법들을 살짝 발라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뻔한 시도도 좋아하고
0: 너무 과하게 하지
1: 네,
0: 않고
1: 맞아요. 예. 뭔가 내가 여기까지 막 팝스타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 하면은 사실 세계에서 뭐 앞다투고 막 손가락 세 개 안에 들 만큼
0: 그러니까
1: 그런 팝스타인데 그런 팝스타들이 너무 하던 것만 하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하던 것만 해도 사람들은 아 뭐야 또 똑같은 거네 지겨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새로운 거라면 뭐야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내가 알던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니야 이러면서 또 싫어하고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딱 요 정도로 절충한이라고 생각될 만한 이런 정도의 시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 제일주의자라 그런 것 같아요. 음악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약간 그 믹스할 때도 네. 그냥 볼륨 페이더를 네. 10에서 올려서 깎는 사람들의 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 뭐 5에서부터 올릴 거면 5.1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해가는 그런 게 좀 더 프로적인 접근이라고 실제 엔지니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쿠사리 준 거였거든요.
1: 아, 선배님이 10부터 네. 내린다고 말씀하셨나요?
0: 10부터 좀 해보자. 이런 방식이 나는 좀 더 깎아내면서 찾는 그런 균형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뭐 같은 뭐, 결이죠.
0: 네. 그래도. 근데 그렇게 조금씩 더해가는 그런 게 좀 더 안전제일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더 맞는 그림인가?
1: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여기도 뭔가 5에서부터 올렸을 것 같은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디스토피아적 사운드랄까요? 약간 그런 것들까지도 느껴지는 이런 글래치신스 사운드라든지 이런 작법들을 통해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첫 트랙에서부터 이 앨범의 분위기를 잡아가고자 하는 걸 느껴보시면 재미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0: 오늘도 그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놀라운 연결선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1: 뭐죠?
0: 이 몽 라페르테 칠레 출신의 네. 또 이 아티스트의 최근작 중에 하나도 이 볼레로의 레트로성과 트리팝이라는 장르 이런 걸 또 결합시킨 이 곡을 오늘 또 듣고 일부에서 또 소개를 했었거든요.
1: 아, 트리팝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
0: 그리고 이 글리치 얘기하니까 이런 평범치 않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시도를 했을 경우 앨범 표지에다가 의도된 실험입니다. 반품 이게 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기해야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 우와.
0: 네, 이런 어떤 곡을 도입부를 그렇게 처리한다.
1: 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0: 네, 이게 의도된 네. 소리지 이게 뭐 하자가 아닙니다라고.
1: 판이 튀었어요. 네. 인쇄 잘못됐어요. 네.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아.
0: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1: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찍어내는 방식이라든지 음원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네. 적어놨어야 됐겠네요.
0: 자, 오늘 첫 곡으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미국 차트 3위 곡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새로운 싱글 Kiss M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리아나 그란데의 Kiss Me 현재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미국 차트 3위에 올라 있는 곡이고요. 신곡이었습니다.
2: 근데 좋죠. 그냥 깔려 있는 음악이나 이런 게 그래도 아리아나 그란데 음악에서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신선함도 느껴지고요. 근데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리아나 그란데 R&B 팝 하면은 흔히 기대하거나 느껴왔던 그런 아는 맛으로 같이 잘 발라놓은. 그러니까 5에서부터 0.1씩 올린 듯한 실험도가 있다면
0: 실험도가
2: 그런 느낌의 이제 오프닝 트랙이었습니다.

0: 저기 까치산의 프로덕션은 어때요? 그 10부터 올려가지고 이렇게
1: 저희 10부터 내립니다.
0: 저도 약간 10부터 예. 20이 있으면 20부터 깎아내리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1: 터지는 음에서부터 예. 터질 때부터 이게 빨간색 피크 치는 데서부터 예. 거기서부터 내려요.
0: 뭐 소금을 이렇게 뭐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1: 예. 맞아요. 예. 아, 일단 짜게 해. 예. 그다음에 물 타.
0: 포대 가져와.
1: 아마추어리즘 예.
0: 아리아나 그란데의 키스미였고요. 뭐 어마무시한 보컬 역량을 뭐 한 3% 정도 쓰면서 노래하는 그런
1: 진짜 아리아나 네. 그란데 가창을 뭔가 수치화를 네. 해서 100이라고 친다면 네. 한 10 썼나 싶을 10 정도. 예. 네. 진짜 그냥 앉아서 한 200번 불러도 목이 안 쉴 수 있는 그런 트랙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뭔가 보컬적인 막 그 옛날에 그 막 그 돌고래 소리 내면서 그런 걸로 네. 뭔가 막 보컬리스트로서의 네. 역량을 보여주고 이랬었다면 요새는 이제 음악적인 면모나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걸 잘 믹스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앨범의 작품으로서의 어떤 결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또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네네네.
0: 잘 들었습니다. 자, 한테인의 월드 차트 이제 역시 미국에서 한 곡도 골라오셨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미국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47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밴드입니다. Dexter and the Moon Rocks라는 밴드고요. 2026년 3월 11일에 발매된 싱글입니다. Freaking Out라는 곡이에요. 이제 텍사스 출신이다. 네. 밴드다. 네. 여기서부터 이미 딱 저는 편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르적 편견이 네. 이미 딱 생깁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뭐 해시태그나 뭐 이런 키워드를 요즘은 뭐 SNS에 뭐 다 소비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네.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1: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루트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듣는 분들로 하여금 듣는 청자로 하여금 네. 어쨌든 우리가 무슨 장르의 음악을 하는 팀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많이 고지를 하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웨스트 텍사스 뭐 컨트리 레저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루트다. 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시작을 한 그런 팀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90년대 얼터너티브라든지 그런지라든지 이런 질감들을 섞어가지고 본인들의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밴드 명에서부터 그 구수함이 딱 느껴지잖아요. Dexter and the Moon Rocks 이런 거 하면은.
0: 그러네. 네. 한국도 이렇게 지면은 약간 그렇죠.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네.
1: 함중화와 양키스. 그렇잖아요.
0: 네. 뭐 누구와 혼수상태 뭐 이런
1: 누구와
0: 거.
1: 뭐 위대한 탄생 네. 뭐 눈빛과 위대한 탄생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본인들의 어떤 루트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덱스터가 당연히 멤버 이름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리더라든지 보컬이라든지 뭐 네. 기타리스트라든지 아니에요. 덱스터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은 거야. 이게 재밌죠. 뭐 제임스 막 이래요. 이름은 이제 멤버 이름은 뭐 리더 이름은 제임스 막 이러는데
0: 덱스터가 누굽니까? 하고 뭐 인터뷰에서라도 질문 나오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1: 그래서 이게 덱스터 그런 인터뷰를 이거는 질문하라고 밴드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덱스터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덱스터인데 분록습니까? 이러면 이제 아 덱스터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이제 덱스터의 실험실이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카툰.
0: 아, 또 역사가 네. 있네요.
1: 그래서 그 카툰을 보고 제임스면은 예를 들어 제임스 앤더 문록스는 멋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뭐 한태인과 누구 한태인과 어쩌고는 멋이 없으니까 뭐 광철 뭐 이광철과 누구누구라고 가명을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밴드 이름으로 대충 지은 거예요. 네,
0: 광철 네. 좋은데
1: 이게 임팩트 있는 이름이었다 이거죠. 덱스터라는 이름이 네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스트 텍사스의 컨트리 레저트의 문화와 얼터너티브 그런지를 섞은 그런 느낌에 플러스 스페이스라는 느낌을 또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요? 문록스라는 이름도 뭔가 우주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덧대고 싶었다라는 네. 그런 일종의 이름으로서 장르명을 딱 이렇게 고지를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처음부터 써서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다.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이게 네.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웨스턴 스페이스 그런지 얼터너티브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So Dexter and the Moon Rocks의 Freaking Out 듣고 오겠습니다.

0: 미국 텍사스 출신의 밴드 Dexter and the Moon Rocks의 Freaking Out. 현재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차트 47위에 올라 있고요. 오늘 한테인의 월드 차트 두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1: 네.
0: 이런 뭐 이모나 팝펑크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강력한 기타 사운드와 함께 떠올려지는 목소리 그 소위 말하는 그
1: 그쵸.
0: 약간 꺽꺽 소리
1: 네.
0: 그런 거와 좀 다른 느낌의 보컬이라서 그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아요. 이게 어쨌든 그 남부의 영향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보컬의 뉘앙스라든지 창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고요. 어쨌든 이 90년대 특유의 90, 9000 특유의 얼터네티브 그런지 이 기타 사운드를 애초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나가는 게이 팀도 아마 10에서 깎았을 겁니다. 네.
0: 아, 그게 더 편하지 않나?
1: 그쵸.
0: 10에서 깎는 거 보면 뭐
1: 편하긴 하죠.
0: 감질나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 예,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게 잘 들었습니다.
0: 네, NV님께서 듣기 좋네요. 히히 플리에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Dexter and the Moon Rocks의 Freaking Out 두 번째 곡으로 잘 들어봤고요. 이제 이탈리아로 자리를 옮겨서 이탈리아 스포티파이 데일리에서 고르신 첫곡 소개해 주시죠.
1: 좋습니다.

0: 이탈리아에서 설정인 싱어송라이터 네, 네, 네. 루치아노 리가부에가 성만 사용해서 하는 활동명이에요. 솔로 활동명이고 요 아. 이제 엘비스라는 앨범 제목에 들어가 있는 엘비스는 진짜 엘비스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뭔가 로큰롤이라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큰롤이라는 문화 자체에 대한 샤라웃인 거예요. 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엘리가 부에라는 아티스트도 정체성은 두 가지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싱어송라이터죠. 깐타우토레적 이런 정체성과 그다음에 이제 록스타, 록스타의 정체성 아.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1: 아, 록스타.
0: 네.
1: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0: 본인이 되게 이제 록스타로서의 자아와 어떤 그냥 송라이터로서의 어떤 이런 자아들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좀 직선적인 느낌 플러스 오히려 그 송라이터적 섬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록스타라는 말을 어찌나 쓰기 싫던지 이거 왜 너무 상투적이어서 다른 거 있나 돌돌돌돌 찾아본 거예요. 그 지금 머리 안에서
1: 록스타가 개체 수가 네. 요즘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록스타 하면 그러니까 자기 파괴가 일단 수반돼야 되고
0: 그렇죠.
1: 네. 요즘은 록스타라기보다 약간 뭐 모르겠어요 좀 예.
0: 저한테는 네. 록스타의 네. 이미지는 네. 아 엘비스의 이미지가 록스타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1: 와 네. 최초의 약간
0: 비틀즈라든지
1: 프로토 네. 록스타 초기에
0: 맞아요. 네. 뭔가 막 그 주름 같은 막 인파를 몰고 다니는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록스타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에요.
1: 그런 편견도 사실 있긴 한데 네. 록스타는 음악을 잘하는 것보다 애티튜드나 그 삶의 아. 방식에서 일단은 8알이 결정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씁쓸하게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음악력이랑 그리고 록스타력이랑은 약간 별개.
1: 음악을 너무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록스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0: 아 맞아요. 네. 아 그렇네. 약간
1: 예전 맞아요. 모델은 그렇다는
0: 네, 롤링스톤즈 록스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섹스 피스톨즈 록스타였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엘비스는 음악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음악이 좋았죠.
1: 네. 네. 비틀즈는 록스타가 아니네요.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록스타 이미지긴 한데 아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 그래서 쓰기 싫어했구나.
0: 에이, 함부로 이게... 록스타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에이, 이렇게 록스타.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록스타와 이제 싱어송라이터
1: 우주 대스타 네, 뭐.
0: 그런, 네, 그런 정체성이 합쳐진 본인의 이야기를 해내는 아티스트고요. 고향과 탈출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반복적으로 노래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1: 아, 그리오 내내
0: 네 맞아요. 이 곡에서도 그래요.
1: 아, 이 곡에서도
0: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로드 무비처럼 막 그걸 그 구현하기도 하고요. 노래 내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네요. 들어보시면서 록스타와 싱어송라이터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리가부의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1: 리가보에의 첸테 노티 어떤 밤들 그런 밤들 듣고 오겠습니다.

0: 리가 보에, 이탈리아의 락 뮤지션, 일명 국민 록스타, 루치아노 리가 보에의 1990년도 락 사운드였습니다.
1: 네.
0: 어떤 밤들이라는 제목의 Certe Notti 듣고 왔습니다.
1: 맞아요. 아, 트렌드 록의 어떤 그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루츠 록이라든지 이런 걸쭉한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고르면서도 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0: 월요일에 만나는 한테인 월드 차트 이제 네 번째 아티스트와 곡 만나보죠.
1: 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89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입니다. 막스 페짜리의 2013년 5월 10일 발매 싱글입니다. L'universo tranne noi라고 해서 우리를 제외한 우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883이라는 밴드의 공동 창립자였던 이제 막스 페짜리라는 사람이 이제 혼자서 솔로 이제 핵심 보컬, 송라이터로서 활동을 하는 이제 솔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기본적으로는 피아노 중심의 팝 발라드고, 원래 밴드 사운드에 좀더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다면 요 솔로 프로젝트에서는 뭐그다 그런 건 아닌데 피아노 중심의 어떤 팝 발라드스러운 곡들을 다수 작곡을 하면서 보다 좀더 송라이터적인 면모들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막 쿵짝쿵짝 춤곡 막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곡은 요런 스타일의 곡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지요.
0: 알겠습니다. 맥스 페탈리의 L'universo tranne noi, 우릴 제외한 우주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밴드가 치사하네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안내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곡은 이탈리아의 뭐 883이란 밴드 출신이고 또 대표적인 인기 싱어송라이터인 맥스 베살리의 L'universo tranne noi, 우릴 제외한
1: 네,
0: 우주라는
1: 굉장히
0: 곡이었습니다.
1: 전통적이죠.
0: 네.
1: 그냥 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이탈리아식의 어떤 이런 성인, 컨템포러리 그런 느낌으로 그냥 쭉 유려하게 피아노로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해서 점점점점점점 편곡이 커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맛, 너무 맛있는 맛 그런 음악인 거죠.
0: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1: 아,
0: 있었는데
1: 그쵸. 노래 나가는
0: 네,
1: 동안.
0: 영향력
1: 예.
0: 면에서는 이 샹송을 이기지 못한다. 아니
1: 맞아요.
0: 뭐
1: 유럽 전체에서 어쨌든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큰 이런 국가가 어디였을까를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프랑스였던 걸로 결론은 났는데 아무튼 재밌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이번이 이제 오늘 골라오신 마지막 곡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소개해 주시죠.
1: 벌써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리도록 하지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이탈리아의 196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입니다. 체사레 크레모니니의 17년 11월 24일 발매된 앨범이에요. Possibili Scenari라는 이제 앨범이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
0: 아,
1: 네라는
0: 그런
1: 이제
0: 얘기구나.
1: 앨범이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Poetica라는 시하 라는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볼로냐 출신의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자 뭐 피아니스트, 작곡가, 아티스트, 뮤지션인데요. 어쨌든 여기도 밴드 출신이에요. 루나뽀뿌라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아티스트의 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밴드 출신이었다가 나와서 솔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
0: 페탈리도 그렇고 리가브에도 밴드 활동을
1: 어, 그렇죠.
0: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1: 했었어요. 했었어요.
0: 했었구나.
1: 했었고, 이제 솔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다 그렇네.
0: 그러네.
1: 네. 아무튼, 저도 모르는 통일성, 이제 마지막에 와서야 찾았네요.
0: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체사레 크레모니니라는 아티스트도 앞에 들려드렸던 이제 베살리라는 아티스트랑 마찬가지로 피아노 중심의 작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당연히 유려하고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팝 발라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편곡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의 음악들을 아주 유려하게 잘 들려줍니다. 피아니스트로도 실제로 활동을 했기
0: 아,
1: 때문에
0: 그래요.
1: 굉장한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듣기 편안한 음악을 만들어주는 오늘의 마지막 곡 체사레 크레모니니의 포에티카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역시 뭐 매주 그렇지만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이탈리아 아티스트 체사레 크레모니니의 포에티카 시적인 것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호시오 나가메테 보옷토 시마시타.
0: 별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조사하다.
1: 시라베르, 시라베르,
0: 시라베르. 조사하다, 알아보다 라는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 시라베르, 마스 연결 표현 복습해 볼까요? 조사합니다.
1: 시라베마스.
0: 조사하지 않습니다.
1: 시라베마센.
0: 조사했습니다.
1: 시라베마시타.
0: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 시라베마센데시타.
0: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1: 시라베마센카.
0: 조사합시다.
1: 시라베마쇼.
0: 조사할까요?
1: 시라베마쇼까.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
1: 게사. 게사.
0: 오늘 아침.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일본어로는 게사.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도 오늘, 아침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1: 今日の朝, 今日の朝.
0: 今日, 오늘, 아사, 아침.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는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今日の朝, 오늘 아침. 한 단어로는요?
1: 今朝,
0: 今朝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건, 것.
1: 物, 物.
0: 밤 늦게까지.
1: 夜遅くまで, 夜遅くまで.
0: 夜, 밤입니다. 오소크, 늦게라는 뜻이에요. 오소이, 늦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어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소이, 늦다, 오소크, 늦게. 뒤에 마데, 까지잖아요. 그래서 요르, 오소크, 마데, 밤 늦게까지. 그럼 아침 일찍부터는요?
1: 아사 하야크카라. 아사 하야크카라.
0: 아사 아침입니다. 하야크. 여러분 하야이 이르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다들 알고 계시죠? 어미 이를 크로 바꿔서 부사어처럼 만들 수 있어요. 하야크 일찍 카라 부터. 그래서 아사 하야크 카라. 그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朝早くから夜遅くまで.
0: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 고고
0: 고등학교입니다. 지다이 한자로 쓰면 시대라는 뜻인데요. 일본어에서 이 지다이라는 표현은 시대란 뜻 외에도 시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고고 지다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 시절은요?
1: 대학시대.
0: 대학시대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생 시절도 궁금해요.
1: 학생시대.
0: 학생시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별.
1: 호시. 호시.
0: 호시. 하늘에 떠 있어요. 반짝반짝 별이요. 그럼 하늘에 별 말고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하늘은요?
1: 소라. 소라.
0: 해, 해님.
1: 히. 히.
0: 달.
1: 츠키. 츠키.
0: 마지막으로 구름.
1: 금오. 금오.
0: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흥미, 관심.
1: 興味, 興味.
0: 興味, 흥미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미, 관심 이렇게 별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어에도 관심하면 간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興味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도요. 흥미뿐만 아니라 관심이라는 의미로 일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벌레.
1: 무시, 무시,
0: 무시, 벌레입니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그룹 동사의 연결형 배웠잖아요. 그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접속조사 10은 원래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그룹 동사에 한해서만 단어의 끄듬절의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퀴즈. 이그룹 동사의 연결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바로 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이그룹 동사로 우리 접속조사 태 연결해 볼게요. 먼저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태 연결해 봅니다. 일어나고 일어나서.
1: 오키테, 오키테.
0: 오키테. 여러분, 오키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 이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 까먹었는데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를 떼버리면 됩니다. 오키르에서 르를 떼버렸어요. 뭐가 남았어요? 오키만 남았어요. 이 뒤에 태. 탁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키떼 일어나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조사하다.
1: 시라베르, 시라베르.
0: 접속조사 테 연결해 봅니다. 조사하고 조사해서.
1: 시라베테, 시라베테.
0: 시라베테, 조사하고 조사해서 란 뜻입니다. 물론 조사하여 이런 의미도 나타낼 수 있죠. 시라베르,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 주세요. 이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시라 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태에 연결해서 시라 베떼, 조사하고 조사해서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어요.
1: 今朝は 6時に起きて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 今朝は 6時に起きて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
0: 今朝は 오늘 아침에는 6時に起きて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다 6時に起きる.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 연결해야겠네요. 起きる 이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起きて 일어나서 조깅을 조깅을 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맛집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예약했어요.
1: 美味しいお店をネットで調べて予約しました。美味しいお店をネットで調べて予約しました。
0: 美味しいお店を 직역하면 맛있는 가게를 이라는 표현이고요. 해석할 때 줄여서 맛집 가능하겠죠? 네토데시라베테 네토데 인터넷으로 이때 되는 도구수단입니다. 시라베떼, 시라베르 찾아보다 여기에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라베떼 찾아보고 요약시마시다 예약했어요 란 뜻이 되었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어의 동사는 접속조사 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시다,
1: 너무,
0: 지나치다,
1: 스기르.
0: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고 싶어요. 과음하다,
1: 노미스기르.
0: 노미스기르. 노무에 동사 마스형의 스기를 연결해서 노미스기르. 하나 더 볼게요. 마시다.
1: 노무.
0: 뭐뭐 하고 싶다.
1: 타이.
0: 두 개 연결해서요. 마시고 싶다는요.
1: 노미타이.
0: 노미타이. 동사 마스형의 타이 연결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저녁을 먹다.
1: 晩ご飯を食べる.
0: 晩ご飯を食べる. 食べる 이그룹 동사입니다. 영화를 보다.
1: 映画を見る.
0: 映画を見る. 見る 보다.

0: 이그룹 동사입니다. 자다.
1: 네르.
0: 네르 마찬가지로 이그룹 동사인데요. 태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잔다.
1: 방고항을 食べて 映画を 見て 寝る.
0: 방고항을 食べて 저녁을 먹고 먹다는 食べる 이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食べて 먹고 映画を 見て 영화를 보고 미르 이그룹 동사고요. 마찬가지로 르 떼버리고 태 연결하죠. 밑에 보고 내르 잔다. 이번에는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잤어요.
1: 晩ご飯を食べて夜遅くまで映画を見て寝ました.
0: 晩ご飯を 食べて 夜遅くまで 夜遅くまで는 밤 늦게까지라는 표현이죠. 映画を見て 寝ました. 내르의 정중한 형태는 寝ます. 과거는요, 네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高校時代の友達と最近富士山のふもとでキャンプをしました。
1: そうなんですか。キャンプでは何をしましたか？
0: みんなでカレーを食べて、夜は星を眺めてぼーっとしました。翌朝は早く起きて渓谷の近くを散歩しました。
1: いいですね。
0: 今度サークルのみんなでどうですか？
1: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야마자키와 김지우가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고 시대의 노토모다치토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사이킨 최근 후지산 노 후모토데 후지산 기슭에서 캠프 오시마시다. 캠핑을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高校時代の友達と最近富士山のふもとでキャンプをしました。
2: 이어서 볼게요.
3: そうなんですか。キャンプでは何をしましたか？
2: そうなんですか。그렇군요. 잘 몰랐던 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 そうなんですか。キャンプでは、캠핑에서는 何をしましたか？뭘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そうなんですか。キャンプでは何をしました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みんなでカレーを食べて、夜は星を眺めてぼーっとしました。
2: みんなで、다같이カレーを食べて、カレーを먹고、食べる、먹다。이그룹동사입니다。て연결하고싶어요。동사마스형이연결합니다。어미르만떼버려요。食べて、먹고、夜は。밤에는星を眺めて、별을바라보며、眺める。바라보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 이 그룹 동사의 태에 연결할 때는요 어미 르만 떼버립니다. 그래서 나가메 때 바라보며 뭐또 시마시다 멍하니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みんなでカレーを食べて、夜は星を眺めてぼーっとしました。
2: 이어서 보면요.
3: 翌朝は早く起きて渓谷の近くを散歩しました。
2: 翌朝は다음 날 아침에는 하얗게 오기 때, 하얗게 일찍이라는 표현이죠. 오기 때, 오기르 일어나다. 마찬가지로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의 태 연결할 때는요. 어미 르만 떼주세요. 그래서 오기 때 일어나서 계곡근처 치카쿠오 계곡 근처를 산보시마시다 산책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翌朝は早く起きて渓谷の近くを散歩しました。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いですね。
2: いいですね。좋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이い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今度サークルのみんなでどうですか？
2: 今度다음번에 사크르 노 민나데 직역하면 동아리 모두와라는 표현인데요. 동아리 부원들과 다 같이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0: どうですか? 어때요?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今度、サークルのみんなでどう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0: 興味はあります。흥미는 있습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가 연결하면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 나타낼 수 있죠. 무시가 니가테 나노데. 무시가 니가테다 라고 하면 벌레를 싫어하다. 뒤에 이유 원인 나타내는 노데에 연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노데는요,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무시가 니가테 나노데 라는 형태가 되었어요. 니가테다,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 나로 연결하잖아요. 와타시와 쪼또, 저는 좀. 이거는 거절일까요? 아니면 승낙일까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완곡하게 거절할 때는 ちょっと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高校時代の友達と最近富士山のふもとでキャンプをしました。
3: そうなんですか。キャンプでは何をしましたか?
2: みんなでカレーを食べて、夜は星を眺めてぼーっとしました。翌朝は早く起きて、渓谷の近くを散歩しました。
3: いいですね。
2: 今度サークルのみんなでどうですか?
3: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セーター、セーター。
0: セーター、スウェーターよ。
1: シャツ、シャツ。
0: シャツ、ショーツ입니다。
1: ブラウス、ブラウス。
0: ブラウス、ブラウス인데요。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セーター、シャツらご入って、韓国語は모음이많이다르니注意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치유와 힐링의 일본 3대 온천. 수천 개의 온천이 있는 일본에서 에도시대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선정한 3대 명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 하이, 兵庫현의 有馬 온센, 群馬현의 草津 온센, 岐阜현의 下呂 온센, 이렇게 3대 온천인데요. 그중에서 오사카와 고베에서 가까운 有馬 온천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과 염분이 풍부해 그릿빛을 띠는 금탕과 투명한 은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접근하기 쉬운 구사츠 온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하고요. 나고야에서 가까운 산간 지역에 있는 게로 온센 같은 경우에는 한적한 온천 마을의 분위기를 간직한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지입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최현미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박수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0: 타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4: 네, 오늘부터는 복습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5: 是的,今天有复习.
4: 네, 복습이 있습니다. 복습을 중국어로
5: 复习.
4: 네, 두 개를 여쭤볼 거예요.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만약에 한 개라도 생각이 안 나,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 다시 들으시거나 보셔야 됩니다. 그는 늘 거기서 멍하니 있다.
5: 他老在那儿发呆.
4: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들으시고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멍 때리다 대도 말씀하셨어요. 파다이 따회 이런 거 그죠? 뭐 샀어?
5: 买什么了?买什么了?
4: 오 좋습니다. 숙제하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作业 말고
5: 写作业.
4: 쓰다를 집어넣어서 写作业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12페이지를 복습한 겁니다. 지금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오늘 제목 바로 2강입니다.
5: 你带伞了吗?
4: 우산 가져왔니? 우산 챙겼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한번 이치라이 카인샤. 네, 바깥.
5: 外面.
4: 1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外面 선생님, 근데 이 미엔을 경성으로 해서 外面 어때요?
5: 也可以的.
4: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발음하세요?
5: 外面.
4: 어, 경성 같은데요, 약간 外面.
5: 네.
4: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된다고요. 사성 경성, 谢谢, 爸爸, 外面 요 음정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오늘처럼 再见, 外面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비가 내리다.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下雨. 위 아니죠?
5: 샤유.
4: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위 하려고 하세요. 샤유. 샤유.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절대 위, 입이 가로로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샤위 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아, 맞아요.
5: 对.
4: 선생님, 오늘 우리 2강할 차례 맞죠?
5: 对.
4: 예. 네. 선생님, 오늘 3강할 차례 아닙니까?
5: 不对.
4: 아닙니다. 不对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뚜이뚜이 하지 마시고 对.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하는 말. 뚜뚜뚜뚜뚜뚜.
5: 뚜뚜뚜뚜뚜.
4: 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중국인 같아요.
5: 谢谢你.
4: 네, 뚜뚜뚜뚜. 아, 의외로 사실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5: 하이.
4: 원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아직? 예, 아직도 안 왔어요.
5: 还没来.
4: 아직 안 먹었어요.
5: 还没吃.
4: 완료의 부정은 may예요. 하이 may가 참 많이 쓰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아직 안 했어요.
5: 还没做.
4: 그렇죠.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함, 의외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사실 선생님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의외로 이 하이를 언제 쓰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옆에 페이지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잔소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단어에 집중하세요. 꽤 상당히
5: 挺
4: 매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很 非常 지난 시간에 배운 뭐 实在 太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挺 한국어로 꽤 느낌이에요. 꽤 좋네.
5: 挺好.
4: 재밌는 건 이 挺 뒤에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5: 的.
4: 挺好的.
5: 是的. 挺好的.
4: 되게 크다. 이거 써서 한번 해볼게요.
5: 挺大的.
4: 안 써도 괜찮아요. 挺다. 근데 보통 씁니다. 왕 선생님처럼 말이죠. 오늘 하이라이트, 챙기다, 휴대하다, 가지고 오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5: 非常重要.
4: 너무 중요하네요. 읽어볼게요.
5: 带.
4: 가져왔어? 带了吗?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5: 对.
4: 여러분, 러로 물어보면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하지 마. 무조건 메이로 부정하시면 됩니다. 메이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5: 没带.
4: 선생님, 그... 제 돈 가져왔어요? 带了吗?
5: 네. 带钱了吗?
4: 아, 没带. 이렇게 하는 겁니다.
5: 每次问程老师都是没带.
4: 네, 매번 맨날 안 가져왔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 带手机了吗?
4: 아, 手机当然带了.
5: 带脑子了吗？

0: 뇌 챙겼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산.
1: 산.
0: 우산 챙겼냐? 소나기 온다. 따이싼 라마. 그럼 안 챙겼어. 하나, 둘, 셋.
1: 메이 따이싼.
0: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러의 부정은 메이입니다. 또 까먹었네. 또 잊어버렸네.
1: 요.
0: 그렇죠. 잊다.
1: 왕.
0: 또 잊어버렸어.
1: 요 왕러.
0: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까먹었다고요. 요 왕러. 이런 표현도 본문에 있을 것 같네요.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시라이 티인샤.
2: 第二课，你带伞了吗？外面是不是下雨了？
3: 对，雨下的还挺大的。
2: 你带伞了吗？
3: 没有，我又忘了。
2: 外面是不是下雨了？
3: 对，雨下的还挺大的。
2: 你带伞了吗？
3: 没有，我又忘了。
0: 오, 진짜 이제 본문 안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선생님.
1: 와,
0: 보시면서.
1: 你很厉害哦。
0: 아니, 느낌이 와요, 정말. 네. 선생님, 제 말이 맞잖아요. 보시면서 들으면 아무래도 듣기 훈련이 덜 되죠?
1: 没错，你说的对。
0: 네. 제 말이 맞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한테 你说的对, 이 문장 구조 오늘 배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밖에 비 오는 거 아니야?
1: 外面是不是下雨了？
0: 是不是? 그래, 안 그래,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是不是 어감 기억하세요. 너쟤 좋아하는 거 아니야?
1: 你是不是喜欢他？
0: 좋아하다가 喜欢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是不是喜欢他？
0: 그 어감입니다, 여러분. 아, 밖에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샤위 아닙니다. 샤위. 러가 있네요. 선생님, 초급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러를 보면은 일단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완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러가 때에 따라서는요, 문장 맨 뒤에 있으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완료. 아무 뜻이 없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타의 꼬에러 할때그 아무 뜻이 없는 러. 생략 가능한 러. 그리고 오늘처럼 바로 상태 변화.
1: 对，变化。
0: 변화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 아니야? 이게 직역이에요, 여러분. 오, 정말 재밌는 건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비 오잖아요? 와, 밖에 비 온다. 저 진짜 선생님, 와이맨 샤위. 이렇게 하는 거못 들어봤어요. 보통 러를 쓰더라고요.
1: 对呀，刚才没下，现在下了。
0: 그러니까요. 아, 방금 전까지는 안 내렸는데, 이제 내리니까 이 상태 변화를 편하게 러를 쓰는 거예요.
1: 是的。
0: 비가 왔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샤위, 러. 좋습니다. 맞아, 응.
1: 对。
0: 비가 내리는 정도가 의외로 꽤 크다. 이게 직역이에요.
1: 雨下的还挺大的。
0: 네, 샤위가 뒤집어졌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도 뭐예요? 지금 이샤 뒤에 있는 떠 보이시죠, 여러분? 이 떠는 무조건 수러 뒤, 수러, 동사나 형용사 뒤에 와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저 말한 게 맞아요. 你说的对, 네가 말한 정도가 맞다. 이게 직역이에요. 네,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1: 是的。
0: 너 너무 많이 먹는다.
1: 你吃的太多了。
0: 보이세요? 들리세요? 你吃的太多了. 먹는 정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말 힘드시겠지만 정도 보호 구문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보호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떠 뒤에 있는 하이팅 따다가 보호입니다. 의외로 꽤 많이 오네. 중국은 많이 온다가 큰 대자를 씁니다. 많을 다자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의외로 많이 오네.
1: 雨下的还挺大的。
0: 여기서 하이는 문맥상 아직이 아니죠, 선생님?
1: 是的。
0: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다는 의외.
1: 对。
0: 당연히 이런 부사는 없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있어야 생각지 못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1: 没错。
0: 그렇죠. 여기서 정도 보호는 여러분 하이팅 따더가 정도 보호입니다. 수러가 시하고요. 이 시하 뒤에 있는 더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명사 뒤에 올수 없습니다. 무조건 동사 뒤에 와야 돼요. 吃饭 더가 아니라 吃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빠진 거예요. 목적어 위가. 네. 너 우산 챙겼니?
1: 你带伞了吗？
0: 嗯，

0: 기억나십니까? 러의 부정은 무조건 메이입니다. 안 가져왔어. 메이 따이. 혹은
1: 没有.
0: 여러분 더 편하죠. 메이요가 없다란 말도 있지만 대답할 때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예문 들어볼게요.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출발하마.
1: 没有.
0: 이렇게. 아니요. 무조건 완료 부정만 쓰는 거 아니에요. 너나 사랑해. 니 아이와마.
1: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0: 메이요
1: 되나요?
0: 해주세요. 괜찮아요. 메이요.
1: 没有.
0: 이렇게 가는 거죠. 완료 부정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요라고 할 때도 메이요를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또 잊어버렸네. 나또 까먹었어.
1: 我又忘了.
0: 또 뭐뭐했다. 요 기억하세요. 나또 까먹었어. 我又忘了. 밤에 치킨을 또 먹는 거예요. 또 먹어.
1: 你又吃?
0: 예, 요치 혹은 뭐또 먹었네. 요치러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1: 是的.
0: 다시 한번 본문 들어보시면 더잘 들릴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한번 이치 라이 팅이샤.
2: 外面是不是下雨了?
3: 对，雨下的还挺大的。
2: 你带伞了吗？
3: 没有，我又忘了。
2: 外面是不是下雨了？
3: 对，雨下的还挺大的。
2: 你带伞了吗？
3: 没有，我又忘了。
0: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지금 교재가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죠? 네, 웬만하면 교재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1: 应该有.
0: 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듣기만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1: 没错.
0: 네, 제일 좋은 교재 옆에 노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요. 없단 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아니요. 안 했어. 다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너 저녁 먹었니? 你吃晚饭了吗?
1: 没有.
0: 이렇게.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1: 你吃晚饭了吗?
0: 메요. 이렇게. 메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메요. 이렇게도 많이 하죠, 선생님. 네.
1: 听起来.
0: 들어보니 어때요? 메요. 좀 기분 나쁘게 말했나요?
1: 별로 안 사주고 싶어.
0: 안 사주고 싶게
1: 원래
0: 말했대요.
1: 사주고 싶어도.
0: 좀 얄밉게 말했죠. 네, 그런 말도. 아, 진짜 실제로 약간 제가 얄밉게 말한 거예요. 아니? 아니? 이런데?
1: 그러지 마요.
0: 네, 알겠습니다. 너 그를 봤니?
1: 你看见他了吗?
0: 칸이 보다고 찐이 만나다죠? 아닙니다. 칸 뒤에 있는 찐은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보호입니다. 아, 이런 거 쓰시지 마세요. 칸 뒤에 찐은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냐, 그 결과를 나타내는 보호입니다. 오, 내 우산 봤니? 니 칼러마?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칸 젤러마?
1: 你看见我的伞了吗?
0: 네? 못 봤는데? 메이칸 하면 어때요? 메이칸은 안 봤다요, 일부러.
1: 没看见.
0: 그렇죠. 메이칸을 안 봤다? 메이칸 이제 못 봤다. 우연히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문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왕 선생님께. 你看见他了吗?
1: 没有.
0: 메이칸젠. 같은 말이죠. 또못 뭐다. 걔또 지각했어.
1: 他又迟到了.
0: 3월부터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예문의 단어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막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요. 네, 迟到. 너무 迟到하지 마시고 가볍게 迟到. 좋습니다. 밖이 너무 또 추워졌어.
2: 外面又冷了.
0: 그렇죠. 여기서 러는 형용사 뒤에 러는 상태 변화예요. 추웠다가 아니라 또 추워졌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땡땡러 잊지 마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정도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인이니까 정도보를 참 편하게 쓰시겠지만, 저희 같은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골치 아파요.
1: 是的, 能 理解.
0: 언제 이걸 써야 되는지.
1: 没错.
0: 저도 초급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오늘 완벽히 장악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0: 볼게요. 직역. 그는 뛰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걔 되게 빨리 뛰어라고 할때 정도보 구문을 떠올리는 게 진정한 고수죠. 그건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입니다.
1: 他跑得很快。
0: 여기서 주어가 뭐죠?
1: 他
0: 수로는 뭐죠?
1: 跑
0: 정도보는 뭐죠?
1: 很
0: 很快
1: 快。
0: 그렇죠. 더는 정도보 아닙니다. 더는 조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이꽃 한번 들어볼까요? 이 꽃.
1: 这朵花。
0: 도어는 양사입니다. 꽃한 송이 할 때. 아, 그냥 당연히 도어 대신에 제일 쉬운 저거 화 해도 괜찮아요. 이꽃 피는 정도가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직역이에요. 볼까요?
1: 这朵花开得特别美。
0: 엄청 非常만 쓰지 마시고 特别 기억하세요. 피아오리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메이도 떠올리시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정도가 아주 명확하다.
1: 老师说得很清楚。
0: 그렇죠. 명확하다. 清楚.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타더 발음 很 清楚. 이렇게 가는 거죠.
1: 嗯哼，谢
0: 네.
1: 谢。
0: 발음은 참고로 중국어로
1: 发音。
0: 타더 파인 很 清楚. 그녀는 글씨를 아주 잘 쓴다.
1: 他字写得很好。
0: 동사를 두번 써도 돼요.
1: 他写字写得很好。
0: 왜 동사 두번 쓴지 아세요, 여러분? 타, 시에, 쓰, 더. 말이 안 돼요. 명사 뒤에 더올수 없으니까 한번더 쓰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우시면 이거 외우세요. 선생님은 밥을 정말 빨리 먹어. 라오시, 吃, 饭, 더. 아닙니다. 볼까요?
1: 吃得很快。
0: 라오시, 吃, 饭, 吃, 더, 很, 快. 이게 정확한 거죠. 한번
1: 没
0: 더 해볼까요?
1: 错。老师吃饭吃得很快，
0: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饭 빼고?
1: 吃得很快。
0: 하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어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는 술을 한잔또 마셨다.
1: 他又喝了一杯酒。
0: 한잔할때잔빼 기억하시고요. 아이유 사이의 옷. 지우가 아니라 지어 기억하세요. 또 마셨다를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너표 샀니?
1: 你买票了吗？
0: 표 모르신 분들 외우시고요. 메이 마이 같은 말.
1: 没有。
0: 그는 말하는 정도가 어때?
1: 他说的怎么样？
0: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의역하면은 선생님 그 철수 학생 있잖아요. 걔
1: 嗯哼。
0: 일본어 잘한대요. 아 그래? 오, 어느 정도? 다 쇼어드 怎么样? 이렇게.
1: 是的。
0: 네, 말하는 실력이 어때라고 할때 이렇게 떠올리시기가 쉽지 않죠. 쇼어드 怎么样?
1: 那么
0: 기억하세요.
1: 영희는？
0: 아, 영희. 쇼어드 不好.
1: 他说的不好吗？
0: 들리세요? 쇼어드 不好. 안 좋대요.
1: 네。
0: 그는 가게에 한번더 갔다.
1: 他又去了一次商店。
0: 상점, 가게.
1: 商店。
0: 또 갔다. 요, 취러. 한 번이 중국어로.
1: 一次。
0: 잊지 마세요. 아이가 정말 곤히 잔다. 직역할까요? 아이가 자는 정도가 정말 달콤하다.
1: 孩子睡得真香。
0: 香은 먹을 걸 앞에 두고 와, 냄새도 좋다. 먹고 나서 맛있다 다 되잖아요.
1: 고소하다? 也
0: 아
1: 可以。
0: 고소하다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곤히 잔다. 좋은 뜻이네요. 깊이 잠들었다 할 때, 쉐이더 真香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带伞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애정을 갖고 잘 보시면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MP3를 잘 활용해 주세요. 우리는 리스닝뿐 아니라 리딩도 녹음이 돼 있죠. 그걸 아주 그냥 빠르고 닳도록 틀어주세요. 계속 들으시면 처음에 안 들릴 때도 있고 딴 생각 날 때도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아주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평상시에 시험 전에는 이 강의만 하다 보면 리스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산 올 때, EBS 방송국 올 때 틀어가면서 이제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들으면서 와야 돼요. 그런 기본 감각 유지도 안 하면 저도 둔해져서 이 리스닝 만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쪽을 펴주십시오. 32에서 37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Excuse me, do you work here?
3: Yes, I do. What can I help you with?
2: I got a promotional coupon, and I'd like to check whether it applies to certain products.
3: Of course. Could I take a look at it?
2: Sure. I'm planning to buy these running shoes and this gym bag, and here's the coupon. Oh, wait. My phone signal is weak in here, and I only save the offer digitally.
3: That's okay. You can connect to the store's Wi-Fi.
2: Oh, perfect. All right. Here it is.
3: Yes, those items qualify for the promotion.
1: Number 32. What is the man asking about? Number 33. Where does the conversation most likely take place? Number 34.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at the man do?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i, Una. I wanted to talk about your request to attend the data visualization seminar.
4: Yes, I'm hoping to take part in the session scheduled for next Wednesday.
2: But aren't you still working on the new smartwatch interface project? I heard the final draft is supposed to be submitted next week.
4: I am, but that deadline has been pushed back until the end of the month. We still need additional feedback from the user testing team.
2: Oh, I see. In that case, you should definitely go to the seminar. I'll approve your request right away.
4: Great. I'll add it to my schedule immediately.
2: Thanks. We need as many employees as possible to strengthen their skills before the quarter ends.
1: Number 35. What does the woman hope to attend? Number 36. Why was the project deadline postponed? Number 37.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next?
0: 32번부터 보시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은 파트 3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랬어요. 그래서 what the man ask. 여기까지가 이제 키워드죠. 남자가 물어보는 게 뭐냐.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물어봤어요. 33번. 그럼 이건 where만 물어보면 where만 밑줄을 그어두면 돼요. 지금 이 대화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34번은 여긴 또 여자가 나와요. 이 the woman suggests the man do죠. 그러면 the woman suggests the man do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에게 뭘 하라고 제안하냐 이렇게 핵심이 잡힙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어요. 남성이 먼저 말합니다. Excuse me, do you work here?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나요? Yes, I do. 그래요. 여기서 일해요. What can I help you with?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I got a promotional coupon. 제가 홍보용 쿠폰을 하나 받았어요. And I'd like to check whether it applies to certain products. 이 쿠폰이 어떤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군요. 그러니까 좀 할인 쿠폰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0: 됩니다. 그러면은 32번 정답 A번이죠. A promotional discount인데 여러분 이 문제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두 문장에 가깝죠, 이게. 엔드로 연결돼 가지고 I got a promotional coupon and I'd like to check whether it이 바로 쿠폰을 받죠. It applies to certain products. 그래서 뒤에 대명사가 뭘 받는지는 앞에 문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잘 들어야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는 상식이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32번 A. 다른 거볼 것도 없죠. 이렇게 토익 리스닝 시험 잘 보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차분하고 뭐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푸는 거예요. 탁탁탁 풀고 넘어가고 냉철하게 그런 사람이 시험 잘 봐요. 알았죠? 그또 시험에 맞춰이죠 우리가.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처음에 그 문학 하는 사람은 이 감성 막 이제 옛날에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이 뛴다고 뭐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윌리엄 월스워스 흉내 내느라고 그 수업 빼먹고 저그 자연을 돌다가 정작 그 낭만주의 바로 이전 시부터 이어지는 건데 그 낭만주의 시 좋은 점수 못 받은 그 역설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재수강에서 A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냥 그런 바보 같은 짓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토익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피도 눈물도 없이 해야 돼요. 토익에 적응해. 처음에 토익 보는데 이뭐 시험이 이렇게 싱거워 이상해. 아주 좀 건조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그거에 적응해야 토익 강사죠. 여러분도 여기에 적응해야 시험이 좋은 점수로 그 보답이 되는 겁니다. 같이 계속 보시죠. Of course, could I take a look at it? 아, 어디 볼까요? 물론이죠. 어디 볼까요? 했더니 sure. I'm planning to buy these running shoes and this gym bag.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이 러닝화와 체육관용 어떤 그 백이죠. 결국 운동백이라고 할게요. 운동백을 지금 사고 싶어요. 이런 러닝화도 팔고 이러면은 어딜까요?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And here is the coupon. 쿠폰이 여기 있고요. Oh, wait. 잠깐만요. My phone signal is weak in here. 제 전화기 수신호가 여기 약하네요. And I only save the offer digitally. 그리고 제가 그 디지털로만 이걸 이 제안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기 수신이 약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들어보면 33번 정답이 B죠. At a sporting goods store. 스포츠 용품점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B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운동화까지만 나면 뭐 신발 상점도 되는데 거기에 신발 상점 없죠. 근데 쥐임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스포링 굿스토어가 확실하죠.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죠. 그 뒤에 보시면 That's okay. You can connect to the store's Wi-Fi. 아,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이 상점 와이파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 와이파이가 있군요. All perfect. All right. Here it is.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죠. Here it is. 34번. C죠. Use the store's wireless internet. 그죠? 이 매장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 뒤에도 이제 yes, those items qualify for the promotion. 이게 그 프로모션에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할인 혜택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5 어떻게 하면 잘해야 하는데 3, 4도 잘 읽으세요. 이 qualify for 이거 시험에 5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5만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 여기 리스닝에 좋은 표현이 5에도 나오고 또 이런 거 읽어 나가다가 비슷한 의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어휘력도 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32에서 34 함께 듣습니다.
1: Excuse me, do you work here?
2: Yes, I do. What can I help you with?
1: I got a promotional coupon and I'd like to check whether it applies to certain products.
2: Of course. Could I take a look at it?
1: Sure. I'm planning to buy these running shoes and this gym bag, and here's the coupon. Oh, wait. My phone signal is weak in here and I only save the offer digitally.
2: That's okay. You can connect to the store's Wi-Fi.
1: Oh, perfect. All right, here it is.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 같이 보시죠. 이 여성은 무엇에 참가하려고 하냐. What the woman attend. 이 정도가 키워드죠. 예, 어디 참가하려고 하냐. 그리고 36번은 그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왜 연기됐냐. 그럼 why postponed. 뭐 주어를 밑줄 그어도 좋겠지만 왜 연기됐냐. 하여튼 연기된 게 하나 나오겠죠. 그 정도 밑줄 그어도 이 핵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냐. 여러분 will do next 질문은 이 미래형으로 끝부분에 답을 준댔죠. 여성 그래놓고 the woman will do next 이게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 보면 Hi, Yuna. 안녕하세요, Yuna. I wanted to talk about your request to attend the data visualization seminar. 저는 그 데이터 시각화 세미나에 참가해 달라는 당신의 요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the data visualization seminar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꿨은 거. 그게 어디 나오죠? 35번에 B번 트레이닝 세미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미나죠. 예를 들어서 A번 보면 제품 검토 세션은 아니죠. 그리고 C번 고객 설문조사 회의도 아니고 디자인 상담도 아니니까 답을 B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바꿨은 말이죠. 그리고 계속 보죠. 여성이 말합니다. Yes, I'm hoping to take part in the session. 제가 그 수업에 참가하고 싶어요. Scheduled for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But aren't you still working on the new smartwatch interface project? 근데 당신 새로운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일 하고 있죠? I heard the final draft is supposed to be submitted next week. 내가 듣기로 그 최종 초안이 다음 주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But 뒤에 중요한 말. That deadline, 그 마감기한이 has been pushed back. 연기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Postponed. Postponed 비슷한 말이 pushed back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연기됐습니다. Until the end of the month. 월말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왜 그게 연기됐는지 좀 더 이어나가야겠죠. 그 이유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계속 더 들어야 됩니다. We still need additional feedback from the user testing team. 우리가 여전히 사용자 테스팅 팀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도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36번은 C. More user feedback is required. 그죠? 더 많은 사용자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C가 여기서 정답이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Oh, I see. 알겠습니다. In that case, 그런 경우는 You should definitely go to the seminar. 세미나 가셔야죠. I will approve your request right away. 즉시 당신의 요청을 승인하겠습니다. Great. 좋아요. I will add it to my schedule immediately. 그럼 그것을 제가 스케줄에 즉시 추가해 놓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이어서 종합해 보니 37번 정답 C, update her schedule. 이렇게 해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이 미래형 질문에 대한 정답의 단서는 끝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시 무엇인지까지 묻진 않았지만 아무튼 끝부분 두 문장을 잘 들으면 더 잘 풀리는 문제입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i, Yuna. I wanted to talk about your request to attend the data visualization seminar.
2: Yes, I'm hoping to take part in the session scheduled for next Wednesday.
1: But aren't you still working on the new smartwatch interface project? I heard the final

0: draft is supposed to be submitted next week.
1: I am, but that deadline has been pushed back until the end of the month. We still need additional feedback from the user testing team.
0: Oh, I see. In that case, you should definitely go to the seminar. I'll approve your request right away.
1: Great. I'll add it to my schedule immediately.
0: Thanks. We need as many employees as possible to strengthen their skills before the quarter ends.
2: EBS 김대균 토익행 홈페이지 게시판 8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4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노력을 하는 게 이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토익킹 EBS만을 위한 EBS 김대균 토익킹 자료 강의 노트 이걸 좀 우리 애청자들이 올리시는데 단톡방 올리면 이게 산만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했고요. 3,000번째 분 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000명이 됐어요. 지금 3,000명 넘어서 예, 뭐든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책 보내드렸어요. 선물로 그랬는데 애청자시더라고요. 춘식이님 선물 가죠. 자, 여기 단어를 많이 공부했어요. 단어는 우리 여기 자료실 보시면 돼요. Potentially부터 보시겠습니다. Potentially 플러스 형용사를 보여드리는데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할 때 any potentially risky investment예요. 이걸 potentiality라고 명사를 이 자리에 쓰면 안 되고 potential도 안 돼요. potential도 안 돼요. 시험에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예전에 나왔어요. 부사 potentially를 답으로.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 꾸미느냐 아니면 여러 형용사가 뒤에 명사 하나를 꾸미느냐는 의미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의미도 따져보고 단수복수 같은 형태도 따져보고 그래야 성적이 오른다 그랬어요. The firm will avoid any potentially risky investments this year. 이 회사는 올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피할 것이다. Workers must wear gloves. 직원들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When handling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이런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이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가 이게 기출에서 프레이즈 그대로 뽑아서 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린 거예요. 알았죠? potentially 형용사 꼭 기억하시고 reviewed carefully for 이거는 이제 carefully가 동사 reviewed를 꾸며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Before contracts are sent to clients 계약서가 고객에게 보내지기 전에 they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For wording that could be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없나 한번 따져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 A번 대단히 좋아해요. 정확하게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조심스럽게 B가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uesday.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n ad mm-hmm. for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1: Right. 자, 이 moving company에 대해서 후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후기를 볼 때 아시겠지만 네. 꼭 뭐 moving company를 고르는 것만이 아니어도 mm-hmm. 부정적인 걸 먼저 보게 되거든요.
0: Oh. Right.
1: 그렇지만 오늘은 긍정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0: 오케이,
1: 그래서
0: 좋아요.
1: 어떤 부분이 좋았다. 뭐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0: Yes.
1: 하지만 그런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mm-hmm.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겠죠.
0: Yeah.
1: 그래서 페이지 넘버 20 오늘 포장이사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후기 보겠습니다.
0: All right. Here is a positive review of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 was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using a full-service moving company. It turns out it was all for nothing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with care. There were no hidden fees,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down to the penny. Everyone was super friendly, professional, and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I'd recommend Mayu Movers any day of the week.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했어요. 알고 보니 다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모든 걸 조심스럽게 취급하시더라고요. 숨은 비용은 없었고 최종 금액이 견적이랑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어요. 직원들 모두 무척 친절하고 전문적이셨고 흔쾌히 더 신경을 써주셨어요. 전 두말할 걸 없이 마유 무버스를 추천할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굉히 칭찬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과한 내용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괜한 걱정이었다. 이런 네. 것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견적이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이런 것들도 영어 다 가능하겠죠.
0: 오, 궁금해요.
1: 오케이. 자, 핵심 표현 방금 나왔습니다.
0: 네.
1: 숨은 비용은 없었고 최종 금액이 견적이랑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어요. 자, 한 푼도 틀리지 않고 뭐 정확히 이렇게 하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네, 영어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뭔지 아시죠?
1: 네.
0: 1센트잖아요.
1: 맞습니다.
0: Down to the penny.
1: 오.
0: Down to the penny.
1: 와. 높은 그 큰 금액의 돈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것도 아니고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1센트짜리 동전까지 하나하나 맞더라.
0: 네.
1: 이런 느낌이 될까요?
0: 맞아요.
1: 아하.
0: 네, 1센트까지 정말 정확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캐나다에서는 이제 페니를 네. 안 써요.
1: 오케이. 그런데도 이 표현이 들어가
0: 네네네,
1: 있는 게.
0: 맞아. 얼마 전부터 아. 이제 페니 1센트짜리 받지 않더라고요.
1: 아, 원래 캐나다에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0: 네네네.
1: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So they, I think they're trying to get rid of it.
1: Really?
0: Yeah, and so when you have to
1: Why
0: pay...
1: What if you have like millions of pennies?
0: Oh
1: what
0: my
1: do you do
0: gosh.
1: With those?
0: I mean, you'll have to take it to the bank. But, but yeah, they round it up or round it down.
1: 아, 그냥 뭐 반올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0: 네네.
1: 근데 이제 일반적인 스토어스나 이런 데서 안 받는다는 얘기인
0: 맞아요.
1: 거죠?
0: 네.
1: 아, 맞습니다.
0: Yeah.
1: 펜이 보면 이게 약간 장난감 같아요.
0: I know.
1: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에다가.
0: So cute.
1: 왠지.
0: Mm-hmm.
1: 그렇죠. 자, okay. So down to the penny라고 하는 거 활용해서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 예산은 정말 정확하게 비용과 일치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Right? 자, 그 예산은 그 비용과 일치했다.
0: The budget matched the cost.
1: 아래로 1센트까지.
0: Down to the penny. The budget matched the cost. Down to the penny.
1: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정말 정확하게 내 돈을 갚았어.
0: Oh.
1: 87,531원인데 1원까지 다 해서 준 거예요.
0: Oh, wow.
1: 자, 그녀는 내게 돈을 갚았어.
0: She paid me back.
1: 아래로 1센트까지.

0: Down to the penny. She paid me back. Down to the penny.
1: 됐지? 약간 이런 느낌. 자, 세 번째 예문은요. 나그 금액 있잖아. 그거 완전 정확하게 기억한다. 막 이러면서 난그 금액을 기억해.
0: I remember the price.
1: 아래로 1센트까지.
0: Down to the penny. I
1: 아하.
0: remember the price. Down to the penny.
1: 네, 보통 이거 뭔가 싸게 샀을 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0: 오,
1: Right.
0: 그러네요. 맞아요.
1: Right.
0: 나잘 샀잖아.
1: So down to the penny.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잡아보겠습니다. 덩어리 표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단어로 하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 이사 업체. 이거 뭐라고 할까요?
0: 아, okay. Full service moving company입니다. 일단 이사 업체는 moving company라고 할수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포장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국 와서 그게 아, 에이, 말이 그렇지. 설마 그걸 다
0: 네,
1: 해주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이거를 full service라고 하면 돼요.
1: Right.
0: You will see this also in gas stations, right? If you have to put in the gas yourself, it's called self-service.
1: Right.
0: 그리고 영어로는 셀프라고는 하지 않아요.
1: But if they do it for you,
0: Yeah,
1: then.
0: it's full service. 네.
1: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루다. 어떤 문제를 다루거나 할 때.
0: Handle. Handle.
1: 쌤,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다루거나 문제를 다루거나 할때 말고 사람을 다룬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나요?
0: Absolutely. Oh, it's hard to handle my boss. 뭐 이렇게요. 아니면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죠.
1: 핸들할 때,
0: 예.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일치하다.
0: Match. Match.
1: 다행히도 이게 그래도 외래어처럼 매칭, 뭐 매치 이런 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좀 익숙한 편이긴 할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근데 A 발음을 좀더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아하.
0: match보다는 match.
1: match.
0: Yes.
1: 자, 다음은요. 엄청, 아주.
0: Super. super.
1: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0: Oh,
1: So,
0: yes.
1: 형용사 앞에 so 같은 거, very 같은 것도 되지만, super 쓰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0: 오,
1: 그렇죠?
0: 맞아요. Oh, super cute.
1: She's super nice.
0: Yeah.
1: 이런다든가.
0: 제일 많이 쓰죠.
1: 맞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바로 다정한, 친절한.
0: 아, friendly입니다.
1: 네.
0: Friendly. 이렇게도 많이 쓰죠. Super friendly.
1: Super
0: 네,
1: friendly.
0: 강아지에 대해서도 뭐, maybe you want to pet the dog. Can I pet your dog? Oh yeah, he's super friendly.
1: 아, 그러니까 막 aggressive 하거나 막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이 friendly, friend가 나왔다고 해서 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0: 맞아요.
1: 그거는 close를 쓰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각별히 애쓰다, 신경 쓰다라고 하는 거
0: 오,
1: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0: no. 맞아요.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미국에서는 kilometers 말고 mile 쓰잖아요.
1: 맞아요.
0: 100마일을 걸어야 되는데, 101마일 걷는
1: 그
0: 거예요.
1: 하나를 더 가진 거예요.
0: 네네.
1: 안 해도 되는데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줬다는
0: 맞아요.
1: 느낌.
0: 기대한 것보다 더 해주는 거예요.
1: 굉장히 나는 감동이었다라고 쓸 때, 고맙다라고 할 때, 특히 많이 쓰는
0: 네,
1: 표현이죠.
0: go the extra mile.
1: Right. 자, 이렇게 핵심 단어 잡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허무한 혹은 헛수고인 아니면 괜히 하는.
0: For nothing. For nothing.
1: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엔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내가 허무하게 뭐가 됐다. 그래서 for nothing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괜한 걱정 같은 게 오늘
0: 네,
1: 나오잖아요. 나 이거 또뭐
0: 맞아요.
1: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0: Yeah.
1: 근데 그 모든 게 that was for nothing. 이런 느낌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내가 괜히 걱정했네.
0: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for
1: For
0: nothing.
1: nothing. 자,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멀리 부산까지 운전해서 갔잖아. 근데 허무하게 헛수고로 갔어.
0: Oh
1: 왜냐면
0: no.
1: 거기까지 갔는데
0: 네.
1: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0: 네.
1: 친구가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0: Oh my goodness.
1: Oh my.
0: 요즘에 핸드폰 다들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죠?
1: 이분 없는 분이었어요.
0: 아, okay.
1: 예외를 만들어봤습니다.
0: 네네.
1: 자, 난 멀리 부산까지 운전해서 갔어.
0: I drove all the way to Busan.
1: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0: For nothing. I drove all the way to Busan for nothing.
1: 차는 있는데 전화기가 없으시네요.
0: 아하, 특이하네요.
1: So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결론을 위해 내가 간 게 너무 허무했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나 걱정했는데 결국 그냥 뭐 괜히 하는 걱정이었던 거야. 이런 느낌. 자, 난 걱정했어.
0: I was worried.
1: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거였어.
0: But it was for nothing. I was worried, but it was for nothing.
1: 네. 그래서 뭔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허무하다. 이 느낌. 네, 많이 씁니다.
0: 정말 많이 쓰는 네. 표현이죠.
1: 자, 주요 표현 두 번째는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0: With care. With care.
1: 네.
0: 아, 선생님, 조금 전에 저희가 말했던 단어 handle
1: 네.
0: 하고 정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1: 상자에 무조건 붙어 있지 않나요?
0: Yeah, when you order something online and it's fragile,
1: right?
0: They'll have a sticker on it. Sometimes it'll say fragile, sometimes it'll say handle with care.
1: 아, fragile 하다는 게 깨지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같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So please handle with care.
0: Yes.
1: 이러면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노트북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자, 이 노트북을 다뤄주세요.
0: Please handle this laptop.
1: 주의를 가지고.
0: With care. Please handle this laptop with care.
1: 네, 뭔가 carefully보다 조금 더 격식 느낌이 있네요.
0: 오, 맞아요.
1: 자, 다음은요. 난 내 오래된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데미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0: And we know you love your old pictures.
1: 그러니까 네. 중요하거든요. 자, 난 내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어.
0: I organized my old photos.
1: 주의를 가지고.
0: With care. I organized my old photos with care.
1: 네.
0: Were your old photos in black and white?
1: Because they're so old. 자, 마지막으로는요. 언제든 두 말 할 것 없이.
0: Any day of the week. Any day of the week.
1: 한 주 중에 어느 날에라고요.
0: 맞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를 필요해? 일요일 날 갈까? 뭐 월요일 갈까? 상관없어. 나는 언제든 뭐를 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이게 꼭 시기적인 게 아니어도 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피자를 두고 언제든 주저 없이 족발을 선택하겠어.
0: 아하.
1: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족발은 무조건이다.
0: 네. 아,
1: 나는 족발을 선택하겠어.
0: I would choose 족발.
1: 피자를 두고
0: over pizza.
1: 한 주에 어느 날이든.
0: Any day of the week. I would choose 족발 over pizza any day of the week.
1: 네. 자, 두 번째는요. 난 언제든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오늘도 상관없고. 다음 주도 상관없어. 자, 난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0: I would accept your challenge.
1: 한 주에 어느 날이든.
0: Any day of the week. I would accept your challenge any day of the week.
1: 네.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23.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했어요. 자, 전 긴장했어요.
0: I was nervous.
1: 그게 나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0: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1: 풀 서비스 이사 회사를 이용하는 게.
0: Using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I was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using a full service moving company.
1: 네. Moving company라고 해도 되고요. Movers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0: Oh, yes. That's right.
1: 자, 두 번째는요. 알고 보니 다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모든 걸 조심스럽게 취급하시더라고요. 자, 그건 드러납니다.
0: It turns out
1: 그게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0: It was all for nothing.
1: 그들이 모든 걸 다뤘기 때문에
0: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1: 주의를 가지고
0: with care. It turns out it was all for nothing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with care.
1: 네.
0: 선생님, what does it mean? It turns out. It turns out.
1: 어떤 사실이 드러난다.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알고 보니 새로운 정보가 뭔가 생겼다. 던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알고 보니까 이게 맞더라 라는 yeah.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숨은 비용은 없었고 최종 금액이 견적이랑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어요. 자, 숨겨진 요금들은 없었어요.
0: There were no hidden fees.
1: 그리고

0: 그 가격은 그 견적과 일치했어요.
1: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0: 아래로 1센트까지.
1: Down to the penny. There were no hidden fees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Down to the penny.
0: 네.
1: 여러분, 이 estimate 발음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로 쓸 때는 estimate라고
0: right.
1: 하지만 여기서는 명사예요. 그래서 estimate. Matched the estimate.
0: Estimate처럼 발음하셔야
1: 맞아요.
0: 되네요. 자, 네 번째는요. 직원들 모두 무척 친절하고 전문적이셨고 흔쾌히 더 신경을 써주셨어요. 자, 모두가 엄청 다정했고 전문적이었고
1: Everyone was super friendly, professional.
0: 그리고 그 추가적인 마일을 갈 의향이 있었어요.
1: And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Everyone was super friendly, professional, and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0: 네, be willing to도 같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1: 네.
0: 뭐뭐 할 의향이 있다, 흔쾌히 뭐뭐 한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 두 말 할 것 없이 마유 무버스를 추천할 거예요. 자, 전 마유 무버스를 추천하겠어요.
1: I'd recommend Mayu Movers
0: 한 주에 어느 날이든
1: any day of the week. I'd recommend Mayu Movers any day of the week.
0: 네, 그래서 저 정말 그 리뷰 거의 한 두 페이지는 쓴 것 같아요.
1: Oh, wow.
0: 감사해가지고.
1: Oh,
0: 네.
1: That's amazing, 선생님. Glad you had a positive experience.
0: Oh, yes.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review.
2: I was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using a full-service moving company. It turns out it was all for nothing because they handled everything with care. There were no hidden fees, and the price matched the estimate down to the penny. Everyone was super friendly, professional, and willing to go the extra mile. I'd recommend Mayu Movers any day of the week.
1: And here's today's review.
0: 포장 이사 업체.
1: Full service moving company.
0: 엄청 아주.
1: Super.
0: 각별히 애쓰다 신경 쓰다.
1: Go the extra mile.
0: 핵심 표현으로 갔어요.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1: Down to the penny.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허무한 헛수고인 괜히 하는.
1: For nothing.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그들은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다뤘어. 그들은 그 상자들을 다뤘는데 주의를 가지고 다뤘대요.
1: 오, 좋아요. 오늘 배우신 단어들 다루다 handle 그리고 조심스럽게 with care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억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새로운 또 이슈 나온 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Pick up your August edition of Easy Writing
0: 네.
1: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for now.
0: Bye.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V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사들을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OpenAI를 상대로 이제 냈던 소송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0: Yeah, we've spoken a few times about the conflict between Elon Musk and OpenAI, and in particular its head Sam Altman. And this is the latest development where they have lost legally in a court of law about the lawsuit that Musk put out there.
1: 이 같이 OpenAI를 공동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Mm-hmm.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OpenAI를 이제 떠났는데 그 이후로 샘 올트먼 현 CEO와 대립각을 이제 세워왔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소송의 골자 자체가 OpenAI가 이제 그 상업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하면서 설립 당시에 그 공익적인 사명을 훼손했다. 이게 소송의 골자였어요.
0: 그렇죠. Yeah. And now this has dealt a big blow to Elon Musk, right? And the main reasoning behind it is missing a deadline, right? The statute of limitations.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법원에서 연방 배심원단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소송 자체가 뭐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한이 지났다. 소송 자체가 법정 제소 기한을 넘겨서 제기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원천 무효화 시킨 거나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0: 그렇죠. Yeah. So for OpenAI, it's good news. And, you know, we've been talking up their massive initial public offering, the IPO that is in the works later this year. It's taken away a hurdle potentially, I suppose.
1: 네. 이 판결이 만약에 OpenAI 쪽에 불리하게 났다면 이 회사의 어떤 수익 모델의 지금 근간을 흔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OpenAI의 역사적인 기업 공개 IPO에 이제 길이 활짝 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큰 그림까지 보면서 기사를 공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Turn over to page 20 in the August book for part 1.
2: Elon Musk suffers legal defeat against OpenAI.
3: A federal jury has decisively rejected a massive lawsuit brought by Elon Musk against OpenAI and its chief executive, Sam Altman. The litigation centered on accusations that the tech enterprise violated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by prioritizing commercial profitability. However, the legal challenge collapsed when jurors determined that the filing had missed the mandatory statutory deadline.
1: 그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법정 제소 기한이라는 단어고요. 오늘은 그 법정 소송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다른 단어들을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lawsuit이 되겠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났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근간 단어들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A federal jury.
0: A federal jury has decisively rejected a massive lawsuit brought by Elon Musk against OpenAI and its chief executive Sam Altman.
1: 자, 여기서 이제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났다라고 바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decisively 바로 다음에 rejected 그랬잖아요.
0: 그렇죠. So that means to turn down firmly without
1: 맞아요.
0: a doubt.
1: 네. 그냥 뭐 단칼에 그 기각했다는 얘기입니다. Mm-hmm. decisively라는 건 뭐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원고 피고가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측이 원고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원고고 샘 알트만이 피고가 되는데
0: 네.
1: 일론 머스크 측에서 이제 제기한 소송을 원천 기각을 했다는 얘기고요. 연방 배심원단이 against 누구누구 소송은 항상 누구를 상대로 거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A lawsuit against 누구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피고가 되는 소송을 당한 쪽은 OpenAI의 현 CEO인 샘 알트만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0: A federal jury has decisively rejected a massive lawsuit brought by Elon Musk against OpenAI and its chief executive, Sam Altman. The litigation centered on accusations that the tech enterprise violated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by prioritizing commercial profitability.
1: Litigation 동그라미. 지금 lawsuit 대신에 나온 단어잖아요. 이것도 소송이란 뜻이고
0: 네.
1: 이 소송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옵니다. 다 연결시켜 주세요. 이 소송 자체는 centered on accusations.

0: accusations, 어떤 주장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근거로 제기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주장이었나요?
1: That the tech enterprise violated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Yeah, so that's a lot of complicated words, right? So humanitarian means for the good of society, right? So usually non-profit.
0: 그 설립 당시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영리로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회사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수익성 사업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걸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게 by prioritizing commercial profitability 이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반을 했다는 근거를 만든 거죠.
1: The litigation centered on accusations that the tech enterprise violated its foundational humanitarian mission by prioritizing commercial profitability. However, the legal challenge collapsed when jurors determined that the filing had missed the mandatory statutory deadline.
0: 자, 그 이제 마지막 단어가 조금 테크니컬하지만 statutory deadline이란 건 어느 시점까지 그 제소를 해야 되는 그 deadline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 기한이. 네. 그래서 법정 제소 기한 자체를 넘겨서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고 배심원단이 판단을 해서 The legal challenge collapsed라고 돼 있죠. Collapsed는 붕괴됐다는 얘기니까 원천 무효화됐다는 얘기예요.
1: Yeah, failed and fell apart completely.
0: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로 collapsed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법정 소송의 어떤 뜻으로 나오는 단어가 또 legal challenge도 마찬가지고 붕괴쳐놓으시고 그 뒤에 filing 이것도 소송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1: Yeah, like submitting those documents to court, right? That's why it's called filing. However, the legal challenge collapsed when jurors determined that the filing had missed the mandatory statutory deadline.
0: 소송을 제기할 때 file a lawsuit이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0: filing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소송 제기, 그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Okay.
1: Here's part two.
2: The major ruling keeps the current business balance in Silicon Valley unchanged, even as the race to build advanced AI speeds up. The outcome effectively removes a major roadblock for the startup, clearing its path toward a historic initial public offering later this year. Despite this victory, the firm still faces intense marketplace pressure from surging independent competitors.
0: 자,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어떤 영향력 혹은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1: This major ruling keeps the current business balance in Silicon Valley unchanged, even as the race to build advanced AI speeds up.
0: 이게 이제 반대로 판결이 났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큰 어떤 사업상의 재편이 있고 막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OpenAI 쪽에 이제 승소 판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This major ruling keeps the current business balance in Silicon Valley unchanged. 이 큰 판결 자체가, ruling 자체는 이제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말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고요.
1: 그렇죠. 네.
0: 현재 그 실리콘밸리 내에서의 기존 AI 업계의 산업 구도를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유지시켜줄 전망이고요.
1: Even as the race to build advanced AI speeds up, right? That's getting more competitive.
0: 맞아요. 여기 ruling이란 단어가 이제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니까 이번에 이제 이 큰 판결 자체가 keep the balanced unchanged 할 거래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어떤 AI 산업계의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뭐 이게 반대로 났다면 큰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1: 그렇죠.
0: OpenAI가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물론 even as the race to build advanced AI speeds up, AI의 어떤 첨단화의 어떤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뭐 변화가 온다면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이번 판결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1: Yeah, the ruling didn't have an effect basically. The outcome effectively removes a major roadblock for the startup, clearing its path toward a historic initial public offering later this year. The key word here might be roadblock, right? Literally, something that blocks a road is a roadblock. So it's talking about an obstacle, a barrier, a wall.
0: 뭔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길을 막고 있는 블럭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벽돌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로드블럭이란 말 자체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라는 얘기죠.
1: 그럼요.
0: 많이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픈AI에게는 이제 거대한 걸림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clearing its path toward a historic initial public offering.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역사적인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표현 잘 표시해서 알아두세요. Remove a major roadblock 이라는 표현하고 clear its path toward 뭘 향해서 길을 활짝 열어주다.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죠.
1: Control, yeah, they can be used as a set like that. The outcome effectively removes a major roadblock for the startup, clearing its path toward a historic initial public offering later this year. Despite this victory, the firm still faces intense marketplace pressure from surging independent competitors.
0: 법정에서의 OpenAI가 이제 승소를 했지만, 근데 이것도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이런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시름 났지만, 뭐 법정 소송이 끝난 거지, 뭐 시장 내에서 계속 뭐가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So the firm still faces intense marketplace pressure. 이건 어디서 오는 압박? 시장에서 오는 그런 경쟁에 의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오는 압박이냐면 from surging independent competitors, 급부상 중인 독립 AI 기업 경쟁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 스타트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뭔가 신규 기술이나 혁신을 또 이뤄내게 되면은 기존의 거대 플랫폼들이 이제 그거랑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1: Yeah,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people who came out of OpenAI, Anthropic,
0: 맞아요.
1: right? And that's been really scary for OpenAI. Okay, one more time there. Despite this victory, the firm still faces intense marketplace pressure from surging independent competitors. Here's part three.
2: The courtroom confrontation exposed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and multi-year strategic maneuvering between the high-profile co-founders. During the trial, defense attorneys demonstrated that the plaintiff had previously advocated for similar corporate restructuring before exiting the venture. Consequently, the tech industry moves forward with the commercial framework of its leading startup firmly solidified.
0: 자, 수년간 지속된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 싸움과 이 주도권 다툼, 그리고 재판 중에 또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1: The courtroom confrontation exposed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and multi-year strategic maneuvering between the high-profile co-founders.
0: 자, 여기 지금 lawsuit과 똑같은 뜻의 단어가 또 나왔죠. Courtroom confrontation이라고 묘사했네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법정에서의 공방을 말하겠죠? 네,
1: 그렇죠.
0: 법적 공방. Exposed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Deep-seated 하면 깊게 자리 잡고 있는의 뜻이잖아요.
1: Yeah, long-lasted.
0: 맞아요.
1: Right?
0: 뿌리 깊은, 길게 이어져 온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갈등을 노출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nd
1: multi-year strategic maneuvering. Maneuvering just literally means how you move about, right, and shape yourself. But in this case, figuratively, it's talking about long-term planning, maybe some moves to try and manipulate the situation.
0: 그렇죠. 이 수년간 전략적으로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그런 행보들, 마누버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1: 네. 그렇죠.
0: 소위 우리말의 행보와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전략적 행보들을 이제 또 노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Between the high-profile co-founders, 세간의 이목을 뭐 동시에 엄청 끌고 있는 이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 The courtroom confrontation exposed deep-seated personal friction and multi-year strategic maneuvering between the high-profile co-founders.
0: Okay.
1: During the trial, defense attorneys demonstrated that the plaintiff had previously advocated for similar corporate restructuring before exiting the venture.
0: 자, 원고 측이 일론 머스크고요. 피고 측이 OpenAI의 샘 알트먼인데 소송 중에 defense attorneys는 샘 알트먼 쪽, 오픈 AI 쪽 변호인들을 말하겠죠?
1: 그렇죠. 네.
0: Demonstrated that the plaintiff, 일론 머스크가, had previously advocated for similar corporate restructuring. 회사 나가기 전에 비슷한 기업 구조 개편 하자고 옹호하셨잖아요. 찬성하셨잖아요. 즉 비영리 좀 버리고 수익 사업 하자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밝혀냈다는 얘기예요.
1: Yeah, they demonstrated that means they showed it.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검찰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네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1: Interesting.
0: 그래서 이 앱을 만들어서 웹의 형태로 퍼블리싱해서 막 지인들한테 공유하고 같이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인공께서도 딱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바이브 코딩을 직접 하면서 다양한 앱을 좀 만들어 보고 있고 영어 공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I mean, basically, you can do anything with it, right?
0: 우리 아침에 본방사수방에도 보면은 정말 많은 이미지 영상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게 지금 AI한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뭐 퀴즈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단어장 형태, 뭐 인포그래픽 형태 이미지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자동화 툴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게 될것 같아서 이런 사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것 같은데 오늘 주인공께서는 어떻게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됐고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박성일 청취자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et's listen.
2: Vibe coding. I have been working at an IT company for 15 years. I majored in computer engineering in college, but I realized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So I have worked as a systems engineer instead. But with the recent AI boom, I have gotten back into programming. I don't actually write the code myself. I'm doing what people call vibe coding, a hot topic these days. Instead of coding myself, I simply explain what I want, and the AI does the programming for me.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and call it AI slop. But I'm just using it for myself, so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criticism. I've even built a program that organizes key vocabulary from EBS textbooks in the form of flashcards, and I use it all the time.
0: 저는 15년간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I've been working at an IT company for 15 years.
0: 대학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는데요. 프로그래밍에 별 재능이 없는 것을 깨닫고 대신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해왔습니다.
1: I majored in computer engineering in college, but I realized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0: Okay.
1: I majored in 뭐뭐 나왔죠? 하지만 I've realized 제가 깨달은 바가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Have a talent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뭐 탤런트, 스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I didn't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이니까 프로그래밍에 그다지 재능이 없었다라는 그쵸. 거를 깨달았습니다라는
0: 재능이란
1: 말이죠.
0: 재능이란 단어 자체가 탤런트니까요. 그래서 I didn't 다음에 부정어 다음에 really까지 I didn't really 딱히 이런 어감이죠 이것도요. 딱히 그런 재능이 없는 듯해서 이제 다른 직군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I realize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자, 문장 다시 한번요. 전공은 이걸 했지만
1: I majored in computer engineering in college, but I realized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So I have worked as a system engineer instead.
0: 그래서 그 대신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해왔다. So I have worked as a systems engineer instead. 우린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영어에선 systems engineer. 그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 S 잘 동그라미 쳐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최근 불어닥친 AI 열풍에 저는 다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But with the recent AI boom, I have gotten back into programming.
0: Okay. 자, get back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뭘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다시 무엇으로 들어가다. into 전치사는 지난날 말에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Mm-hmm. 뭐 get into의 의미로. 근데 여기서는 get back into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버전이니까 하다가 중단한 것을 다시 하게 되다의 의미로 제 입문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완료시제로 I have gotten back into programming이 되겠죠. 자, 최근에 AI 열풍 덕분에 붙여볼게요.
1: But with the recent AI boom, I have gotten back into programming.
0: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직접 코드를 짜지 않습니다.
1: I don't actually write the code myself.
0: Write the code 해도 되고 그냥 코드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I don't actually code myself.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코드가 동사이기도 하다는 거인지

0: 하시고 혹은 그냥 write the code, 코드를 쓰다 이렇게 풀어주게 돼요. 직접 코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른바 요즘 화제인 그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1: I'm doing what people call vibe coding, a hot topic these
0: Okay.
1: days. I'm doing what people call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는 이것을 합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vibe coding이라고 부른다. A hot topic these days. 요즘 아주 열기가 뜨거운 토픽이죠.
0: 요즘 화제인.
1: Right.
0: 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1: Uh-huh.
0: 어떻게 만들었어? 그냥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돼? 약간 이런 대화들 종종 일어나죠. 자, I'm doing what people call. What people call 같은 건 이제 왜 넣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뭐 자주 쓰던 말들은 아니잖아요. 최근 근래에 들어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소위 뭐라고 불리우는 이런 말들 여러분이 영어 문장에 넣으실 때딱 좋은 게 what people call 같은 거예요.
1: Right. Or maybe when you're trying to describe something to someone and you're worried, you're concerned that that person may not be
0: 그렇죠.
1: familiar with it. So it's just a friendly way of approaching something or, I guess, communicating information with someone.
0: 맞아요. 뒤에 뭔가 용어가 나올 거라는 어떤 준비를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
1: 특히 뭐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1: 설명을 할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oh, it's what people call 뭐뭐뭐
0: 맞아요.
1: 이렇게 해도 좋죠.
0: So I'm doing what people call vibe coding, a hot topic these days. 요즘에 뭐 핫한 토픽인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직접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의도한 바를 설명만 하면 AI가 대신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입니다.
1: Instead of coding myself, I simply explain what I want, and the AI does the programming for me.
0: 심지어 저도 이걸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런 앱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면 돼? 그 프롬프트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한자 한줄 보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 줘.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 할까요? 할까요? 계속 눌러줘야 돼요.
1: Oh, I see.
0: 예, 그럼 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뚝 만들더라고요. 그다음 수정해주고, 또 수정해주고. 자, 그래서 instead of coding myself, 내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코딩 동그라미, 여기서 동사로 쓰였죠? 아까 write the code가 아니라. 예. So instead of coding myself, 내가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I simply
1: I simply explain what I want, and the AI does the programming for me.
0: 그렇죠. AI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짜줍니다. And the AI does the programming for me 대신해서. 자, 이런 코드를 안 좋은 의미로는 AI slo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and call it AI slop.
0: 뭔가 좀 품질이나 질이 낮은 거를 이제 slop이라고 많이 하죠. AI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인데 좀 약간 조잡해요. 그러면 AI slop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요즘 소셜 미디어에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가 좋은 것들도 있는데 어떤
1: 오,
0: 것들은
1: 물론이죠.
0: 이 뭐지? 약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AI slop이라고 소위 이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1: 맞아요.
0: 얘기예요.
1: 약간
0: 예.
1: 좀 low quality AI content 할 때, oh,
0: 그렇죠.
1: this is AI slop
0: 예,
1: 할수
0: 이거
1: 있죠.
0: AI네. 우리도 이제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이거 딱 AI라는 게
1: 네.
0: 느껴지고. 그런 걸 이제 그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약간 좀 폄하하거나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뭐 어떤 뉘앙스여서 look down on이란 구동사 써봤어요.
1: 좀
0: 그렇죠.
1: 내려보다라는
0: 예,
1: 게
0: 깔보다.
1: right.
0: 좀 폄하하다. 반대가 이제 look up to거든요. 존경할 때는 I
1: 네.
0: look up to my father. 근데 look down on은 좀 내려다보다라는 얘기니까 AI slop이라고 좀안 좋은 의미로 부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some people.
1: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and call it AI slop. But I'm just using it for myself, so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criticism.
0: 그렇죠. 뭐 코딩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AI가 만든 코드 자체를 슬랍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평에는 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But I'm just using it for myself, 내 스스로를 위해서. So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criticism. 뭐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criticism. 자, 발음 한번 도와주세요.
1: Criticism.
0: Criticism.
1: 크리티시즘.
0: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One more time.
1: 크리티시즘.
0: Okay. 자, 현재는요, 저는 그래서 EBS 교재의 주요 단어들을 정리해서 플래시카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까지 구현을 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 I've even built a program that organizes key vocabulary from EBS textbooks in the form of flashcards, and I use it

0: all the time.
1: I've even built a program that organizes key vocabulary from EBS textbooks. 우리 이제 입체형 같은 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사진 찍어서 여기 나온 어떤 표현들을 플래시카드 형태로 정리해 주는 그런 앱인가 봐요. 그걸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앱을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형태로죠? In the form of flashcards. 이렇게 넘기는 카드 형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자주 사용한다. Use it all the time. 그렇죠? 공부하고 나서 기억에 더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자주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자, 다시 한번요. I've even
0: built a program that organizes key vocabulary from EBS textbooks in the form of flashcards. And I use it all the time.
1: All right. 자, 오늘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멋진 사연이었었죠?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Vibe coding. I have been working at an IT company for 15 years. I majored in computer engineering in college, but I realized I didn't really have a talent for programming. So I have worked as a systems engineer instead. But with the recent AI boom, I have gotten back into programming. I don't actually write the code myself. I'm doing what people call vibe coding. A hot topic these days. Instead of coding myself, I simply explain what I want, and the AI does the programming for me.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and call it AI slop. But I'm just using it for myself, so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criticism. I've even built a program that organizes key vocabulary from EBS textbooks in the form of flashcards, and I use it all the time.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영이 나가는 아침 본방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소통을 하는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본방사수라고 치면 나오고요.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오늘 나왔던 그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도 서로 많이 공유하시고 서로 응원도 하는 그런 멋진 단톡방입니다.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패턴들인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란 말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The recent AI boom 하시면 돼요.
0: I have started programming again because of the recent AI boom.
1: 최근 AI 열풍으로 벌써부터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많이 할 법한 문장들을 예문해 드리고 있어요. 갈게요.
0: The recent AI boom has already changed the way we work.
1: 이미 바꿔놨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많은 것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자, 나는 최근에 AI 열풍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0: I am concerned about some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recent AI boom.
1: 그렇죠. 장점도 많죠. 그렇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즘 핫한 화제란 말 할 때 hot topic 뒤에다가 그냥 these days 붙이면 됩니다.
0: I'm doing vibe coding, which is a hot topic these days.
1: 요즘 반도체가 아주 핫한 화제다.
0: Semiconductors are a hot topic these days.
1: 그렇죠. 자, 그게 요즘 화제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0: I think it's a hot topic these days, but I don't know much about it.
1: 좋아요. 자, 그 다음. 뭘 좀 폄하하다 혹은 폄훼하다, 좀 약간 무시하다라고 할 때 어떤 구동사 썼었죠? 내려다본다.
0: To look down on.
1: Okay.
0: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1: 그렇게 AI가 만든 코드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Some people look down on this kind of code. 자, 난 과거에는 그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도 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0: I used to look down on that kind of thing.
1: 아, 예전에 그런 거 보면 좀 안 좋게 생각했었다. 그거거든요.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환기 1번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I used to
0: look down on that kind of thing.
1: One more time.
0: I used to look down on that kind of thing.
1: 그렇죠.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0: Yeah.
1: 예전에는 난 별로 안 좋게 봤다. 절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도
0: You should never look down on people you work with.
1: You should appreciate them, right?
0: Yes.
1: As much as you can. 좋습니다. 이런 문장에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I heard you started coding again these days.
2: Yes, but I'm not actually writing the code by hand.
3: Then how do you do it?
2: I just explain what I want to the AI, and it does all the work for me.
3: Wow, that actually works? That's what they call vibe coding, right?
2: That's right. It's also really helpful for organizing my English studies.
1: Ip-tyung 대화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사연이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만드니까 정말 요즘 할 법한 대화 아닙니까?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0: 그러네요.
1: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갈게요.
0: 네, 들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1: 네.
0: 여자가 I heard you started coding again these days. 아, 요즘 코딩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남자가 Yes, but I'm not actually writing the code by hand.
1: 어, by hand. 손으로.
0: 그렇죠.
1: 약간 직접의 의미로 많이 쓰죠.
0: 맞아요,
1: 이게.
0: 맞아요.
1: 꼭 손으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확장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접 제가 코딩을 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0: Yeah.
1: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0: I'm not actually writing the code by hand.
1: Okay.
0: 여자가 Then how do you do it? 그럼 어떻게 하는데? Man says, I just explain what I want to the AI. 내가 AI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일단 설명을 해. And it does all the work for me. 그러면 그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줘. 다 해줘.
1: AI 시대에 꼭 필요한 문장들이에요. 이거 AI한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It does all the work for me. 간단한 문장이지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0: It does all the work for me.
1: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0: It does all the work for me.
1: 좋습니다.
0: Woman says, wow, that actually works. 그게 진짜 된다고? That works. That's what they call vibe coding, right? 아,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vibe coding이라는 거지.
1: 그렇죠?
0: Man says, that's right. It's also really helpful for organizing my English studies.
1: 영어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죠? AI를 활용하면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24페이지 펴보시면 다섯 개 영작이 있거든요. 손으로 잘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고요. AI한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피드백도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3번과 4번은 별표 찍게요.
0: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s for being with us.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잘 가? 이렇게 헤어지기는 조금 어색하고. 그럴 때, 아, 우리 뭐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1: Right.
0: 우리 그럴 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이 있죠.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영어 문화권이나 우리나라나 뭐 비슷하다. 사람 사는
1: 네.
0: 건. 언제 한번 만나자. 우리 이러고 안 만나잖아요.
1: 맞아요.
0: 아, 물론 만날 수도 있지만 사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깜빡하고 못 만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사실 영어나 한국말이나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지만 말하게 되는 Let's meet up sometime 이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 한번 만나요? 라는 표현이죠. 저와 선생님 혹은 뭐 에린 PD님 사이에서 Let's meet up sometime 이라고 하면 진짜 만나겠죠?
1: 네.
0: 네. 진짜죠? 네. 다들 만난다고, 꼭꼭 약속한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그럼 let's meet up sometime.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표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제가 괜히 어색한 사이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친구 사이에서는 우리말로는 이제 반말로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존댓말로 만나요라고 하니까 뭐뭐 하자의 의미가 약간 사라진 것 같죠? 하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let's로 시작하면 되겠죠. let's는 참고로 let us의 줄임말이지만 요즘은 let us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let's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사용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안을 할 때는 무조건 let's 이렇게 시작한다. 이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표현이에요. 자, let's 다음에는 이제 뭘 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만나다이잖아요. 근데 만나다라고 할 때는 meet up 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meet라는 단어를 그냥 써도 되겠죠. Let's meet sometime 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meet up. 업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약간 캐주얼한 느낌, 뭐좀더 친근한 느낌을 주고요. 친구끼리 약속을 잡아서 만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o let's meet up. 여기까지만 말해도 우리 만나자라는 말이 돼요. Let's meet up. Let's meet up. 자, 그리고 이제 언젠가,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이 나와야 이제는 조금 약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되죠, 그쵸? 자, 언젠간, 요거 시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옵니다. 영어로는 sometime. 언젠지 명확하진 않지만 언젠가라고 할 때는 sometime이라는 한 단어죠. 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let's meet up. Sometim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거 sometimes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Sometimes s를 붙이면 빈도를 나타내는 가끔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Sometime s를 빼야 언젠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언젠가라고 할 때는 s를 빼고 sometime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Let's meet up sometime.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이 표현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잘하셨어요.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Our sentence was, "Let's meet up sometime." So, to make our pattern, we will change

0: the verb. So, meet up 대신에 다른 동사 들어갑니다. Let's 뭐뭐 sometime.
1: 아, 그러니까 언젠가 뭐뭐를 하자라는 의미로 meet up 대신에 다른 활동이나 뭐 행동을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언제 한번 뭐뭐 합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활동들을 넣어볼까요?
0: Well, here's a very common one.
1: Mm-hmm.
0: Let's go momoing. So,
1: Ah.
0: for example, let's go fishing sometime.
1: Let's go ing sometime이라고 하면 언젠가 그 활동을 하러 가자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Let's go fishing sometime이라고 하면 우리 언제 한번 낚시하러 가자라는 뜻이죠. 뭐 낚시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Let's go swimming sometime 여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Let's go hiking sometime.
1: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Let's go camping sometime. Well, let's go
0: Biking,
1: biking sometime.
0: jogging.
1: 너무
0: There's so
1: 많네요.
0: many things, yes.
1: 네. Let's go ing sometime. 요거 자체로도 패턴이 될수 있겠네요.
0: But you could also do sentences without go, like, let's have dinner sometime.
1: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 뭐, 먹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have dinner sometime. 언제 한번 저녁 식사해요. 라는 말이네요. Let's have dinner sometime.
0: Let's catch up sometime.
1: Catch up.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근황을 얘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근황 얘기를 한번 나눠요. 라는 의미로. Let's catch up someti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잭쌤 아니에요?
0: Oh,
1: 와, 잘
0: hey.
1: 지냈죠?
0: Yeah, but I have to go now.
1: 그래요?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 우연히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0: Let's grab coffee sometime. 언제 한번 커피 마셔요?
1: 맞아요. 할 얘기도 많은데 좋아요. 자, 여기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라고 했어요. run into, 제가 달리고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run into는 마치 달리다가 확 뭔가를 만난 것처럼 우연히 갑자기 만난 그런 느낌을
0: Yes.
1: 주죠.
0: You hadn't planned to meet that person. It was
1: 그쵸?
0: not your intent, but suddenly you met. So you ran into him.
1: 맞아요. 계획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run into 누구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t was great running into you. 우연히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라는 말이죠. Let's grab coffee sometime. Grab coffee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막 진지하게 4~5시간 앉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0: 네,
1: 가볍게,
0: 간단하게, 네.
1: 간단하게 마시자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0: You could also say, let's grab lunch or let's grab dinner.
1: 맞아요. 커피 대신에 뭐 lunch dinner도 됩니다. 진지하게 뭔가 식사를 하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먹자라는 의미로 grab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When else?
0: Let's go dancing sometime.
1: Go dancing. 춤추는 거 외국 사람들 진짜
0: 네.
1: 좋아하더라고요. 꼭 뭔가 행사가 있으면 dance party가 꼭 있더라고요. 자, let's go dancing sometime.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go fishing처럼
0: 네,
1: go
0: go ing.
1: ing네요.
0: Let's go for a walk sometime.
1: Let's go walking sometime은 이상할까요?
0: This one you usually go for a walk. You have a
1: 그죠.
0: walk. You take a walk. So you don't want to break up that phrase, a walk.
1: 그쵸. 약간 running, 뭐 jogging 이런 표현들은 let's go jogging, let's go running이 괜찮은데 let's go walking sometime은 그 자체가 이상하진
0: 네.
1: 않지만 어색해요.
0: 잘안
1: 잘
0: 써요,
1: 안
0: 이렇게.
1: 써요. 그래서 go for a walk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굳어진 표현이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요 자체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Let's go for a walk sometime. 이렇게 얘기해야 언제 한번 산책하러 가자라는 표현이죠.
0: You could also say, let's catch a movie sometime.
1: Catch a movie. 이때는 우연히 만나는 건가요? 캐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Catch a movie. 그냥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언젠가 영화 하나 보러 갑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0: Okay. Musicians often say, Let's jam together sometime.
1: 음악인들은 jam이라는 표현을 쓰죠. Mm-hmm. 잼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같은 JAM인데 음악을 같이 악기들이 모여서 뭔가 악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같이 연주를 할 때 jam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m-hmm. 우리 한번 모여서 연주나 같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Jam together. Let's jam together sometim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Let's 뭐뭐 sometime.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0: Let's go fishing sometime.
1: Let's go fishing sometime.
0: Let's have dinner sometime.
1: Let's have dinner sometime.
0: Let's catch up sometime.
1: Let's catch up sometime.
0: Let's grab coffee sometime.
1: Let's grab coffee sometime.
0: Let's go dancing sometime.
1: Let's go dancing sometime.
0: Let's go for a walk sometime.
1: Let's go for a walk sometime.
0: Let's catch a movie sometime.
1: Let's catch a movie sometime.
0: Let's go swimming sometime.
1: Let's go swimming sometime.
0: Let's jam together sometime.
1: Let's jam together sometime.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와, 정말 오랜만이다.
3: 그러게. 언제 한번 만나자.
2: 물론이지. 다음 주는 어때?
3: 나도 좋아.
1: 아, 이번에는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Mm-hmm.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언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면
0: 네, 맞아요.
1: 네, 만나는 거죠. 그렇죠?
0: 그냥 sometime까지 했으면 안 만날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많이 아는 표현이 있잖아요. Long time no see. 이거 콩글리시인가요?
0: No, that's an expression. Long time no see.
1: 맞아요. 이거 콩글리시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이 써서 콩글리시처럼 들리는데.
0: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영어 표현 맞아요. 근데 그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아, 그러게.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물론이지. 아, 물론이지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of course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sure. 다음 주는 어때?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how about 물어보죠. 자, 요 뒤에 그냥 시간 표현 다음 주만 오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좋아. 나도 좋아. How about next week? 이렇게 물어봤는데 me too 이렇게 대답할 순 없잖아요. 나도 좋아. 이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Oh, wow. It's been so long.
5: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4: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5: That works for me.
1: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4: Oh, wow. It's been so long.
0: Oh, wow. It's been so long.
1: 와 라는 표현을 Oh, wow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wow 라고 해도 되지만 Oh, wow. Oh까지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놀랐을 때.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0: Long time no see 아닙니다, 이번에는.
1: 네?
0: It's been so long.
1: It's been so lo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됐다. 이런 표현이죠. It's been so long. 네, 정말 오랜만이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long time no see 하고 똑같이 네, 이것도 외워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게, 언제 한번 만나자.
5: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0: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1: 그러게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죠?
0: I know.
1: 나는 알아 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I know, 나도 알아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할 때 그러게 말이야 라고 할 때도 I know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뭐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let's meet up sometime. 요거는 이제 슬슬 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물론이지. 다음 주는 어때?
4: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0: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1: 물론이지라는 표현을
0: Definitely.
1: 네, of course, 뭐 sure 이런 것도 되지만 definitely 라는 표현을 썼어요. definitely 라는 표현도 뭐 그럼, 물론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주는 어때? 라는 질문은
0: How about next week?
1: 그쵸. How about 다음에 이렇게 시간 표현을 쓰면 요 시간대는 어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죠. How about next week?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좋아.
5: That works for me.
0: That works for me.
1: 자, 요 표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ork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work는 괜찮다, 뭐 문제없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돼서 그건 나한테 문제없어 라는 의미로 나도 좋아 라는 뜻입니다. So that works for me. 저도 좋아요. 어머,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좋다라고 대답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That works for me. 요 문장도 요대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0: Okay,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Oh, wow. It's been so long.
5: I know. Let's meet up sometime.
4: Definitely. How about next week?
5: That works for m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Let's meet up sometime.
1: 네, let's meet up sometime. 자, 여기서 연음되는 거 여러분들 들리셨나요? meet 하고 up은 meet up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요. 연음이 되면서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끼죠. 그래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Let's meet up, up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발음해 주시고 sometime 여기서 S 발음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0: Let's meet up sometime.
1: Let's meet up sometime.
0: Let's meet up sometime.
1: Let's meet up sometime. 잘하셨어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Fantastic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2: 선생님 그 EBS에 가끔 차 네. 몰고 오실 때 많았잖아요.
1: Yeah, back in the day.
2: 그런데 was it easy for you to find a parking in the parking lot?
1: It has become harder and harder over the years because so many people have been driving to
2: yes,
1: work here.
2: That's right.
1: So I stopped driving.

0: And public transportation has become really convenient. You too, right?
1: Oh, yes. It's very 선생님은 그 저는 주로 이제 걷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버스, 뭐 택시. 근데 선생님 거기도 하나 더 하시잖아요. 따를 그 뭐지 그거?
0: 다른 이도 있지만 we call it e-scooter.
1: E-scooter.
0: E-scooter.
1: 어, 그것도
0: yes.
1: 하시잖아요.
0: Electronic scooter.
1: 그러니까
0: yes.
1: electronic scooter 라고요. Yes. Oh, sounds really 근사해. Oh,
0: it's
1: fancy.
0: But it's very simple. Not fancy. It's so simple and it's so fast. Getting you like short distances.
1: I see. Oh. So. 그러니까 어쨌든 그 trying to find parking sometimes could be quite a hassle. 굉장히 yes. 그 성가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차를 갖고 왔으니 어디다가 주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0: Right.
1: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주차할 곳을 못 찾았니? 라는 말도 있고요. Right. 근처 주차장이 전부 꽉 찼어. 라는 말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영어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말이죠. 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0: 아, 20분째 지금 차로 돌면서 찾고 있잖아.
1: 아니,
0: 답답해.
1: 아직도 주차 자리를 못 찾은 거야?
0: 어, 근처 주차장이 다 꽉 찼어.
1: 야, 그 은행 뒤쪽에 가면 보통 길가에 주차 자리가 좀 있거든?
0: 어, 진짜?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1: 네. 자, 지금 20쪽 보시면은 그 이제 삽화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0: Yes.
1: 지금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아직도 안 왔어? 이게 그랬더니 아니 20분째 지금 차로 계속 돌고 있잖아. 이런 말이거든요.
0: 아, 뱅뱅 돌고 있군요.
1: Happens all the time.
0: You know, finding parking sometimes can be a headache. It can be a headache.
1: 그렇죠.
0: 어, 머리 아파. 두통, headache.
1: 맞아요.
0: It's frustrating, right?
1: So stressful.
0: Very stressful.
1: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주차 두 번째 문제고 운전 잘 하시고 다니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0: That's right.
1: 네, 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벌써 20분째 차로 돌면서 찾고 있는 중이야.
0: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1: 네.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자, 지금 우리말로는 20분째라는 말이 있었고요. 차로 돌면서 찾고 있어. 그러니까 차로 돌면서 찾고 있다. 이게 세 가지가 단어가 다 따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어로는 그냥 driving around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0: I've been driving around for 10 minutes.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1: 그렇습니다. Yeah.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자, 지금 상황상 drive around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빙빙 돈다는 얘기가 아니고
0: 드라이브 가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다.
0: Yes.
1: Trying to find parking이 되겠습니다.
0: Yeah. 네. So you're looking for a parking spot but you can't. That's why you are driving around looking for a parking spot.
1: 그렇죠. So I've been 뭐뭐잉 하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뭐뭐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ve been waiting이라고 하면 그 I've been waiting for you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닌가? 없나?
0: 참 많죠.
1: 네, 없나? 있다고 치고 그럼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기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말이 됩니다.
0: I've been waiting.
1: I've been waiting. 그러니까 right here waiting for you라는
0: Richard
1: 노래도
0: Marks.
1: 그렇죠. 옛날에 그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I've been waiting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기다리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내 이어지고 있을 때 I've been waiting 이렇게 되고 내내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도 I've been looking for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I've been looking for, I've 네. been looking around for.
1: 그렇죠. Sure. 여기서도 I've been driving around 이라고 해서 for a parking space 라고 할 것 같지만 a parking space라는 말은 안 해도 다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0: right.
1: 그냥 I've been driving around 까지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 몇 분째라고 할 때 for 20 minutes라고 말한다는 거죠.
0: That is a very long time.
1: I know.
0: Looking for parking? Oh, that's very frustrating.
1: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겠다 그냥.
0: 이럴 때 그냥 아, what a headache.
1: 네.
0: 이런 표현이 나오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죠.
0: Right.
1: 자,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지금 교재 22쪽을 보시면 I've been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활용하셔서 right.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ve been waiting here for 30 minutes. 하면
0: right.
1: 30분째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0: 고 I've been looking for my key for my keys for an hour. 그러면 한
1: Wow.
0: 시간째 열쇠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1: This is my story. Where are my keys? Where are my
0: 그러니까요.
1: glasses?
0: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1: I've been looking for my
0: 네.
1: keys.
0: 여기서도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I've been listening to easy English for 5 minut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1: About
0: 있겠네요.
1: 6 minutes now,
0: 네,
1: yes.
0: 그렇죠.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자,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아직도 주차할 자리를 못 찾았어?
1: Still can't find parking?
0: 네, still can't find parking. 자, 지금 교재를 보시면 이네 단어가 still can't find parking 모두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
1: Right.
0: 힘을 줘서 약간 높이 띄워서 발음을 하십사 하는 거거든요. Still can't find parking 이렇게 말이죠.
1: Still can't find parking?
0: 네.
1: Still?
0: 네, still 그렇죠. 이때 still can't 뭐뭐 하면은 아직도 뭐뭐를 하지 못하나요?라는 말이 됩니다.
1: Still,
0: 네,
1: 아직도.
0: 그렇죠. 네, 근데 이때 parking이라는 말 자체가 주차할 공간, parking space를 말하는 거죠, or parking spot.
1: Sure.
0: 네,
1: So in this context, they know what that situation is.
0: right.
1: So you just say, still can't find parking?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arking까지만 말해도 주차할 자리라는 뜻이 된다는 거거든요. 꼭 parking space 혹은 parking spot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So still can't find parking? 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직도 못 찾았어. 근처에 주차장이 다꽉 찼거든.
1: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네.
1: Right.
0: 자, 먼저 nope부터 볼게요.
1: Nope.
0: 네.
1: You can just say no, but when you want to emphasize it's really a no, 진짜 no다라고 할 때는 nope 그렇게
0: 그렇죠.
1: 하죠.
0: 단호하게.
1: Nope.
0: 여기서도 아직 네가 못하고 있단 말이니 그러니까 상대방의 질문이 can't라고 해서 부정문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 Right.
0: 보통 근데 지금 해석을 보시면요. 우리말 해석 20쪽에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주차 자리 못 찾았어? 그 말에 대해서 이라고 했거든요.
1: Right.
0: 나못 찾았어 라는 말이지만 영어로는 내 대답의 내용 자체가 부정이면 상대방의 질문이 부정으로 물었던 긍정으로 물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no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1: Yeah. Still can't find parking? Nope. I
0: 그렇죠.
1: can't find parking.
0: 네.
1: Still.
0: 내 대답에만 집중을 하셔서 내 대답이 no면은 그냥 끝까지 no인 거예요. 그래서 no
1: Right.
0: means no라는 말이 있는 것
1: No
0: 같다고
1: means
0: 네,
1: no.
0: 말씀을 드렸었죠.
1: Right.
0: no 하면 그게 no야라는 뜻으로. 자, no 그러면서 이 근처에 모든 주차장이 꽉차 있어요.
1: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네. 아주 문장 자체는 간단한 겁니다. A is B거든요. I
1: Right.
0: am hungry. You are happy. 라는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every parking lot nearby 라고 하는 게 A 자리에 오는 주어가 되는데 근처에 있는 모든 주차장, every parking lot nearby 까지가 주어고요. 그게 어떻다고? is full. 꽉차 있다라고 말한 거죠.
1: It's full.
0: 네.
1: 가끔 이제 파킹 락 가면 외국에 이제 뭐몇 칸이 남았다 뭐 숫자가 있는데 만차 있을 때는 그냥 full.
0: full.
1: FULL.
0: 네.
1: 빨간색으로 그냥 써 있을 때 슬프죠. Oh, I need parking. This lot is full.
0: This lot is full.
1: 예.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풀로 찼어. 우리가 흔히 우리말을 말할 때 어떤 게 풀이야라고 하는데 실제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1: Full.
0: full.
1: FULL.
0: 네. 이것도 또 길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해요. fool 이러면 다른 단어가 되어 버리거든요.
1: 좀 어리석다. 어리석은
0: 그렇죠.
1: 사람을 fool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It's short. Full.
0: full.
1: My stomach is full.
0: 그렇죠.
1: I am full.
0: 그렇죠.
1: 배가 불렀을 때.
0: 배가 불렀을 때 여기서는 이제 모든 주차장이 꽉차 있다라고 할때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자, nearby를 이렇게 뒤에 붙여서 근처에 있는 이라는 또 뜻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Right, nearby.
0: 네, 그렇죠. 자, still can't find 뭐뭐 아직도 뭐뭐를 못 찾았니라는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뭐 is full 그다음에 nearby까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3: Still can't find parking?
2: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방금 들으신 것처럼 is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is 약하고 낮고 빠르게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Mm-hmm.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있잖아. 대개는 은행 뒤쪽에 가잖아? 그러면 보통 길가 주차 자리가 있긴 하거든?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자, 이 말도 그 street parking을 먼저 알아볼까요? 거리 right. 주차가 되겠네요.
1: So you park your car along the street.
0: Oh.
1: There's a car's going by, but on the side of the road, mm-hmm. there are usually parking spots that uh-huh. you can park. Usually paid, so make sure you pay. Mm-hmm. 그 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Usually like a paid meter, coin paying meter. So you should always pay, but be sure to call that area street parking.
0: Street parking.
1: Where should I park? Oh, there's street parking.
0: Ah, there's street parking.
1: Right.
0: 아, 그렇구나. 저 차 어디다 세우면 돼요? 아, 거기 거리에 주차하시면 돼요.
1: 그렇죠.
0: 할 때 there's street parking.
1: Street parking.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네요. Mm-hmm. 근데 여기서는 대개는 그렇다라고 해서 not all the time, it's not guaranteed, but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이라고 해서 대개는 street parking이 있습니다. 어디에? 은행 뒤에 가면
1: 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usually there's a good possibility.
0: 어.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Behind the bank. Mm-hmm. 그렇군요. 이렇게 there's usually 뭐뭐 하면은 대개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1: yes.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에서도 usually가 있었어요. Do you usually I don't usually drive around in this area.
1: That's right.
0: 문장이
1: yeah.
0: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건 아니고 대 대개는 안 한다. I don't right. usually. 그러니까 usually가 생각보다 참 많이 쓰여요.
1: Yeah, usually. Something you do often. Usually.
0: 그렇죠.
1: Something you normally do. 어. Usually.
0: 네, 맞습니다. Yeah. 근데 우리말보다도 영어에 usually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명시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느낌이 yeah. 들긴 하거든요.
1: So if you usually do something, think of it as something you do commonly. Very often.
0: 아, 우리말은 yeah. 그거다. 잘 안 해요. 잘 해요. 뭐 이렇게 right. 말할 적에도 I don't usually 뭐 이렇게 말할 것처럼 여기서는 there's usually 대개 있어요라고 right. 할 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 Do you usually eat breakfast, 보영쌤?
0: I usually have breakfast
1: you
0: every
1: do?
0: morning. Yes.
1: I don't usually have breakfast.
0: 아,
1: once in a while.
0: 아 그렇구나.
1: Maybe once or twice a month.
0: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don't usually가 맞겠죠.
0: 어, 그렇죠. 그렇죠. 맞다. 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네. 자, 여기서는 그랬더니 어, 그래? 정말? 그럼 내가 얼른 지금 가서 한번 봐야겠다.
1: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I'll go check. 내가 yeah. 얼른 가서 확인해 봐야지. I'll go check over there. 거기로 가서 now, 지금 당장.
1: 그냥 네. 뭐. I'll go check now.
0: I'll go check
1: 되고.
0: now. 그렇죠.
1: 어, 거기?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I'll go check over there now. Mm-hmm.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check는 확인해 본다. 가서 봐야지. 그렇다고 I'll go see라고는 잘 말하지 않고요. Check 하면은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해 본다라고 할 때 yeah. check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1: You want to find out
0: 그렇죠.
1: if it is true.
0: 어.
1: When you usually 했으니까 usually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네.
1: So there's a chance there might not be parking.
0: Uh-huh.
1: So I'll go check.
0: I'll go check.
1: Over there now.
0: 네. Well, let me check.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한번 볼게요. Let me check.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차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trying to find parking이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이 두 문장 들어볼게요.
3: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2: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봅니다.
2: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3: Still can't find parking?
2: Nope.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3: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2: Really?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Now you know what to do. 자,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저희와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씀해 보세요.
1: Let's go.

0: 아우, 20분째 차로 돌면서 찾고 있는 중이야.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1: I've been driving around for 20 minutes.
0: 아직도 주차 자리 못 찾은 거야? Still can't find parking?
1: Still can't find parking?
0: 오, nope.
1: Nope.
0: 근처 주차장이 다 꽉 찼어.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1: Every parking lot nearby is full.
0: 오, 있잖아. 은행 뒤쪽에 보통 길가 주차 자리가 있거든.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1: There's usually street parking behind the bank.
0: 어, 진짜? Really?
1: Really?
0: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I'll go check over there now.
1: I'll go check over there now.
0: 여기까지입니다.
1: Yeah! Wow! Great job!
0: 네. 자, 아직도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야. I've been driving around 하면은 아직까지도 계속 여기저기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야. 뭘 찾아서라는 뜻이니까 뭐 looking for parking, 뭐 trying to find parking 하면 되겠군요.
1: Right. 아,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먹방하는 유명한 친구 이렇게 촬영하는 데 갔어요.
0: 네.
1: She has been eating. 제가 2시간 좀 지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She's been eating non-stop. She's been eating for 3 hours non-stop.
0: For three hours? So
1: without stopping, she has been eating. She 갑자기 eating이 생각이 나가지고.
0: 아, 네네네.
1: 쉬지 않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먹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0: 어, 정말.
1: So, like, I was amazed.
0: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right. 보자면. So she was eating. Like for 3 hours back then.
1: Exactly.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1: Right,
0: 그렇죠?
1: right.
0: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3시간째 먹고 있어. She's been eating for 3 hours now.
1: Right.
0: 네, without stopping.
1: Right.
0: 네.
1: See, for studying English, I've been studying. I have been studying easy English for 2 hours now.
0: 아,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1: That's right.
0: 자, speaking of which, 그렇게 공부를 하실 때 저희 오디오 어학당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1: oh, right.
0: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1: Mm-hmm.
0: 보시면은 그 다른 많은 프로그램도 또 참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1: Right.
0: 네. 자,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4: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3: Hello, everyone. I'm Kristen Cho.
4: And I'm Cameron Word.
3: How are you doing, Cam?
4: I'm sad.
3: You're sad.
4: Well, I'm happy and I'm sad.
3: Why?
4: So I'll talk about the sad news first.
3: Okay.
4: We can talk about the happy news in another episode.
3: All right.
4: So I was filming at home because I make vlogs, right?
3: Right.
4: And I was finished filming and I was taking everything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vour, 뜻은 집어삼키다, 파괴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Raging wildfires, fueled by intense heat and dry air, are sweeping across southern Europe, devouring over 19,000 hectares of land across Portugal, Spain, France, and Greece. 여기서 devour라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fire devoured the entire building. 화재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뉴스에서 devour farmland, devour resourc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집어삼키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vou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주식회사 SR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두 회사는 KTX 명칭으로 통합 운행하게 됩니다.
1: France's Bordeaux wine industry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s massive wildfires in the region blanket vineyards and smoke compounds, creating a flavor-destroying time bomb that could compel local winemakers to completely abandon their upcoming harvests.
0: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포도밭이 연기로 뒤덮이고 그 성분이 와인에 스며들어 장차 맛을 망치는 시한폭탄이 되어 현지 와인 생산자들이 올해 포도 수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 지역 와인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 A report by financial news outlet Business Insider finds that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and health trends drive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0: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의 아침 식사 전문점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및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인해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저녁 식사 대신 아침 식사 약속을 잡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2: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and I do apologize for the several reading slip-ups there.
1: We all make mistakes, Sue. It'll all be okay.
2: All right.
1: It'll be fine.
2: Yes, indeed. Let's have a look at our very first headline.
1: The latest figures reveal that cases of heat stroke, the deadliest heat-related illness, have more than tripled over the past 5 years, escalating from just under 1,800 in 2020 to over 5,500 in 2025.
0: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열사병 환자가 2020년 1,800명 미만에서 2025년 5,500명 이상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Yeah, rather worrying, up by 208.4%. It's skyrocketed up there, tripled. It's a serious business. And today, of all days, is a time to look out for it. The people yeah. around you, especially people who are getting a little bit older, because it is older adults who are at the highest risk of this. They actually comprise 84.6% of early season fatalities. And you've got to watch out for a couple of things. One is when you stop sweating, and the other is when your skin gets hot and red. Those are two of the signs when it comes to heat stroke, because it can lead to all sorts of issues, including death. So it's something to be very careful of when it's this hot. You know, as you said in the opening, we have to be careful. Don't use a fan without cooling.
0: Yep.
1: And just stay safe.
0: Exactly. 온열 질환, heat-related illnesses 중에서도 이제 열사병, 이게 영어로는... What was it again?
1: Heat stroke.
0: Heat stroke, thank you. 네, heat stroke, 열사병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열사병 환자 수가 지난 5년 사이 3배나 늘었다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치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최근 수치, 최근 데이터를 얘기할 때 the latest figures.
1: Yes, it means the statistics, the numbers, the data that we've got. It's the most recent that we have. It's not from 10 years ago or 15 years ago. It's relatively recent most likely.
0: Exactly. 자, the latest figures 그러면은 가장 최근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뭐 보도된 내용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럴 때 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Now, what about to escalate?
1: If something escalates, it's going to suddenly increase, and usually at speed, but it's not necessarily a good thing. When we use the word escalate, it's often with problems or issues or something that's going to have a negative effect of some kind.
0: 빠르게 오른다, 급증한다는 뜻의 escalate인데요. 이게 뭐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네.
0: 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1: Yes, and we'll use it for arguments. The argument has escalated, for example. So
0: 맞아요.
1: we have to de-escalate something.
0: 정말 많이 쓰는 상황이 바로 이런 분쟁 상황 아니면은 이제 뭐 싸우고 있는 상황일 때
1: 네.
0: 처음에는 약간의 그냥 말다툼만 있다가 금방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1: 네.
0: 큰 싸움으로 번졌다라고 할 때 It escalated.
1: Yes.
0: 이라고 하죠.
1: And I often see it being used with customer service.
0: 아.
1: When a customer has a problem,
0: yep.
1: the person they're speaking to, if they can't solve the problem, they may say, "Ah, would you like me to escalate this?" Meaning to take it up to the
0: 아.
1: higher ups to make it into a bigger deal than it is already.
0: 아,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네.
0: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때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심각해졌다라기보다는 심각해졌으니까 물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1: 네.
0: 이거를 이제 위에 윗분에게 올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0: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Let me escalate it 이렇게 한다는 거죠.
1: 네.
0: 아 그래요. Customer services에서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1: On TV, I've never had to have it used for me.
0: 저도
1: personally.
0: 한 번도 이렇게 써보진 않았는데, 아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1: 네.
0: 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아 지금 제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Let me escalate it.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상사에게 얘기한다든지 그러겠죠? Okay, escalate가 그래서 항상 위로 올라가는 느낌의 그런 이제 단어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latest figures reveal that cases of heat stroke, the deadliest heat-related illness, have more than tripled over the past 5 years, escalating from just under 1,800 in 2020 to over 5,500 in 2025.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1: Direct purchases of Korean products by overseas consumers jumped nearly 40% in the second quarter, while overseas direct purchases by Korean consumers fell for the first time in 3.5 years.
0: 올해 2분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온라인 판매, 즉 역직구가 40% 가까이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의 직구는 3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 Well, I guess, you know, the weak Korean won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Koreans not buying much overseas.
1: I think that's going to be a major factor,
0: yeah,
1: you know, because when the won is strong, we can travel more, we can buy more overseas. But when the won is weak, as it has been this year, people are more likely to spend domestically or to save their money.
2: But then the opposite is true.
1: Yes. And
2: from overseas.
1: Yeah. And so what we're seeing now is these overseas direct purchase spending has been increasing. It's down 2.7% from a year earlier, but it's at 2.1 trillion won. It means there's a lot of people buying a lot of things.
0: 그래요. 지금 이 2분기 해외 직접 판매, 그러니까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요, 5년 만에 최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물건을 이렇게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는 좀 늘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직구를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는 14분기 만에 또 감소를 한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표현을 좀 볼까요? We're talking about purchases.
1: Yes, so we use purchase as a verb, meaning to buy. So what do we purchase? We purchase a purchase. It is the thing that we buy. So when we talk about purchases or a purchase, it is something that has been bought.
0: It can be a noun, 구매, or a verb, 구매하다. Both are the same, purchase.
1: Yes.
0: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직구, direct. Purchase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overseas consumers는요?
1: Well, a consumer, again, we're talking about buying, about purchasing. A consumer is someone who's consuming a product, is buying things. And if they're overseas, they're from another country.
0: 아, 그렇죠. Overseas는 해외, consumers는 소비자. 그러니까 해외 소비자가 한국의 물품을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 Direct purchases of Korean products by overseas consumers jumped nearly 40% in the second quarter, while overseas direct purchases by Korean consumers fell for the first time in 3.5 years.
0: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two headlines. Let's take a break. 자, 양태현은 강아지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에요. 유튜브로 저 넘어져서 발목은 인대가 나가고
1: 아이고.
0: 어깨뼈 부러져서 너무 힘들어요. 제 최애 폴쌤, 수진쌤이 위로해 주세요. 흑흑
1: Oh no,
0: 하셨습니다.
1: you've been in the wars. This does not sound good. I am

0: Wishing you the speediest of recoveries.
1: Exactly. Get well soon. Oh,
0: Yeah,
1: poor
0: and
1: you.
0: I hope your Kangaji, I hope your little puppy is there beside you, cheering you up along with us on the radio.
1: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speedy recovery를 저희 둘다 바랍니다. 4835님은요, 겨울에도 반팔 입으시는, 4835님? 네, 맞죠? 네. 겨울에도 반팔 입으시는 폴쌤,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0: It's too
1: 더위를
0: hot,
1: 잘
0: though.
1: 타시죠?
0: Yeah, it's much too hot for me. I mean, yes, of course I'm going to wear short sleeves. I
1: Yeah,
0: can't
1: well, this
0: stand the long
1: person's
0: sleeves.
1: saying they noticed that you even wear short sleeves during the wintertime, so
0: Yes.
1: how hot must it be for you?
0: So hot, so very hot.
1: 이은미님, 무더위에 손풍기는 열풍기로 변신해요.
0: Oh,
1: 네,
0: no.
1: 맞아요.
0: Oh,
1: 네,
0: no.
1: 그렇게, 그래서 위험해요. 정말 공기가 더우면 이런 손 선풍기를 안 쓰시는 게
0: 네.
1: 오히려 좋습니다.
0: 네.
1: 그 더위를 얼굴에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오게 하는 거니까. 정경희님은 저는 외출할 때 양산, 손수건 두장꼭 챙겨 나갑니다. 선풍기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0: That,
1: 네,
0: very wise.
1: 양산 너무 도움 돼요,
0: Yeah,
1: 진짜.
0: parasol is a really good thing to have in the summer. But even if you don't have a parasol, you can just use an umbrella.
1: 정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진한, 양산은 보통 그 차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한 색이잖아요. 뭐
0: 네.
1: 검정색이라든지. 근데 그 아래에 있기만 해도 온도가 실제로 좀 내려간다고 해요. 그늘 아래에 있는 거니까.
0: Yeah, the only problem is when it's too humid, and then sometimes the effect can't be felt as much as it would be if it was a little less
1: 그렇겠네.
0: humid.
1: 자, 박용래님은 집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만 가도 시원하게 보낼 텐데 도서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0: 아이고.
1: 책 읽기 좋은 가을이 얼른 오길 하셨습니다.
0: Oh dear. Well, at least we have these facilities, these public buildings where we're welcome to come in and
1: Yeah.
0: take a break, read a book, and get cool again.
1: The thing is, it's just too hot to go there.
0: Yes, but sometimes we have to go out the house, Sue.
1: Yes,
0: Sometimes
1: indeed.
0: we do.
1: 임혜진님, 요즘은 넥쿨러가 필수템입니다. Oh, I've seen those, the neck
0: Yeah,
1: coolers.
0: they certainly
1: Yeah.
0: seem to be very popular these days. I've not tried one myself, but I'm
1: Right.
0: glad to hear it works for you.
1: 1201님은요, 나만의 꿀템은 신발 말리는 건조기입니다. 뜨끈뜨끈 잘 말라요. 하긴 요즘은 너무 더워서 땡볕에 두면은, 아휴, 하셨습니다.
0: A very good purchase. I have to say, if you're working all day and walking all day or exercising, this kind of thing really is a honey item.
1: 지금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허니 아이템이란 단어는 없어요. 네, 진짜 꿀템이죠. 신가영님, 더운 여름에 보냉 텀블러 정말 유용합니다. 얼음이 오랜 시간 녹질 않아요. 하셨습니다.
0: Yeah, that kind of tumbler, I think any time of year is good.
1: 맞아요. 저도 보냉 컵을 오늘 들고 왔고, 선생님도 텀블러 두 개나 가지고
0: Of course,
1: 계시는데,
0: one hot, one cold.
1: 네, 얼음이 몇 시간 동안 녹질 않아요. 너무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8199님, 제 꿀템은 선풍기보다 남편의 부채질입니다.
0: 아.
1: 배터리도 안 닳는데 잔소리가 조금 나와요.
0: Yeah, you know, you can fix that. You can go to the
1: Can you?
0: AS center.
1: 어떻게 AS센터 남편의 잔소리 어떻게 줄이나요? 자,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무모한 문장 영어로 바꿔서 보내주시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다양한 문장 보고 저희가 뭐 문법적으로 아니면은 느낌상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정도의 제안만 마지막에 드릴 거니까요. 1부 마지막에 그때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Mike Perry featuring Shy Martin, The Ocean.

0: 그다음에 빈야드가 포도밭이잖아요. 빈이 들어가면은 이제 포도와 관련된 건가 봐요?
1: Yes, because if we look at the French word for wine is vin. So we have vineyard, which is where the wine is grown. We have vintners, which is another word for winemakers that we don't use so often. So yeah, VIN. We often think of relating to wine in some way. Even vinegar, which traditionally would be made from wine. Sour wine, spoiled wine is the old vinegar.
0: Really?
1: Yes, it's why you have red
0: 몰랐어요.
1: wine vinegar, white wine
0: Oh,
1: vinegar.
0: yes.
1: Yeah.
0: 오, 비니거도 원래는 그 포도로 만들어서 식초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또 같군요. 자, 빈야드는 포도밭이고 그다음에 빈트너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오래된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이게 이제 와인 메이커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 그 와인 생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빈트너?
1: VINTNER.
0: 자, 그다음에는 이제 compel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그 연기로 인해서 지금 시한폭탄처럼 와인의 맛이 변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다. 이거 빨리 불을 완전히 끄고 연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와인 맛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한폭탄 타임범 얘기가 나왔는데 this is compelling winemakers to maybe abandon their harvests.
1: Yes, if we are compelled to do something or something compels us to do something, we are forced to do it. We are made to do it. We have to do it because of the first thing. So it's not a choice. It's not something we want to do. It's something we have to do. We need to do.
0: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하다. 이게 compel이고요. Local 와인 생산자들, 와인메이커들이 completely abandon, 완전히 지금 버려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the upcoming harvest, 앞으로 다가올 포도 수확을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France's Bordeaux wine industry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s massive wildfires in the region blanket vineyards in smoke compounds, creating a flavor-destroying time bomb that could compel local winemakers to completely abandon their upcoming harvests.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A report by financial news outlet Business Insider finds that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and health trends drive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0: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의 아침 식사 전문점 시장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및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인해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저녁 식사 대신 아침 식사 약속을 잡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Oh, so there's a shift in culture here.
1: Yeah, there is, and I think there's a few reasons here. One big reason is going to be money. So inflation is a problem, and we've seen all over the world rising inflation, which means everything costs more, and therefore going out for an expensive dinner is maybe less attractive than going out for breakfast. Plus, younger people, we're talking about rather the MZs more the Gen Zs, are interested in health and interested in healthy food, and breakfast is obviously is quite often associated with more healthy consumption, and also it's more relaxed. That's the other meaning. Dinner can be a little more formal. Maybe you have to get dressed up, but when you go out for breakfast, if you go to a diner, you can wear a t-shirt and shorts. You don't have to look fancy.
0: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아침 식사를 이제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들여다봤더니 젊은 층 사이에서 저녁 약속을 잡는 대신에 친구들이랑 우리 아침에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도 함께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녁 식사, 저녁 때는 좀더 비싸잖아요. 식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분위기 자체도 저녁 때는 약간 더 꾸며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였죠. 아까 좀더 릴렉스하다는 게,
1: Sure,
0: 아침에는 뭐 편안하게.
1: I think you see it in Korea with coffee shops. You know, coffee shops are so popular these days because you can be relaxed. You can chat with your friends, you can do a little work, as opposed to going to a restaurant where there's different etiquette, there's different ways of behaving.
0: 맞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Z세대, 그 Gen Z라고 하잖아요. Gen Z 사이에서는 부담도 없고

0: 요즘에 어차피 젊은 세대가 술을 많이 안 마셔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식사하고 수다를 떠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 편안한 아침 약속이 좋아.
1: I'm
0: 이런
1: all
0: 겁니다.
1: for it.
0: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이제 아침형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어떻게 우리 방송 전에 아침, 미팅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5시 할까요?
0: 5시 좋아요, 5시.
1: 오케이.
0: 자, 급속하게 뭔가가 변하고 있다, 라고 할 때, rapidly.
1: Yes, if something is happening rapidly, in this case rapidly expanding, it means it's happening quickly. It's happening at speed.
0: 네, rapidly 여기선 expand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뭐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expanding은 뭐가 그러냐면은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미국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의 매출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1: 네.
0: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swapping something은 뭘까요?
1: If we swap something for something else, it means we're going to replace it with that thing. We're going to interchange them.
0: 맞바쁘다 이런 뜻인데 저녁 식사 대신에 아침 식사하는 걸로 저녁 약속 말고 이제 아침 약속을 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So now they are swapping costly 이건 expensive라는 뜻인데 costly evening dinners for morning appointments.
1: 5 a.m.
0: Swap A for B.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report by financial news outlet Business Insider finds that the US breakfast restaurant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s high inflation and health trends drive younger consumers to swap costly evening dinners for casual morning appointments.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headlines with Paul. 자, 오늘의 무마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Let's listen to Ariana Grande with Kiss Me.

0: 아리아나 그란데의 Kiss Me 들으셨습니다. 자, 주요 표현 다섯 가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The first one is 급증하다, to escalate.
1: Yes, if something escalates or something is escalating, it's going up. It's increasing at a rapid pace, and it's usually not a good thing. It's usually going to be associated with negative things or problems.
0: 형용사일 때는 escalating이라고 해서 급증하는이 되겠고요. That's the adjective form.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escalating cost of donuts made Paul worried for his wallet.
0: 자, 그렇게 형용사로 썼죠. 도너츠의 가격이 급증하다 보니 폴이 상당히 지갑 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1: I can't afford it.
0: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I'm going to have to give them
0: 도너츠가
1: up.
0: Okay, really? You would give up donuts?
1: unless you pay for them. Because we are going to meet for breakfast, so
0: What?
1: you can pay for the donuts.
0: When did we? Okay. 자, 이어서 구매죠, purchase.
1: Yes, used in the noun form, it's something you buy. Used in the verb form, it's buying something.
0: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Sue, why do you have so many department store bags? Be honest, how many purchases did you make?
0: Sue, 왜 이렇게 백화점 그 봉투가 많아? 솔직히 말해봐. 뭐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아니면 몇 개의 물건을 산 거야? 이런 거겠죠? How many
1: 네.
0: purchases did you make? 그러니까.
1: Yeah, well, you're nervous about this. Answer the question, Sue. How many did you purchase? What purchases did you
0: I
1: make?
0: can't count. Okay. 자, 다음에 under the name of something. 무엇의 이름으로?
1: Yes, if someone or something is going to be under the name of something, meaning they're going to take a new name, they're going to have this as their name.
0: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I often perform under the name Paul Ajoshi, as I think it helps me connect to my audience of young kids.
0: 네, under the name 뒤에 of는 빼도 되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나는 종종 폴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과 훨씬 더 교감하기도 쉽습니다.
1: They don't want to hear Matthews. They're not interested in my surname. Ajoshi is much more interesting.
0: 친근하죠. 네.
1: 네.
0: 자, 다음 표현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뭐뭘 하게 한다. Compel someone to do something.
1: Yes, if we are compelled to do something or someone compels us to do something, we're forced to do it. We're made to do it. We have to do it. We need to do it.
0: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라는 형태가 이제 be compelled to do something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When the caterers suddenly cancelled, the company was compelled to postpone their annual dinner.
0: 갑자기 케이터러들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회사가 그 연례 행사인 저녁 만찬 모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억지로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할 때, be compelled to 뭐뭐뭐. 자, 마지막 표현은요, 급격히 빠르게, rapidly.
1: Quickly.
0: Yes. That's what it means.
1: 예스.
0: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Rapidly decreasing sales are a cause for concern.
0: 근데 이 quickly랑 그 다음에 rapidly랑 느낌 차이가 좀 있죠.
1: 네. So when we talk about rapidly, we're thinking of the speed of movement.
0: 맞아요.
1: I think that's where we associate. I associate it with trains, for example, rapidly moving down the line.
0: 그러니까 만약에 could you do this for me quickly? 이거를 rapidly로 대체할 수 없어요. Could you do this for me rapidly?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rapidly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빨리 움직이고 있네라는 거지. 부탁을 할때 쓰진 않아요.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라는 뜻인데, 네, 선생님 예문 주셨나요?
1: 네, 다시 할까요? Rapidly decreasing
0: 주셨던
1: sales are a cause for concern.
0: 것 같은데,
1: 네.
0: My brain is rapidly deteriorating. 자, 그런 것
1: My
0: 같네요.
1: concern for you is rapidly increasing.
0: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급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라는 예문이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rapidly 이러고 있네.
1: 네.
0: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rapid가 저는 또 뭐랑 많이 연관돼서 생각이 드냐면은 그 flume ride 있잖아요.
1: 네.
0: 물놀이 시설에 가면은 동그란 뭐라고 해야 되지? 보트

0: 보트도 아니고 다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아 요건 플룸이 아닌가요?
1: Yeah, that's different to a log flume. So you're thinking of a water ride
0: 네.
1: with rapids.
0: With rapids, yes.
1: Yes.
0: 그래요. I was thinking of a different kind of rapid. 그 물살 이런 거 역시 좀 떠오르긴 하는데 동음이어죠. 좀 다른 rapid죠. 네. Rapidly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 Yes, please change the subject rapidly.
0: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 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꿀템이야. 영어로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변원배님. This thing slaps.
1: Oh, yes, very modern Americanism. I've
0: Oh,
1: never used this term in my life, but I've
0: no, nor have I.
1: heard it in songs and movies. Yeah, if something
0: 그래요.
1: slaps, it's very good.
0: 오, 젊은 표현이군요.
1: 예.
0: 옛날엔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 같은데, This thing slaps라고 하는 것도, 이거 진짜 최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좋습니다. 또 하나 배웁니다. 자, 모나미 N5W님은 유튜브로, This is the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
1: Yes, well, this is definitely an older expression than slaps. We've used this a lot over the years. Certainly in the UK, it's been used a lot to describe something being so good because when sliced bread first came out, everybody was amazed by it. Everybody had been cutting their own bread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suddenly you had pre-sliced bread.
0: 네. Sliced bread가 식빵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샌드위치 할수 있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원래 식빵이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슬라이스 해놓은 것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랄까요? 혁신은 아니지만 엄청난 거였어요. 그게.
1: Well,
0: 그죠?
1: it's
0: 예.
1: like in Korea, instant rice.
0: Yeah. 아,
1: This is the
0: 우리의
1: best thing since instant
0: 즉석
1: rice.
0: 라이스 같은 느낌일 수 있죠. 왜냐면은 서양에서 빵은 주식인데
1: 네.
0: 그 주식인 빵을 슬라이스 해놓은 것은 엄청나게 그냥 생활이 편리해진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The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 그 이후로 이렇게 좋은 게또 나오다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그걸 잘 활용해 주셨고 오래된 표현입니다만 지금도 많이 쓸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문정환님, This item is low-key genius.
1: Oh, yes. I mean, I would just say genius, but low-key is something that the kids are saying these days. Again, it's a Gen Z expression or Gen
0: 맞아요.
1: Alpha expression.
0: 맞아요. Low-key라는 게 이제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좀뭐덜 알려진
1: 네.
0: 이런 뜻인데, 그거 말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low-key 그러면은 약간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은근?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약간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This item is low-key genius. 내가 대놓고 와, 진짜 천재적이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이런 의미겠죠?
1: Yes.
0: I'm not the best when it comes to explaining modern-day expressions, but I have heard this one quite a
1: It's
0: lot.
1: because we're old too.
0: 이 표현은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자, 그다음에 김병철님, This is such a great find.
1: Oh, this is one for our generation, Sue. Yeah, a fantastic sentence. Yeah, a great find, a very common expression
0: 네.
1: used when you can find something that's really, really good.
0: Fantastic.
1: Yeah.
0: 그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무난한 게또 좋죠. 예, 좋습니다. 많이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Find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This is such a great find. 와, 이런 거를 내가 찾다니. 이런 거를 뭐 네가 찾다니 그 누가 찾든 상관은 없지만 찾은 거 자체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 great find 완벽하게 써주셨고 차예원님, This is a game changed.
1: Oh, this is a very good one. We just need to change one letter, and that's from D to R at the end of the word changed, so it becomes this is a game changer.
0: 맞아요.
1: And if something is a game changer, it's brilliant because it changes the way we do things, it changes the way we need things, or whatever it is, it's fantastic.
0: 예, 아마 오타였을 것 같아요. 그죠? This is a game changer 라고 해야 됩니다. changed가 아니고, 그래서 끝에 R로

0: 바꾸면 되는데 요즘은 가끔씩 외래어로도 이 표현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1: Oh, yes,
0: 이거
1: used a lot.
0: 게임 체인저다 이런 식으로.
1: Yeah. There's even a quite well-known TV show in the States called Game Changer.
0: There you go. 자, 8199님, this is a must-have item.
1: I'll just cross that off my list.
0: 있었어요?
1: Thank you very much.
0: 아니요.
1: Yes, that was the one I first thought of. A must-have item, or this is a must-have. Yeah, this is a must-have item. Brilliant. My choice.
0: 네, 이건 필수템이다 이런 느낌이죠? This is a must-have item. 이채림님은 this thing is a lifesaver.
1: Oh, another great one. Yeah, this suggests that this is not just great, it's also necessary. It's also really important. It's a bit like a game changer or a life changer, a lifesaver.
0: 맞아요. A lifesaver. 우리가 이제 해변에 가면은 진짜 lifesaver. Is that right? Do they
1: We
0: call
1: have a
0: lifesaver?
1: lifeguard,
0: Lifeguard.
1: but they may throw you a lifesaver.
0: 맞다. 그 구명,
1: 네.
0: 뭐라 그러냐, 튜브.
1: The
0: Tube.
1: ring.
0: 그거를 라이프세이버라고 부르죠.
1: Yeah,
0: 왜냐면은,
1: that's a, yeah.
0: 네, 라이프세이버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뜻이 있으니까. 예, 그게 그거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어떤 물건에서든,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도, you're a lifesaver 해도 되고요. 예, 두루두루 쓰는 좋은 표현입니다. 정경희님은, this is such a gem.
1: Another great one. It's a gem itself.
0: 네, gem. 보석이라는 단어. 어우, 잘 써주셨어요. 어젠가요? 우리가 gem이라는 단어 봤었던 것 같은데, gem하고 jam하고 다르다는 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박소영님. This is legit.
1: Another great one. Yes, all very good.
0: legit라는 표현도 이제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한때는 유행어였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뭐, 최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 진짜 좋다. This is legit. 자, 0675님, this is a life hack item.
1: Yeah, I've not heard it used like this, but yes, I think a native speaker would understand it perfectly.
0: Okay. 구재우님, it is a you can get addicted item.
1: Again, I've never heard it said like this, but yeah, I would understand it. Very nice, creative.
0: 양승욱님, this is my dream come true item.
1: Oh, what a great way to describe something you really want. Very good.
0: 좋아요. 자, 선물 받을 두 분입니다.
1: I've got to give to 8199님. This is a must-have item.
0: 네. 8199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릴게요. And I'm gonna pick. Let's see. This is the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 유튜브로 모나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단백질 쉐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you say, Paul?
1: It's an automatic buy for me.
0: It's an automatic buy for me. buy를 명사로 쓰셨어요.
1: 네.
0: 네. 저는 I'm obsessed with this.
1: Oh, very nice as well.
0: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I'm obsessed with this. 자, Gautier featuring Kimbra with Somebody I Used to Know 들려드리겠습니다. See you in part 2.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Tuesday, the 4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 Soo-jin.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documentaries of sorts. 자, 오늘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처럼 영상을 찍는 트렌드가 있다는 소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폴?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documentary film or series and its broadcaster? Number one, the BBC, Planet Earth. Number two, EBS, DocuPrime. Number three, HBO, Game of Thrones.
0: 다음 중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잘못 짝지은 것을 골라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Number one, BBC Planet Earth. Number two, EBS DocuPrime. Number three, HBO Game of Thrones.
1: I think Jon Snow would have something to say about this.
0: 이거 근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는 이제 외국 거기 때문에
1: 네.
0: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힌트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1: Yeah, I think Jon Snow would have a lot
0: 그,
1: to say about
0: 그
1: this.
0: Jon Snow도 모를 수 있으니까 뭐.
1: Look, I haven't seen many documentaries about dragons.
0: Okay, 그래요. 이 정도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사연 좀 볼게요. 8785님이 저의 꿀템은 이북 리더기입니다. 요즘같이 너무 더운 날에는 책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리더기를 들고 다니면